0: 역시 라이더가 던지는 게 낫겠다.
1: 라이더가 하는 비밀 프로젝트는 언제 끝날까?
2: 모르지. 원반은 내가 던질게. 한번 돌아볼까?

0: 대장, 로보독이랑 안에서 무슨 일 하는 거야?
1: 아직 비밀이야. 깜짝 선물이거든.
2: 깜짝 선물? 뭔데? 알려줘.
1: 지금 다 말하면 나중에 재미없어. 원반 물어 올 친구.
3: 우리 깜찍한 사촌 동생, 더 필요한 건 없니?
4: 우유나 좀 더 갖다 주세요.
3: 어쩌냐, 우유가 다 떨어졌는데 네가 온 뒤로 살림이 거덜나고 있어.
4: 다들 조용! 이게 하이라이트거든요. 봤죠? 이 치타님이 어떻게 이겼는지 잘 보세요. 뭐야? 아, 이걸 왜 까먹었지? 나 저 대회 쳤는데 뭐 이런 걸 저장해놨어? 저 강아지가 운빨로 딴 트로피를 어드벤처 베이 박물관에 전시까지 해? 어이없어.
5: 아, 우승한 영상이나 돌려봐야지.
3: 그래, 넌 치사하게 반칙을 써서라도 꼭 이겨야 하는 애였지.
4: 그것도 세체가 있어야 하죠. 제 레이싱카는 이제 고물이라 반칙 같은 것도 못해요.
3: 내 스크랩북 좀 볼래? 실패했던 나쁜 짓들을 모은 거야. 보여? 내가 다리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 이건 내가 홈스코치로 변장한 걸 들켰을 때고. 아, 이때 좋았지.
4: 와, 진짜 멋있다.
3: 고마워. 그 옷은 훔치기 어려웠거든. 아니 만들기.
4: 그 못난이 옷 말고요. 이거요.
3: 퍼피 구조대 트럭?
4: 이 정도로 크고 빠른 차라면 무슨 반칙이든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3: 너 근데 어떻게 뺏어오게?
4: 쉽죠? 일단 먼 곳에 출동하게 만들어요. 퍼피 구조대가 저걸 몰고 오면 전부 끌어낸 다음 치타 트럭이 텅비면 훔쳐올 거예요.
3: 아직 퍼피 구조대 차야.
4: 훔치면 내 거죠?
3: 오! 좋았어, 야옹이. 울타리 문 열어. 하늘 야옹이 놀래켜.
6: 얘들아, 다들 어디 가니? 이렇게 도망가면 나 혼자 어떻게 따고와? 커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어.
7: 얘들아, 좀 있으면 깜짝 선물을 받을 것 같아.
1: 다들 모여서 뭐 하는 거야?
7: 깜짝 선물 기다리고 있어.
1: 알았어, 알았어. 오늘 기차로 마지막 부품이 도착하면 그때 어떤 선물인지 보여줄게. 윙넛 아저씨, 웬일이세요?
8: 가축들이 우리에서 도망을 쳤는데 보는 것 좀 같이 도와줄래?
1: 지금 바로 갈게요. 로보도 트럭 본부를 몰고 와.

0: 필크조대가 거의 다 왔다네.
1: 예스. 일이 너무너무 쉬운데.
0: 난 저런 말 할 때마다 망하던데.
2: 자, 같이 도망친 가축들을 모으자. 로보도 너도 같이 하자. 지금은 발바닥 하나도 아쉬우니까.
1: 어, 바쁘게 뛰어가는 것 봐. 이젠 내 차례야.
0: 소중한 친척 어른이랑 고양이들은 어쩌고? 아!
3: 대장, 누가 트럭 본부를 끌고 갔어.
2: 뭐, 안 돼. 저 사람이 일부러 가축들을 밖에 풀어놓은 건가 봐.
3: 트럭을 찾아야 해.
2: 맞아. 근데 일단 가축들을 우리에다 모아야지. 이것부터 빨리 끝내자.
1: 치타모비, 너도 알지? 너랑 같이 참 많이 달렸는데 맨날 졌잖아. 그래서 너한테 달리는 멋진 단축 도구들을 떼서 새 차를 만들 거야. 슈퍼 치타 트럭이지.
4: 아이고 고맙다. 니네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저기서 뛰고 있을걸.
2: 도움이 됐다.

0: 다행이에요. 이제 트럭 본부를 찾으러 가야겠어요.
1: 트럭 본부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고 있어?
0: 아니, 글쎄, 차를 훔쳐간 사람이 GPS를 꺼버렸어.
2: 구조대 트럭이 없는 퍼피 구조대라니.
3: 나쁜 사람이 훔쳐갔으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지?
0: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만든 깜짝 선물이면 트럭 본부도 막을 수 있을걸. 근데 오늘 기차로 배달 오는 마지막 부품을 달아야 해서 일단 기차역에 받으러 가자.
4: 진짜 넌 전쟁이야. 골탕 먹이기 딱 좋은 골쪽을 만들어냈어. 얘만 있음 어떤 경주든 다 이기겠지? 얼마 전에 진 그 경주도. 암튼 이제 박물관으로 가자. 거기서 내 트로피를 챙겨올 거야.

0: 자동차에 이 황금 트로피까지 전부 다 내 거야.
1: 잠깐 거기서! 그건 네 거 아니잖아.
0: 맞거든요. 나랑 치타 트럭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1: 빨리 퍼퓸 구조대를 부르자.
0: 다 됐어. 아유, 자랑할 사람이 없는 게 아쉽긴 한데 뭐 어때?
2: 아니 얘야, 지금 어디야 너?
0: 제 우승 트로피를 보면서 치타 트럭을 타고 있죠.
2: 오, 강아지들한테 한 방 먹여줬네. 장하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0: 레이스 황제가 될 거예요. 이 차로 반칙을 쓸만한 경주장이 필요하겠지만.
2: 그래, 그 차를 써먹으려면 아예 경기장을 만들지, 그러니?
0: 오, 방금 좋은 생각이 났는데요. 경기장이 없으면 내가 하나 만들죠, 뭐. 아, 속 시원해.
2: 아, 그거 방금 내가 말한 것 같은. 됐다. 나랑 고양이들도 널 돕고 싶은데. 우리도 태워줄래?
0: 됐어요. 괜히 같이 일했다 부정 많다요. 안녕.
3: 얘들아, 기차역에 다 왔어.
4: 사라진 트럭 본부가 벌써 그리워.
3: 시장님? 웬일이세요?
1: 글쎄, 치타가 박물관 문을 부수고 레이싱 트로피를 가져갔어.
5: 치타요?
1: 이리 와서 나랑 시카레타도 좀 구해줄래?
3: 네, 저희가 바로 출동할게요. 부품은 나중에 찾고 구대희 시장님부터 구하러 가자. 전부 날 따라와.
0: 예, 트로피야. 치타 국제 경주장을 지을 건데 어디가 좋을까? 퍼피 구조대는 얼씬도 못하는 곳 없나? 남극에 지을까? 아니야, 너무 추워.
3: 섬에다 지을까?
0: 작아. 아, 맞아, 정글이 있었네. 좋았어. 근데 먼저 정글에 있는 나무부터 전부 다 치워야겠지. 이 치타 트럭으로 하면 완전 딱이겠는데. 정글에 나만의 레이싱 경주장을 만들다니 너무 좋아. 에이, 내가 저 기차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해? 잠깐, 상관없지? 기차를 밀어버리고 그냥 지나서 가자. 비켜, 비켜!
6: 야, 너 도대체 누구야?
7: 누구야? 기차죠. 기차를 밀어낼 정도면 나무공기 숫자 없겠어.
8: 치타가 남긴 흔적은 못 찾겠어.
1: 고마워. 치타가 부순 걸 잘 고쳐줬네.
9: 우리 트럭 본부도 치타가 훔쳤을걸?
1: 그것도 치타가 훔친 거 맞아. 이름도 무슨 치타 트럭 뭐라던데.
4: 우리 멋진 트럭을 그런 악당이 타고 다닌다고?
10: 걔가 문제를 일으키면 진짜 골치 아플 텐데 이제 어쩌지?
3: 에드 아저씨, 안 그래도 지금 기차역으로 뵈러 가려고 했는데 별일 없으시죠?
11: 아니 라이더, 아주 크고 이상한 트럭이 내 기차를 쳐서 탈선해버렸거든. 나한테 주려던 부품도 근데 사라졌어.
3: 이것도 치타 짓이구나. 지금 바로 열차를 철로에 올려드릴게요. 가자.
10: 와, 하루에 대체 몇 번을 출동하는 거야?
3: 서두르자. 모두 힘을 모아서 철로 밖에 튕겨나간 기차를 다시 철로에 올려놓는 거야.
4: 우린 준비됐어. 말만 해.
3: 하나, 둘, 셋, 시작! 잘했어!

0: 역시 퍼피 구조대구만.
1: 감사해요.
2: 아저씨, 혹시 제 부품은 어디로 갔는지 보셨어요?
0: 지탈한 애 때문에 너무 황당해서 어디 갔는지 못 봤어.
2: 그 부품이 있어야 해요. 아님 치탈을 못 막을 텐데. 다 같이 이 근처를 뒤져보자. 얼른 그 부품을 찾아야 해.
3: 사라진 부품 본 친구?
4: 시내엔 없어.
5: 보터 할아버지 식당에도 없어. 근데 밥은 있어.
6: 대장, 부품 찾았어. 바닷가로 굴러가는데?
2: 안 돼!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들을 막아야 해! 러블은 자석을 써서 속도를 줄여줘!
5: 러블, 더블 스피드로 줄까?
2: 루키, 가서 지게차로 러블을 도와줘!
7: 초록 에너지 출동!
2: 이제 뒤집자! 좋았어! 전대원, 지금 본부로 출동!
8: 결승선은 여기에 긋자. 그럼 경주마다 내가 반칙하는, 이기는 게 보이겠지? 오! 나무를 베는 건 나중에 하고, 이 사원부터 부셔야겠어. 경주전 출발선으로 완전 딱이네.
9: 야! 전부 다 비켜! 여긴 앞으로 이
8: 치타님의 국제칼 레이스장이 될 때란 말이야!
9: 좋은 말로 하니까 못 알아먹지? 시끄러운 음악만 좀 봐야 정신 차릴래?
2: 저기서 무슨 소리 들려?
10: 응! 잠깐 기다려, 카를로스! 저쪽에서 나는 소리 같아!
9: 아우, 좀 나가라고! 여기 분수꽃 나무를 뽑은 다음에 레이싱 계획장을 만들 거란 말이야!
10: 누군지 몰라도 원숭이 사원을 허물고 정글에 있는 나무를 밀어버리겠대!
2: 커피 구조대를 불러보자!
6: 빨리 되고
10: 싶어! 어서!
2: 안녕, 카를로스, 트레커, 웬일이야?
11: 트레커가 방금 나쁜 소식을 들었대.
10: 어? 누가 이 정글을 싹 밀어내고 카레이시장을 만들겠대. 너희 트럭 본부 비슷한 걸 타고 있는데 치타 무늬처럼 보여.
4: 아, 또 치타야?
2: 알았어, 얘들아 기다려. 우리가 갈게.
6: 뭘 어떡할 건데?
2: 로보독이 방금 부품을 가져다 설치했거든. 기대해. 잘 봐. 새로 만든 트럭 본부야.

0: 먼지야!
1: 새 트럭 본부 출동 준비 완료! 우리 퍼피 구조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야. 퍼피 구조대 새 트럭 본부로 출동!
2: 날도가 부른다!
3: 우와! 조심해!
4: 내가 너무 세차게 뛰었네. 우리 세차 타고 싶어서.

0: 사과 피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모여줘서 고마워. 로보독 정글로 우릴 데려다줘.
0: 우와, 여기서도 우리 차를 타고 출동할 수 있네.
2: 우와, 좋다.
1: 각자 임무를 도울 수 있게 따로 정거장도 있어.
3: 멋지다.
1: 아, 얘들아 잠깐만. 로보도 이제 그 초고속 변속 기어를 작동해볼까?
4: 초강력 망치 작동. 뒤에서 와서 세게 칠수록 더 잘 부셔지겠지?
5: 좀 더 서둘러야겠어. 치타가 저 원숭이 사원을 망가뜨리기 직전이야.
1: 거의 다 왔어.
6: 진짜 빠르다. 고마워.
5: 맞아. 진짜 진짜 멋져.
1: 아니야, 고맙긴. 급한 일인데 빨리 와야지.
7: 내 드론이 뭔가 발견한 것 같은데. 당겨볼게.
1: 어, 저기 치타다. 치타가 우리 못 보게 앞질러 가자. 로보도 스텔스 모드 작동해줘.
5: 스텔스 모드? 그건 또 뭐지?

0: 우리 모습을 투명하게 만들 거야. 그럼 치타가 우리를 못 보겠지.
1: 좋았어, 다부샤부샤.
0: 뭐야, 어디서 튀어나왔어?
1: 아우, 귀찮은 것들. 좋아, 원숭이 사원은 무슨. 질발선 다른 데 만들지 뭐. 나무란 나무는 싹 다 밀어버리고.
2: 치타가 포기를 안 해. 이러다 정글이 망가지겠어.
3: 한꺼번에 출동할 수는 없잖아.
0: 아니, 가능해. 이건 발사대가 두 개거든. 체이스, 마셜, 먼저 가. 아!

0: 너희도 가! 주마, 트래커, 출발하자! 좋아, 스카이. 비행 준비 됐어?
1: 그럼, 그럼!
2: 척을 낚아볼까? 그물! 아깝게 놓쳤네.
0: 귀찮아 정말. 이건 안 먹어.
3: 나 저 소리 좀 어떻게 막을 수 없나? 주마, 주부로 스피커를 막아볼래?
0: 내 라그마게 멈춰! 이 많은 나무를 언제나 쓰러뜨려! 귀찮아! 세상에 저렇게 큰 나무가 있었네! 저 나무 한 그루만 쓰러뜨리면 이 정글도 싹 다 정리되겠지! 역시 난 천재야!
3: 얘들아, 모두 트럭으로 돌아와! 시간이 없어. 정글을 스캔해서 치타가 어디 가는지 알아볼래?
4: 좀 불길한데. 치타가 바로 앞에 있는 저 큰 나무로 가는 것 같아.
5: 저 큰 나무는 안 돼. 쓰러뜨리기 전에 막아야 해.
6: 안 그러면 정글이 쑥대밭이 될 거야.
3: 걱정 마. 치타가 탄 저 트럭 본부는 모든 면에서 이 새로운 차의 상대가 안 되니까. 로보도 저 뒤에 바싹 따라붙어. 후방 카메라 작동! 좋아, 러블. 이제 견인고리 걸어.
4: 됐어.
3: 힘껏 당겨.
0: 뭐야, 저건 또 무슨 차인데? 그렇게 나오신다면 슈퍼치타 트럭 전속력으로!
3: 얘들아, 우리 에너지를 전부 트럭 본부 엔진으로 보내야겠어. 셋 세면 동시에 하자.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초고속 엔진으로 모일 거야.
2: 알았어, 해보자.
3: 셋, 둘, 하나, 눌러!

0: 우리 옛날 트럭.
1: 안 돼. 이 트로피를 어떻게 가져왔는데.
2: 치타가 둘 다 건질 순 없는데.
3: 얘들아, 뭘 해야 할지 알잖아. 이럴 땐 치타를 먼저 구해야지. 트래커가 도와줄래?
2: Yes, of course, 라이더. 해볼게.

0: 내가 정든 트럭 본부야.
1: 고마워. 덕분에 또 이긴 것 같아. 2연승.
2: 도와줘서 고마워. 허피고조 내가 정글을 구해줬어.
3: 에이, 고맙긴. 치사한 치타가 또 나무를 쓰러뜨리러 오면 언제든지 우리를 불러줘.
4: 아이고야, 아직 안 늦었네. 아, 여기 있네, 우리 치타. 이것도 내 스크랩북에 올리면 딱이겠지?
1: 얼른 집에 가고 싶다고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6: 덤덤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6: 덤덤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아빠, 저게 뭐야?
8: 글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0: EBS IN 포키제?
6: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선박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 해일 위험에 대비해.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 홈 사이언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중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꾸룩꾸룩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모습 속에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초콜릿이 된 홈드롤 시장님.
11: 치카레타야, 저거 봐. 부활절 축제에 쓸 꽃바구니인데 어떻게 변할지 참 기대돼. 피츠니아 꽃 좀 더 꽂아줘요.

0: 우리 애가 많이 좋아하거든요. 어머머, 생각보다 더 좋아하네. 아우, 제 건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세상에, 이 예쁜 알 보여? 너도 알껍데기에서 나왔거든. 당연히 이런 보석 박힌 황금 알은 아닌데, 아, 뭐 대충 비슷해. 행복한 부활절 보내세요, 최고의 시장님. 그럼 내일 뵐게요. 아, 박행버거 공주님 선물이네. 고맙게도 해라. 공주님까지 우리 축제에 놀러 오신다니.
1: 최고의 시장은 바로 나죠. 우리 동네 신문 선정 최고의 시장 6년째 1위 홈딩어. 내 말 맞지? 그러니까 저 알은 나한테 보낸 거예요.
0: 어가, 이리 와. 이러다 예쁜 알에 부정 타겠다.
1: 제가 저걸 지켜? 정말 가소롭군. 저건 내 거야.
2: 얘들아, 벌써 내일이면 부활절 축제 날이야. 우리도 부활절 달걀말이 연습 좀 같이 한번 해볼까?
3: 그래, 우리도 하자. 나 달걀말이 잘 먹어. 냠.
2: 먹는 달걀말이 말고 경주를 말한 거야. 결승선까지 누가 더 빨리 달걀을 굴려서 가나? 같이 할 친구.
4: 좋아, 재밌겠다.
3: 좋아, 가자.
2: 전부 다섯째, 준비, 출발!
5: 기선주 치고 나갑니다! 엄마야, 진짜 아프겠다. 어, 플라스틱 달걀이었네.
4: 내가 제일 빨랐지라!
1: 역시 내 머리는 따라올 사람이 없다니까! 아우, 맛있기도 하지. 야, 이 토끼만 있으면 그 황금알은 바로 내 거야. 자, 어서 닫아봐. 좋아, 달콤 살벌한 초콜릿의 유혹작전 시작이다. 응? 못 써, 얼른 내려와. 아이고, 살살 좀 가라. 초콜릿 안에다가 우약할 것 같아. 오, 천천히 하라고. 좋아, 야옹이들. 작전은 알고 있지? 구대의 시장이 일어나면 밖에 커다란 토끼를 보고 또 자기한테 준 부활절 선물인 줄 알 거야. 좋다고 집안에 들여놓으면 내가 나와서 황금알을 가져오는 거지. 너희 기다렸다가 나랑 같이 도망치자고. 알겠지, 야옹이들? 저기요. 얘들아, 가면 안 돼. 살려줘. 하나도 안 보여. 끔찍한 괴물 소리만 들리잖아. 살려주세요. 어쩜.
6: 레벨업. 싸.
2: 안녕하세요, 시장님. 뭐 하세요?
1: 아니, 내가 어쩌다 큰 초콜릿 토끼 안에 갇혔거든. 근데 어쩌다 끔찍한 괴물을 만나서 끌려가고 있어. 살려줘.
2: 네? 엄청 큰 초콜릿 토끼에 끔찍한 괴물이요?
1: 빨리빨리 꺼내줘. 나 무서워.
2: 또 그치세요. 저희가 구해드릴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7: 나이도가 부린다.
5: 어우, 마숄, 너 뭐해?
4: 다 알면서 그래. 알아서 피하지.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한밤중에 와줘서 고마워. 펌딩어 시장님이 글쎄 어쩌다 엄청 큰 초콜릿 토끼 안에 갇히셨대.
2: 초콜릿이 진짜 먹고 싶으셨나 봐. 완전 웃겨.
1: 근데 또 어쩌다 괴물한테 끌려가고 있대. 우리가 구해드리자. 그래서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드론으로 토끼가 어디 있는지 추적해줄래?
0: 스파이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스파이는 시장님을 찾고 나면 네 벨트로 시장님을 위로 들어올려줘.
3: 밤하늘을 나는 스파이!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나무가 하도 커서 토끼가 지나가도 하나도 안 보이겠네. 일단 드론 한번 날려보자.
1: 알았어. 드론.
0: 이 근처에 토끼가 있어야 하는데. 어, 잠깐! 저기! 어, 이러다 떨어질 것 같은데? 얼른 가보자! 스카이도 협곡으로 와줘!
2: 날아갈게!
3: 살려줘요!
0: 지금 벨트를 내려볼래? 근데 정말 조심해야 돼! 까딱하면 토끼가 떨어질 거야!
2: 완전 조심할게!
0: 저기 봐! 스카이! 좀만 빠르게! 초콜릿이 녹고 있어!
3: 엄마!
0: 체이스는 협곡 바닥으로 가서 그물을 설치해줘.
1: 알았어, 대장!
3: 내 판사야!
2: 어, 거의 다 잡았는데 떨어졌어!
1: 그물! 그물 때문에 튕겨나와서 이제 초코시리얼처럼 물에 떠 계셔.
3: 살려줘요.
0: 시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체이스랑 스카이는 계속 지켜보고. 주마, 지금 호버크래프트를 타고 와줘.
4: 해양구조 주마 출동.
1: 주마, 이쪽으로 와.
4: 물에 타먹는 시리얼은 쬐끄만데 저런 건 처음 보네.
0: 주마, 튜브로 저 토끼를 잡아서 물 밖으로 끌어내줘.
4: 알았어.
3: 연속! 다차리야! 얼른!
4: 튜브! 아이고, 아깝다.
0: 바다가 구비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구도로 가자. 님이 저 바위에 부딪히기 전에 빨리 우리가 막아야 돼. 헬리콥터 바람을 써보자.
2: 알았어. 날개가 도는 힘을 사용해볼게.
4: 역시 최고야.
3: 야, 그냥 가면 어떡해. 나도 들고 가야지.
1: 이제 저 토끼만 물가로 옮기면 돼.
2: 잠깐만, 문제가 생겼어.
0: 어, 아니 돌고래들이 언제 저기 온 거지? 주마, 토끼를 물가로 끌고 와줘. 서둘러야 해.
1: 안돼! 초콜릿을 깨물면 구멍이 뚫려서 가라앉을 거야!
0: 주마, 작전 변경! 그냥 시장님한테 튜브를 던져!
4: 아, 튜브!
3: 잘못했어요! 촉촉해!
4: 시장님, 얼른 튜브 잡으세요!
0: 루키, 와서 바다 좀 치워줄 수 있을까?
5: 초록 에너지 출동!
4: 이 많은 걸 아깝게 다 버려야 하네.
6: 맛있게 먹어, 갈매기야.
7: 시간이 상당히 걸렸지만 그래도 살려줘서 고맙다.
0: 다행이네요. 혹시 또 어쩌다 초콜릿 토끼 안에 갇히면 언제든지 저희를 불러주세요.
8: 공주님이 축제에 와주시니까 정말 기쁜 거 있죠?
6: 저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기쁘답니다.
9: 시장님, 제 선물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8: 말해 뭐해요. 저런 루비랑 다이아몬드가 박힌 황금알은 처음 봐요.
9: 진짜 루비랑 금도 안 돼요. 안에 들어있는 게 진짜죠.
7: 그보다

0: 더 좋은 게 들어있는 거야. 잠깐 마시멜로 하나 때문에 내가 그 고생을 했단 말이야.
1: 아껴서 먹을게요.
2: 커피 구조대와 맛을 쇼. 잡았다, 잡았다. 나 이거 진짜 좋아.
3: 나도.
2: 근데 얘네 진짜 야구르게 생겼어.
3: 졌다.
4: 음악이 멈출 때 달걀 모양을 딱 밟아야 간식을 줄 거야.
5: 아싸.
6: 루키, 넌 뭐 하고 싶어? 대관람차를 탈래? 망치 게임을 할래?
7: 얘들아, 한참 찾았어.
6: 설마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죠?
7: 눈치도 빨라.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준비한 쇼가 있는데 좀 이따 시작해야 하거든? 근데 아직 무대가 준비 안 됐대. 이러다가 축제 다 망하겠어.
6: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무대는 어딨어요? 루키, 고생했어. 이제 쇼를 할 수 있어요.
7: 고마워. 걱정이 싹 가시네. 주목! 축제는 즐거우신가요? 기대하시라. 여러분에게 선물하는 아주 특별한 마술쇼! 대마술사가 왔어요. 누구게요? 스타 마술사 웬디니!
8: 스타 마술사 웬디니예요? 오우, 그래서 제가 하는 마술을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유성매직!
9: 스타 마술사라 그런지 농담이 기가 막히다.
8: 좋아요. 기대하시라. 지금 아주 놀라운 마술이 시작될 테니까요. 이 예쁜 달걀이 둥실둥실 떠오릅니다. 떠올라라, 야! 이 마술은 사실, 계란프라이 만들기였어요. 다음은 축제에 예쁜 꽃이 빠질 수 없겠죠? 만들어볼게요. 기대하시라. 수리수리 마수리. 뒤로 풀이 넘어가면 뒤풀이. 자, 이번에 할 마술은 도와주실 분이 필요한데요. 톱으로 잘려보실 분.
9: 제발요, 살려주세요. 난 손잡으려 한 거지. 절대 그 마술 도와준다고 한 거 아니에요.
7: 다른 마술은 어때요? 좀 더 안전한 걸로. 그래, 토끼 꺼내기 같은 거예요.
8: 토끼요? 그치. 역시 우리 시장님. 잠시만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니 바니 얀! 위스커스가 나왔군요. 안 꺼지는 거지?
9: 안 돼. 토끼들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 분명히 누가 다칠 거야.
7: 토끼들이 저렇게 막 뛰어다니면 엉망이 되고 말 텐데. 어서 퍼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어.
6: 이미 왔어요, 시장님. 저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10: 라이더가 부르자!
2: 조심해!
3: 나 참, 뛰는데 토끼가 툭 뛰어드네.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축제 중에 와줘서 고마워. 너희도 알겠지만 마술 토끼들이 갑자기 부활절 축제장에 나타났어. 그래서 이번 도끼 작전에는 로키, 네가 투척기로 맛있는 걸 던져서 여기저기 흩어진 토끼들을 이동장으로 모아줄래?
2: 초록 에너지 로키 출동!
1: 그리고 체이스, 너는 탐정처럼 손전등을 이용해서 저 토끼들이 어디서 온 건지 좀 알아볼래?
0: 명탐정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위스컨스 돌아와! 토끼 마술은 대박 성공하신 거 아니에요?
1: 아, 좀 적당히 성공해야지. 나 때문에 불쌍한 토끼들만 고생하고. 이게 대체 뭐야?
2: 걱정 마세요. 로키가 안전하게 다 데려올 거니까요.
0: 지금 데리러 갑니다.
2: 근데요, 마술사님, 이번 마술은 왜 이렇게 잘 된 것 같으세요?
1: 몰라. 태어나서 이런 적은 처음이거든. 위스커스는 평소 하던 대로 나왔는데 토끼들이 갑자기 더 나왔어.
3: 그럼 제가 조사해 볼게요.
4: 뭔가 이상해. 여기는 토끼 발자국이 없어. 마술모자 주변을 좀 살펴봐도 될까요?
1: 그래, 조심하고.
4: 역시 무대에 구멍이 뚫렸네. 들쭉날쭉하게 생긴 게 이빨로 물어뜯었나 봐. 토끼 앞니로. 손잔등. 저것 봐, 토끼굴로 가는 길인가 봐. 전부 저것 때문이었어. 토끼들이 사는 곳과 연결돼 있을 거야. 이 무대를 만들면서 자기들이 다니던 길이 막혔고 당근 냄새가 나니까 여길 뚫고 나온 거라고.
2: 역시 명탐정 체이스야. 토끼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새 길을 내줘야겠다. 러블, 무대로 와서 땅 좀 봐줄래?
5: 좋아, 한번 봐보자고.
6: 이건 우리가 아닌데? 봤어? 귀여운 보너스 토끼야. 어쩜.
0: 한 마리 추가요. 이리 와, 깡충아. 여기 아주 맛있는 당근인데. 잡았다.
6: 안녕, 토끼야. 아니, 저것 좀 봐.
7: 똑똑히 봐라. 세상에서 가장 힘센 실장은 나야.
8: 오, 멈추세요. 저기 토끼가 있어요. 어디요? 아!

0: 덕분에 또 한 마리 구했네요.
1: 칭찬한 거지?
2: 나도 만나서 기뻐.
3: 루키, 새 입구는 거의 다 완성됐는데 토끼들을 모으는 건 어떻게 돼가?
4: 나도 다 모은 것 같은데.
5: 안 돼! 위스커스가 남았어! 저 위야!
4: 방금 한 마리 취소야! 한 마리 더 남았어! 위스커스가 대관람차 꼭대기에 있어!
3: 지금 바로 도와줄게! 스카이, 대관람차로 와줄래? 올 때 바구니도 챙겨오고! 지금 위스커스가 위험해!
6: 스카이가 날아가신다! 저 아이가 위스커스 맞지?
5: 조심해! 우리 애기가 겁이 많거든!
3: 아, 멈추세요! 토끼가 놀라면 안 돼요!
6: 아! 바구니! 천천히 살살 작아야 바구니 안에 들어가 볼까? 조심조심. 그렇지, 아이고 씩씩하다.
1: 신난다, 나도 이거 다 볼래.
5: 안 돼!
6: 어쩌지, 토끼는 못 날잖아. 근데 우리 강아지는 날지롱.
3: 진짜 멋있었어, 스카이.
1: 날아가자.
3: 자, 이쪽이야.
4: 부끄러워하지 말고 얼른 나와. 참가하면 당근 하나요.
7: 너희들 덕분에 오늘 축제를 안 망쳤어. 특히 그 사랑스런 토끼들을 구해줘서 너무 고맙단다.
3: 저희가 해야 할 일인걸요. 또 동물들이 달아나면 퍼피 구조대를 불러주세요.
5: 우리 위스커스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근데 쇼를 망쳐서 좀 아쉽네.
7: 기왕 도와준 김에 하나만 더 도와줄래? 아주 쉬운 일이야. 마술사님, 저희를 위해서 마술 하나만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5: 글쎄요.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7: 에이, 이번엔 대성공할 거예요.
5: 알았어요. 한번 해보죠.
8: 신선 숙녀, 어린이 여러분.
7: 여기 닭도 있는데요.
8: 그리고 닭 한 분. 여러분의 뜨거운 호응에 보답하는 뜻으로 마치기 전에 비장의 마술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주먹! 모두 다 지켜보는 앞에서 퍼피 구조대를 사라지게 해볼게요.

0: 어떻게 바구니 안에 들어있진 않을까요?
1: 모두 행복한 추천이에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얼굴엔
4: 순한 킬링,
2: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2: 얼굴엔
4: 순한 킬링,
2: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래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2: 얼굴엔
4: 순한 킬링,
2: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롬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4: 옥스포드 팡.
15: 어, 해보고
14: 주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6: 탑승하세요.
1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2: 얼굴엔
4: 순한 킬링,
2: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콜라티에론 사이아스.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얼굴엔 순하게
4: 식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밀크야, 물어와. 자. 오구오구 잘했어.
7: 밀크는 생각보다 똑똑한 것 같아. 말을 엄청 잘 알아듣는데?
6: 맞아 맞아. 달림이가 훈련을 잘 시킨 것 같아. 그치 달림아?
8: 어디 보자. 어?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어?
6: 아저씨, 그 택배 달림이한테 온 거죠?
8: 어? 맞아.
6: 제가 달림.

0: 얼른 주세요.
1: 아, 그래? 자.
0: 감사합니다. 짜잔!
2: 우와, 색깔 엄청 많다.
0: 그치? 64세 크레파스 지롱. 엄마가 인터넷으로 주문해줘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반짝이는 색깔도 있다.
2: 이야, 우리 이걸로 그림 그려봐도 돼?
0: 그럼.
2: 멋진 코끼리를 그려야지. 별이야, 뭐 그리고 있는 거야?
3: 어? 버스?
0: 어? 벌써 꽉 차버렸네. 아직도 써보고 싶은 색이 많은데.
3: 맞아, 나도 3층 버스를 그리고 싶은데 종이가 작아서 다 그릴 수가 없어.
2: 나도 더 큰 파란 코끼리를 그리고 싶어. 코끼리 옆에 달님이가 그린 요정들이 날고 있으면 더 예쁠 거야.
0: 우리들 그림을 한 곳에 전부 그리면 좋을 텐데.
3: 맞아, 알록달록 요정들하고 파란 코끼리, 내 3층 버스 다 같이 있으면 더 멋질 것 같아.
0: 엄마! 우리 집에 큰 종이 없어요?
2: 그림 그리는데 종이가 너무 작아요.
4: 그래? 잠깐만. 어때? 이 정도면 되겠니?
0: 아니요, 더 큰 건 없어요.
4: 이 정도는 어때?
0: 아니요, 더 큰 거요.
4: 자, 그럼 이 정도?
0: 엄청 엄청 더 큰 거요.
4: 더 큰 종이?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짜잔!
2: 우와!
4: 자, 이젠 그리고 싶은 거 실컷 그릴 수 있겠지?
0: 네!
2: 엄청 큰 버스 그려야지.
4: 여기서 즐겁게 놀아.

0: 자리가 남았는데? 어? 그러네. 저기엔 뭐 그리지?
1: 아! 좋은 생각이 났어!
0: 그게 뭐야?
1: 아! 알았다! 운이구나! 맞았어!
0: 그럼 손잡이도 그려야지!
1: 그러니까 진짜 문 같다! 똑똑똑! 문 열어주세요!
2: 그림 문이라 열릴 리가 없잖아요!
1: 아하, 그렇죠!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았죠?
3: 우리 달님이 잘 놀았어?
1: 네!
4: 아빠, 아빠! 뒷마당 벽에 그림 그린 거 보셨어요?
3: 그래, 친구들이랑 같이 그린 거야?
4: 네!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싶은 거 엄청 크게 그렸거든요.
3: 오, 정말 크고 멋지던데? 오늘 그림 그리느라 피곤할 텐데 일찍 자야지.
4: 그럼 자기 전에 동화책이요. 동화책 읽어주세요. 책에 나오는 걸 그렸거든요.
3: 오, 그랬구나. 자, 어디? 옛날 옛날 숲속 작은 집에 요정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요정들이 사는 걸 모르고 있었죠. 그 요정들은 예쁜 나비날개로 예쁜 빛을 내며 날고 있었어요. 어? 잘 자라, 예쁜 우리 딸.

토끼가 어디 갔지?

아이 토끼야, 어디 가자고 하는 거야? 어? 잠깐만 기다려! 아이 토끼야! 아이 토끼야! 어? 여긴 낮에 그림 그리고 놀았던 데잖아?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여기서 나는 소린가? 어? 뭐지? 문이 열리잖아.

0: 알리만 뭐해? 유치원 가야지.
1: 엄마, 요정들은요?
0: 뭐?
1: 요정들요. 동화책 요정들.
0: 이 동화책에 나온 요정들?
1: 아, 네! 숲속에 하늘색 코끼리랑 3층 버스도 있었는데?
0: 오구구, 우리 달림이 동화책 세상 꿈을 꿨나 보네. 어서 준비해. 아빠가 맛있는 토스트 만들고 계셔.
1: 네, 꿈이었나?
0: 달림아, 준비 다 했으면 어서 유치원 가야지.
1: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안 열리네. 역시 꿈이었나?
0: 달림아, 뭐해?
1: 아, 금방 갈게요.
2: 꿈이었지만 즐거웠어. 요정들아, 안녕.
0: 달림아.
1: 네!
0: 유치원 늦겠다. 얼른 가자.

0: 이상하다. 여기 어디 있었는데? 여기에 있나? 어디더라?
1: 아! 찾았다!
2: 엄마!
3: 우와! 우리 달콤이 손뼉도 잘 치는데?
1: 엄마! 엄마! 짜잔! 어때요?
3: 어머! 우리 달님이 멋진 소방관 옷 입었네? 예전에 가지고 놀던 소방관 장난감 옷은 갑자기 왜 꺼낸 거야?
0: 엄마! 내일 유치원에서 소방서 가잖아요!
3: 아, 맞다! 그렇지! 깜빡했네!
0: 소방서에 가면 진짜 소방차도 있겠죠? 진짜 소방관도 보고!
3: 그럼!
0: 우와! 정말 멋지겠다! 예! 이렇게 큰 곳인 줄 몰랐어.
2: 전부 다 빨간색이야.
4: 열매반 친구들, 오늘은 소방서 현장 수업이니까 함부로 행동하면 위험해요. 알겠죠?
5: 네.
4: 자, 왼쪽에 소방차예요.
3: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0: 우와, 진짜 커. 완전 멋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하고 똑같아.
4: 우리 친구들, 이제 곧 오늘 여러분들을 가르쳐주실 소방관님이 오실 거예요. 소방관님 말씀 잘 들어야 해요.
5: 네!
4: 그럼 소방관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5: 소방관님!
6: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안내해줄 소방관이랍니다.
0: 멋지다!
6: 자, 그럼 소방서 현장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5: 네!
6: 소방서 현장 수업으로 출동!

0: 여러분, 오늘 체험 어땠어요?
1: 완전 좋았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0: 그럼 이제부턴 꼭 불 조심하고 혹시라도 불이 나면 오늘 배운 대로 잘 할 수 있죠?
2: 네!
0: 좋았어요.
1: 이야, 역시 멋져! 소방관! 엄마, 아빠, 빨리요, 빨리!
3: 그래.
1: 불이 났을 땐 이렇게 연기를 안 마시게 입이랑 코를 막고 대피하는 거예요.
3: 이렇게?
1: 아니, 몸을 더 숙여야죠. 나쁜 연기가 위에 더 많으니까.
3: 그래.
0: 이렇게 말이지.
1: 달콩아, 너도 이렇게. 뚝 있고, 뚝 있고. 잘했어. 우리 집에 다른 문제는 없나?
0: 없을 거야. 엄마랑 아빠가 항상 불조심하니까.
1: 저기! 엄마, 아빠! 가스요, 가스! 가스불을 쓰고 나면 밸브를 꼭 잠가줘야 해요.
4: 가스밸브를 깜빡했네.
5: 이야, 우리 달림이가 오늘 불조심하는 법 제대로 배워왔네.
1: 네, 그래서 결심했어요. 소방관이 되기로.
5: 소방관이 되려면 엄청 용감하고 힘도 세야 할 텐데.
1: 알아요. 오늘부터 밥도 더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돼요. 뭐지?
5: 불꽃놀이 하나 보네.
0: 예쁘다.

0: 이거 소방차 소린데? 어떡해! 진짜 불이 났잖아!
1: 달림아, 뭐해! 어서 불 끄러 가야지!
0: 네? 제가요?
1: 그래, 어서 출동하자! 자, 달리비 소방대원, 아까 배운 대로 잘 도와줄 수 있지?
0: 네!
1: 좋았어. 긴급 출동이다.

0: 오미세가 아기새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해줘요.
1: 그래, 빨리 구해주자.

0: 달림아, 아주 잘했어. 넌 진짜 멋진 소방관이야.
1: 정말요?
0: 달림아! 어? 달림아! 뭐해? 일어나야지. 유치원 갈 시간이야.
1: 어? 소방관님은?
2: 응? 무슨 소리야?

0: 우리 달님이 어제 소방서 간 게 엄청 좋았나 보다. 소방관 되는 꿈을 다 꾸고.
1: 꿈이었구나. 근데 정말 진짜 같았어요. 창고랑 나무에 불이 빡 크게 났는데 소방차 타고 출동해갖고 불을 빡 끄고. 이게 무슨 냄새지? 불 났을 때 나는 냄새 아닌가?
0: 에이, 갑자기 무슨 불은.
2: 어? 그러게? 어디서 뭐 타는 냄새가. 토스트!
1: 엄마!
2: 토스트 다 나봐! 어머, 어떡해!
1: 엄마, 소화기! 소화기 가져가야죠!
2: 그래, 그래. 연기, 일을 어째?
1: 엄마, 내가 문 열게요. 여러분, 화재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불 조심해야 해요. 알았죠?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주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1: 우리 여행 가자.
8: 환영합니다.
1: 그럼 여기 출발.
8: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1: 기내식입니다.
8: 아, 맛있겠다.
1: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9: 뽀로로 떴다 비행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주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순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7: 옳지.
6: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7: 옳지.
6: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옳지.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엄마랑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롬 퀄리티 앤홈 사이언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우리 달님이 잘 놀았어?
1: 아빠 냄새.
0: 어, 아빠한테서 냄새나? 무슨 냄새? 땀 냄새? 발 냄새?
1: 아니요, 달콤한 케이크 냄새요.
0: 난 또 뭐라고. 짜잔. 그래서 아빠가 케이크 선물을 준비했지롱.
1: 와, 만세.
0: 자, 딸기 케이크다.
1: 우와, 케이크 예쁘다.
2: 케이크, 케이크.
1: 역시 아빠 케이크는 최고예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예쁘고 기분이 막막 좋아져요.
3: 엄마도 아빠 케이크 맛에 반해서 결혼했잖니.
1: 아빠, 저도 아빠 가게 가서 케이크 만들어보면 안 돼요? 제가 만든 케이크 먹어보고 싶어요.
3: 아빠 일하는데 방해될 텐데.
0: 좋아, 내일 아빠랑 케이크 만들러 같이 가자.
1: 정말요? 우와! 케이크 예쁘다!
0: 자, 어? 어? 아빠가 특별히 준비한 달님이 전용 요리사 옷!
1: 우와! 신난다! 요리사 옷 정말 입고 싶었는데! 우와! 나한테 딱 맞아!
0: 자, 그럼 시작해볼까?

0: 자, 다 구워졌다.
1: 우와! 생크림 쭉쭉쭉 딸기딸기 가운데에 쏙 알록달록 설탕설탕

0: 어때요?
1: 우와, 잘 만들었는데?
0: 그치만 아빠가 만든 케이크들만큼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
1: 오, 아니야. 아빠가 본 6살 유치원생이 만든 케이크 중에 최고로 예쁜데? 최고!
0: 진짜요? 얼른 엄마랑 달콩이한테 자랑하고 싶다. 월요일에 유치원 가면 선생님이랑 친구들한테도 자랑해야지.
1: 그래. 그럼. 자, 사진도 찍었으니까 이따 집에 갈 때까지 진열장에 넣어두자.
0: 우와!
2: 계세요?
1: 어?
2: 케이크 찾으러 왔는데요.
1: 아, 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신 초코 케이크 갖다 드릴게요.
2: 네.
1: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2: 네,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자, 여기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가세요.
2: 안녕.
0: 저 케이크 진짜 예쁜데. 좋겠다.
1: 방금 그 손님 할머니가 오늘 병원에서 퇴원하신대. 그래서 축하하려고 일주일 전에 예약했던 거야.
0: 우와.
1: 할머니가 좋아하셔야 할 텐데.
0: 당연히 좋아하죠.
2: 안녕히 계세요. 잘 먹을게요.
1: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가세요.
1: 자, 케이크 다 팔렸다. 달림이가 도와줘서 그런가 오늘은 하나도 안 힘드네.
0: 진짜요? 신난다.
1: 그럼 이제 얼른 집에 가서 엄마랑 달콩이한테 달림이표 케이크 보여주자.
0: 오케이. 얼른 가서 자랑해야지.
1: 어?
3: 어? 아, 저기 케이크 있나요?
1: 아, 어떡하죠? 보다시피 남은 케이크가 없는데.
3: 아, 그래요? 아, 어쩌지? 어? 저 케이크는요?
1: 어, 네?
3: 저거 주세요. 얼마죠?
1: 아, 죄송해요, 손님. 저건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 딸아이가 처음 만든 케이크거든요.
3: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0: 어? 아빠! 아까 그 손님이에요.
1: 어? 아, 어떡하지 여보? 늦어서 케이크 가게가 모두 문을 닫았어. 아, 큰일이네. 소리한테 생일 케이크 꼭 사간다고 약속했었는데.
2: 아, 저런 아이 생일인가 보네. 어떡하지?
0: 저 아저씨.
1: 어? 나?
0: 네. 자, 이거요.
1: 어?
0: 케이크 없는 생일 파티는 심심하잖아요. 난 오늘 생일이 아니라서 괜찮아요.
1: 아, 이걸 주는 거니? 네가 처음으로 만든 케이크라며.
0: 네, 그치만 다음에 아빠랑 또 만들면 되거든요. 그쵸, 아빠?
3: 그럼 우리 살림이

0: 아휴,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서 어쩌지? 뭔가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1: 아, 괜찮아요. 우리 아이 성이니까 어서 가서 따님 생일 축하해 주세요. 그치, 달림아?
2: 네!

0: 세상에, 정말 고맙구나. 아, 맞다.
1: 어?
0: 이건 아저씨의 작은 보답이란다.
1: 이게 뭐예요?
0: 아저씨는 놀이동산에서 일하는데 그건 놀이기구를 마음껏 탈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야.
1: 진짜요? 와, 놀이동산 너무 가고 싶었는데.
0: 그럼 꼭 놀러와, 가족들 다 같이.
1: 감사합니다.
0: 아저씨가 더 고맙지. 안녕. 어, 소라,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케이크 가지고 빨리 갈게.
1: 아빠, 아저씨가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주셨어요.
2: 좋겠구나. 아저씨가 달님이 마음이 예뻐서 주신 걸 거야.
1: 다음에 꼭 같이 가요.
2: 그래, 약속. 그래도 아까 사진 찍어놔서 정말 다행이다.
1: 어? 그러네요. 엄마랑 달콩이한테 사진 보여줘야겠어요.
2: 그럼.

0: 사양 거절한다는 뜻이거든.
1: 아,
0: 근데 초코는 아직 아기 고양이인데 사료를 너무 많이 담은 거 아니야?
1: 왜? 많이 먹으면 좋잖아. 그래, 많이 먹고 얼른 크면 우리 집에도 더 자주 놀러 올 거야.
0: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응?
2: 얘들아, 간식 먹고 놀아.
3: 간식?
2: 자, 팬케이크 맛있게 먹어요.
1: 네! 맛있다!
4: 초코도 얼른 와서 밥 먹고 가야 될 텐데.
0: 달림아, 아까 마당에 이상한 발자국이 있었어.
4: 이상한 발자국?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1: 고양이 소리다! 초코인가 봐! 초코야!
2: 간식 안 먹고.
1: 엄마, 엄마! 어떤 고양이가 초코밥을 뺏어 먹고 갔어요! 엄청나게 새까맣고요!
0: 덩치가 이만해요!
2: 뭐?
4: 눈은 이렇게 도깨비처럼 생겼고요. 여기 엄청 무서운 흉터도 있었어요.
0: 목에 방울도 있었잖아.
1: 아, 맞다!
2: 엄청 무섭게 생긴 고양이구나.
0: 내 생각에는 어제도 그 고양이였을 거야. 초코 밥을 먹은 범인.
1: 뭐? 정말?
0: 아까 마당에 있던 발자국도 그 녀석 거 같아.
1: 그러고 보니 어젯밤에도 방울 소리가 났어.
4: 그럼 도둑 고양이인가?
0: 아니, 목에 방울을 달았다는 건 주인 있는 고양이야.
1: 뭐? 주인도 있으면서 남의 걸 훔쳐간단 말이야?
5: 우리가 찾아내는 건 어때?
2: 하지만 그 고양이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잖아.
1: 그렇지.
0: 그럼 이러는 건 어때? 내가 본 탐정책에서는 말이야.

0: 고양이인가? 어서 가보자!
1: 뭐야? 검은 비닐봉지잖아.
2: 아, 잭은 대체 어디로 도망간 거지?
0: 잭?
2: 그 고양이 말이야.
0: 어때? 잭! 악당 이름 같지 않아?
2: 맞아, 맞아!
0: 잭!
3: 이것 봐!
2: 어? 뭔데?
1: 어? 고양이 사료잖아.
2: 이게 뭐?
3: 여기! 주변에 발자국이 찍혔어. 저쪽으로 도망간 게 분명해.
2: 좋아! 어서 가보자!
3: 갈림길이네. 어디로 갔을까? 어? 저쪽이야! 저기!

0: 맞아, 그먹거리네.
1: 얘들아, 무슨 일이야?
2: 혹시 저런 방울을 한 고양이 보셨어요? 이렇게 생긴 고양이요.
1: 글쎄. 아, 건너편 골목에 사시는 할머니 댁 고양이인 것 같은데.
3: 건너편 골목이요?
1: 응, 건너편 골목에 사시는 건 확실한데 정확히 어느 집인지는 잘 모르겠네.
3: 감사합니다.
2: 건너편 골목이면 여기가 맞는데.
4: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거야.

0: 잭을 찾아냈는데.
1: 너희들은 누구니? 우리 집엔 무슨 일이지?
2: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0: 잭이요, 잭! 잭 때문에 왔어요.
1: 잭? 아, 잭이 누군데?
0: 우리 초코바 훔쳐간 잭이요.
3: 어? 더 잭이다!
1: 아, 얘 이름은 잭이 아니라 딸기란다.
3: 딸기요?
1: 그래. 내가 외출했다가 팔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지 뭐니. 그래서 딸기가 혼자 있게 된 거야. 에휴, 안 그래도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0: 어? 잭, 아니 딸기가 귀엽잖아.
1: 정말 미안하구나. 배가 고파서 너희 고양이 먹이를 먹은 모양이야.
0: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도둑 고양이라고 오해했어요. 죄송해요.
1: 아니야, 이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2: 근데

0: 왜 다쳤어요?
1: 아기 때 사고를 당한 모양이야.
0: 불쌍해.
1: 어미도 없이 버려져 있어서 내가 데려다 키웠지.
0: 혹시 무슨 일 생기시면 저희가 아니, 딸기 돌봐줄게요.
1: 정말 그래줄래? 고맙구나.
2: 안녕히 계세요. 딸기야, 안녕.
0: 딸기가 다시 할머니를 만나서 다행이야.
3: 맞아.
4: 어? 내 모자. 아까 분명히 쓰고 있었는데 어디다 뒀지?
0: 걱정 마. 그치, 별이야?
3: 맞아, 우린 탐정이니까.
0: 자, 준비됐지?
2: 아, 응. 출동!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5: 얼굴엔
2: 순한 길길,
5: 중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0: 가자 얘들아,
1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4: 뽀르르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5: 어서오세요, 공주님.
14: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5: 얼굴엔
2: 순한 길길,
5: 중물엔
2: 덥덥한 말
6: 순하게
2: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7: 따끈따끈해 싱싱
6: 야호. 여기서도 싱싱
7: 빙글빙글 날라라
6: 시소도 날라라
7: 재밌다.
6: 잠깐 쉬자.
7: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6: 글자도 돌려볼까.
7: 데이터 놀자. 안녕
8: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6: 원더키드.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질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식물엔
10: 덤덤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더 빨리 돌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훨씬 더 신나겠지? 곰이 왜 화가 났는지 알아? 내가 실수로 죽은 길을 망가뜨렸거든. 그래! 곰의 기분을 풀어주는 거야! 근데 음악이 없으니 어떡하지?

즐겼다.

돌은 어디 있는데?

기다려봐, 겁먹지 말고! 이리 나와봐, 이름이 뭐니? 그만 진정해! 나야 나! 맞아!

0: 어디에 있었어? 얘 좀 봐. 얘가 바로 우리가 찾은 괴물이라고. 얼굴이 지저분한 괴물.
1: 알립니다. 북극곰이 사라졌어요.
0: 사라진 게 아니라 여기 찾은걸요?
1: 북극곰을 집으로 보내주세요. 북극으로요.
0: 근데 거기가 어디야? 아! 식은 죽 먹기네. 그치, 곰마?

죽이야? 봐, 이렇게 덩어리져 있잖아. 이건 아니라고.

영향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죽이나 죽고 말이야. 확인 좀 해봐야겠어. 다른 친구들은 분명 집에서 항상 맛있는 걸 먹을 테니까.

맛있지도 않네. 달콤하지도 않고. 완전 별로야. 여기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맛있어. 아침이다, 좋은 아침. 내가 원하는 건 맛있는 거. 너무 시잖아. 네, 이건 너무 쓰잖아.

짜이버.

우리 아가는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어딨냐가요?

맛있는 걸 어디다 숨겨놓고 있다는 거지? 그럼 어디? 한번 찾아볼까?

0: 정말 어리석었어. 나 지금 완전 배고프거든. 아. 그게 뭐야?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조개잖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직동.
1: 얼굴엔
2: 순하게 긴긴.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네.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가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안 돼.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아하,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짜왔다. <좋았다.
1: 웃음>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8: 읽기.
7: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8: 읽기.
7: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읽기.
9: 우리 모두
10: 읽기. 올바르게 키우자 얼기.
11: 얼리면 더 맛있어.
1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13: 여긴 뽀로로방.
14: 안녕.
1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6: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위험에 빠진 신디.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신디, 같이 하자뇨.
1: 그걸로 친다고?
0: 무시하는 거냐? 이래봬도 내가 주비주 체육대회 1등이다뇨.
1: 알았어. 간다. 옐로비즈!
2: 이리 와, 신디. 얼른 여기 눕혀.
1: 고마워, 주주.
3: 어쩌다 이런 거냐고요?
1: 내 테니스 공에 맞았어. 괜찮겠지?
3: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뮤.
2: 자는 거였어?
4: 참나. 벌써 다 나은 것 같은데.
5: 푹 자고 나면 괜찮겠어.

0: 그런데 신디, 아침부터 웬 테니스야?
1: 곧 대회가 열려서 연습 중이었거든.
0: 대회라고? 진작 말하지. 당장 연습하러 가자. 내가 도와줄게.
2: 주주, 넌 테니스 칠 줄도 모르잖냐, 큐.
0: 알거든. 내 실력 보고 놀라지나 말라고. 러블리 파워 서브 나가신다. 얍! 아! 아!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그만. 신디, 너부터 해.
1: 알았어.
0: 큐티 하트 파워로. 얍!
2: 아! 아! 정말 놀랍다, 큐.
0: 쉽지 않네. 하지만 이번엔 자신 있어. 지링지링 매직 서브. 어때?
1: 조심해.
0: 어? 어?
1: 괜찮아, 주주?
2: 주주, 테니스 칠 줄 안다며, 큐.
0: 책으로 배웠더니 잘 안 되네. 도와주고 싶었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
2: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다, 큐.
0: 뭔데, 뭔데? 처음부터 이럴 걸 그랬어. 각오해, 신디. 레인보우 스케치! 핫!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레인보우 스윗! 잘한다, 신디 뉴! 너희들 언제 왔어?
3: 방금 왔어. 옐로 비즈가 하도 졸라서 말이야.
1: 이제 괜찮은 거야?
4: 응? 신디, 너 실력이 확 좋아졌다. 대회 나가면 1등 하겠다, 뉴!
0: 그게 다 이 주주님 덕분이라고.
2: 뭐래? 신디가 1등하면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큐.
1: 둘 다 정말 고마워.
5: 테니스 대회라. 심심했는데 잘 됐네.
6: 이곳은 선샤인빌 테니스 경기장입니다. 경기를 앞둔 선수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데요.
7: 리포터 아저씨, 오랜만이다, 큐. 어?
8: 멋쟁이 리포터님.
6: 선수들과 잠시 인터뷰를 해볼까요? 아, 저 출전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1: 네? 아, 전 이번이 첫 출전이라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요.
6: 오, 기대할게요. 인터뷰 좀 할까요?
5: 저리 비켜. 귀찮게 하지 말라고.
0: 이겨라, 신디!
2: 주주! 아, 미안.

0: 죽였다뇨!
1: 이건 축구가 아니라 테니스였지.
0: 어머, 신디가 또 이겼다 큐.
2: 야.
3: 너흰 날 이길 수 없어.
0: 드디어 결승이네. 신디가 이기겠지? 당연하지.
4: 잠시 후 첫 출전에도 연승을 기록한 신디 선수와 미스터리한 린 선수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3: 실력을 좀 볼까?

0: 제법이네. 놀아주는 건 여기까지야.
1: 어? 저거 봐라, 뷰! 오줌의 기운이다, 뀨!
2: 뭐라고?
3: 이게 뭐야?
4: 무서워. 어떡해.
0: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5: 델라녀야, 사람들이 위험해. 우리가 나서야겠어.

0: 시크릿 매직 페이지.
1: 날 이상한 곳에 데려왔네?
0: 선샤인 비를 망치게 될 순 없으니까.
1: 난 그저 민트 비주의 친구를 찾으러 온 것뿐인데.
2: 주비주들아, 이리 와.
3: 민트비즈부터 돌려줘라뇨.
2: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민트비즈?
3: 자!
4: 자, 뭐야? 지저분하게.
3: 제가 깨끗이 청소하겠습니다뇨.
2: 나와라, 자이언트 몬스터!
0: 레인보우 스케치! 됐어!
1: 아, 아니야!
2: 주비주를 데려와! 일이 재밌어졌네? 민트비즈, 우리도 가자.
3: 자!
4: 아무것도 안 보여.
2: 친구를 구하고 싶으면 날 찾아와. 찾을 수 있다면 말이지.

0: 얼른 신기를 찾아야 하는데.
1: 아, 어디 가서 찾냐?
2: 나 때문에.

0: 언니는 어디 갔어?
1: 진디?
0: 이 소리 안 들려? 누가 울잖아.
2: 미아야, 엄마 심부름 좀 해줄래?
0: 네, 엄마.
3: 신디가 어디 있는지 타로한테 물어봐야겠어.
4: 지금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주세요.
0: 뭐야, 안 받아.
5: 주주, 카이 요정님한테 가보면 어떨까?
6: 아, 그래, 요정님은 뭔가 아실지도 몰라.
7: 오늘도 반짝반짝 닦아줄게. 오늘 날씨 무슨 일이야?
0: 카이 요정님. 요정님.
7: 주주? 아, 아침부터 여긴 웬일인가요? 네?
5: 그렇게 신디가 사라졌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0: 요정님을 찾아온 거예요.
3: 그러니까 뭔가 알면 빨리 말해.
7: 나의 프레셔스 신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을 텐데.
3: 어릴 적 내 사진이잖아.
7: 뭐라고요? 이건 내 여동생 사진인데?
0: 지금 둘이 남매라는 거냐, 뀨?
6: 카이 요정님의 잃어버린 동생이 루시였어?
7: 루시, 내 동생아.
0: 카이, 오빠.
3: 말도 안 돼. 엄청난 요정이 내 오빠라니.
7: 귀여웠던 내 동생은 어디 간 거야?
5: 그러고 보니 많이 닮았는데?
0: 그러게? 왜 몰랐을까?
6: 저 빛은 뭐지?
7: 제가 찾던 게 바로 이겁니다.
0: 그거 좀 위험한 물건 아니에요?
7: 신디님을 위해 사라면 위험도 무릅써야죠. 자, 당장 신디님 있는 곳을 알려줘.
5: 동화나라 같은데?
7: 그렇군요. 눈과 얼음 때문에 엉망이 됐지만 동화나라네요.
8: 근데 이상한 탑이 있다 뿅.
6: 신디!
3: 당장 저기로 가자.
0: 하이 오빠, 머리가. 갑자기 왜?
7: 어둠의 마법을 쓴 대가로군요.
0: 어떡해.
7: 난 괜찮다, 동생아. 넌 신디님부터 구해.
3: 레드비주, 가자.
0: 예, 알겠습니다, 뮤. 같이 가, 루시.
5: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카이 요정님.
7: 나 어떡해.
3: 준비됐지?
0: 응.
3: 시작하자, 레드비즈.
0: 갑니다, 뮤! 야!
5: 저기, 얼음탑이 보여.
6: 조금만 기다려, 신디.
0: 얼른 가자, 뉴.
9: 잠깐. 더 빨리 가려면 이게 필요해. 레인보우 스케치.
0: 얼음탑으로 출발.

0: 대마녀가 오기 전에 빨리 돌아가는 게 좋겠어.
1: 그럼 절 따라오십시오, 뷰. 예, 그렇게는 안 된다.
0: 레드비즈!
2: 드디어 주비즈가 내 손에 들어왔네. 넌 이제 내 부하가 되는 거야.
0: 안 돼! 레인보우 립스틱! 레인보우 스틱! 이리 와!
2: 감히 날 방해해? 에?
0: 주주! 레드비즈를 부탁해! 루시! 트윙클 부트 업! 스피드 업!
2: 나와라, 자이언트 몬스터!
0: 레인보우 스피드!

0: 같은 호수야. 빠지지 않게 조심해.
1: 가서 주비주를 데려와.
2: 알았다, 자. 귀엽다, 인형. 너는 노래를 불러줘라.
0: 나 무서워서 노래가 안 나올 것 같아.
3: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해보는

0: 정신 차려, 인터뷰즈. 뮤직 슬라이드.
1: 어서 타고 봅니다, 뮤.
0: 어딜 가려고? 가만두지 않겠다. 자. 주비즈는 내 거야.
2: 위험해. 클링 클링 미라클.
1: 주주 출발.
3: 알았어.
0: 이대로는 못 간다.
1: 이제 됐습니다, 뷰.
3: 저 구름은 뭐지?
2: 따라왔어.
0: 각오해라. 미러 쉴드.
2: 이런. 넌
1: 빡잡아.
2: 간다.

0: 아이린.
1: 기다려라. 곧 찾아갈 테니.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2: 재밌게 공부해요.
4: 와, 놀이터다.
2: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5: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순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초콜릿이 된 홈딩어 시장님.
11: 치카레타야, 저거 봐. 부활절 축제에 쓸 꽃바구니인데 어떻게 변할지 참 기대돼. 피투니아 꽃 좀 더 꽂아줘요. 우리 애가 많이 좋아하거든요. 어머머, 생각보다 더 좋아하네. 아우, 제 건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세상에, 이 예쁜 알 보여? 너도 알껍데기에서 나왔거든. 당연히 이런 보석 박힌 황금 알은 아닌데. 아, 뭐 대충 비슷해. 행복한 부활절 보내세요, 최고의 시장님. 그럼 내일 뵐게요. 아, 파킹버거 공주님 선물이네. 고맙게도 해라. 공주님까지 우리 축제에 놀러 오신다니.
12: 최고의 시장은 바로 나죠. 우리 동네 신문 선정 최고의 시장 6년째 1위 홈딩어. 내 말 맞지? 그러니까 저 알은 나한테 보낸 거예요.
11: 어가, 이리 와. 이러다 예쁜 알에 부정 타겠다.
12: 제가 저걸 지켜? 정말 다소롭군. 저건 내 거야.
13: 얘들아, 벌써 내일이면 부활절 축제 날이야. 우리도 부활절 달걀말이 연습 좀 같이 한번 해볼까?
14: 그래, 우리도 하자. 나 달걀말이 잘 먹어. 냠.
13: 먹는 달걀말이 말고 경주를 말한 거야. 결승선까지 누가 더 빨리 달걀을 굴려서 가나? 같이 할 친구.
15: 좋아, 재밌겠다.
14: 좋아, 가자.
13: 전부 다섯째, 준비, 출발!
16: 이 선수 치고 나갑니다! 엄마야, 진짜 아프겠다. 어, 플라스틱 달걀이 없네.
17: 내가 제일 빨랐지라!
12: 역시 내 머리는 따라올 사람이 없다니까! 아우, 맛있기도 하지. 야, 이 토끼만 있으면 그 황금알은 바로 내 거야. 자, 어서 닫아봐.

0: 달콤살벌한 초콜릿의 유혹작전 시작이다. 응? 못써, 얼른 내려와. 아이고, 살살 좀 가라. 초콜릿 안에다가 우액 할 것 같아. 오, 천천히 하라고. 좋아, 야옹이들. 작전은 알고 있지? 구대의 시장이 일어나면 밖에 커다란 토끼를 보고 또 자기한테 준 부활절 선물인 줄 알 거야. 좋다고 집안에 들여놓으면 내가 나와서 황금알을 가져오는 거지. 너흰 기다렸다가 나랑 같이 도망치자고. 알겠지, 야옹이들? 저기요. 얘들아, 가면 안 돼! 살려줘! 하나도 안 보여. 끔찍한 괴물 소리만 들리잖아. 살려주세요. 어쩜.
1: 레벨업! 싸! 안녕하세요, 시장님. 뭐 하세요?
0: 아니, 내가 어쩌다 큰 초콜릿 토끼 안에 갇혔거든. 근데 어쩌다 끔찍한 괴물을 만나서 끌려가고 있어. 살려줘.
1: 에? 엄청 큰 초콜릿 토끼에 끔찍한 괴물이요?
0: 빨리빨리 꺼내줘. 나 무서워.
1: 또 그치세요. 저희가 구해드릴게요. 퍼피 구조대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2: 잘 잡힌다.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한밤중에 와줘서 고마워. 펌딩어 시장님이 글쎄 어쩌다 엄청 큰 초콜릿 토끼 안에 갇히셨대.
2: 초콜릿이 진짜 먹고 싶으셨나 봐. 완전 웃겨.
1: 근데 또 어쩌다 괴물한테 끌려가고 있대. 우리가 구해드리자. 그래서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드론으로 토끼가 어디 있는지 추적해줄래?
0: 스파이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스카이는 시장님을 찾고 나면 네 벨트로 시장님을 위로 들어올려줘.
3: 밤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나무가 하도 커서 토끼가 지나가도 하나도 안 보이겠네. 일단 드론 한번 날려보자.
1: 알았어. 드론.
0: 이 근처에 토끼가 있어야 하는데. 어, 잠깐! 저기! 어, 이러다 떨어질 것 같은데? 얼른 가보자! 스카이도 협곡으로 와줘!
2: 날아갈게!
3: 살려줘요!
0: 지금 벨트를 내려볼래? 근데 정말 조심해야 돼! 까딱하면 토끼가 떨어질 거야!
2: 완전 조심할게!
0: 저기 봐! 스카이! 좀만 빠르게! 초콜릿이 녹고 있어! 체이스는 협곡 바닥으로 가서 그물을 설치해줘!
1: 알았어, 대장!
3: 내 팔자야!
2: 거의 다 잡았는데 떨어졌어!
1: 그물!
4: 그물 때문에 튕겨나와서 이제 초코시리언처럼 물에 떠 계셔.
3: 살려줘요.
0: 시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체이스랑 스카이는 계속 지켜보고. 주마, 지금 호버크래프트를 타고 와줘.
5: 해양구조 주마 출동.
4: 주마, 이쪽으로 와.
5: 어? 우유에 타먹는 시리언은 쬐끄만데 저런 건 처음 보네.
0: 주마, 튜브로 저 토끼를 잡아서 불 밖으로 끌어내줘.
5: 알았어.
3: 연사! 아, 잠깐! 빨리!
5: 아, 튜브! 아이고, 아깝다.
0: 바다가 구비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유도로 가자. 님이 저 바위에 부딪히기 전에 빨리 우리가 막아야 돼. 헬리콥터 바람을 써보자.
2: 알았어. 날개가 도는 힘을 사용해볼게.
5: 역시 최고야.
3: 야, 그냥 가면 어떡해. 나도 들고 가야지.
4: 이제 저 토끼만 물가로 옮기면 돼.
2: 잠깐만, 문제가 생겼어.
0: 어, 아니 돌고래들이 언제 저기 온 거지? 주마, 토끼를 물가로 끌고 와줘. 서둘러야 해.
4: 안 돼! 초콜릿을 깨물면 구멍이 뚫려서 가라앉을 거야!
0: 주마, 작전 변경! 그냥 시장님한테 튜브를 던져!
2: 아, 튜브!
3: 잘못했어요! 촉촉해!
5: 시장님, 얼른 튜브 잡으세요!
0: 로키, 와서 바다 좀 치워줄 수 있을까?
6: 초록에너지 출동!
5: 이 많은 걸 아깝게 다 버려야 하네.
6: 맛있게 먹어, 갈매기야.
3: 시간이 상당히 걸렸지만 그래도 살려줘서 고맙다.
0: 다행이네요. 혹시 또 어쩌다 초콜릿 토끼 안에 갇히면 언제든지 저희를 불러주세요.
7: 공주님이 축제에 와주시니까 정말 기쁜 거 있죠?
6: 저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기쁘답니다. 시장님, 제 선물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7: 말해 뭐해요. 저런 루비랑 다이아몬드가 박힌 황금알은 처음 봐요.
6: 진짜 루비랑 금도 안 돼요. 안에 들어있는 게 진짜죠?
3: 그보다 더 좋은 게 들어있는 거야? 잠깐, 마시멜로 하나 때문에 내가 그 고생을 했단 말이야.
7: 아껴서 먹을게요.
5: 커피 부조대와 마술쇼. 잡았다, 잡았다. 나 이거 진짜 좋아.
2: 나도.
5: 근데 얘네 진짜 야구르게 생겼어.
2: 졌다.
8: 음악이 멈출 때 달걀 모양을 딱 밟아야 간식을 줄 거야. 아싸.
9: 루키, 넌 뭐 하고 싶어? 대관람차를 탈래? 망치 게임을 할래?
7: 얘들아, 한참 찾았어.
9: 설마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죠?
7: 눈치도 빨라.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준비한 쇼가 있는데 좀 이따 시작해야 하거든? 근데 아직 무대가 준비 안 됐대. 이러다가 축제 다 망하겠어.
9: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무대는 어딨어요? 루키, 고생했어. 이제 쇼를 할 수 있어요.
7: 고마워. 걱정이 싹 가시네. 주목! 축제는 즐거우신가요? 기대하시라. 여러분에게 선물하는 아주 특별한 마술쇼! 대마술사가 왔어요. 누구게요? 스타 마술사 웬디니!
10: 스타 마술사 웬디니예요? 어우, 그래서 제가 하는 마술을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유성매직!
11: 스타 마술사라 그런지 농담이 기가 막히다.
10: 좋아요. 기대하시라. 지금 아주 놀라운 마술이 시작될 테니까요. 이 예쁜 달걀이 둥실둥실 떠오릅니다. 떠올라라, 야! 이 마술은 사실,

0: 아니었어요. 아, 다음은 축제에 예쁜 꽃이 빠질 수 없겠죠? 만들어볼게요. 기대하시라. 수리수리 마수리. 뒤로 풀이 넘어가면 뒤풀이. 아, 자, 이번에 할 마술은 도와주실 분이 필요한데요. 톱으로 잘려보실 분.
1: 제발요, 살려주세요. 난 손잡으려 한 거지. 절대 그 마술 도와준다고 한 거 아니에요.
2: 다른 마술은 어때요? 좀 더 안전한 걸로. 그래, 토끼 꺼내기 같은 거요.
0: 토끼요? 그치, 역시 우리 시장님. 잠시만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니 바니 얀! 위스커스가 나왔군요!
3: 쟤는 삼스커스야!
0: 왜 안 꺼지는 거지?
1: 안 돼. 토끼들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 분명히 누가 다칠 거야.
2: 토끼들이 저렇게 막 뛰어다니면 엉망이 되고 말 텐데. 어서 퍼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어.
4: 이미 왔어요, 시장님. 저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부르냐!
3: 조심해!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축제 중에 와줘서 고마워. 너희도 알겠지만 마술 토끼들이 갑자기 부활절 축제장에 나타났어. 그래서 이번 도끼 작전에는 로키, 네가 투척기로 맛있는 걸 던져서 여기저기 흩어진 토끼들을 이동장으로 모아줄래?
2: 초록 에너지 로키 출동!
1: 그리고 체이스, 너는 탐정처럼 손전등을 이용해서 저 토끼들이 어디서 온 건지 좀 알아볼래?
0: 명탐정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위스컨스 돌아와!
1: 토끼 마술은 대박 성공하신 거 아니에요?
0: 아, 좀 적당히 성공해야지. 나 때문에 불쌍한 토끼들만 고생하고. 이게 대체 뭐야?
2: 걱정 마세요. 로키가 안전하게 다 데려올 거니까요.
1: 지금 데리러 갑니다.
2: 근데요, 마술사님, 이번 마술은 왜 이렇게 잘 된 것 같으세요?
0: 몰라. 태어나서 이런 적은 처음이거든. 위스커스는 평소 하던 대로 나왔는데 토끼들이 갑자기 더 나왔어.
3: 그럼 제가 조사해 볼게요.
4: 뭔가 이상해. 여기는 토끼 발자국이 없어. 마술모자 주변을 좀 살펴봐도 될까요?
0: 그래, 조심하고.
4: 역시 무대에 구멍이 뚫렸네. 들쭉날쭉하게 생긴 게 이빨로 물어뜯었나 봐. 토끼 앞니로. 손전등. 저것 봐, 토끼굴로 가는 길인가 봐. 전부 저것 때문이었어. 토끼들이 사는 곳과 연결돼 있을 거야. 이 무대를 만들면서 자기들이 다니던 길이 막혔고 당근 냄새가 나니까 여길 뚫고 나온 거라고.
2: 역시 명탐정 체이스야. 토끼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새 길을 내줘야겠다. 러블, 무대로 와서 땅 좀 봐줄래?
5: 좋아, 한번 봐보자고.
6: 이건 우리가 아닌.

0: 귀여워 깡충아, 여기 아주 맛있는 당근인데. 잡았다. 안녕 토끼야. 아니 저것 좀 봐.
1: 똑똑히 봐라. 세상에서 가장 힘센 실장은 나야.
2: 멈추세요. 저기 토끼가 있어요. 어디야?

0: 덕분에 또 한 마리 구했네요.
1: 칭찬한 거지?
2: 나도 만나서 기뻐.
3: 로키, 새 입구는 거의 다 완성됐는데 토끼들을 모으는 건 어떻게 돼가?
4: 나도 다 모은 것 같은데. 안 돼! 위스커스가 남았어! 저 위야! 방금 한 마리 취소야! 한 마리 더 남았어! 위스커스가 대관람차 꼭대기에 있어!
3: 지금 바로 도와줄게! 스카이, 대관람차로 와줄래? 올 때 바구니도 챙겨오고, 지금 위스커스가 위험해!
5: 스카이가 날아가신다! 저 아이가 위스커스 맞지?
4: 조심해! 우리 애기가 겁이 많거든!
3: 아, 멈추세요! 토끼가 놀라면 안 돼요!
5: 아! 바구니! 천천히 살살 작아야 바구니 안에 들어가 볼까? 조심조심. 그렇지, 아이고 씩씩하다.
1: 신난다, 나도 이거 타볼래.
4: 안 돼!
5: 어쩌지, 토끼는 못 날잖아. 근데 우리 강아지는 날지롱.
3: 진짜 멋있었어, 스카이.
1: 날강아지다.
3: 자, 이쪽이야.
0: 부끄러워하지 말고 얼른 나와. 참가하면 당근 하나요.
6: 너희들 덕분에 오늘 축제를 안 망쳤어. 특히 그 사랑스런 토끼들을 구해줘서 너무 고맙단다.
3: 저희가 해야 할 일인걸요. 또 동물들이 달아나면 퍼피 구조대를 불러주세요.
6: 우리 위스커스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근데 쇼를 망쳐서 좀 아쉽네.
7: 기왕 도와준 김에 하나만 더 도와줄래? 아주 쉬운 일이야. 마술사님, 저희를 위해서 마술 하나만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6: 글쎄요.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7: 에이, 이번엔 대성공할 거예요.
6: 알았어요. 한번 해보죠.
8: 신사 숙녀, 어린이 여러분.
7: 여기 닭도 있는데요.
8: 그리고 닭 한 분. 여러분의 뜨거운 호응에 보답하는 뜻으로 마치기 전에 비장의 마술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주먹! 모두 다 지켜보는 앞에서 퍼피 구조대를 사라지게 해볼게요. 멍멍 사라져라!

0: 혹시 저 커다란 축제 바구니 안에 들어있진 않을까요?
1: 모두 행복한 축제 보내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아데카 솔메이트
4: 출동.
2: 얼굴엔
4: 순한 킹킹.
2: 주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아데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사이언스
1: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고비는 아프대요.
3: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2: 시원해.
4: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5: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술물엔
9: 덕분만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허티 구조대 치타를 막아라.
12: 알았어 간다. 아우 미안. 역시 라이더가 던지는 게 낫겠다.
13: 라이더가 하는 비밀 프로젝트는 언제 끝날까?
14: 모르지. 원반은 내가 던질게. 한번 돌아볼까?

0: 대장, 로봇독이랑 안에서 무슨 일 하는 거야?
1: 아직 비밀이야. 깜짝 선물이거든.
2: 깜짝 선물?
3: 뭔데?
2: 알려줘.
1: 지금 다 말하면 나중에 재미없어. 원반 물어올 친구.
4: 우리 깜찍한 사촌 동생, 더 필요한 건 없니?
5: 우유나 좀 더 갖다 주세요.
4: 어쩌냐, 우유가 다 떨어졌는데 네가 온 뒤로 살림이 거덜나고 있어.
5: 다들 조용! 이게 하이라이트거든요. 봤죠? 이 치타님이 어떻게 이겼는지 잘 보세요. 뭐야? 아, 이걸 왜 까먹었지? 나 저 대회 쳤는데 뭐 이런 걸 저장해놨어? 저 강아지가 운빨로 딴 트로피를 어드벤처 베이 박물관에 전시까지 해? 어이없어. 아, 우승한 영상이나 돌려봐야지.
4: 그래, 넌 치사하게 반칙을 써서라도 꼭 이겨야 하는 애였지.
5: 그것도 세체가 있어야 하죠. 제 레이싱카는 이제 고물이라 반칙 같은 것도 좀 못해요.
4: 내 스크랩북 좀 볼래? 실패했던 나쁜 짓들을 모은 거야. 보여? 내가 다리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 이건 내가 홈스코치로 변장한 걸 들켰을 때고. 아, 이때 좋았지.
5: 와, 진짜 멋있다.
4: 고마워. 그 옷은 훔치기 어려웠거든. 아니, 만들기.
5: 그 못난 이 옷 말고요. 이거요.
4: 퍼피 구조대 트럭?
5: 이 정도로 크고 빠른 차라면 무슨 반칙이든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4: 너 근데 어떻게 뺏어오게?
5: 쉽죠? 일단 먼 곳에 출동하게 만들어요. 퍼피 구조대가 저걸 몰고 오면 전부 끌어낸 다음 치타 트럭이 텀비면 훔쳐올 거예요.
4: 아직 퍼피 구조대 차야.
5: 훔치면 내 거죠?
4: 오!
5: 하! 하!
4: 좋았어, 야옹이. 울타리 문 열어. 하늘 야옹이 놀래켜.
6: 얘들아, 다들 어디 가니? 이렇게 도망가면 나 혼자 어떻게 다 모아? 커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어.
7: 얘들아, 좀 있으면 깜짝 선물을 받을 것 같아.
1: 다들 모여서 뭐 하는 거야?
7: 깜짝 선물 기다리고 있어.
1: 알았어, 알았어. 오늘 기차로 마지막 부품이 도착하면 그때 어떤 선물인지 보여줄게. 윙넛 아저씨, 웬일이세요?
8: 가축들이 우리에서 도망을 쳤는데 모으는 것 좀 같이 도와줄래?
1: 지금 바로 갈게요. 로보도 트럭 본부를 몰고 와.

0: 필크 전대가 거의 다 왔다네.
1: 예스. 일이 너무너무 쉬운데.
0: 난 저런 말 할 때마다 망하던데.
2: 자, 같이 도망친 가축들을 모으자. 로보도 너도 같이 하자. 지금은 발바닥 하나도 아쉬우니까.
1: 바쁘게 뛰어가는 것 봐. 이제 내 차례야.
0: 야! 소중한 친척 어른이나 고양이들은 어쩌고!
3: 대장, 누가 트럼폰 불을 끌고 갔어?
2: 뭐, 안 돼! 저 사람이 일부러 가축들을 밖에 풀어놓은 건가 봐.
3: 트럭을 찾아야 해.
2: 맞아. 근데 일단 가축들을 우리에다 모아야지. 이것부터 빨리 끝내자.
1: 치타모빈, 너도 알지? 너랑 같이 천만이 달렸는데 맨날 졌잖아. 그래서 너한테 달린 멋진 반칙 도구들을 떼서 새 차를 만들 거야. 슈퍼 치타 트럭이지.
4: 아이고 고맙다. 니네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저기서 뛰고 있을걸.
2: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에요. 이제 트럭 본부를 찾으러 가야겠어요.
3: 트럭 본부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고 있어?
2: 아니 글쎄, 차를 훔쳐간 사람이 GPS를 꺼버렸어.
5: 하, 구조대 트럭이 없는 퍼피 구조대라니.
6: 나쁜 사람이 훔쳐갔으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지?
2: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만든 깜짝 선물이면 트럭 본부도 막을 수 있을걸. 근데 오늘 기차로 배달 오는 마지막 부품을 달아야 해서 일단 기차역에 받으러 가자.
1: 진짜 넌 천재야. 골탕 먹이기 딱 좋은 철쭉이 만들어냈어. 얘만 있음 어떤 경주든 다 이기겠지? 얼마 전에 진 그 경주도. 암튼 이제 박물관으로 가자. 거기서 내 트로피를 챙겨올 거야.

0: 자동차에 이 황금 트로피까지 전부 다 내 거야.
1: 잠깐 거기서! 그건 네 거 아니잖아.
0: 맞거든요. 나랑 치타 트럭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1: 빨리 퍼퓸 구조대를 부르자.
0: 다 됐어. 아유, 자랑할 사람이 없는 게 아쉽긴 한데 뭐 어때?
2: 아니 얘야, 지금 어디야 너?
0: 제 우승 트로피를 보면서 치타 트럭을 타고 있죠.
2: 오, 강아지들한테 한 방 먹여줬네. 장하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0: 레이스 황제가 될 거예요. 이 차로 반칙을 쓸 만한 경주당이 필요하겠지만.
2: 그래, 그 차를 써먹으려면 아예 경주장을 만들지, 그러니?
3: 오, 방금 좋은 생각이 났는데.

0: 건데요. 경기장이 없으면 내가 하나 만들죠 뭐. 아, 속 시원해.
1: 아, 그거 방금 내가 말한 것 같은. 됐다. 나랑 고양이들도 널 돕고 싶은데. 우리도 태워줄래?
0: 됐어요. 괜히 같이 일했다 부정 많다요. 안녕.
2: 얘들아, 기차역에 다 왔어.
3: 사라진 트럭 본부가 벌써 그리워.
2: 시장님? 웬일이세요?
4: 글쎄, 치타가 박물관 문을 부수고 레이싱 트로피를 가져갔어.
5: 치타요?
4: 이리 와서 나랑 시카레타도 좀 구해줄래?
2: 네, 저희가 바로 출동할게요. 부품은 나중에 찾고 구대의 시장님부터 구하러 가자. 전부 날 따라.
0: 예, 트로피야. 치타 국제 경주장을 지을 건데 어디가 좋을까? 퍼피 구조대는 얼씬도 못하는 곳 없나? 남극에 지을까? 아니야, 너무 추워. 섬에다 지을까? 작아. 맞아, 정글이 있었네. 좋았어. 근데 먼저 정글에 있는 나무부터 전부 다 치워야겠지? 이 치타 트럭으로 하면 완전 딱이겠는데? 정글에 나만의 레이싱 경주장을 만들다니 너무 좋아. 에이, 내가 저 기차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해? 잠깐, 상관없지? 기차를 밀어버리고 그냥 지나서 가자. 비켜, 비켜!
6: 야, 너 도대체 누구야?
0: 누구죠? 기차죠. 기차를 밀어낼 정도면 나무 뽑기 문제 없겠어.
7: 치타가 남긴 흔적은 못 찾겠어.
4: 고마워. 치타가 부순 걸 잘 고쳐줬네.
8: 우리 트럭 본부도 치타가 훔쳤을걸?
4: 그것도 치타가 훔친 거 맞아. 이름도 무슨 치타 트럭 뭐라던데.
3: 우리 멋진 트럭을 그런 악당이 타고 다닌다고?
9: 걔가 문제를 일으키면 진짜 골치 아플 텐데 이제 어쩌지?
2: 에드 아저씨, 안 그래도 지금 기차역으로 뵈러 가려고 했는데 별일 없으시죠?
10: 아니, 라이더, 아주 크고 이상한 트럭이 내 기차를 쳐서 탈선해버렸거든. 나한테 주려던 부품도 근데 사라졌어.
2: 이것도 치타 짓이구나. 지금 바로 열차를 철로에 올려드릴게요. 가자.
9: 와, 하루에 대체 몇 번을 출동하는 거야?
2: 서두르자. 모두 힘을 모아서 철로 밖에 튕겨나간 기차를 다시 철로에 올려놓는 거야.
3: 우린 준비됐어. 말만 해.
2: 하나, 둘, 셋, 시작! 잘했어, 얘들아!
6: 고마워! 역시 퍼피 구조대구만!
5: 감사해요!
2: 아저씨, 혹시 제 부품은 어디로 갔는지 보셨어요?
6: 치타란 애 때문에 너무 황당해서 어디 갔는지 못 봤어.
2: 그 부품이 있어야 해요. 아님 치타를 못 막을 텐데. 다 같이 이 근처를 뒤져보자. 얼른 그 부품을 찾아야 해.
11: 사라진 부품 본 친구?
7: 시내엔 없어.
3: 보터 할아버지 식당에도 없어. 근데 밥은 있어.
9: 대장, 부품 찾았어. 바닷가로 굴러가는데?
2: 안 돼.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 절을 막아야 해. 러블은 자석을 써서 속도를 줄여줘.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줄까?
2: 루키, 가서 지게차로 러블을 도와줘.
8: 초록 에너지 출동!
2: 이제 뒤집자! 좋았어! 전대원, 지금 본부로 출동!
0: 결승선은 여기에 긋자. 그럼 경주마다 내가 반칙하는 이기는 게 보이겠지? 오! 나무를 베는 건 나중에 하고 이 사원부터 부셔야겠어. 경주장 출발선으로 완전 딱이네.
12: 야, 전부 다 비켜. 여긴 앞으로 이
0: 치타님의 국제칼 레이스장이 될 때란 말이야.
12: 좋은 말로 하니까 못 알아먹지? 시끄러운 음악 맛 좀 봐야 정신 차릴래?
2: 저기서 무슨 소리 들려?
8: 잠깐 기다려 카릴로스. 저쪽에서 나는 소리 같아.
12: 아, 좀 나가라고. 여기 분수꽃 나무를 뽑은 다음

0: 레이싱 대회장을 만든 거란 말이야. 정글 좀 봐.
1: 누군지 몰라도 원숭이 사원을 허물고 정글에 있는 나무를 밀어버리겠대.
2: 커피 구조대를 불러보자.
3: 빨리
4: 보고 싶어.
5: 어서.
6: 안녕 카를로스. 트레커 웬일이야?
7: 트레커가 방금 나쁜 소식을 들었대.
1: 어? 누가 이 정글을 싹 밀어내고 카린 시장을 만들겠대. 너희 트럭 본부 비슷한 걸 타고 있는데 치타 무늬처럼 보여.
6: 아, 또 치타야? 알았어 얘들아 기다려. 우리가 갈게.
4: 뭘 어떡할 건데?
6: 로보독이 방금 부품을 가져다 설치했거든. 기대해. 잘 봐. 새로 만든 트럭 본부야.

0: 부부 출동 준비 완료!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야. 퍼피 구조대 새 트럭 본부로 출동!
1: 나이가 부른다!
2: 조심해! 내가 너무 세차게 뛰었네. 우리 세차 타고 싶어서.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모여줘서 고마워. 로보독 정글로 우리를 데려다줘.
0: 우와, 여기서도 우리 차를 타고 출동할 수 있네.
2: 우와, 좋다.
1: 각자 임무를 도울 수 있게 따로 정거장도 있어.
3: 멋지다.
1: 아, 얘들아 잠깐만. 로보도 이제 그 초고속 변속 기어를 작동해볼까?
4: 초강력 망치 작동. 뒤에서 와서 세게 칠수록 더 잘 부셔지겠지.
2: 좀 더 서둘러야겠어. 치타가 저 원숭이 사원을 망가뜨리기 직전이야.
1: 거의 다 왔어.
5: 진짜 빠르다. 고마워.
2: 맞아. 진짜 진짜 멋져.
1: 아니야, 고맙긴. 급한 일인데 빨리 와야지.
6: 내 드론이 뭔가 발견한 것 같은데. 당겨볼게.
1: 어, 저기 치타다. 치타가 우리 못 보게 앞질러 가자. 로보도 스텔스 모드 작동해줘.
2: 스텔스 모드? 그건 또 뭐지?
1: 우리 모습을 투명하게 만들 거야. 그럼 치타가 우리를 못 보겠지.
4: 좋았어. 다 부셔부셔.
2: 뭐야, 어디서 튀어나왔어?
4: 아우, 귀찮은 것들. 좋아, 원숭이 사원은 무슨. 출발선은 다른 데 만들지 뭐. 나무란 나무는 싹 다 밀어버리고.
7: 치타가 포기를 안 해. 이러다 정글이 망가지겠어.
2: 한꺼번에 출동할 수는 없잖아.
1: 아니, 가능해. 이건 발사대가 두 개거든. 체이스, 마셜, 먼저 가. 아!

0: 저리도 가. 주마, 드래커, 출발하자. 좋아, 스카이. 비행 준비 됐어?
1: 그럼, 그럼.
2: 월척을 낚아볼까? 그물!

0: 내 라그마게 멈춰? 이 많은 나무를 언제나 쓰러뜨려? 아, 귀찮아. 세상에 저렇게 큰 나무가 있었네. 저 나무 한 그루만 쓰러뜨리면 이 정글도 싹 다 정리되겠지. 역시 난 천재야.
1: 얘들아, 모두 트럭으로 돌아와. 시간이 없어. 정글을 스캔해서 치타가 어디 가는지 알아볼래?
2: 좀 불길한데. 치타가 바로 앞에 있는 저 큰 나무로 가는 것 같아.
3: 저 큰 나무는 안 돼. 쓰러뜨리기 전에 막아야 해.
4: 안 그러면 정글이 쑥대밭이 될 거야.
1: 걱정 마. 치타가 탄 저 트럭 본부는 모든 면에서 이 새로운 차의 상대가 안 되니까. 로보도 저 뒤에 바싹 따라붙어. 후방 카메라 작동. 좋아, 러블. 이제 견인고리 걸어.
0: 뭐야, 저건 또 무슨 차인데? 그렇게 나오신다면 슈퍼치타 트럭 전속력으로!
1: 얘들아, 우리 에너지를 전부 트럭 본부 엔진으로 보내야겠어. 셋 세면 동시에 하자.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초고속 엔진으로 모일 거야.
5: 알았어, 해보자.
1: 셋, 둘, 하나, 눌러!

0: 우리 옛날 트럭.
1: 안 돼. 이 트로피를 어떻게 가져왔는데.
2: 진타가
3: 둘 다 건질 순 없는데.
4: 얘들아, 뭘 해야 할지 알잖아. 이럴 땐 치타를 먼저 구해야지. 트래커가 도와줄래?
2: Yes, of course, 라이더. 해볼게. 아! 케이블!
0: 잘 가, 정든 트럭 본부야.
2: 고마워. 덕분에 또 이긴 것 같아. 2연승?
4: 도와줘서 고마워. 커피 구조대가 정글을 구해줬어. 에이, 고맙긴. 치사한 치타가 또 나무를 쓰러뜨리러 오면 언제든지 우릴 불러줘.
5: 아이고야, 아직 안 늦었네. 아, 여기 있네, 우리 치타. 이것도 내 스킬에 보게 올리면 딱이겠지.
1: 얼른 집에 가고 싶다고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하게
6: 진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수비.
11: 새콤 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2: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4: 얼리면 더 맛있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하게
6: 진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건강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솔 마데카솔.
3: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에롬 사이언스.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중물엔.

김민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성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꼬롱꼬롱 떠나요. 빛이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1: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3: 아침에
4: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3: 점심에
4: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3: 저녁에
4: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질병.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밀크야, 물어와. 자. 오구오구 잘했어.
5: 밀크는 생각보다 똑똑한 것 같아. 말을 엄청 잘 알아듣는데?
4: 맞아 맞아. 달림이가 훈련을 잘 시킨 것 같아. 그치 달림아?
6: 어디 보자.
4: 어?
6: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7: 어?
4: 아저씨, 그 택배 달림이한테 온 거죠?
6: 어? 맞아.
4: 제가 달림이에요. 얼른 주세요.
6: 아 그래. 자.
4: 감사합니다. 짜잔.
5: 우와.
4: 색깔
5: 많다.
4: 그치? 64세 크레파스지롱. 엄마가 인터넷으로 주문해줘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반짝이는 색깔도 있다.
5: 이야, 우리 이걸로 그림 그려봐도 돼?
4: 그럼.
5: 멋진 코끼리를 그려야지. 별이야, 뭐 그리고 있는 거야?
8: 어? 버스.
9: 어? 벌써 꽉 차버렸네. 아직도 써보고 싶은 색이 많은데.
5: 맞아, 나도 3층 버스를 그리고 싶은데 종이가 작아서 다 그릴 수가 없어.
4: 나도 더 큰 파란 코끼리를 그리고 싶어. 코끼리 옆에 달림이가 그린 요정들이 날고 있으면 더 예쁠 거야.
9: 우리들 그림을 한 곳에 전부 그리면 좋을 텐데.
5: 맞아, 알록달록 요정들하고 파란 코끼리, 내 3층 버스 다 같이 있으면 더 멋질 것 같아.
4: 엄마, 우리 집에 큰 종이 없어요? 그림 그리는데 종이가 너무 작아요.
10: 그래? 잠깐만. 어때? 이 정도면 되겠니?
4: 아니요, 더 큰 건 없어요.
10: 이 정도는 어때?
4: 아니요, 더 큰 거요.
10: 자, 그럼 이 정도?
4: 엄청 엄청 더 큰 거요.
10: 더 큰 종이? 아하, 좋은 생각이 났어. 짜잔!
2: 우와!
10: 자, 이젠 그리고 싶은 거 실컷 그릴 수 있겠지?
2: 네!
5: 엄청 큰 버스 모여야지.
10: 여기서 즐겁게 놀아.

0: 아직 자리가 남았는데? 어? 그러네? 저기엔 뭐 그리지?
1: 아! 응? 좋은 생각이 났어!
0: 그게 뭐야?
1: 아! 알았다! 운이구나! 맞았어!
0: 그럼 손잡이도 그려야지!
1: 그러니까 진짜 문 같다! 똑똑똑! 문 열어주세요!
2: 그림문이라 열릴 리가 없잖아요!
1: 아하, 그렇죠!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았죠?
3: 우리 달님이 잘 놀았어?
1: 네!
4: 아빠, 아빠, 뒷마당 벽에 그림 그린 거 보셨어요?
3: 그래, 친구들이랑 같이 그린 거야?
4: 네!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싶은 거 엄청 크게 그렸거든요.
3: 오, 정말 크고 멋지던데? 오늘 그림 그리느라 피곤할 텐데 일찍 자야지.
4: 그럼 자기 전에 동화책이요. 동화책 읽어주세요. 책에 나오는 걸 그렸거든요.
3: 오, 그랬구나. 자, 어디? 옛날 옛날 숲속 작은 집에 요정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요정들이 사는 걸 모르고 있었죠. 그 요정들은 예쁜 나비 날개로 예쁜 빛을 내며 날고 있었어요. 어? 잘 자라, 예쁜 우리 딸.

달토끼가 어디 갔지?

토끼야, 어디 가자고 하는 거야? 어? 잠깐만 기다려! 달토끼야! 달토끼야! 어? 여긴 낮에 그림 그리고 놀았던 데잖아?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여기서 나는 소린가? 어? 뭐지? 문이 열리잖아.

0: 알림아.
1: 어? 다들 어디 갔지?
0: 달림아 뭐해? 유치원 가야지.
1: 엄마, 요정들은요?
0: 뭐?
1: 요정들요. 동화책 요정들.
0: 이 동화책에 나온 요정들?
1: 아, 네! 숲속에 하늘색 코끼리랑 상층 버스도 있었는데?
0: 오구구, 우리 달림이 동화책 세상 꿈을 꿨나 보네. 어서 준비해. 아빠가 맛있는 토스트 만들고 계셔.
1: 네, 꿈이었나?
0: 달림아, 준비 다 했으면 어서 유치원 가야지.
1: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안 열리네. 역시 꿈이었나?
0: 달림아, 뭐해?
1: 아, 금방 갈게요.
2: 꿈이었지만 즐거웠어. 요정들아, 안녕.
0: 달림아.
1: 네!
0: 유치원 늦겠다. 얼른 가자.

0: 이상하다. 여기 어디 있었는데? 여기에 있나? 어디더라?
1: 아, 찾았다! 엄마!
2: 우와, 우리 달콤이 손뼉도 잘 치는데?
1: 엄마, 엄마! 짜잔! 어때요?
2: 어머, 우리 달님이 멋진 소방관 옷 입었네? 예전에 가지고 놀던 소방관 장난감 옷은 갑자기 왜 꺼낸 거야?
0: 엄마, 내일 유치원에서 소방서 가잖아요.
2: 아, 맞다. 그렇지. 깜빡했네.
0: 소방서에 가면 진짜 소방차도 있겠죠? 진짜 소방관도 보고?
2: 그럼.
0: 우와, 정말 멋지겠다. 예! 이렇게 큰 곳인 줄 몰랐어.
1: 전부 다 빨간색이야.
3: 열매반 친구들, 오늘은 소방서 현장 수업이니까 함부로 행동하면 위험해요. 알겠죠?
4: 네.
0: 우와.
3: 자, 왼쪽에 어? 소방차예요.
2: 이렇게 가까이서 보자니.
0: 우와, 진짜 커. 완전 멋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하고 똑같아.
3: 우리 친구들, 이제 곧 오늘 여러분들을 가르쳐주실 소방관님이 오실 거예요. 소방관님 말씀 잘 들어야 해요.
4: 네.
3: 그럼 소방관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4: 소방관님!
5: 반가워요, 어? 여러분!
4: 우와!
5: 전 오늘 여러분을 안내해줄 소방관이랍니다.
0: 멋지다!
5: 자, 그럼 소방서 현장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4: 네!
5: 소방서 현장 수업으로 출동!

0: 여러분, 오늘 체험 어땠어요?
1: 완전 좋았어요! 진짜 놀랐어요!
0: 그럼 이제부턴 꼭 불 조심하고 혹시라도 불이 나면 오늘 배운 대로 잘 할 수 있죠?
2: 네!
0: 좋았어요.
1: 이야, 역시 멋져! 소방관! 엄마, 아빠, 빨리요, 빨리!
3: 그래.
1: 불이 났을 땐 이렇게 연기를 안 마시게 입이랑 코를 막고 대피하는 거예요.
0: 이렇게?
1: 아니, 몸을 더 숙여야죠. 나쁜 연기가 위에 더 많으니까.
3: 그래.
0: 이렇게 말이지.
1: 달콩아, 너도 이렇게.
4: 뚝 있고.
1: 잘했어. 우리 집에 다른 문제는 없나?
0: 없을 거야. 엄마랑 아빠가 항상 불조심하니까.
1: 저기, 엄마, 아빠, 가스요, 가스. 가스불을 쓰고 나면 밸브를 꼭 잠가줘야 해요.
5: 가스 밸브를 깜빡했네.
3: 이야, 우리 달림이가 오늘 불조심하는 법 제대로 배워왔네.
1: 네, 그래서 결심했어요. 소방관이 되기로.
3: 소방관이 되려면 엄청 용감하고 힘도 세야 할 텐데.
1: 알아요. 오늘부터 밥도 더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돼요. 뭐지?
3: 불꽃놀이 하나 보네.
0: 예쁘다.
4: 마,

0: 뭐, 어? 이거 소방차 소린데?
1: 소방대원, 아까 배운 대로 잘 도와줄 수 있지?
0: 네! 어... 네!
1: 좋았어! 긴급 출동이다!

0: 오미세가 아기새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해줘요.
1: 그래, 빨리 구해주자.

0: 달림아, 아주 잘했어. 넌 진짜 멋진 소방관이야.
1: 정말요?
0: 달림아! 달림아! 뭐해? 일어나야지. 유치원 갈 시간이야.
1: 어? 소방관님은?
2: 응? 무슨 소리야?
1: 아니, 숲에 불이 나서 소방관님과 출동했는데 불도 같이 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0: 우리 달림이 어제 소방서 간 게 엄청 좋았나 보다. 소방관 되는 꿈을 다 꾸고.
1: 꿈이었구나. 근데 정말 진짜 같았어요. 창고랑 나무에 불이 빡 크게 났는데 소방차 타고 출동해갖고 불을 빡 끄고. 이게 무슨 냄새지? 불 났을 때 나는 냄새 아닌가?
0: 에이, 갑자기 무슨 불은.
2: 어? 그러게? 어디서 뭐 타는 냄새가. 토스트!
1: 엄마!
2: 토스트 타나봐! 어머, 어떡해!
1: 엄마, 소화기 가져가야죠!
2: 그래. 여기, 일을 어째?
1: 엄마, 내가 문 열게요! 여러분, 화재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불 조심해야 해요. 알았죠?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모험.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9: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1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0: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4: 손손이 가자.

0: 옥스퍼드 향.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향.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직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눈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우리 여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2: 준모란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말이 왔구나.
1: 네.
0: 쌤 지금 연습 중이야. 후후 말이도 해봐.
1: 오늘은 혹시 후 불어서 그려야?
0: 딩동댕 이제 시작해볼까?
1: 네.
2: 마리아 우산부터 쓰자. 물감 톡톡 떨어뜨리고 이제 빨대로 불어볼게.

0: 어때? 하늘에서 내리는 비.
1: 우와! 후후 보니까 빗줄기가 주르르 떨어지네요. 아, 이래서 우산이 필요했구나.
0: 한 번 더.
1: 아?

0: 우와, 신기하다.
1: 주룩주룩 내리는 비.
0: 우와, 빗줄기가 쭉 생겼다.

0: 말이 우산에 보라색 비가 내리네. 쌤이 비 더 많이 내리게 해줄까?
1: 네. 알록달록 비 더 많이 보고 싶어요. 근데 어떡해요? 빨대를 많이 쓰나?
0: 짜잔. 이걸 쓰면 되지?
1: 어? 이건 헤어드라이기? 이걸로는 말이 머리만 말려봤는데요.
0: 바람만 나오면 뭐든지 쓸 수 있어.
1: 아.
0: 자, 찬바람 나오게 온도 맞추고요. 이제 시작해볼까?
1: 네.
0: 자, 갑니다. 어때, 말이야?
1: 와, 쭉쭉쭉 엄청 빨리 퍼져요.
0: 이번엔 분홍색으로 다시 또 한 번. 빨간색 비는 어떻게 내릴까?

0: 주룩주룩 무지개 비네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니까 빗속에서 첨벙첨벙 뛰어놀고 싶은데요.
1: 어? 그래? 첨벙첨벙 재미있겠는데? 숟가락 들고 빗속으로 붕덩. 여기도 첨벙. 이쪽도 첨벙. 첨벙. 첨벙.
0: 와, 물이 엄청 튀었어요. 마리가 펄짝 뛰니까 빗물이 첨벙. 첨벙. 린다 쌤, 오늘도 쌤 덕분에 아주 신나게 놀았어요.
1: 신났으면 성공. 친구들도 후후 불고 첨벙첨벙 튀기면서 재미있게 그려요.
0: 네. 주룩주룩 내리는 비라. 내리는 비. 내려가는 비. 내려가는 뭐뭐.

0: 세아야, 뭐해?
1: 우리 얼굴 그리고 있어.
0: 누구 얼굴이야?
1: 네 얼굴.
0: 아, 그렇구나. 이건 옷이야?
1: 응.
0: 옷도 아주아주 예뻐. 몽그리도 입고 싶다. 이제 어떻게 그릴 거야?
1: 호호 불어서.
0: 불어서 그린다니. 그럼 먼저 뭘 해야 할까?
1: 물감을 짜내야 돼.
0: 그럼 물감을 툭 떨어뜨려보자. 빨대로 한번. 우와, 멋있다. 우와, 커진다, 커져. 이번에도 물감을 툭 가고. 우와, 또 머리카락 길어졌어. 우와, 멋있다, 멋있어.
1: 이번엔 보라 색깔로.
0: 우리 머리카락 많이, 많이, 많이 그려줘. 우와. 멋지다, 보라색 머리카락. 몽그리도, 우와, 멋있어, 멋있어. 멋진 머리다. 세아야, 우리

0: 예쁘게 티셔츠를 꾸며볼까?
1: 좋아.
0: 응, 옷 꾸며주자.
1: 노란색으로.
0: 노란색으로. 멋있어졌어. 티셔츠가 멋지다. 파란색으로 길게 풀어줘. 길게. 우. 우와, 멋있어졌어. 여러 가지 물감을 해줄래?
1: 좋아. 야. 레인보우로 해볼게.
0: 응, 레인보우 좋다. 무지개 너무 좋아. 빨강. 아, 노랑 귀여워. 세아가 원하는 좋아. 색으로 다 해보자. 이제 후후 불어볼까?
1: 좋아.
0: 후, 길게 길게 불어줘. 우와, 우와, 멋있어지고 있어. 길게 후. 우와, 색깔이 섞이니까 더 멋지게 되고 있어. 후, 내가 본 티셔츠 중에 가장 멋있어. 우와, 세아야, 후, 후. 후, 몽그리 바람이다. 후, 후후후.
1: 해봐.
0: 몽그리도 후후후. 아, 기분 좋아.

0: 입니다. 비 오는 날 치즈는 그림 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행동된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자랑스러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0: 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주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슈퍼히어로 콩. 누나! 누나 누나 누나!
1: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0: 이거 봐라. 나 콩 잘 먹는다. 꿀맛. 아니 콩맛 좋다.
1: 콩을 싫어하던 편식대장 호떡이가 콩을 먹다니. 어떻게 된 거야? 너 콩 안 먹었잖아.
0: 듣지 마, 듣지 마. 아, 콩들아, 듣지 마. 내가 콩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콩에는 말이야. 콩콩콩콩콩콩 단백질 있어요. 콩콩콩콩콩콩 지방도 있어요. 콩 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 괴물을 막 물리치는데.
1: 나쁜 콜레스테롤 괴물에.
2: 닥치, 닥치, 닥치. 닥치, 닥치, 닥치.
1: 콩딱지가 또 깜빡인다.
0: 아 맞다. 누나 나 다시 가봐야 돼. 콩 파워를 확인하러 출동.
1: 갑자기 콩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3: 고기 고기 안 주물러? 고기! 이 고기왕 말이 안 들려?
4: 아이뭐 이제 왕도 아니지 않나? 고기에만 단백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호떡이가 고기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5: 고기 지방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나와서 혈장이 큰일 날 뻔했다면서?
3: 야, 뭐야? 벌써 소문이 거기까지 난 거야? 이러다가 고기왕 자리를 뺏기는 거면 어떡하지? 고기
0: 어? 또 위산탕에 왔네?
5: 어? 콩 왔어? 이제 슈퍼히어로 콩이라고 불러야 하나?
0: 슈퍼히어로 콩?
6: 뭐야?
1: 콩! 왜 이제 왔어?
0: 너 왜 그래?
1: 아우 야, 네가 그 고사리 같은 주먹으로

0: 나쁜 콜레스테롤 괴물이 됐지 됐지 됐지 했다면 또?
1: 그게 나도 몰랐는데 콩에 지방이 있더라고.
2: 지방은 나도 있어. 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3: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 아니죠. 콩 속에 들어있는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핏줄을 막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는 그런 지방입니다. 아시겠습니? 콩!
2: 잘난 척 하기는. 아무리 그래봤자 이 고기 왕자리는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고기.
4: 비상, 비상. 칼슘 부족, 칼슘 부족.
5: 뭐라고?
6: 혹시 멸치 안 들어왔나요? 우유 보신 분. 멸치야, 우유야.
7: 아유, 위님. 멸치도 우유도 안 들어왔어요.
6: 아, 이거 큰일 났네. 멸치나 우유가 있어야 칼슘이 채워지는데 이걸 어쩐다.
0: 칼슘이라면 뼈를 키우고 튼튼하게 만드는 영양소 아닌가?
1: 그런가?
6: 맞아. 근데 우리 몸속에 칼슘이 부족하면
4: 비상! 비상!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있다.
1: 칼슘이 부족한 내 뼈에서 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야? 칼슘이 부족한 내 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냐고?
6: 그건
7: 우리도
0: 잘 모르지.
2: 나도 잘 모르지. 만 내가 이 칼슘 사건을 해결한다면 다시 이 고기왕을 추앙하겠지. 그럼 내가 고기에 가서 고기 하면 거기서 고기 하겠지.
8: 혈장, 혈장, 혈장, 혈장. 고기왕 뭐 하고 있어?
2: 혈장님, 저 데리러 오셨죠? 그럼 바로 소화 준비하겠습니다. 위님, 소화시켜 주세요.
6: 고기왕, 고기 가게?
2: 거기.
6: 지난번엔 귀찮아 하더니만. 좋아. 자, 그럼 소화를.
8: 고기왕, 피케야. 콩들아, 가자.
2: 저 아니고요.
8: 그래, 너 아니고. 방송 못 들었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있다잖아. 급해.
2: 그럼 제가 경찰서에 신고할까요?
3: 아니, 신고는 됐습니다. 우리가 출동할 거니까요.
1: 나도.
3: 위님, 소화를 부탁해요.
1: 저도 소화를 부탁합니다. 콩콩.
6: 좋아. 위산 나가신다. 소화.
8: 콩들아, 가자.

0: 칼슘.
1: 왜 내가 뼈에서 빠져나온 거지?
0: 칼슘.
1: 나도 뼈에서 빠져나왔어. 어떻게 된 거지?
2: 칼슘, 너희들 왜 뼈에서 빠져나간 거야?
3: 우리가 나온 게 아니라.
4: 내가 내보냈어. 몸에서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서 칼슘을 내보내야 하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서 핏줄로 가. 어서.
3: 뼈니.
5: 팔짱.
6: 안 돼요. 지금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 뼈에 구멍이 콩콩 뚫릴 거예요.
5: 뼈에 구멍이 콩콩 뚫리면 뼈는 약해지겠죠.
4: 약해지겠지. 부러질지도 몰라.
5: 그럼 키는요?
4: 안 크겠지. 아니, 못 클 거야.
5: 안 돼! 제가 앞으로는 칼슘이 들어있는 멸치도 많이 먹고 또 칼슘 드리는 게 뭐가 있지? 우유도 많이 먹을 테니까 칼슘 가지 마세요.

0: 잠깐!
1: 어? 왜요?
0: 우리가 안 나간다 해도 뼈에서 나왔는데 다시 어떻게 뼈로 들어가지?
2: 그러게. 어? 붙었다! 어? 안 떨어져! 어?
1: 바로 그겁니다. 콩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꼭 다 같이 해볼까요? 콩!

0: 너희들 덕분에 칼슘도 지키고 튼튼한 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1: 슈퍼히어로 콩 고마워.
2: 잘 말씀하세요.
3: 우와,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비결이 뭐야?
2: 아, 콩에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소플라본이 있거든요. 콩! 오, 이소플라본! 이름은 좀 어렵지만 멋진데!
4: 나는 고기왕이다! 고기고기 칼슘들! 당장 원래 있던 뼈로 돌아가라!
5: 우리 벌써 돌아왔는데?
4: 갔어!
3: 벌써 콩들이 해결했어!
4: 벌써요? 고세를 못 참고?
2: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3: 고기왕, 너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4: 그럼 어디로?
3: 고기 있잖아.
4: 아, 고기! 고기 어디?
6: 어서오십시오, 대장마을입니다.
7: 이제 똥이 되는 건가?
1: 야호! 황금 바나나 똥이 될 거야!
8: 그건 좀 힘들겠는데요?
7: 아니, 왜요?
9: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 바나나 똥이 되려면 첫째, 물이 많아야 합니다.
7: 물? 너 있어?
1: 나 있어!
7: 나도 조금 있어.
6: 문제 없어!
9: 둘째, 바나나 똥 모양으로 길쭉하게 잘 뭉쳐지려면 섬유질이 있어야 합니다.
7: 섬유질? 너 있어?
1: 나 없어.
10: 나도 없어.
6: 문제 있어.
8: 두 음식은 황금 바나나 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6: 고기!
4: 포기하려고?
1: 고기와?
4: 황금 바나나 똥 내가 만들어주지.
7: 정말이요? 우와, 역시 고기왕님이셔.
1: 어서 우리를 황금 바나나 똥으로 만들어주세요.
4: 자, 나를 믿고 따라해. 뭉쳐!
5: 뭉쳐!
4: 다시 뭉쳐!
5: 뭉쳐!
7: 안 뭉쳐지잖아요.
8: 몇 번을 말해요. 섬유질이 없어서 그런 거라니까.
9: 고기와 섬유질 있습니까?
4: 섬유질이요? 그게 뭐죠? 그거 없는데?
2: 황금 바나나 똥!
4: 우잉?
2: 우리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7: 콩, 할 수 있어?
1: 콩, 왜 또 왔어? 혹시 나 황금 바나나 똥 만들어주려고 일부러 온 거야?
2: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황금 바나나 똥 태워봅시다.

0: 멈췄다 멈췄어.
1: 황금 바나나 똥
0: 완성.
2: 와 진짜 황금 바나나 똥으로 만들어졌네.
0: 콩을 먹으면 뼈에서 빠져나가는 칼슘도 받고 황금 바나나 똥도 되고. 너 정말

0: 호떡이 몸의 건강을 지키는 슈퍼 히어로지.
1: 슈퍼 히어로? 콩! 대단하지? 그래도 안 먹을 거야? 응, 싫은 말, 콩.
2: 아니, 나 먹는다니까.
3: 고기도! 고기도!
2: 알았어. 뭐든지 골고루 먹겠습니다. 우와! 슈퍼 히어로 콩 최고 딱지다!
4: 천하무적 고척윤!
2: 아, 고약해!
4: 이게 무슨 냄새야? 고약해!
5: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2: 이 냄새의 범인은 바로 이 청국장이었어!
5: 어? 아, 뭐가 고약해?
6: 아, 난 크수하기만 하구만.
3: 근데 누나, 청국장에서는 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야? 청국장에서도 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냐고? 왜?
6: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3: 예끼! 고약하다니! 고약!
5: 호떡아, 뭐라고?
2: 응?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5: 안 했어? 그럼 누가 말한 거지?
7: 비상! 딱지!
5: 어? 청국장 딱지가 깜빡인다!
2: 청국장 딱지?
5: 잘 됐다! 청국장에서 왜 냄새가 나는지 직접 알아보고 와야겠어! 야!
3: 누나가 청국장 찌개 속으로 들어갔다! 고척윤 할아버지! 빨리요!
8: 아, 옛날 이야기 기다리느라 이 애호박 애가 탑니다!
9: 그래. 자, 그럼.
10: 김치만 빼놓기에요?
9: 아이, 빼놓다니. 어서 오거라. 그럼, 다 모인 게냐?
8: 콩이 안 보여요! 얜 도대체 어딜 간 거야?
6: 여기는 청국장 찌개 속인가?
3: 야, 콩! 너 다 알면서 왜 이제 와? 고초균 할아버지 지금 옛날 이야기 시작하실 거란 말이야.
6: 내가 콩이라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고초균이야?
9: 아이, 그래! 내가 고초균이다, 응? 널 청국장으로 만들어줬는데 벌써 날 잊은 게냐?
6: 충격! 고추균 할아버지가 청국장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왜 청국장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9: 고약하다니!
11: 구수하지!
6: 라고 호떡이가 물어봤어요.
9: 그래? 좋다. 그럼 이 고추균 할아버지가 청국장이 왜 냄새가 나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지. 옛날부터 고척윤이 살았는데!
11: 어디서요?
12: 쌀 맞아서 그런지 뜨겁소. 너도 나도 얼굴이 빨개졌소.
13: 우와, 이건 콩 아니오?
14: 콩이라면 단백질이 아주 많지 않소?
12: 맞소. 우린 단백질이 아주 많소.
13: 콩콩! 오, 단단하오. 근데 이대로 몸에 들어가면 단백질 흡수가 잘 안 될 것이오.
14: 옳거니. 우리가 단백질을 잘라주겠소.

0: 생겼어. 공이 아주 잘 잘라졌습니다. 고맙소 고초균.
1: 그렇게 고초균이 삶은 공의 단백질을 작게 작게 작게 작게 작게 잘라서 몸의 흡수가 잘 되게 해주었지. 이 과정을
0: 정답 발효입니다.
1: 어? 딩동댕, 역시 김치가 맞췄구나.
0: 식은 죽 먹기죠.
2: 그러니까 고초균이 콩이 몸의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작게 작게 작게 잘라서 발효시킨 게 바로 청국장이라는 거죠.
1: 그래, 하지만 청국장을 발효시키는 과정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어.

0: 이상한 냄새 나지 않소? 나오! 아니, 이게 어찌 된 것이오?
1: 이상한 냄새라니! 우리 고초균들이 콩을 자를 때 나는 냄새라오.
2: 그렇소이다. 이 냄새가 있어야.
3: 여기 삶은 콩이 있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2: 그럼 얼마든지 들어오시오.
3: 오, 이게 웰빙제요. 잠깐만. 이게 무슨 냄새요?
4: 아우, 여기서 좀 못 살겠어.
1: 감히 어딜 들어와!
5: 청국장엔 아니네요!
0: 청국장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다른 세균들은 가까이 올 수 없었다고요?
1: 그렇대도! 그래도 청국장 냄새가 고약한 것이냐?
0: 아니요! 고마운 냄새였네요!
3: 부럽다!
4: 너는 고초균 할아버지가 청국장으로 만들어줘서 몸에 흡수도 잘 되지.
6: 건강에도 좋잖아.
1: 그게 바로 나의 이 고초균의 청국장 발효 솜씨 덕분 아니겠느냐. 옛날부터 난 콩과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었지. 우린 천하무적이었어.
3: 청국장 냄새 맛있겠다.

0: 아이고, 콩! 어서 오시오. 반갑습니다.
1: 그냥 콩이 아니요. 청국장이요.
0: 청국장? 아이고, 어쩐지 이 콩이 소화가 잘 되는 상태로 들어왔구려. 아, 근데 그쪽은 니신지? 네

0: 고초균. 알겠으니 이제 그만 풀어주시오.
1: 그럼 지금 당장 날 소화시켜주시오.
2: 내 꿈이 똥이 되는 것이라.
0: 헐, 내가 위사를 부어 소화를 시키면 이 콩은 똥에 가까워지지만 이 고초균은 녹아서 사라질 것이오. 만
1: 난 끄떡 없어. 지금 당장 소화시켜주시오.
0: 좋소이다. 자, 그럼 위산
3: 받으시오!
1: 콩, 내 손을 잡으시오. 나와 함께 소장으로 갑시다.
0: 아이, 유산균은 내 위산에 녹는데, 아이, 고초균은 안 녹소이다. 아주 센 세균이오. 고초균, 짱!
4: 아니, 이게 누구시오? 콩이랑 고초균이 아니오? 고초균 때문에 청국장이 몸에 좋은 것 아니오? 우리 몸에 숨은 영웅이라걸. 네, 아오.
3: 고초균, 나랑 같이 가서 핏줄 청소 좀 해주시오. 핏줄에 핏딱지가 생겨서 꽉 막힐 것 같소. 제발.
5: 혈장, 혈장, 혈장, 혈장.
3: 핏딱지, 비키시오.
2: 못 가, 못 가, 못 가.
3: 피딱지 때문에 핏줄이 좁아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

0: 핏줄 청소 깨!
1: 고척연 고맙습니다!
2: 살금살금. 살금살금.
1: 살금살금.
2: 아무도 모르겠지.
1: 아무도 모르겠지.
2: 살금살금.
1: 살금살금. 너 누구야?
2: 암세포 깨꾸덕.
1: 소장님! 소장님! 소장님! 고척윤이 핏줄 청소는 물론이고 암세포까지 때려잡아싸웁니다!
3: 암세포까지?
0: 그럼 이만.
3: 오, 잠깐! 잠깐! 잠깐! 고척윤! 그 암세포 잡는 법 좀 가르쳐주겠소?
0: 그러니까 암세포는 말이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4: 아, 그렇게?
0: 이것도 받으시오. 가가가 고척윤 힛!
5: 충전됐소이다. 암세포들, 이 NK세포가 싹 다 잡아주겠소이다. 어디 있소이까? 이야!
0: 이제 NK세포도 암세포를 더 잘 찾을 겁니다.
3: 아이, 고맙소, 고척윤. 아, 그럼 이제 대장마을로 가주시오. 유산균이 위험하오.
1: 얼른 가시오.
6: 네! 유산균이 왜요? 제가 멋진 똥이 되려면 유산균의 도움이 필요한데.
0: 걱정 마시오. 내가 대장마을로 가서 유산균도 돕고 콩을 똥으로 만들어주겠소.
6: 그럼 어서 가시오. 당장 가시오.
1: 갑시다. 출발!
7: 가시오. 어? 둘 다 저리 가시오. 아, 가란 말이오.
8: 아니, 아니. 아니 놔줄 것이오.
9: 살려주시오.
0: 그만하시오.
6: 그만하시오.
7: 고추균. 왜 이제 왔소. 유해균이랑 나쁜 산소괴물이 날 괴롭혔단 말이오.
0: 뭐라? 감히?
8: 왜?
6: 그럼 똥은?
10: 변비 상태이오만.
6: 그럼 나도 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오. 고초균, 어떻게 좀 해보시오.

0: 이 천하무적 고척인이 부탁하오. 유산균, 콩이 멋진 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1: 걱정 마시오. 콩에는 섬유질이 많으니까 멋진 똥으로 만들어주겠소이다.
2: 고맙소.
3: 아이쇼.
0: 그럼 다 함께 천하무적 고척인이 들어있는 청국장을 드십시다, 캐리어!
4: 아이쏘!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점심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저녁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1: 가자 얘들아.
13: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 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 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 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 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생일 축하해!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고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침수 I'm feeling the rain Just feeling the rain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뚝.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정답!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하게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꿈하기 있다는 것 뭐든지 뮤직 박스. 자, 오늘의 박스는 뭘까? 얘들아, 박스맨을 불러줘.
8: 박스맨.
7: 너무
9: 커.
7: 와, 뭐야? 얘들아, 오늘 박스는 엄청 크다, 그지? 와, 야, 이게 뭐야? 와, 야, 야,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까, 얘들아? 도로로롱 하프?
9: 응? 그게 뭐야?
7: 얘들아, 궁금할 땐 어떻게 해야 되지?
8: 흔들어봐야 돼.
7: 알았어, 한번 흔들어볼게. 잠깐만. 오우야.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너무 선율이 아름답다. 그럼 도로롱 하프 어떻게 생겼을까? 아저씨가 박스를 한번 오픈해 볼게.
8: 네, 저 것도 있겠죠.
7: 네, 자 한번 가보자. 지우 것도 있나 한번 보자. 자,
8: 와, 여기 있을까요? 있을까요?
7: 박스가
8: 있을까요?
7: 엄청. 자, 한번 공개해 볼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완전 귀엽다. 이거 지울까? 자 그리고 쥐야 이건 정현이 거 아저씨 건 박스. 자 아저씨도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하프 선수 아 하프 선수 하프 연주자분들이 이렇게 잡고 뜯었던 것 같아.
8: 아 그렇지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7: 어 정현이부터 한번 뜯어봐. 그렇지 그렇지.
10: 나는 도로롱 하프나라에서 온 하프요정이에요. 뮤직박스에 하프를 소개하러 왔답니다.
7: 와, 하프요정이요? 저희 이거 어떻게 연주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 하프요정님의 연주를 들을 수 있을까요?
10: 그럼요.
7: 자, 얘들아 듣고 싶지?
8: 네.
7: 박수!

0: 많이 똑같아.
1: 그지? 완전 음악에서, 그, 막, 음악에서 듣던 그 소리지. 어땠어? 정해봐. 우리 요정님 연주.
0: 뭔가.
1: 어. 너 거의 반했는데, 지금 완전. 푹 빠졌구나. 어머, 나도, 아저씨도.
0: 아니, 저는 안 빠졌어요.
1: 아저씨 빠졌거든.
0: 저는 안 빠졌어요.
1: 아니, 너무, 너무 우아하고 너무 좋았어. 아, 역시 요정님 연주를 들으니까 아저씨 마음이 힐링되는 것 같아. 요정님, 그러면 우리 지유랑 정엽이도 따라할 수 있을까요?
2: 그럼요. 한번 해볼까요? 앞에 있는 합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1: 그래요. 한번 따라해봐요, 선생님.
2: 왼손으로 손바닥을 펴서
1: 예.
2: 엄지손가락으로 한 음씩 하고 막아볼게요.
1: 아,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막는 거래. 맞고.
2: 네.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고, 맞고. 잘한다. 잘한다. 오! 아유, 잘했네. 선생님, 우리 애들이 그래도 좀, 이게 어려운 건데, 그래도 잘 따라하죠?
2: 네,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는 네. 검지로, 도로롱, 도로롱.
1: 이걸 할 수 있지. 이거 재밌다. 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앵콜.
2: 도로롱, 도로롱, 도로롱, 도로롱, 도로롱.
1: 와, 이거 드라마에서 보면 누군가한테 반했을 때.
0: 귀 멀다서 해댔다고요.
1: 오, 너무 예뻐. 와, 하프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얘들아. 진짜 몇 개 더 알려주세요.
2: 이번에는 검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교차 방법으로 트리를 배워볼 건데요.
1: 검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교차.
2: 네.
1: 알려주세요.
2: 해볼게요.
1: 자, 잘 봐.
2: 검지를 넣고 하나씩.
1: 그걸 하라고요? 요정님이 애들을 약올리시네요. 애들이 그게 될까요? 일단 해보자,
2: 지유,
1: 얘들아.
2: 지유 되는 거
1: 지유 되네?
2: 네.
1: 아, 천재다, 천재. 야 잘한다, 너네 잘한다. 그러면 우리 요정님의 연주를 들으면서 우리가 백조처럼 춤을 한번 춰보는 거 어때?
0: 네.
1: 아저씨랑 셋이서 같이 춤 한번 춰보자.
0: 네.
1: 요정님, 저희 백조처럼 춤출 테니까 멋진 연주 좀 부탁할게요.
2: 좋아요.
1: 감사합니다. 이리 나와봐. 나와서 우리 요정님의 멋진 연주를 들으면서 우리 춤을 한번 춰보자. 자, 준비됐죠? 자, 음악 주세요.

뮤직박스 스페셜. 안녕 친구들, 오늘은 악기 특집. 아주 특별한 악기를 소개하러 왔다. 첫 번째 박스는? 어? 이 소리는 그래. 이 박스야, 이 박스, 긴 박스. 친구들, 어떤 악기인지 알겠어? 한번 열어볼까? 짜란! 바로 리코더야. 멋진 음악 한번 더 부탁해.

얘도 리코더 박스처럼 길쭉하게 생겼네. 잠깐만 열어볼까. 아! 알록달록 무지개 색깔의 막대기처럼 생겼던 그 악기. 짜란! 붐 웨커!

0: 세 번째 악기는 박스맨이 소개시켜준대요. 박스맨, 악기는 어디 있어요? 아이, 발냄새, 박스맨. 악기 좋아, 악기. 악기 주세요. 어? 한 번만 더. 손, 손, 발, 발. 아, 손, 손, 발, 발. 친구들, 우리 손과 발로 멋진 리듬을 만들었던 거 기억나?
1: 뭐든지 뮤직,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뭐든지 뮤직 박스.

0: 뭐든지 뮤직 빡! 스페셜 2탄! 어떤 악기일까요? 처음 보는 악기가 있었어? 시시한 악기인 줄 알았는데 너무 멋져서 깜짝 놀란 악기도 있었니? 앞으로 뮤직박스에서 소개될 재밌는 악기들 기대해줘. 뭐든지 뮤직박스 스페셜 오늘은 이만 끝!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문제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사용한다. 자동충전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충전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신념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아이고.
1: 공룡알이야.
2: 재밌겠다. 빨리 열어보자.

0: 찾았다.
1: 찾았어?
0: 응.
1: 아, 이런 것도 있어.
0: 아, 블로그로 공룡 숲을 만들어보자.
1: 좋아. 공룡 숲 완성.

0: 트리케라톱스.
1: 셋, 스테고사우루스.
2: 넷, 브라키오사우루스.
1: 다섯, 스피노사우루스.
3: 친구들, 간식 시간이에요.

아침에 중대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 짠!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눈물엔
3: 달콤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1, 2, 3, 4, 5, 6, 7, 8, 9, 10.

like COVID. Like Big Bang. like Rodri. Together.

0: them, knock them down.
1: Zinky, you try.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성.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난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1: 우리 정리할래?
0: 어떻게?
1: 색깔별로 상자에 넣자.
0: 빨간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질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순물엔
3: 달콤한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로 왔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6: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6: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또
3: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4: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자, 전사!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순한 킹킹
1: 주물엔
0: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전국적으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평균 낮 기온 20도를 웃돌면서
8: 꿈을 잡아먹는 꿈잡이들아, 그 아이의 꿈을 뺏어라.

0: 재미없어.
1: 야, 왜 하다 말아?
2: 야, 뭐하냐?
0: 뭐야? 왜 안 해?
1: 네가 안 한 거잖아.
0: 뭐지?
3: 오케이. 물어봐. 가보자. 물어봐.
1: 야, 패스, 패스, 패스. 패스.
2: 얘들아, 어서들 일어나.

0: 범기야, 이제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시겠다. 그럼 공격 들어간다. 저, 야, 아, 하여튼 녀석 아침마다
1: 벌써 세수했어?
2: 네.
0: 아유, 우리 딸 책만 봤다면 손에서 놓치라느니 밥부터 어서 먹어. 아빠 나가서 가게 문 열려면 바쁘다니까. 번개도 와서 오늘 밥. 우리 번개 빠르면 뭐하니? 이게 뭐야? 머리가? 아, 우리야 밥 먹어. 책은 나중에 보고. 아니, 우리야. 우리야.
2: 바꾸려요, 혼자.
0: 야, 야, 야,

0: 아, 번개구나.
1: 아, 안녕하세요.
0: 아, 인사할 시간이 어딨어. 어서 들어가, 어서.

0: 하여튼 번개처럼 빠르다니까.
1: 오늘은 나의 꿈에 대해 생각해볼게요. 각자 무엇이 되고 싶은지, 내가 가장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적어보세요.
2: 네!
3: 선생님, 선생님은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1: 선생님은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인기스타였지? 하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선생님도 너무 행복해. 자, 우리 다 같이 내가 가장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공책에 적어볼게요.
2: 네!

0: 싶은 게 너무 많아. 근데 넌 축구 선수 하고 싶은 거 아니야?
1: 일단은 그렇지. 근데 또 어떨 땐 배구 선수 되고 싶고 또 어떨 땐 비밀 연구 되고 싶어. 아, 그리고 내가 노래 좀 되잖아? 아이돌도 하고 싶어.
0: 몸이 10개면 진짜 좋겠다.
1: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0: 우와.
1: 나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는데?
2: 솜새야, 넌 그림 그리는 게 제일 더 좋지?
0: 응, 그림 그릴 때 행복해.
1: 근데 엄마 나보고 이상하래. 왜, 그건 엄마 꿈이지. 엄마 보고 의사하시라고 해. 우리는?
3: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안 그래?
1: 공기야, 넌 뭐 하고 싶어?
0: 어? 나?
4: 나도 가장 하고 싶은 게 있긴 있는데.
0: 뭔데?
4: 응? 그게 누굴 좀 만나고 싶은 건데 그게 좀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해.
0: 야, 안 되는 게 어딨어.
1: 하면 된다. I can do it. 내가 보여줄게. 내가 저걸 공으로 쳐서 맞출 테니까 잘들 봐.
0: 응? 저걸?

0: 여기서 마치겠다고? 당연하지.
1: 할 수 있다.
2: 야! 우와! 공대! 짱!
0: 우와! 공대! 어떻게 그걸 맞히냐?
3: 나도 다이처럼 축구 잘하면 좋겠다.
0: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운동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공부는.
4: 숙제나 하자.
0: 어, 맞다. 아침에 주웠었지. 망토네?
4: 그거 떨어뜨린 건가?

나는 정의 용사. 악다! 너 용서치 않겠다. 거기 서라! 도망가시겠다. 우주 끝까지 쫓아가지 마.

0: 초보? 그러니까 이걸 주웠다 그 말이지?
1: 학교 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뚝 떨어졌는데. 준아도 해볼게.

0: 한번게 너 다시 해봐.
1: 너는 되고 나는 안 된다. 왜?
2: 왜 누나는 못 내지? 나는 되는데 왜? 아, 어른은 안 되고 애들한테는 그런 신비한 마법몽테. 누나 마법몽테인가 봐. 어디 가?

0: 뚫렸어. 뻥 뚫렸어. 지난번보다 더 크게 뻥 뚫렸어. 뻥.
1: 아, 그게 박사님께서 발명하신 다뚫어뻥의 액체가 너무도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위대한 발명품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0: 하긴 초강력 울트라 슈퍼짱 다뚫어뻥을 견뎌낼 섬유를 개발한다는 게 쉽진 않지. 나에게 깜놀상을 거머쥐게 해준 발명품.
1: 아, 또 시작이야. 아.
0: 나 기발아. 이 상을 받기 위해 얼마나 꿈꿨던가. 꿈은 이루어진다. 하지만 난 아직 I'm very hungry. 배고프덩. 다뚫어뻥을 뛰어넘는, 불에도 타지 않는, 그 모서 뚫리지 않는 초강력 섬유를 개발하는 그날까지 연구는 계속된다. 쭉쭉쭉쭉쭉. 아니, 하늘의 연구는 무슨 일인가? 6시 칼퇴근할 땐 언제고?
2: 그게... 그러니까...
3: 안녕하세요. 우리 누나 동생 한범계입니다. 누나가 엄청 좋은 데서 일한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는데 진짜네요. 최고예요.
0: 최고? 그럼 최첨단 섬유를 개발하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연구소지.
3: 그럼 박사님도 세계 최고, 최고시겠네요?
0: 최고, 최고? 어디서 이런 센스쟁이가 왔나? 참 누구랑은 달라. 내 동생 봐서 허락하지. 마음껏 구경시켜주도록. 나이블 연구원.
4: 네.
0: 우린 가자고.

진아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아, 망쳐주사하게?

0: 말도 안 돼.
1: 보여주나? 뭐가?
0: 난 지금껏 온갖 섬유를 연구해왔어. 섬유에 관련된 기사부터 논문까지 안 읽어보고 안 연구한 게 없는데. 근데 이 망토를 이루고 있는 섬 조직은 굉장히 독특해. 내가 모르는 섬유가 있을 리가 없는데.
1: 뭐? 섬유가 뭐?
0: 이건 어디에도 없는 섬유라고.
1: 어?
0: 이건 지구상에 없는 섬유라고.
1: 지구에 없는 거라고?

0: 당장 망토 가져와. 너 망토 사용하면 절대 안 돼. 위험할 수 있어.
1: 자, 한 번개 나와서 풀어볼까?
2: 네? 저요?
1: 응?
2: 네. 가방 왜 안 꼬가?
3: 한 번개 떡볶이 먹으러 가자. 니들끼리 먹어. 니들끼리.
2: 번개 오늘 왜 저래?
4: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상한데.

0: 잠깐만. 왜 안 나르지? 망토 두르고.
1: 그게 네가 무슨 슈퍼맨이냐?
0: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1: 아니야.
0: 에, 아니긴. 괜찮아, 난 너 충분히 이해. 내가 이래봬도 히어로물 많이 하라고. 봐봐,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원더우먼, 토르, 헐크. 우와, 내가 잘 안다고.
1: 아니, 그런 게 아니라.
0: 아, 번개야, 괜찮아. 우리끼리 못 돼.
1: 그래, 우리가 악당이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진물엔
3: 순하게
4: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사랑해주자.

0: 이거 꿈은 아닌 거지?
1: 꿈은 아니네.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 거야?
0: 아니, 그게...
1: 이 망토 때문에?
0: 맞구나. 그래서 하루 종일 가방을 안고 있었구나.
1: 이 망토 어디서 났어? 누구 거야? 망토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말 안 해주겠다는 거야? 너만 알고 우린 쏙 빼놓고.
0: 안개야, 섭섭해. 우린 친구인데.
1: 알았어. 너희한테만 말하는 거야?
2: 섬으로 만들어진 신비한 망토라는 거지?
1: 응, 우리 누나가 그랬어. 너희 진짜 진짜 진짜 비밀이야?
2: 응, 알겠어.
3: 그럼 내가 먼저 날아볼게.

0: 위험할 수 있다고 했지. 사용하지 말랬더니 친구들한테까지 들켜?
1: 아니 그게 친구들이 몰래 따라오는 바람에 김이 지킨다고 했어. 그리고 봐봐, 다친 데도 없잖아. 근데 누나, 공다이랑 섬세하니 망토를 입고 나려고 했거든? 근데 안 돼. 못 날아.
0: 못 날아?
1: 응,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 누나도 안 됐잖아.

0: 나도 안 되고 네 친구들도 안 되고 본 게 너만 된다?
1: 그래서 내가 곰곰이 좀 생각해봤거든? 어른은 안 되고 애들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딱 하나야. 착한 사람만 되는 거지. 착하잖아. 네가 생각도 그런 것 같지?

0: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리고 망토 압수야.
1: 누나! 줘! 망토 줘! 나 줘!
0: 안 돼! 망토 주인 찾을 때까지 누나가 갖고 있을 거야.
1: 그때까지면 내가 갖고 있으면 되잖아. 아, 달라고! 망토 달라고! 망토!
0: 아, 안 된다고!
1: 줘! 망토 줘! 아, 망토! 망토! 달라고! 아, 망토! 달라고!
2: 한번 게, 너 일로 안 와!

0: 번개, 가져왔어?
1: 응. 가방에 있어?
0: 응. 누나한테 뺏길 뻔했는데 망토가 저절로 나한테 왔어.
2: 우와. 얘들아, 안녕.
3: 안녕하세요.
2: 늘 붙어다니는 삼총사네. 오늘도 사이좋게 놀고.
3: 네.
1: 가자.
4: 안녕히 계세요.
3: 안녕히 계세요.

0: 그래, 어떤 포즈가 가장 괜찮나?
1: 박사님, 다 찢으셨습니다. 어떤 포즈든 다 드롭봉 광고 아주 핫해질 것 같습니다.
0: 이 다 드롭봉으로 광고를 찍게 되다니 아주 좋구먼. 하늘의 연구원 생각엔 어떤 포즈가 가장 괜찮은가?
2: 아니 도대체 뭘 한다고?
0: 뭘 연구하는 거지? 지금 하늘의 연구원이 새로운 섬유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군. 머리카락을 이용한 섬유.
3: 에이 아니에요, 저거 그냥.
0: 왜 저번에도 하늘의 연구원이 며칠을 집중하더니 지금까지 개발한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섬유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드롭봉을 견뎌내고 구멍이 가장 작게 뚫린 저 섬유 말일세. 어쩌면 저것보다 더 강력한 섬유를 만들어낼지도 모른다고.
3: 아이 그건 어쩌다 우연히.
0: 우리는 그만 나가 있자고. 하늘의 연구 집중하게.

0: 어쩌지? 다음 시간 체육이라 나가야 하는데.
1: 그러니까 가방을 들고 갈 수도 없고.
2: 사물함에 넣어도 사물함에.
1: 오!
0: 누가 안 가져가겠지?
2: 당연하지.

0: 줄넘기 몇 개까지 할 수 있어?
1: 줄넘기 100개는 거뜬하지. 어, 너 줄넘기 안 가져왔다.
2: 에휴, 빨리 갔다 와.
1: 알았어.
0: 100개는 거뜬하지.
3: 응, 점검 중이었어. 망가진 게 있나 해서.
1: 아, 네.

0: 언제쯤 짝이 날까?
1: 이름 뭘로 지을 거야?
0: 아, 나 피피.
2: 나는 초록이.
3: 난 건강이.
0: 건강이?
2: 건강이?
0: 아니면
4: 어? 어? 어? 아니, 가방이 열려서 이거 받아주려고.
0: 아, 진짜요? 고맙습니다!
4: 그래. 응?
0: 진짜 친절하시다.
1: 맞아.
4: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0: 엄청 길었던 것 같아.
5: 얘들아, 있잖아. 아무래도 경비 아저씨.
4: 얘들아.
0: 어, 아저씨.
4: 번개야.
0: 네.
4: 너 망토 주웠지?
5: 망토야?
4: 아 그래. 어제 학교에서 망토 주웠잖아. 그치?
5: 네, 그렇긴 한데.
4: 사실 그 망토 주인이 나거든.
0: 네? 정말이요? 정말?
4: 아, 그럼. 그 망토에 아주 신기한 일이 담겨있잖아, 그치?
0: 어, 맞나 봐.
4: 자, 어서 돌려줘.
5: 근데 아 그게 아 잠깐 아 잠깐만요.
4: 잠깐은 무슨 아 주인이 달랐는데 응? 자 어서 응? 아, 달라니까 어? 안돼.
5: 가자 가자.
0: 아니 망토 일단 나 믿고 가. 이렇게 가도 돼? 진짜 주인 맞겠지? 아 괜찮아.

0: 가슴.
1: 아저씨 대체 왜 쫓아오시는 거야? 망토도 들었는데.
2: 여기 있었구나. 망토 어디 있어?
1: 네?
2: 어디다 숨겼냐고. 망토 어디다 숨겼어?
1: 아저씨가 이상해.

0: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1: 아, 그러니까. 아, 망통. 어, 없어. 망토가 없어. 아,
0: 진짜? 어디로 간 거야?
2: 아, 얘들아. 망토. 여기 있어.
0: 그게 왜 뒷가방에 있어?
2: 사실은 아까 내가 주렁기 가지러 갔을 때 경비 아저씨가 우리 반 사물함 앞에 계신 거야.
3: 점검 중이었어.
2: 근데 번개도 자물쇠로 만지신 것 같더라고. 자물쇠 번호가 밖에 있었어. 그리고 늘 꽃을 아끼던 아저씨가 꽃을 막 망가뜨리고 너무 이상했어. 그 뒤로 내가 유심히 봤는데 아저씨가 계속 번개 가방을 노리는 것 같아서 너가 나한테 가방을 맡겼을 때 망토를 내 가방에 옮겨놨어.
4: 내려가는 성수야. 역시 세심한 성수야.
5: 왜?
2: 근데 있잖아. 경비 아저씨가 진짜 망토의 주인이 맞긴 한 걸까?
0: 아니, 난 아닌 것 같아. 주인이면 처음부터 그냥 돌려달라고 했을 텐데 아저씨 너무 이상한 행동만 했잖아.
1: 아, 그럼 어떻게 망토에 대해서 아는 거지?
2: 글쎄...
1: 어, 누나. 아, 알았어.
4: 누나가 망토 갖고 연구소로 오래.
5: 어? 어? 우리는 같이 가.
1: 어? 그래?
4: 연구실 어떻게 생겼을까? 가자.
5: 애들이 그냥 따라온 거야. 애들이.
1: 근데 누나, 뭐 알아냈다며?
6: 잘 들어. 이 망토는 생체 인식 기술로 만들어졌어. 생체 인식 기술이란 사람마다 각각 갖고 있는 얼굴, 목소리, 지문, 눈동자 같은 신체적 특성을 이용해서 대상을 구별하는 기술이야. 이 망토가 나나 번개 너 친구들한테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데 번개 너한테만 반응하잖아. 그래서 혹시 이 망토가 번개 너 유전자를 인식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 근데 추측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번개 너의 머리카락으로 유전자를 분석했고.
5: 아, 그래서.
6: 물론 현재까지의 기술로 유전자로 생체 인식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

0: 뭐라고 주나? 이 망토의 주인은 한범계 너라고.
1: 내가 이 망토의 주인이라고?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에코의 요술이 통요.

아!

0: 탱크 장전
1: 오케이
2: 위대포 발사
3: 뭐?

0: 옥스퍼드 탕.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0: 따위의 비밀. 드디어 완성이야. 루티카를 위한 신형 모터. 어디 한번 실험해볼까?
1: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피 괜찮아?
0: 그게 전압이 갑자기 높아져서 터진 것 같아. 어? 다행이다. 이건 멀쩡하네. 역시 강도 높게 잘 만들었다니까.
2: 이 상황에 웃음이 나와? 상황실 전체가 날아갈 뻔했다, 빙!
0: 내가 어떤 걸 개발 중인지 들으면 깜짝 놀랄걸? 상황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1: 뭐? 어? 너 때문에 데이터가 다 망가질 수도 있었어. 네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벌인 건지 알아?
0: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연구였는데.
1: 그리피! 변명 그만해!
3: 목표 희귀종 출현. 목표 희귀종 출현. 위치는 냉대기후 대륙 내 초원. 희귀종의 이름은 털코뿔소입니다.
2: 털코뿔소? 오래전에 멸종된 동물이잖아.
0: 최근 소수의 개체가 모습을 드러낸 것 같네. 근데 문제는 이 지역에 엄청난 태풍이 지나갔다는 거야.
4: 동물들이 괜찮아야 할 텐데.
1: 슈퍼탐사대 X 출동하자.
2: 털코뿔소를 초원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냐, 핑.
5: 워낙 거대해서 찾기는 쉬울 거야.
2: 이상하다. 지도상 이 근처에 커다란 연못이 있어야 하는데.
6: 태풍의 연못도 다 날아간 게 아니냐, 핑?
2: 연못이?
1: 뭐지? 천둥인가?
6: 물살이 떨어진 거 아니냐, 핑?
1: 어, 저기 좀 봐. 커다란 바위가 흔들리고 있어. 가까이 가보자.
2: 어? 저건 털코뿔소?
1: 저기서 뭐 하는 거지?
6: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4: 삥! 볼이 많이 상했어. 멈추지 않으면 상처가 더 커질 거야.
6: 멈춰라, 삥!
4: 제발 진정해. 우리가 널 도와주러 왔어.
6: 겹쳐, 겹쳐!
4: 너무 흥분한 상태랑 대화가 안 통해.
1: 그렇다면 힘으로 막을 수밖에. 하트핑 도와줘.
6: 알았다, 핑.
0: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면.
4: 어?
0: 와! 얘들아, 내가 방금 신형 모터 개발에 성공했어. 바로 크리피 익스트림 제로. 얘들아, 여보세요?
1: 털코뿔소, 진정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믿어봐! 안 그럼 네가 더 크게 다쳐! 안 돼!
2: 루키! 루키! 너희 괜찮아?
1: 털코뿔소 힘이 어마어마하네.
4: 이런. 다들 탈수 증상이 심각한데. 연못이 말라서 다들 물을 못 마셨대.
2: 연못이 말랐다고? 역시 그곳에 연못이 있었던 거야.
1: 그럼 바위는 태풍 때문에 굴러 떨어져서
6: 물이 솟는 구멍을 막은 거였냐, 핑?
4: 그래서 털코뿔소가 바위를 부수려 했구나.
1: 그런 것 같아. 얘들아!
0: 왜 다들 내 연락을 안 받지?
2: 이 상황에 웃음이 나와?
6: 상황실 전체가 날아갈 뻔했다, 핑!
1: 그리피! 변명 그만해!
0: 내가 누굴 위해 이걸 만들었는데.
3: 현재 로티, 하트핑의 체력이 50%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0: 뭐 알아서 하겠지.
3: 그리피의 발명품으로 대원들을 도와주면 어떨까요?
0: 걔넨 내가 뭘 하든 관심도 없을걸?
3: 하지만 발명품을 개발하는 동안 그리피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4: 어?
3: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친구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0: 그래, 어쩔 수 없지. AI 그린, 탐지기에 감지된 친구들을 보여줘. 어? 얘들아!
1: 넌 이 바위를 치워 다른 동물들을 돕고 싶은 거지? 이제 우리에게 맡겨. 슈퍼탐사대 X, 바위를 밀자! 하나, 둘, 셋!
6: 이렇게도 안 해!
4: 펄펄 쏘!
1: 슈퍼탐사대 X!
4: 움직였어!
1: 이게 뭐야? 거의 다 됐는데! 대체 넌 누구야?
7: 나? 바로 매드 쿼카님이시지! 이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위대하신 마스터 그레이님의 오른팔! 잠깐!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었잖아!
1: 어? 언제? 너희 들은 적 있어?
8: 아니. 여기서 어떻게 나갔냐, 핑!
7: 위대한 매드 쿼카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다니!
4: 터치 너무 단단해.
7: 아무도 내 터치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다. 아니. 너는 또 뭐야?
0: 나? 나는 그리피, 슈퍼탐사대 X지.
9: 그리피!
7: 감히 이 몸의 위대한 업적을 방해하다니!
1: 업적? 우리를 잡아가려 하다니! 용서 못해!
9: 띵!
1: 어? 예? 야!
7: 예? 야! 탈출 버튼! 이놈 혼자 힘으로는 얼마 못 버틸걸?
0: 혼자 아닌데?
7: 조종기!
1: 지금이야! 그리피, 여긴 어떻게 온 거야?
0: AI 그린이 알려줬어. 너희들 상태가 좋지 않다고.
4: 그래서 이렇게 직접 온 거야?
0: 그래, 맞아. 내가 너희를 잘 도와줘야 했는데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 줄도 모르고 발명에 정신이 팔려서.
8: 그리피의 발명품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 삐!
1: 고마워, 그리피.
10: 그럼 바위를 다시 옮겨볼까?
4: 근데 털코뿔소가 많이 지친 것 같아.
0: 드디어 나의 신형 모터리 선보일 때군. 그리피 익스트림 채널. 이걸 로티카에 장착하면 지금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어. 물론 이 바위도 충분히 옮길 수 있고.
4: 역시 그리피야,
8: 최고다.
0: 모터 장착 완료.
1: 가자 로티카, 출력을 최대로! 이야!
4: 우와! 모두 기운을 되찾은 것 같다.
10: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대모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사막에서의 하룻밤.
1: 새로운 환경은 언제나 큰 도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조사가 필요하다. 우와, 내 생각이랑 완전 똑같잖아.
2: 여기가 좋겠지.
1: 어?
0: 이게 얼마만의 휴식이야.
2: 자자.
3: 근데 캔디콘은 어디 갔지?
1: 어?
4: 어디서 책이라도 읽고 있겠지.
2: 아무튼 캔디콘도 참 쉬지를 모른다니까 띵.
4: 정말 맨날 그래.
1: 쉴 줄 몰라서 미안하네.
0: 캔디콘, 나무 위에 있었어? 앉아, 같이 놀자.
1: 글쎄, 난 바쁜 일이 있어서 지금부터 새로운 지역을 조사하러 갈 거거든. 캔디콘을 쉴 줄 모르니까. 그리피?
5: 어?
1: 지금까지 가본 적 없는 지역을 찾아줘. 조사하러 갈 거야.
5: 뭐 갑자기? 알겠어. 어디 보자. 암석 사막은 어때? 바위와 자갈로 이루어진 사막이야.
1: 좋아, 거기로 할게.
5: 어? 다른 애들은? 같이 조사하러 안 가?
1: 아, 다들 쉬느라 바빠 보여서 말이야.
5: 그래, 알았어. 암석 사막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니까 주의해. 그리고 모래폭풍도.
1: 걱정 마. 한번 돌아보기만 하고 올 테니까.

0: 촌스러운 회갈색 털에 하얀 배. 역시 아프간 여우야. 이러다 놓치겠어.
1: 그래서 캔디 혼자 나간 거구나.
0: 내가 말 실수를 해서 그렇다.
2: 아니야, 우리가 다 잘못했지.
3: 목표 희귀종 발견. 목표 희귀종 발견. 위치는 암석 사막 지역입니다. 희귀종의 이름은 아프간 여우입니다.
1: 암석 사막이면 캔디코가 있는 곳인데.
4: 뭐? 캔디코가 거기 왜 있어?
1: 안 가본 것을 조사해본다고 나갔어.
4: 이런.
0: 대장, 여기 캔디코가 보인다. 빙.
4: 진짜 캔디코잖아.
3: 현재 암석 사막에 강력한 모래폭풍 발생.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0: 여기 있었구나. 자, 이 발톱 자국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그렇다면.

0: 괜찮니? 탈수 증상인 것 같은데. 일어났구나. 다행이다. 어? 따라오라고? 우와, 여기라면 모래바람을 피할 수 있겠어. 고마워. 조금만 참아. 곧 우리를 찾으러 올 거야. 얘들아.
1: 캔디코! 캔디코!
0: 캔디코 괜찮을까?
2: 다행히 이상은 없는 것 같아.
1: 캔디코가 얼른 일어나야 할 텐데. 의사에서 다행이야.
3: 걱정했냐, 삐.
2: 캔디코, 몸은 좀 괜찮아?
0: 얘들아. 어? 간지러워. 아, 모래폭풍은?
4: 네가 쓰러져 있을 때 지나갔어.
1: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여기 텐트를 쳤고.
0: 아. 나는 어떻게 찾은 거야?
4: 탐지기에 네가 아프간 여우를 따라가는 사진이 찍혀서 여우가 숨을 만한 곳을 찾았지.
3: 정말 미안했다, 핑.
2: 우린 그냥 너랑 같이 놀고 싶었어. 그래도 미안해.
0: 아니야, 나도 뭐.
1: 우리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죽고.
5: 배고프고.
1: 바위 구석이라도 넘어지고.
3: 자.
1: 그러다가 간신히 널 찾았는데 저 녀석까지 방해하고.
0: 어? 아프간 여우가?
1: 우리가 너한테 가려고 하니까 애가 앞을 딱 막고 못 오게 하더라고.
3: 그래서 대장이 우린 친구를 도우러 온 거야. 믿어줘라, 핑. 하고 눈물이 뚝뚝 흘렸다, 핑.
1: 잠깐! 내가 언제 울었어?
3: 내가 다 봤다, 핑.
1: 아니, 그건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
3: 거짓말 말아, 핑.
0: 그랬구나. 모두들 고마워.
1: 뭘, 당연한 걸 가지고.
0: 어? 그리고 나도.

0: 혹시 몰라 챙겨뒀지.
1: 역시 캔디코야.
2: 그럼 오늘 저녁은
0: 사막에서 캠핑이다.
2: 핫핑! 너 혼자 네 개나 먹는 게 어딨어? 빨리 내놔.
3: 핫핑! 먼저 먹는 게 이제 다 핑!
2: 우와! 내 마시멜로!
0: 이렇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을 빼놓고 오다니.
3: 그게 뭐냐, 핑?
0: 친구들, 너희와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바보같이 깜빡했지 뭐야.
2: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디든 우리랑 함께 가야 한다고.
4: 자, 여기.
0: 고마워.
2: 고마워? 잡잡이 너 아까부터.
5: 진정해. 아직 먹을 게 많아.
0: 너의 DNA 코인을 수집해도 될까? 어? 아, 아직 다 안 나왔구나.

0: 이게 대체 무슨...
1: 로티, 이건...
2: 저자?
1: 너한테 할 말이 있어.

0: 아프간 여우 DNA 코인 저장 완료! 다들 고생 많았어.
1: 졸리다 빔.
0: 우리도 얼른 가서 자자. 찹찹아
1: 자자.
0: 응?

피자마트.

0: 여기 발자국이 있다며.
1: 이건 흰머리 안구르?
2: 로티 저기 좀 봐.
3: 조금만 버텨. 우리가 빨리 구해줄게.
2: 슈퍼탐사대 X 다음 이야기. 사라진 흰머리 안구르.
4: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내주마.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순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화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 개봉.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3: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0: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9: 얼굴엔
11: 순한 길길
9: 중물엔
12: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위기 일발 미스틱 마을.
1: 작은 것들의 마을에서 온 기물들이여, 알 수 없는 곳에 흩어진 사라진 자의 흔적을 찾아 나를 위해 문을 열어라!

0: 드디어. 처음엔 쓸모없어 보였는데 이제 시작이야. 끝날 때까지 어떤 것도 방해해선 안 돼.
1: 걱정 마, 제니. 로미는 그곳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을 거야.
2: 출구를 이곳으로 바꿔놨을 줄이야.
3: 어떻게 빠져나가지, 쥬?
4: 괜찮아. 어떻게든 탈출해서 열쇠 티니핑들을 구하고 반드시 제니를 되돌려놓을 거야.
3: 응! 나 이 땅 속에 한번 와본 적 있어. 내가 나가는 길을 알아, 나이다!
2: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
4: 다들 걱정 마. 꼭 출구에서 만나.
3: 꼭 빠져 나와야 해, 로미.
4: 어서 가자.
3: 로미 왜 그래?
4: 아무것도 아니야.

0: 열쇠를 얻어야 하나 봤쥬.
1: 여기 뭔가 수상한데.
0: 어? 으아!

0: 있을까 솔지? 어? 어? 저쪽에서 로미 소리가 들려.
1: 열쇠는 왜 또 저기 있는 거야?
0: 로미!
2: 쟤들은 먼저 탈출했나 봤죠?
0: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2: 어? 어? 어? 어?
1: 어? 어? 로미, 하나씩 점프해서 건너가.

0: 도와주게, 루미! 아니, 더 친한 거!
1: 진짜 아슬아슬했네.
2: 이거 제대로 알려줬어.

0: 제대로 화났거든, 솔지.
1: 저 녀석은 우리가 맡을게. 그러니까 넌 어서 제니한테 가라오니.
0: 고마워, 얘들아. 그럼 부탁해. 조심하고.
1: 로미가 탈출해서 다해.
2: 끝까지 서둘러야 해. 얼마 안 남았어.
0: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넌 그 힘을 쓸 자격이 없어.
2: 우습군. 난 힘을 얻기 위해,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준비하고 노력했어. 하지만 로미와 너희는 그동안 대체 뭘 했지? 어차피 모든 게 곧 끝나! 시작됐어.
1: 제발 그만둬, 제니!
2: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랐는데. 뭐 좋아, 관객이 한 명 늘었군.
0: 네가 여기서 뭘 하려는지 다 알아. 제니, 너한테 다 말해줄게. 너희 부모님도 이런 걸 바라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서 죄 없는 테니핑들을 풀어줘.
2: 아니, 이미 늦었어. 난 꼭 부모님을 만날 거야. 설령 이 마을과 티니핑들이 모두 사라진다고 해도.

0: 준비가 됐는데? 이번에도 내 행복을 빼앗아 가려는 거야? 도대체 왜?
1: 난 너와 티님들 모두 평화롭게 살길 원해. 이건 잘못된 방법이야. 모르겠어? 내 얘기를 좀 들어줘.
0: 그깟 티니핑들이 뭐라고?
1: 좋아, 마음대로 해. 나도 이젠 물러서지 않겠어. 너에게 맞서서라도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티니핑들을 꼭 구해낼 거야.
0: 왜? 대체 넌 왜 그렇게 끈질기게 끄는 거야?
2: 나만 다쳐도 괜찮아. 나 힘들게 미치겠어.

여전히 해눈의 프린세스 트와일라이트. 이럴 수가. 프린세스.

주니, 네 마음 알아. 하지만 이대로 가면 미스틱 마을이 무너질 거야. 모두가 위험에 빠지게 그냥 둘 순 없어. 상관없어. 엄마 아빠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난 반드시 저 게이트를 닫을 거야. 도와주지 못해. 열기가 너무 강해. 친구들을 구하려면 프린세스의 힘이 필요해. 이게 나 보여야 해. 제니가 실종된 부모님을 소환하려고 금지된 게이트를 열었구나. 게이트에서 떨어지지 못해. 다해. 나의 빔 저리 빙자지. 너나 비켜. 다해. 제니, 너희가 먼 곳으로 보내지만 않았어.

0: 넌 어렸을 때 기업을 잃을 만큼 큰 병에 걸렸었고 두 분은 마지막 힘을 써서 약초를 왕국으로 보낸 뒤에 돌아가셨어. 이제 돌아오지 못하신다고. 아니, 거짓말. 거짓말이야. 내가 이렇게 다 이루어놨는데.
1: 제니! 제니야!
0: 아가야, 거기 있니? 엄마? 제니! 넌 여기로 오면 안 돼, 아가. 어서 가!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제가 엄마 아빠 있는 곳으로 갈게요. 멈춰, 제니! 거기로 가면 안 돼! 소중한 친구를 잃을 순 없어. 날 용서해줘.
2: 서두르자, 시간이 없어.

제니.

0: 난 괜찮아. 그보다는 제니 이제 다 끝났... 제니?
1: 아니. 아직 미스틱 마을의 통제권은 나한테 있어. 열쇠 티니핑들을 구하려면 네 진심을 보여봐. 진짜 마스터키를 찾아보라고!
0: 마스터키가... 이런... 어떤 게 진짜 마스터키인지 모르겠어. 난... 이제 어떻게 해야지? 분명 저쪽 어딘가야.
1: 제니, 네가 나한테 네 마음을 열 마지막 기회를 준 거야. 내 마음이 진짜 열쇠를 찾아낼 거야.
0: 고마워, 제니.

0: 미안해, 제니.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단 1분의 시간뿐이야.
1: 제니야!
2: 엄마!
0: 괜찮아, 아가. 그동안 널 혼자 둬서 정말 미안해.
2: 이제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나랑 같이 가는 거죠? 네?
1: 우린 그쪽 세상으로 갈 수 없어. 넌 그곳의 세상을 살아가야지.
2: 안 돼요. 가지 마요. 엄마, 아빠. 날 두고 가지 마요. 제발. 1초라도, 단 한순간만이라도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었어. 매일 밤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잠든다고요.
1: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네 맘 속에 있어.
0: 우리 딸 잘 자라는지 늘 지켜볼게. 알았지? 사랑한다, 진이야. 언제까지?
2: 저도 엄마, 아빠 정말 정말 사랑해요. 로미, 정말 미안해.

0: 엄청 멋진 곳이었구나. 미스틱 마을에 드디어 평화가 돌아왔었구래. 좋구나, 솔지.
1: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로써 왕국의 큰일 하나는 마무리가 됐구나.
2: 정말 죄송합니다. 왕족으로서 지난 일들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1: 아니, 어쨌든 덕분에 너희들이 더 많이 성장하지 않았느냐. 티니핑들도 모두 무사히 지켜냈고 모든 오해를 풀고 상처난 두 사람의 마음도 함께 치유하게 돼서 참 다행이야.
0: 그럼 그동안의 일들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3: 원래 나이 들면 인내심이 커지는 법이거든. 가만히 지켜보는 게 때론 도움이 될 때도 있단다. 자, 오랜만에 요 녀석들 이 해미가 안아보자꾸나.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 제니야. 어서 이리 오렴.
4: 다해핑? 왕족을 보필해야 하는 티니핑으로서 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겠느냐? 너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5: 제니가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다해.
4: 놔두고 제니를 따라서 잠시 미스틱 마을에 좀 갔다 오거라.
5: 네? 하지만 전 아직 볼을...
0: 뭐해? 빨리 가자.
6: 그렇게 된 거야.
7: 둘이 뭐가 그렇게 즐거워?
0: 혼자 있지 말고 우리와 함께 놀자, 쭈.
6: 건강하게 잘 지내.
8: 같이 모험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 솔지.
0: 그동안의 추억들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할게.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뿌리.
9: 또 놀러와, 나나.
7: 모두에게 더욱더 행운이 가득하기를.
6: 그렇게 미스틱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고 우린 다시 하트로즈의 일상으로 돌아왔어.

0: 알고 그토록 기다리던 친구가 우리 곁으로 돌아왔지. 친구들, 티니핑들과 함께할 새로운 모험도 기다려줘. 그럼 또 만나겠죠.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0: 안전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설.
2: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노래보다 귀가 작다면 귀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8: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9: 난방구는 붙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 얼굴엔
11: 순한 킹킹.
1: 진물엔
0: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리듬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5: 재밌게 공부해요.
6: 와 놀이터다.
5: 빙글빙글 쌩쌩.

0: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술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화려한 게 좋아.
7: 엑스.
8: 안녕. 너희 왔구나.
7: 응. 어? 이 하트는 뭐야?
8: 아, 어? 수컷 파라사울롤로푸스가 암컷에게 구애하는 시기라고 알려주는 표시야.
7: 구애? 뭘 구애?
8: 구애가 아니라 구애라고 해. 공작 같은 동물들은 꼬리 깃털을 활짝 펴서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이런 걸 구애한다고 표현해.
7: 아, 그렇구나. 난 처음 들었어.
9: 파라는 꼬리 깃털이 없는데 어떡해?
8: 파라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매력을 뽐낼 수 있어.
7: 우와, 정말 궁금하다.
9: 나도.
8: 안 그래도 구애를 할 때 파라사울 롤로푸스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정보가 필요했는데 너희도 같이 가볼래?
7: 좋아.

0: 우린 파라를 보려고 왔는데 근처에서 본 적 있어?
1: 어, 파라?
0: 응.
2: 저쪽에 보이는 게 파라들 같은데?
1: 정말? 저기 봐! 파라사울 올로포스들이 많이 있어!
0: 우와! 저 수컷 파라는 정말 멋지게 생겼다!
1: 알록달록하고 볕도 정말 길어!
2: 파라사울 올로포스들은 볕이 길수록 멋있다고 생각한대.
1: 와, 소리도 엄청 큰데?
2: 파라들한테는 소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0: 응? 뭐지? 저기 좀 봐!
1: 혼자 어울리지 못하고 있어. 뭔가 문제라도 있는 걸까?
0: 다른 파라들이 같이 안 놀아주는 것 같은데?
2: 아마 저 파라는 다른 파라들보다 볕이 짧고 색깔이 덜 화려해서 그럴 거야.
1: 정말? 너무 안 됐다.
3: 그러게, 너무 외로워 보여.
1: 렉스형, 우리가 도와주자.
2: 도와준다고?
1: 응! 저 파라를 아주 멋지게 꾸며주는 거야. 그럼 다른 공룡들도 분명 좋아할 거야.
2: 글쎄... 그래, 일단 한번 해볼까?
1: 좋아!
4: 뭔가 좋은 게 없을까? 예쁘긴 한데 절벽이라 좀 위험해 보여. 어떡하지, 렉스?
2: 렉스! 레드포! 대신! 렉스! 슈퍼 갈토리!

깃털 줍는 거 정말 재밌어. 어? 저기도 있다. 어?

0: 안녕. 난 괜찮아. 널 도와주려는 거야. 다 됐다.
1: 우와, 정직이 정말 화려한데?
2: 응, 너무 멋져.
3: 맞아, 맞아.
4: 자, 너도 한번 봐봐.
5: 하나도 마음에 드는 모양인데?
0: 어서 친구들한테 가봐. 얼른.
6: 힘내, 힘내. 할 수 있어.
0: 작전 성공인가?
2: 내가 다른 공룡들도 좋아할 거라고 했지.
0: 그러게.

0: 이제 어쩌지?
1: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다시 해보자.
2: 로키, 이걸로 정말 될까?
3: 로키, 팔아도 이 방법은 싫을 수도 있어.
1: 걱정하지 마, 렉스 형. 천연색소니까 물로 다 지워진다고.
4: 그래, 렉스. 팔아도 엄청 기대하고 있잖아.
1: 그러니까 하게 해줘.
3: 알았어. 대신 이번에 실패하면 바로 지워주는 거다.
1: 맡겨두라고. 다 됐다. 어때, 비키 누나, 렉스 형?
2: 나쁘진 않은 것 같아.
1: 파라야, 넌 마음에 들어?
5: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1: 그럼 다시 출동해 볼까? 이번엔 성공하겠지?
5: 그럼 확실해.
1: 갑자기 왜 비가 오는 거야? 안 돼! 어떡해! 지워졌어!
3: 있어. 비키, 쫓아가 보자.

0: 기웃네. 우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게. 분명 너의 매력을 알아줄 좋은 친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1: 그래,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
2: 맞아, 포기하면 안 돼.

0: 정말? 아, 어쩌지? 아직 방법을 못 찾았는데.
1: 나뭇잎이라도 붙여볼까?
2: 어? 저기 빨간색 꽃도 있어.
3: 얘들아, 어? 잠깐만.
1: 어?
3: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4: 그러게. 암컷 타라가 수컷 타라한테 반했나 봐.
0: 우와, 정말 잘 됐다. 그치?
1: 응.
0: 어? 렉스, 저것 좀 봐. 우와, 하트 모양 같아.
4: 그러게. 너무 잘 어울린다.
3: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 줄 친구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0: 정말 잘 됐어.
3: 다들 수고했어. 자, 파라사울 롤로포스 카드야.
1: 오늘도 정말 재밌었어.
0: 맞아, 파라가 자기 짝꿍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2: 그러게. 내 땅콩을 돌려줘.
3: 어, 알았어. 계속 수고해줘.
2: 어? 어? 렉스, 어떻게 된 거야?
3: 아, 우루루 행성에 산불이 났는데 불길은 거의 다 잡힌 것 같아. 아무래도 가서 살펴봐야겠어. 너희도 같이 가볼래?
1: 어.
3: 좋아, 가자.
1: 응.

0: 얘들아!
1: 어? 너희 왔구나? 큰 불은 모두 잡았어.
2: 정말 다행이다! 렉스 형! 공룡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어.
0: 너희들 모두 수고했어. 아, 안키팀, 너희는 다른 피해는 없는지 한번 살펴봐 줄래? 우린 작은 불씨가 남은 곳이 있는지 더 찾아볼게.
1: 알았어.
2: 내가 루키랑 함께 갈게.
0: 좋아, 조이랑 루카스는 나랑 가자.

0: 어? 이건 뭐지? 어? 어? 공룡 알이야.
1: 알이 나뭇잎에 쌓여 있잖아. 다치지는 않았어. 알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자.
2: 앤디, 저쪽엔 남은 부시가 없는 것 같아. 이쪽 도야. 어? 로키, 얼굴에 검댕이 묻었어.
0: 앤디, 너도야.
2: 이제 돌아가자. 로키, 너 배고프구나? 잠깐만. 자, 우리 이거 같이 먹자.

0: 이것 봐라. 자, 어? 잘하지?
1: 오, 나도 해볼래.

0: 간다. 휴. 성공. 이번엔 앤디 네 차례야. 좋아. 받아라. 휴.
1: 어? 어? 앤디, 왜 그래?
0: 야구르지 건너봐라

0: 어? 저기 앤디와 로키잖아? 아스토로들이 왜 따라가고 있지? 땅콩 때문에 그렇구나.
1: 힘들어. 이러다 우리 곧 잡힐 것 같아.
0: 앤디, 땅콩 봉지를 던져.
2: 어? 핑!
0: 어서 땅콩 봉지를 던지라고.
2: 뭐?
3: 우리를 공격하려고 쫓아온 줄 알았는데
1: 땅콩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쫓아오다니.
0: 이상하네. 가스토르는 공격적인 동물이 아닌데.
3: 혹시 가스토르니스들에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1: 한번 가보자. 응.

0: 아, 새끼들한테 주려고 그런 거였구나.
1: 그러게, 혼자서 전부 먹으려고 욕심을 부린 줄 알았는데.
2: 근데 왜 땅콩을 빼앗으려고 한 걸까?
0: 먹을 게 없는 거 아니야?
2: 견과류 나무잖아. 산불 때문에 견과류 나무들이 전부 타버렸나 봐. 가스토르들이 먹어야 했는데.
1: 그럼 다른 가스토르들도 먹을 게 없는 거 아니야?
2: 어? 맞아. 어서 렉스에게 알리자.
3: 그런 일이 있었구나.
2: 배고픈 가스토르들을 우리가 도와주자.
0: 응. 먹이를 구해서 나눠주는 건 어떨까?
3: 정말 좋은 생각이야.
0: 응?
3: 아, 그리고 견과류 나무도 새로 심어주자.

0: 당분간 먹을 나무들을 많이 심어뒀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1: 우리가 심은 작은 나무들도 얼른 자라서 열매가 가득 열리면 좋겠어.
2: 맞아. 열심히 심었으니 그렇게 될 거야.
0: 다 너희들 덕분이야. 모두 수고했어.
3: 어? 아참! 가스토르들이 배고플 텐데 어서 열매를 나눠주러 가자. 어? 너 새끼들부터 먼저 먹이는 거야? 자, 이건 엄마 가스토르가.
0: 엄마 가스토르니스가 아니라 아빠 가스토르니스야. 가스토르니스는 아빠가 새끼들을 키우거든.
3: 아, 그런 거구나.

0: 자, 가스토르니스 카드야.
1: 고마워, 맥스.
0: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지. 어? 자.
2: 어?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땅콩이잖아. 아까 조금밖에 못 먹었는데. 잘 봐.
3: 어? 나도 해볼래. 나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5: 순하게
4: 줄무랑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옥스포드 탕.
8: 해보고
9: 주유소 사업 발생. 혁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0: 탑승하세요.
9: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1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1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화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4: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워크.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

0: 스트레이트 직동. 얼굴엔 순한 길길.
1: 식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킹킹.
1: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예썰 칫솔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대 개봉.
5: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차차차, 음악 공부 딩동댕.
4: 고비는 아프대요.
3: 그래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2: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술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냄새가 지독해.
13: 렉스
14: 안녕.
12: 안녕 얘들아. 너
13: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뭐야?
15: 렉스!
12: 토모, 이게...

0: 무슨 일이야?
1: 지금 사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어. 어서 빨리 기지로 와줘.
2: 알았어, 바로 갈게.
3: 우리도 갈래, 렉스.
2: 그래, 빨리 가보자.
3: 유후!

0: 무슨 냄새야?
1: 모르겠어. 어제부터 갑자기 냄새가 나더니 으아, 오늘은 더 심해졌어.
2: 이것 좀 봐.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아. 저기에서 냄새가 밀려오고 있는 것 같아.
0: 그래? 그럼 원인을 찾으러 어서 가보자. 어?
3: 점점 독해지고 있어.
2: 렉스, 저기 좀 봐.
4: 깜짝이야. 다들 급하게 어딜 가는 거지? 꼭 도망치는 것 같아.
0: 그러게, 좀 이상하네. 저 공룡들은 여기가 집인데?
2: 냄새 때문인 것 같은데? 저기 디플로도쿠스들이 있는데?
4: 디플로도쿠스?
0: 디플로는 이 지역에 살지 않는데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디플로가 먹이를 찾아서 여기로 온 것 같은데?
1: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데? 대체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지? 어? 우와! 이유를 찾은 것 같아.
4: 디플로의 방귀 냄새가 그렇게 강력했다니.
0: 목이 긴 공룡들은 엄청난 양의 식물을 다 먹어치우거든.
3: 그만큼 방귀향도 어마어마하겠구나.
0: 그렇지. 원래 디플로가 살던 곳에서는 방귀를 끼워도 별 문제가 없었을 거야.
2: 여긴 워낙 좁은 숲이라 냄새가 고여있어서 메탄가스 농도가 짙어진 것 같아.
0: 아무래도 이 지역에 원래 살던 공룡들한테 피해가 클 것 같아.
3: 정말? 그럼 어쩌지?
0: 도모, 뭔가 공기를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3: 공기청정기는 어때?
2: 그래, 그러면 되겠다.
0: 정말 좋은 생각인데, 그럼 부탁할게, 도모.
2: 응, 나한테 맡겨두라고. 아, 완성됐다.
4: 와, 진짜 멋지다. 도모, 역시 대단해.
2: 이제 숲 중앙에다가 설치하기만 하면 돼.
0: 해보자.
2: 응.
0: 액션! 파워! 액션!
2: 터너! 블록 파워! 간신! 렉스! 이 방독면은 5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져. 잊지 마.
0: 알았어.

0: 금호, 오른쪽으로.
1: 와, 대단한데. 렉스, 도모, 힘내, 힘내.
0: 금호, 위험해. 오른쪽으로.
2: 렉스, 방독론 시간이 거의 다 됐어.
0: 안 되겠어. 일단 돌아가자.
2: 다 됐어.
0: 다른 방법이 필요해.

0: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1: 응?
0: 하늘로 옮기면 돼.
2: 하늘로? 그럼 핑계하면 되겠다.
3: 너무 무겁지 않을까?
4: 맞아. 그리고 핑은 아까 기절도 했잖아.
1: 아, 비바브는 어때? 비행 모드가 있잖아.
0: 그래, 그럼 되겠다. 비바보, 비행 모드로 바로 변신해서 저기 표시된 곳에 공기청정기를 옮겨줘.

0: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돼. 알았지?
1: 삐빅. 얘들아, 잘할 수 있지?
2: 아무래도 걱정이 좀 되는데.
3: 비바보끼리 출동하는 건 처음인데 괜찮을까?
1: 얘들아, 조심해.
4: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갈게.
0: 핑! 괜찮겠어?
4: 괜찮아. 방독면도 있고 하늘에서는 내가 최고니까.
3: 맞아. 하늘하면 핑이지. 네가 제일 최고잖아.
4: 당연하지. 나만 믿으라고. 걱정하지 마.
5: 부탁할게.
4: 응?

0: 여기야 빔바보 내려
1: 빙
0: 됐다 비바보 아래로 내려
1: 삐

0: 좋았어. 이제 내 차례야. 이야. 어? 냄새가 안 나네? 토모! 이 방독면 정말 좋아!
1: 고마워, 핑! 근데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
2: 빨리 버튼을 눌러야 해.
0: 알았어, 걱정 마. 간다!

0: 정말 잘했어, 핀!
1: 와! 아까 도망쳤던 드리오들이 돌아오고 있어! 도모의 공기청정기 덕분인가 봐!
0: 맞아! 그렇지만 디플로의 방귀에 좋은 점도 있어! 어? 방귀에 들어있는 메탄가스로 인해서 다른 공룡들이 살기 적당한 온도가 되기도 하거든.
2: 좋은 점도 있구나.
3: 방귀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하마터면 또 기절할 뻔했지 뭐야. 우와! 냄새!

0: 자, 받아. 디플로 카드야.
1: 오늘 탐험 정말 재밌었어.
2: 두 번 다시 맡고 싶지 않은 냄새였지만.
1: 신비한 무늬 공룡.
2: 렉스, 오늘은 어떤 공룡 정보를 수집하러 가는 거야?
0: 긴 꼬리와 너구리 같은 눈 무늬를 가진 시노사우롭테릭스라는 공룡을 보러 갈 거야.
1: 시노사우롭테릭스? 처음 듣는 이름인데.
3: 나도 그래. 와, 정말 기대된다.
2: 렉스, 빨리 가자. 어? 빨리.
1: 너. 빨리 빨리.
0: 알았어.
1: 자, 여기쯤이면 고사리가 있을 것 같은데.
4: 그래. 그럼 어서 찾아보자.
1: 양쪽으로 삐죽하고 넓게 펼쳐진 이 피라. 어디에 있을까? 고사리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니까.
4: 여기 있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이쪽이 분명해. 없네. 아이, 그럼 저쪽인가?
1: 이건 아니야. 이파리가 양쪽으로 삐죽하고 넓게 펼쳐진 모양인데. 이것도 아니고.

0: 너도 봤어? 방금 꼬리에 줄무늬 모양이 있는 공룡이 수집기를 가져갔어.
1: 무슨 소리야? 너구리 같은 눈 무늬가 있는 공룡이었어.
0: 잘못 본 거 아니야? 꼬리에 줄무늬가 있었다니까.
1: 어머, 네가 눈에 무늬가 있는 걸 잘못 본 거겠지.
0: 아이,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1: 나도 봤어. 게다가 내가 그루터기에서 더 가까이 있었잖아.
0: 어?
1: 아유, 답답해. 나 혼자서 찾을래.
0: 어? 아이, 핑! 좋아. 그럼 나도 혼자 찾지 뭐.
2: 시노사우로테릭스는 어떤 공룡일까?
3: 그러게, 빨리 만나보고 싶다.
4: 신호는 몸집이 좀 작고 귀여운 공룡이지만 시속 24km의 속도로 날쌔게 뛸 수 있어.
3: 정말?
5: 렉스, 방금 본 그 공룡 뭐야?
3: 엄청 빠르던데? 눈에 너구리 같은 무늬도 있고. 저 공룡이 신호구나. 맞지?
4: 응, 맞아. 근데 신호가 정보 수집기를 갖고 있던데.
5: 정보 수집기를?
4: 응. 먹이가 풍부한 강가로 가보자. 거기라면 신호가 있을 거야.
1: 응. 분명히 눈에 너구리 같은 무늬가 있는 공룡이었어. 왠지 이쪽으로 왔을 것 같은데. 응? 찾았다. 위험해. 큰일 날 뻔했다. 나무에 무늬였구나. 어떡하지. 토모보다 빨리 찾아야 하는데. 저기 있었구나.

0: 어디에 있는 거야?
1: 아, 여기 있었구나!
0: 어? 꼬리가 왜 이렇게 길지? 디플로더쿠스였구나! 이번엔 진짜겠지? 수집기를 가져간 공룡은 바로!
2: 신호 말이야, 정말 빠르더라.
3: 얼굴에 무늬가 정말 너구리 같았어.
4: 꼬리도 엄청 길더라.
2: 나만 못 본 거야? 우리 빨리 가자! 나도 꼭 신호를 볼 거야.
5: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아유, 힘들어.
1: 공룡 찾기도 어렵고 드론도 부서졌네.
5: 토모잖아? 범인을 나보다 먼저 찾은 건 아니겠지?
0: 핑이 혹시 범인을 찾은 건가? 절대 안 되는데.
5: 그래서? 그 꼬리에 무늬가 있는 공룡은 찾았어?
1: 그러는 넌 너구리 무늬 공룡을 벌써 찾은 거야?
5: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너구리 눈무늬
1: 찾았다. 긴 줄무늬 꼬리.
5: 토모 말이 맞잖아.
0: 핑 말이 맞잖아.
5: 같은 공룡이야. 도망간다.
1: 핑, 우선 수집기를 되찾아오자. 잘했어, 핑.
5: 왜 그래? 뭔데? 토모, 뱀이 왜 이렇게 많지?
0: 여기 뱀의 서식지인가 봐.
5: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어떡하지?
0: 그러게.
1: 와, 하지마!
5: 토모, 내가 신호를 들고 네 위로 올라갈게.
0: 뭐라고?
5: 우리가 뱀들보다 훨씬 덩치가 커 보이면 무서워서 도망갈지도 모르잖아.

0: 진짜 멈췄어.
1: 소린 핑 목소리잖아.
2: 부모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1: 어서 가보자. 베이스 메르토 갱신.
3: 오지마 저리 가라고.
1: 핑 도모.
3: 어? 베이스 우리 좀 도와줘.
0: 빨리 빨리.
1: 너 좋았어. 렉스 슈퍼 배구리 발사. 렉스 슈퍼 엔진.
3: 다행이다. 렉스 고마워.
4: 뭐라고? 그럼 둘이서 시노사우로테릭스를 보고 서로 다른 공룡이라고 우겼던 거야?
3: 토모 미안해. 네 말 안 믿어서.
5: 아니야. 나도 계속 고집 부렸잖아. 정말 미안해.

0: 맥주! 지금 신호들이 뭐 하는 거야?
1: 춤을 추며 친해지는 거야.
2: 정말? 우와! 근데 목이 이리저리 막 움직이네?
3: 그러게, 정말 유연하다.

0: 신호사원 옵트릭스 카드야.
1: 우와, 고마워 렉스. 오늘 신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 나도 즐거웠어. 공룡들의 귀여운 춤까지 볼 수 있어서 정말 최고였어. 렉스, 다음 탐험 때도 꼭 같이 가야 해.
0: 응, 그래 알았어.
1: 우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덕분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모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Color.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Home. Science.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질병.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줄무랑
9: 덥덥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모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눈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얼리도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3: 진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흔들지 마, 인디고. 이제 더블점조각 하나만 채우면 완성이라니. 믿기지가 않아. 우리 중에 누가 여왕 후배자가 되든 모두 축하해주자.
1: 축하는 내가 받을 것 같지만.
0: 뭐? 좋아.
2: 근데 동시에 완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화이트 골드님께서 판단하시겠지.
0: 누가 됐든 언제 됐든 우리 계속 친하게 지내자.
2: 그래.
0: 우리 다 모이니까 일곱 색깔 무지개 완성이네. 자, 모두 해초 주스 들어줘. 우리 우정 영원히!
3: 영원히!
4: 언제 저렇게 될 거지?
0: 오늘 진짜
2: 진짜 배부르다. 두글잼은 하나니까 결국은 우리가 완성해서 하나로 합치는 걸 거야.
1: 뭔가 어렵네. 각자 따로 모은 걸 다시 합쳐야 돼.
0: 다음번엔 우리 왕국으로 놀러와.
5: 가시죠.
0: 내일 학교에서 봐.
1: 옐로우는 내가 데려다 줄게. 가자.
0: 조심해서 가.
1: 갈게.
0: 내일 학교 늦지.

0: 다들 집으로 가는데 인디고는 화이트 섬으로 가야 하는구나.
1: 공주님, 가시죠.
2: 오늘 초대해줘서 고마웠어. 가볼게.
0: 인디고, 자고 가지 않을래?
2: 어?
0: 괜찮죠? 제발요. 성 안은 안전하잖아요. 저 친구랑 자본 적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1: 하루쯤은 괜찮겠지요.
0: 야하!
1: 그럼 프리클, 자네는 나와 함께 가지.
3: 아, 저요?
1: 앞으로 준비할 것들에 대해 얘기할 게 있다네.
0: 가자 가자. 내 잠옷 입으면 되겠다.
3: 공주님도 싫지는 않으신가 보네요. 그런데 하실 얘기가 뭔가요?
0: 오늘을 기념해서 사진도 남겨야지. 웃어봐.

0: 우리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자매 같다. 진짜 좋아. 나 항상 언니나 동생이 있었으면 했거든. 여긴 아빠랑 나뿐이니까.
1: 어머니는?
0: 응? 나 어릴 때 돌아가셨어. 그래서 얼굴도 기억이 안 나. 그래도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핑크스타도 있고 말이야.
1: 나도 브리클이 있어서 혼자 외롭지 않았어. 나한테 진짜 가족은 브리클이지.
0: 나도 잔소리쟁이가 없으면 외로울 것 같아. 저기 보여? 원래는 저 다리 너머로는 아빠가 못 나가게 하셨거든. 우리 왕궁의 어린 인어는 나 혼자라 너무 심심했어. 지금은 인간 세상에도 가고 학교도 다니고, 한 번은 보물주도 같은 걸 주워서 물선을 찾는다고.
1: 우리 닮은 게 많구나.
2: 렉다이아.
3: 순진하고 멍청한 공주들, 보이지도 않는 우정 따위가 영원하다고 믿다니.
4: 자, 어? 뭐지? 사람이 빠진 것 같은데.
0: 인간.
4: 내가 잘못 봤나?
0: 저기.
4: 꼬리가. 난 알렉스라고 해.
0: 안녕, 알렉스.
5: 자, 도넛이라는 거야.
0: 이렇게? 어? 뭐야, 먹는 거였어? 됐어?
5: 내일이 여왕 발표랬지? 분명 네가 될 거야. 난 믿어.
6: 비로소 두 명의 바다의 여왕은 한 몸처럼 바다에 담아날지.
7: 이번 축하 선물. 고마워.
6: 이제 두 명의 바다의 여왕이 선발되었음을 온 바다에 알립니다.
8: 블랙다이아, 누가 기다리고 있어서. 알렉스가 엄청 기뻐해 주겠지? 알렉스! 오래 기다렸지?
9: 여기야, 여기! 빨리 와!
8: 나 드디어 여왕이 됐어. 다 네 덕분이야.
9: 아, 빨리 오라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야, 여기! 저기 있다! 진짜야!
8: 알렉스, 도망쳐!
9: 봐, 진짜 이너지? 내가 뭘 했어? 난 이제 부자다!
8: 날 속였어. 절대 용서 못해!
3: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도 과연 그 우정이 남아있을지 궁금하군.
10: 자, 여기 문장에서 이 시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누구 발표해볼 사람?

0: 퍼플, 점심시간까지만 좀 참아.
1: 아, 어제 너무 늦게 잤더니.
2: 신은 해석이 다양하니까 겁먹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봐요.
3: 선생님!
2: 어, 그래, 퍼플.
3: 내가 너무 아파요.
0: 학교 정문 쪽이야.
3: 좋았어!
0: 한 마리야!
3: 다 보였지? 다시 나가!

0: 트윙클 퍼펙! 변신 완료! 우리가 상대해주마! 어? 생긴 게 왜 저래?
1: 스크리판! 행투스 글로비야! 무쇠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어. 어떤 마법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강도가 단단해.
0: 내가 먼저 뒤를 공격해서 갑옷을 벗길게. 버블버블 버블차! 버블 스타트! 내 마법봉!
1: 온다. 조심해. 못 움직이게 할게. 쟤도 오케이. 다 같이 잡아!
0: 이제 어떡해?
1: 약점이 있을 거야.
0: 오렌지가 맞춰볼게. 이야! 제기해지!
1: 오렌지! 저게?
0: 내 버블우산!
1: 야! 가더라! 버블 펀! 하나도 안 통해! 으악! 으악!

0: 날 보고 있어. 따라오라는 건가?
1: 인디고!
0: 거기서! 어디로 가는 거지? 내 친구들의 개체를 내놔! 멈췄다. 야! 제동! 갑옷을 벗다니 무슨 꽁꽁이지? 야! 분레타야?
2: 나의 수호 여정은 내 손에 있다.
0: 뭐? 리클?
2: 버블잼을 완성시켜 가져오라. 다른 공주들에게 알려 귀찮게 한다면 프리클은 영영 못 볼 것이다. 네 부모처럼 말이야.
0: 나한테 완성된 버블잼을 가져오게 하려고 일부러 나를 유인한 거였어.
2: 너 진짜 다시 왔어.
1: 최고 최고 고마워 인디고.
0: 그쵸.
2: 드디어 마지막 버블잼이다.
1: 다 찾았어. 얘들아, 우리가 모이면 겁날 게 없어.
3: 누가 여왕이 되든
1: 항상 함께하자. 그래,
3: 이제 우리 중에 여왕 후계자가 나오겠군.

0: 제동핑!
1: 인디고, 너 뭐

0: 거지? 왜 이러는 거야?
1: 뭐야? 빨리 돌려줘!
2: 정말 미안해.
3: 가버렸어. 얘들아, 타임스탑이 끝나가요.
0: 우리는 레인보우.
4: 어떻게 이런, 믿었는데.
0: 타임스탑이 얼마 안 남았어.
1: 얘들아.
0: 레오!
1: 글로브, 너희 왜 이러고 있어?
0: 기구가 우리 그림자를 묶어내서 몸이 안 움직여.
1: 뭐?
0: 레오, 우리 좀 안 보이는 곳으로 옮겨줘.
1: 어, 알았어. 나 옮겼다.
5: 고마워.
0: 얘들아, 이제 몸이 움직여져.
1: 진짜 인디고가 그랬어?
4: 네, 인디고! 버블잼을 다 훔쳐서 도망쳤어! 버블잼이 완성될 때까지 우릴 속인 거야.
1: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커플을 이용한 거구나?
0: 날 이용한 거라고?
6: 인디고 공주님은 절 구하려고 가신 거예요.
0: 프리클!
6: 블랙다이아가... 버블잼을 가져오지 않으면 절 해치겠다고 협박했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3: 그런 거였군.
0: 혼자서 심해의 성에 갔다고?
6: 인디고 공주님이 위험해요.
0: 모두 같이 갈 거지?
1: 블랙다이아한테 간다고? 너희끼리? 너무 위험해. 핑크스타, 너도 좀 말려봐.
7: 수호 요정이라면 말려야 하지만 퍼플의 친구로서는 도와야 할 것 같아.
0: 고마워, 핑크스타. 레오, 난 가야 해.
1: 그럼 학교는? 나는?
0: 레오, 내 첫 인간 친구 절대 잊지 못할 거야.
1: 왜 다시는 못 볼 것처럼 그래? 가자!
0: 잘했어. 고마웠어.
1: 얘들아, 가지마. 남아두고 간다고. 야, 버플!
3: 브리클은 어딨어?
8: 진짜 혼자 오다니. 이런 고마운 일이 있나?
3: 날 속였군.
8: 정말 복수라도 하러 온 건가? 감히 건방진 애송.
3: 설마 우리 아가. 시간이 없어. 엄마.
8: 그래, 이리 더 가까이 버블잼을 가져오너라. 내 손에 버블잼이.
3: 나 친구들을 배신하고 왔는데.
8: 걱정 말거라. 너도 이제 네 엄마 곁으로 보내주마.
0: 핑크스타, 너희는 당장 화이트볼드님께 이 소식을 알려. 최대한 빨리. 인디고, 제발 무사하기만 해.
3: 버블잼이 합쳐지고 있어.
0: 화이트 골드님,
1: 이제 끝인 건가요?
7: 우린 수호 요정이야. 꼬맹이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뭐라도 해보자. 화이트 골드님을 깨우는 거야.
8: 늦었다. 버블잼은 이미 내 손 안에.

0: 주인의 마법을 온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힘. 그것이 버블잼이 가진 진짜 힘이다. 이제 이 블랙다이아가 바다 세상의 유일한 여왕이 될 것이다.
1: 블랙다이아의 암흑 마법이 온 세상을 덮을 거야.
2: 당장 막아야 해.
0: 공격이 통할 거라 생각하는 멍청함이 귀엽구나.

0: 더블잼을 완성하는 건 이 블랙 다이아군. 이제 이건 필요 없군.
1: 그놈은 피! 덤벨, 우리가 시간을 끌게. 넌 인디고를 구해.
0: 어디?
1: 야, 더블파! 다 같이 공격해!
2: 젤리지!
1: 응? 글로벌 스타클!
2: 인디고!
0: 주고 싶지만 난 화이트 볼드에게 진 빚을 갚으러 가야겠다. 이제 사라져버리거나.
2: 아!
0: 온 세상을 아무거나 물들여주마.

0: 공인이 풀렸습니다. 모두 소집해주세요.
1: 이런 귀찮게 화이트 골드가 깨어날 걸.
0: 아니!
2: 멈춰! 블랙다이어!
1: 이게 끝까지!
0: 할 수 있어!
1: 이 미꾸라지 같은 게! 거기서 내 나는 반드시 가만두지 않겠다! 잡았다! 친구를 구하려다가 결국 이 꼴이 됐다.
2: 잡힐 건 너야!
1: 너도 블록을 만들어주마!
0: 쉐도우 퀸! 곧 풀릴 거야.
1: 날 속였어! 법을 쬐는 내 모든 어둠의 마법을 담아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0: 법을 쬐면 폭발할 거야. 빨리 친구들을 구해야 해.
2: 알았어. 버블
1: 다 같이 없애주마.
0: 버블 잼이 곧 폭발할 거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2: 우리 또 보자.
1: 버블이 뭐야.
0: 우리가 너무 늦은 것 같군요.
3: 버블! 버블! 우리 아가 어디 있느냐?
4: 버블이 느껴지지 않아.
0: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버블장을 가져가지만 않았어도...
2: 우리도 퍼플을 지키지 못했어.
5: 퍼플 잼은 인어들의 진심 어린 소원을 들어준답니다. 퍼플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0: 여왕이 되지 않아도 좋아요. 제 친구를 돌려주세요. 빨리 돌아와.
1: 제발 살아있는 거지. 학교 가서 나랑 축구하자. 버플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친구예요.
0: 버플, 넌 나한테 용기를 줬잖아.
1: 버플, 듣고 있지? 우리 목소리 들리지? 이렇게 가버리지 마.

0: 돌아왔어.
1: 버프. 나 진짜 다시는 너 못 보는 줄 알았어.
2: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3: 해낼 줄 알았어. 고맙니.
4: 버블잼은 다시 흩어졌지만 여기 일곱 개의 빛나는 진짜 보석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소중히 생각한 여러분이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바다를 대표해 그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5: 집으로 가서 쉬자꾸나.
0: 먼저 갈게.
6: 우리도 가자.
4: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자.
7: 집?
4: 네.

0: 비록 공주들에겐 졌지만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군. 이게 끝이라 생각하지 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술물엔
9: 덤덤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술물엔
9: 덤덤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7: 옥스포드 팡.
3: 해보고
7: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짓설 마데카.

0: 오죠.
1: 둘 다 무척이나 실망스럽도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2: 억울합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 몰래 심혜송에 갈 거라고는.
0: 네가 보자제만 안 했어도 안 들킬 수 있었는데.
2: 애초에 몰래 나간 게 잘못이지.
3: 화이트 골드님의 전달이요.
1: 화이트 골드가 명하노니 공주들의 수호 요정들을 화이트 골드 성으로 소환한다.
2: 우리를 혼내려고 부르시는 게 틀림없어. 하필 나 때문이야.

0: 자, 오늘 현장 학습은 관찰하고 싶은 해양 생물을 이 병에 채집하는 겁니다.
1: 네.
2: 왕궁 도서관 자료 중에는 심해에서 우리를 구한 그 힘에 대한 단서가 없었어.
3: 그럼 그 힘은 대체? 내 마법은 아니었어.
2: 아, 수호요정들한테 화이트 골드님께 불려간 김에 물어봐달라고 하자.
3: 오늘 핑크스타랑 싸웠는데.
4: 저 철딱선이 없는 공주들 때문에 항상 우리만 혼나.
5: 에휴, 그게 수호요정들의 임무니까요.
4: 이건 수호요정이 아니다. 보모랑 뭐가 달라?
6: 누가 와요?
0: 이상하다.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세상에! 이런 희귀종들이 여기에! 과학계가 발칵 뒤집어질 거야!
7: 하츠쿤!
5: 얜 왜 필요할 때마다 없는 거야?
2: 벌써 화이트 골드님 성으로 출발한 거 아닐까?
3: 에? 작별 인사도 없이? 핑크스타 아직도 삐졌나?
8: 재집 시간 끝이래.
3: 일단 교실로 가자.
0: 미어, 성게, 소라, 엄청 흔한 조개? 이게 다인가요? 여러분은 이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될 겁니다. 뚜뚜뚜뚜뚜뚜. 이런 희귀종들을 볼 기회는 흔치 않으니 줄 서서 구경하세요. 난 곧 유명해지겠지.
3: 핫폰! 핫폰! 저 어떻게 된 거야?
4: 몸이 안 움직여.
0: 나의 위대한 발견이 역사를 바꿀. 만지면 안 되지. 자, 관찰은 끝났어. 각자 자리로 돌아가.
9: 수호요정들이 잡혀서 시간을 멈출 수 없게 됐구나.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순 없지. 그래, 빠르게 돌진해 모든 걸 부숴버리는 고블린 사냥. 가서 공주들의 버블잼 조각을 빼앗아오너라.
0: 이 발견으로 난 과학계 대스타가 된 거야. 어휴, 이 귀염둥이.
3: 빨리 구하는 게 좋겠어. 블루랑 옐로우는 야외 수업 중이야.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야 해.
8: 타임스탑만 쓸 수 있으면 훨씬 쉬울 텐데.
2: 작전 체크. 내가 뒷문에서 끝없는 질문으로 선생님을 붙잡아둘게. 너흰 재빨리 들어가서 요정들을 데려와. 알겠지?
3: 안문으로?
0: 우리 귀염둥이는 어떤 구조로 돼 있을까나?
3: 응? 대초가 글럽이 나타났나?
0: 에? 누구야?
3: 선생님이 위험해. 변신하자.
5: 그러다 다 들키려고?
3: 하지만
2: 시간이 멈췄어.
3: 지금이야. 선생님부터 구하자.

늦진 않았군.

0: 이제 어떡하지?
1: 내가 유인할게.

0: 정신 차려. 응, 안 돼.
1: 어머, 좀 조각.

0: 걸로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클린 허블. 핑크스타 괜찮아?
1: 버블, 나 버블잼을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0: 아니야, 나야말로 항상 핑크스타 도움만 받고 말썽만 부리고 미안해.
1: 알면 됐어.
2: 허플!
0: 얘들아! 블로블! 해치웠어!
3: 좋아! 타임스탑이 끝나기 전에 요정들을 구하자!

0: 잠깐. 어? 근데 타임스탑은 누가 쓴 거지? 어?
1: 글쎄.
2: 수고했어, 프리클. 흩어진 버블잼을 대신해 블랙다이아를 막아내느라 마법의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저는 힘을 회복하기 위해 잠시 잠에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그럼 저희를 혼내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0: 제 남은 힘을 드릴 테니 공주들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하지만 이 힘은 단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명심하세요. 단 한 번.
1: 이제 돌아가자. 근데 마법의 힘이 7개가 나온 것 같은데?
2: 어? 응? 인어공주는 모두 6이잖아요.
1: 응? 저건 누구지?
2: 신의 공주의 등장!
3: 요즘 화이트 골드님께서 공소식이 없으시네. 자네, 거기서 뭘 하는 겐가?
1: 기니,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3: 말해보라.
1: 제가 화이트 골드님 성에서 또 다른 공주를 본 것 같아서요.
3: 뭐? 또 다른 공주를? 그럴 리가. 혹시 심의 성 공주? 하지만 분명 그때 우리가 심해성에 도착했을 때는 블랙다이아의 공격으로 이미 모두 당해버린 뒤였어. 생존자가 없는 것을 보신 화이트 골드님께서 그곳에 블랙다이아를 가둬버리셨지. 자네가 잘못 본 게지.
1: 역시 그렇겠지요.
3: 그럴 거야.
2: 심의 성이면 블랙다이아가 갇혀있는 곳이잖아. 둘이 무슨 대화를 한 거지? 심의 성 공주는 또 뭘까? 뭐지?
4: 조심해! 위험하게.
2: 고마워.
4: 그럼.
2: 잠깐! 기다려! 난 빚지고는 못 산다고! 내가 보답으로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이쪽이야!
4: 됐어.
2: 어? 에이, 사양하지 마! 핫도그라는 건데, 얼마나 맛있다고!
4: 있다니까.
2: 가자.
4: 이거 놔. 미안. 괜찮아?
2: 괜찮아. 그럼 나랑 핫도그 먹으러 가는 거지?
4: 그냥 저리 가라니까. 어? 뭐지?
3: 이걸로 어쩌나? 접착불에 붙어버렸네. 잠깐 기다리거라. 가게에 가서 떼어내는 미끈액을 가져올 테니.
2: 늦었다. 아저씨, 저희 수업 끝나고 가져올게요.
5: 자, 우리 블루다섬의 마스코트가 뭐라고 했죠?
2: 저야 불가사리야. 아님 해삼, 넙치.
4: 이너야, 이너.
2: 이너야!
5: 정답이에요. 그런데 인디고, 네가 왜 입 안에 있는 거니?
2: 네 이름 인디고였구나. 반가워.
6: 퍼플, 포즈 좀 제대로 할 수 없어?
2: 이 포즈 어렵네.
7: 이건 또 무슨 장난이야, 퍼플? 얜 누구고?
2: 인사해. 여기는 오늘부터 우리 친구 인디고. 이 친구는 레드.
8: 뭐, 안녕.
2: 이 친구는 오렌지.
8: 안녕.
2: 인디고는 머리도 똑똑하고 포즈도 엄청 잘 취해.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 너희도 봤어야 하는데.
7: 그래, 정말 잘 어울린다.
2: 에이, 칠칠맞게 왜 흘리고 그래.
9: 잠깐, 왜 개처의 반응이 한 개 더 뜨는 거지? 저 아이는 감히 나를 두고 화이트 골드에게 버블잼을 갖다 맞췄겠다. 그때 요람이 비워져 있었어. 아기를 탈출시킨 건가? 알아봐야겠군. 심의 성의 백성이여, 가서 너의 주인인지 확인해보거라.
3: 자, 이제 미끈액을 발랐으니까 조금 있으면 떨어질 거야. 손이 많이 미끄러울 테니 꼭 닦고.
2: 감사합니다. 우리 떨어져도 계속 친하게 지내자.
4: 됐어.
2: 어? 왜? 난 너랑 무지 잘 맞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
4: 아무나 쉽게 믿지 마. 이러다 정체를 들키겠어.
2: 핑크스타.
10: 더블타 스타.
2: 좋아. 우선 인디고를 안전하게.
4: 내려줄래?
2: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4: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2: 별로? 저게 뭐지?
4: 심해 사는 공벌레야. 나중에 얘기해. 버블버블 루나 체인지.

0: 루나틱 인디고 변신 완료.
1: 인디고, 너도 인어공주였구나.
0: 어?
1: 어? 손이 거의 다 떨어지고 있어. 손이 떨어질 때까지만 버티자. 버블 스트라이크.
0: 제법인데?
1: 버블 스트라이크. 공격이 안 통해.
0: 쉴드 호퍼.
1: 버블 버블.

0: 가지고 있어. 꽉 잡아.
1: 내 손 봐. 이러다 둘 다 당한다고.
0: 절대 놓지 않을 거야.
1: 누구라니까.
0: 날 믿어.
1: 난 아무도 안 믿어.

0: 거봐, 나만 믿으라니까.
1: 헉! 쉐도우!

0: 비켜! 너 뭐 하는 거야? 블록을 보내주다니! 넌 뭐야?
1: 블랙다이아의 부하냐? 얘들아, 오해야! 그림 속에 갇혔을 때 밖에서 캐처를 되찾아준 게 인디고였어. 인디고도 우리와 같은 인어공주라고.
0: 그 말이 사실이라면 수호여정 끼리는 서로 알고 있지 않겠어?
2: 난 분명 신의 성에 살아남은 자는 없다고 듣기는 했는데 저 수호여정도 오늘 처음 보고.
0: 가자, 프리클. 야! 어디 가는데?
1: 봐봐, 수상하댔지? 커플, 넌 너무 순진해.
0: 그래, 사정이 어쨌든 블록을 놔준 건 사실이야.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고.
1: 그만 가자.
3: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지. 인디고.
4: 역시 심해성의 공주가 살아있었구나. 블럽이 자신의 백성인 걸 알고 해치지 못한 거야. 어쩌면 저 심해성의 공주가 나의 비장의 무기가 될 것 같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동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네, 전국적으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평균 낮 기온 20도를 웃돌면서
3: 꿈을 잡아먹는 꿈잡이들아, 그 아이의 꿈을 뺏어라.

0: 재미없어.
1: 야, 왜 하다 말아?
2: 야, 뭐하냐?
0: 뭐야? 왜 안 해?
1: 네가 안 한 거잖아.
0: 뭐지?
3: 오케이. 물어봐. 물어봐. 물어봐.

얘들아, 어서들 일어나.

0: 범기야, 이제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시겠다. 그럼 공격 들어간다. 아, 하여튼 녀석 아침마다 우리 딸 책만 봤다면 손에서 놓치라느니 밥부터 어서 먹어. 아빠 나가서 가게 문 열려면 바쁘다니까. 번개도 와서 오늘 밥. 우리 번개 빠르니 뭐하니? 이게 뭐야 머리가? 아 우리야 밥 먹어. 책은 나중에 보고. 아니 우리야. 우리야.
1: 야, 야, 야.

0: 아, 번개구나.
1: 아, 안녕하세요.
0: 아, 인사할 시간이 어딨어. 어서 들어가, 어서.
1: 네. 여보세요.
0: 하여튼. 번개처럼 빠르다니까.
2: 오늘은 나의 꿈에 대해 생각해볼게요. 각자 무엇이 되고 싶은지, 내가 가장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적어보세요.
3: 네!
4: 선생님, 선생님은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2: 선생님은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인기스타였지? 하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선생님도 너무 행복해. 자. 우리 다 같이 내가 가장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공책에 적어볼게요.
3: 네.

0: 너무 많아. 근데 넌 축구 선수 하고 싶은 거 아니야?
1: 일단은 그렇지. 근데 또 어떨 땐 배구 선수 되고 싶고 또 어떨 땐 비밀 연구 되고 싶어. 아, 그리고 내가 노래 좀 되잖아? 아이돌도 하고 싶어.
0: 몸이 10개면 진짜 진짜 좋겠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1: 우와. 나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는데?
2: 솜새야, 넌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지?
0: 응, 그림 그릴 때 행복해.
1: 근데 엄마 나보고 이상하래. 그건 엄마 꿈이지. 엄마 보고 의사하시라고 해. 우리는?
3: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안 그래?
1: 공기야, 넌 뭐 하고 싶어?
0: 어? 나?
1: 나도 가장 하고 싶은 게 있긴 있는데.
3: 뭔데?
1: 응? 그게 누굴 좀 만나고 싶은 건데 그게 좀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해.
0: 야, 안 되는 게 어딨어.
3: 하면 된다. I can do it. 내가 보여줄게. 내가 저걸 공으로 쳐서 맞출 테니까 잘들 봐.
0: 응? 저걸? 여기서 맞히겠다고? 당연하지.
1: 아이처럼 축구 잘하면 좋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운동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공부는 숙제나 하자. 응? 맞다. 주웠었지. 망토네? 누가 떨어뜨린 건가?

나는 정의의 용사. 아까 너 용서치 않겠다. 거기서라. 도망가시겠다.

0: 그러니까 이걸 주웠다 그 말이지?
1: 학교 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뚝 떨어졌는데. 준아도 해볼게.

0: 한번게 너 다시 해봐.
1: 너는 되고 나는 안 된다. 왜?
2: 왜 누나는 못 내지? 나는 되는데 왜? 아, 어른은 안 되고 애들한테는 그런 신비한 바보멍텅. 누나 바보멍텅인가 봐. 어디 가?

0: 뚫렸어. 뻥 뚫렸어. 지난번보다 더 크게 뻥 뚫렸어. 뻥.
1: 아, 그게 박사님께서 발명하신 다뚫어뻥의 액체가 너무도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위대한 발명품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0: 하긴 초강력 울트라 슈퍼짱 다뚫어뻥을 견뎌낼 섬유를 개발한다는 게 쉽진 않지. 나에게 깜놀상을 거머쥐게 해준 발명품.
1: 아, 또 시작이야. 아.
0: 나 기발한 이 상을 받기 위해 얼마나 꿈꿨던가. 꿈은 이루어진다. 하지만 난 아직 I'm very hungry. 배고프덩. 다뚫어뻥을 뛰어넘는, 불에도 타지 않는, 그 모서 뚫리지 않는 초강력 섬유를 개발하는 그날까지 연구는 계속된다. 쭉쭉쭉쭉쭉. 아니, 하늘의 연구 무슨 일인가? 6시 칼퇴근할 땐 언제고?
2: 그게... 그러니까...
3: 안녕하세요. 우리 누나 동생 한봉규입니다. 누나가 엄청 좋은 데서 일한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는데 진짜네요. 최고요.
0: 최고? 그럼 최첨단 섬유를 개발하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연구소지.
3: 그럼 박사님도 세계 최고, 최고시겠네요?
0: 최고, 최고? 어디서 이런 센스쟁이가 왔나? 참 누구랑은 달라. 내 동생 봐서 허락하지. 마음껏 구경시켜주도록. 나이블 연구원.
4: 네.
0: 우린 가자고.

0: 말해도 안 돼.
1: 보여주나? 뭐가?
0: 난 지금껏 온갖 섬유를 연구해왔어. 섬유에 관련된 기사부터 논문까지 안 읽어보고 안 연구한 게 없는데. 근데 이 망토를 이루고 있는 섬도 지금 굉장히 독특해. 내가 모르는 섬도 있을 리가 없는데.

뭐? 섬유가 뭐? 이건 어디에도 없는 섬유라고. 어? 이건 지구상에 없는 섬유라고. 지구에 없는 거라고?

0: 망토 가져간 거야? 당장 망토 가져와. 너 망토 사용하면 절대 안 돼. 위험할 수 있어.
1: 자, 한 번개 나와서 풀어볼까?
0: 네? 저요?
2: 응?
0: 네. 가방을 왜 안고 가?
3: 한 번개 떡볶이 먹으러 가자. 니들끼리 먹어. 니들끼리.
0: 번개 오늘 왜 저래?
4: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상한데.

0: 잠깐만. 왜 안 나르지? 망토 들어고.
1: 그게 네가 무슨 슈퍼맨이냐?
0: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1: 에, 아니긴. 괜찮아, 난 너 충분히 이해. 내가 이래봬도 히어로물 많이 하라고. 봐봐,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원더우먼, 토르, 헐크. 우와, 내가 잘 안다고.
0: 아니,

0: 괜찮아. 우리끼리 못 돼.
1: 그래, 우리가 악당이자. 다 부셔주마. 오케이. 빵!
2: 빵! 오케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준모란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예썰 칫솔 마데카 솔.
3: 호르 동안어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어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그래, 우리 악당해지자. 다 부셔도 막 빵. 빵.

0: 이거 꿈은 아닌 거지?
1: 꿈은 아니네.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 거야?
0: 아니, 그게...
1: 네 망토 때문에?
0: 맞구나. 그래서 하루 종일 가방을 안고 있었구나.
1: 이 망토 어디서 났어? 누구 거야? 망토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0: 말 안 해주겠다는 거야? 너만 알고 우리

0: 섭섭해. 우린 친구인데.
1: 아, 알았어. 너희한테만 말하는 거야?
2: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알 수 없는 섬으로 만들어진 신비한 망토라는 거지?
0: 응, 우리 누나가 그랬어. 너희 진짜 비밀이야?
2: 응, 알겠어. 그럼 내가 먼저 날아볼게.
1: 우! 파이팅 파이팅!

0: 위험할 수 있다고 했지. 사용하지 말랬더니 친구들한테까지 들켜?
1: 아니 그게 친구들이 몰래 따라오는 바람에. 김이 지킨다고 했어. 그리고 봐봐, 다친 데도 없잖아. 근데 누나, 공자 이름 섬세하니 망토를 입고 나려고 했거든? 근데 안 돼. 못 날아.
0: 못 날아?
1: 응,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누나도 안 됐잖아.
0: 나도 안 되고, 네 친구들도 안 되고. 번개 너만 된다?
1: 그래서 내가 곰곰이 좀 생각해봤거든? 어른은 안 되고 애들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딱 하나야. 착한 사람만 되는 거지.

0: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리고 망토 납수야. 안 돼. 망토 주인 찾을 때까지 누나가 갖고 있을 거야.
1: 그때까지만 내가 갖고 있으면 되잖아. 아, 달라고. 망토 달라고, 망토.
0: 아, 안 된다고.
1: 줘, 망토 줘.
2: 너 일로 안 와?

0: 번개, 가져왔어?
1: 응, 가방에 있어?
0: 응, 누나한테 뺏길 뻔했는데 망토가 저절로 나한테 왔어.
2: 우와.
3: 얘들아, 안녕.
4: 안녕하세요.
3: 늘 붙어다닌 삼총사네. 오늘도 사이좋게 놀고.
4: 네.
2: 가자.
4: 안녕히 계세요.
2: 안녕히 계세요.

0: 그래, 어떤 포즈가 가장 괜찮나?
1: 박사님, 다 찢으셨습니다. 어떤 포즈든 다 드롭봉 광고가 아주 핫해질 것 같습니다.
0: 이 다 드롭봉으로 광고를 찍게 되다니 아주 좋구먼. 하늘의 연구원 생각엔 어떤 포즈가 가장 괜찮은가? 아니 도대체 뭘 한다고? 뭘 연구하는 거지? 지금 하늘의 연구원이 새로운 섬유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군. 머리카락을 이용한 섬유.
2: 에이 아니에요, 저거 그냥.
0: 왜 저번에도 하늘의 연구원이 며칠을 집중하더니 지금까지 개발한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섬유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답드롭봉을 견뎌내고 구멍이 가장 작게 뚫린 저 섬유 말일세. 어쩌면 저것보다 더 강력한 섬유를 만들어낼지도 모른다고.
2: 아, 그건 어쩌다 우연히.
0: 우리는 그만 나가 있자고. 하늘의 연구원 집중하게. 어디 손 막혀?
3: 저 좀
0: 나와. 응? 나와.

0: 어쩌지? 다음 시간 체육이라 나가야 하는데.
1: 그러니까 가방을 들고 갈 수도 없고.
2: 사물함에 넣어도 사물함에.
0: 누가 안 가져가겠지?
1: 당연하지.

0: 주렁기 몇 개까지 할 수 있어?
1: 주렁기 100개는 거뜬하지.
2: 어, 너 주렁기 안 가져왔다.
3: 에휴, 빨리 갔다 와.
1: 알았어.
0: 100개는 거뜬하지.
2: 아저씨.
4: 응. 점검 중이었어. 망가진 게 있나 해서.
2: 아, 네.

0: 아이, 가방이 열려서 이거 받아주려고.
1: 아, 진짜요? 고맙습니다.
0: 그래. 응?
1: 진짜 친절하시다. 맞아.
0: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1: 얘들아, 있잖아. 아무래도 경비 아저씨.
0: 얘들아.
2: 아저씨.
0: 번개야.
2: 네.
0: 너 망토 주웠지?
1: 네? 망토야?
0: 아 그래. 어제 학교에서 망토 주웠잖아. 그치?
1: 네. 그렇긴 한데
0: 사실 그 망토 주인이 나거든.
1: 네? 정말이요? 정말?
0: 아 그럼 그 망토에 아주 신기한 일이 담겨있잖아. 그치?
1: 맞나봐.
0: 자 어서 돌려줘.
1: 근데 그게 잠깐만요.
0: 잠깐은 무슨 주인이 달랐는데. 자 어서. 달라니까. 화이팅.
1: 가자.
2: 아니 망토 일단 나 믿고 가.
1: 이렇게 가도 돼? 진짜 주인 맞겠지? 아, 괜찮다.

0: 아저씨 대체 왜 쫓아오시는 거야? 망쳐도 들었는데.
1: 여기 있었구나. 망토 어디 있어?
0: 네?
1: 어디다 숨겼냐고. 망토 어디다 숨겼어?
0: 그만 둬요!
2: 우비야,
0: 동기야, 괜찮아?
2: 어.
0: 근데 아저씨가 이상해.

0: 근데 너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1: 아, 그러니까. 아, 망통. 어? 아, 없어. 망통 없어.
0: 아, 진짜? 어디로 간 거야? 아, 얘들아.

0: 여기 있어. 거기 왜 뒷가방이 있어? 사실은 아까 내가 주렁기 가지러 갔을 때 경비 아저씨가 우리 반 사물함 앞에 계신 거야.
1: 점검 중이었어.
0: 근데 번개도 자물쇠로 만지신 것 같더라고. 자물쇠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 그리고 늘 꽃을 아끼던 아저씨가 꽃을 막 망가뜨리고 너무 이상했어. 그 뒤로 내가 유심히 봤는데 아저씨가 계속 번개 가방을 노리는 것 같아서 너가 나한테 가방을 맡겼을 때 망토를 내 가방에 옮겨놨어.
2: 왜 너라는 성수야. 역시 세심한 성수야. 왜?
0: 근데 있잖아. 경비 아저씨가 진짜 망토의 주인이 맞긴 한 걸까? 아니, 난 아닌 것 같아. 주인이면 처음부터 그냥 돌려달라고 했을 텐데 아저씨 너무 이상한 행동만 했잖아.
2: 아, 그럼 어떻게 망토에 대해서 아는 거지?
0: 글쎄...
2: 어, 누나. 아, 알았어. 누나가 망토 갖고 연구소로 오래.
3: 어, 어, 우리도 같이 가.
2: 어, 그래?
4: 연구실 어떻게 생겼을까?
2: 가자.
3: 애들이 그냥 따라온 거야. 애들이.
2: 근데 누나 뭐 알아냈다며?
5: 잘 들어. 이 망토는 생체 인식 기술로 만들어졌어. 생체 인식 기술이란 사람마다 각각 갖고 있는 얼굴, 목소리, 지문, 눈동자 같은 신체적 특성을 이용해서 대상을 구별하는 기술이야. 이 망토가 나나 번개 너 친구들한테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데 번개 너한테만 반응하잖아. 그래서 혹시 이 망토가 번개 너 유전자를 인식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 근데 추측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번개 너의 머리카락으로 유전자를 분석했고.
3: 그래서
5: 물론 현재까지의 기술로 유전자로 생체인식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이 망토가 번개 네 유전자를 인식하고 있어.
2: 와, 니네 누나 천재라더니 진짜 엄청 똑똑하다. 근데 무슨 말이야?
0: 그러니까 망토가 번개를 알아본다는 말 같은데?
5: 번개야, 너가 이 망토의 주인인 것 같아.
2: 뭐? 뭐라고 누나?
5: 이 망토의 주인은 한 번개 너라고.
2: 내가 이 망토의 주인이라고?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하게
6: 줄무랑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2: 우리 모두
1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3: 덮어봄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출발 미스틱 마을.
1: 작은 것들의 마을에서 온 기물들이여, 알 수 없는 곳에 흩어진 사라진 자의 흔적을 찾아 나를 위해 문을 열어라!

0: 드디어. 처음엔 쓸모없어 보였는데 이제 시작이야. 끝날 때까지 어떤 것도 방해해선 안 돼.
1: 걱정 마, 제니. 로미는 그곳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을 거야.
2: 근데 여긴...
3: 여긴 미스틱 마을 땅속 미로야, 솔지. 그새 출구를 이곳으로 바꿔놨을 줄이야.
4: 어떻게 빠져나가지, 쥬?
3: 괜찮아. 어떻게든 탈출해서 열쇠 티니핑들을 구하고 반드시 제니를 되돌려놓을 거야.
4: 응! 나 이 땅속에 한번 와본 적 있어. 내가 나가는 길을 알아, 나야!
3: 걱정 마. 꼭 출구에서 만나.
4: 꼭 빠져나와야 해, 로미.
3: 어서 가자.
5: 로미, 왜 그래?
3: 아무것도 아니야. 자, 가자.

0: 저 열쇠를 얻어야 하나 봐쭈.
1: 여기 뭔가 수상한데.
0: 어? 으악!

0: 언니 왜 또 저기 있는 거야?
1: 로미!
2: 쟤들은 먼저 탈출했나 봤죠?
0: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2: 어? 어? 어? 어?
1: 로미, 하나씩 점프해서 건너가!

0: 도와주게, 루미! 아니, 더 지난 거!
1: 진짜 아슬아슬했네.
2: 이거 제대로 알려줬어.

0: 제대로 하나 꺼든 술지.
1: 저 녀석은 우리가 맡을 때. 그러니까 너 노선 채은이한테 가라 오미.
0: 고마워 얘들아. 그럼 부탁해. 조심하고.
2: 로미가 탈출했어. 다 해.
3: 끝까지 서둘러야 해. 얼마 안 남았어.
0: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넌 그 힘을 쓸 자격이 없어.
3: 우습군. 난 힘을 얻기 위해,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준비하고 노력했어. 하지만 로미와 너희는 그동안 대체 뭘 했지? 어차피 모든 게 곧 끝나! 시작됐어.
1: 제발 그만둬, 제니!
3: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랐는데. 뭐 좋아? 관객이 한 명 늘었군.
0: 네가 여기서 뭘 하려는지 다 알아. 제니, 너한테 다 말해줄게. 너희 부모님도 이런 걸 바라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서 죄 없는 테니핑크를 풀어줘.
3: 아니, 이미 늦었어. 난 꼭 부모님을 만날 거야. 설령 이 마을과 티니핑들이 모두 사라진다고 해도.
1: 어디?
0: 루미, 안 잡아!
3: 끈질기게 거의 다 됐는데? 이번에도 내 행복을 빼앗아 가려는 거야? 도대체 왜?
0: 난 너와 티니핑들 모두 평화롭게 살길 원해. 이건 잘못된 방법이야. 모르겠어? 내 얘기를 좀 들어줘.
3: 그깟 티니핑들이 뭐라고?
0: 좋아, 마음대로 해. 나도 이젠 물러서지 않겠어. 너에게 맞서서라도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티니핑들을 꼭 구해낼 거야.
3: 왜? 대체 넌 왜 그렇게 끈질기게 그런 거야?

0: 2020년 해눈의 프린세스 트와일라이트.
1: 이럴 수가. 프린세스

0: 수술 했어 꿀에.
1: 잘했어 생쥐.
2: 마을 쪽에 뭔가 심상치 않은데 솔지.
3: 빨리 루미한테 가져가자.
2: 급다 변신 좀 했다고 뭐가 달라진 것 같아. 방해하지 마.
4: 준이, 네 마음 알아.

0: 하지만 이대로 가면 미스틱 마을이 무너질 거야. 모두가 위험에 빠지게 그냥 둘 순 없어. 상관없어. 엄마 아빠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난 반드시 저 게이트를 닫을 거야. 도와주지 못해.
1: 결계가 너무 강해. 친구들을 구하려면 프린세스의 힘이 필요해.
0: 이게 다 뭐야, 야해.
1: 제니가 실종된 부모님을 소환하려고 금수된 게이트를 열었어.
0: 게이트에서 떨어지지 못해. 다해. 너의 빙 저리 빙자지. 너 나 비켜. 다해. 너희가 먼 곳으로 보내지만 않았어도 부모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셨을 거야. 넌 어렸을 때 기업을 잃을 만큼 큰 병에 걸렸었고, 두 분은 마지막 힘을 써서 약초를 왕국으로 보낸 뒤에 돌아가셨어. 이제 돌아오지 못하신다고. 아니야, 거짓말. 거짓말이야. 내가 이렇게 다 이루어놨는데.
2: 제니야.
1: 바다야, 거기 있니? 엄마.
0: 제니.
1: 넌 여기로 오면 안 돼, 아가. 어서 가.
0: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제가 엄마 아빠 있는 곳으로 갈게요.
3: 멈춰, 제니. 거기로 가면 안 돼.
0: 엄마 아빠가 저기 계신다고. 미워. 나 네가 미워.
1: 미안해. 내 소중한 친구를 잃을 순 없어. 날 용서해줘.
4: 서두르자. 시간이 없어.

0: 난 괜찮아. 그보다는 제니 이제 다 끝나. 제니?
1: 아니. 아직 미스틱 마을의 통제권은 나한테 있어. 열쇠 티니핑들을 구하려면 네 진심을 보여봐. 진짜 마스터키를 찾아보라고.
0: 마스터키가. 이런. 어떤 게 진짜 마스터키인지 모르겠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분명 저쪽 어딘가야.
1: 제니, 네가 나한테 네 마음을 열 마지막 기회를 준 거야. 내 마음이 진짜 열쇠를 찾아낼 거야.
0: 고마워, 제니.

0: 미안해, 제니.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단 1분의 시간뿐이야.
1: 제니야!

0: 그동안 널 혼자 둬서 정말 미안해.
1: 이제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나랑 같이 가는 거죠? 네?
2: 우린 그쪽 세상으로 갈 수 없어. 넌 그곳의 세상을 살아가야지.
1: 안 돼요. 가지 마요. 엄마, 아빠. 날 두고 가지 마요. 제발. 1초라도, 단 한순간만이라도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었어. 내일 밤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잠든 타고요.
2: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네 맘 속에 있어.
0: 우리 딸 잘 자라는지 늘 지켜볼게. 알았지? 사랑한다, 진이야. 언제까지?
1: 저도 엄마, 아빠 정말 정말 사랑해요. 롱이 정말 미안해. 부디 날 용서해줘.
3: 난 널 한 번도 원망해본 적 없어. 네가 돌아와서 정말 기뻐.
4: 다 잘 됐었지.
5: 제니.
6: 자, 이제 마을을 원래대로 되돌려볼까?

0: 엄청 멋진 곳이었구나. 미스틱 마을에 드디어 평화가 돌아왔어. 그래 좋구나 손지.
1: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로써 왕국의 큰일 하나는 마무리가 됐구나.
2: 정말 죄송합니다. 왕족으로서 지난 일들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1: 아니, 어쨌든 덕분에 너희들이 더 많이 성장하지 않았느냐. 테니핑들도 모두 무사히 지켜냈고 모든 오해를 풀고 상처난 두 사람의 마음도 함께 치유하게 돼서 참 다행이야.
0: 그럼 그동안의 일들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3: 원래 나이 들면 인내심이 커지는 법이거든. 가만히 지켜보는 게 때론 도움이 될 때도 있단다. 자, 오랜만에 요 녀석들 이 할미가 안아보자꾸나.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 제니야. 어서 이리 오렴.
4: 다해핑? 왕족을 보필해야 하는 티니핑으로서 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겠느냐? 너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5: 제니가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다
4: 놔두고 제니를 따라서 잠시 미스틱 마을에 좀 갔다 오거라.
5: 네? 하지만 전 아직 볼을.
0: 왜? 빨리 가자.
6: 그렇게 된 거야.
7: 둘이 뭐가 그렇게 즐거워?
0: 혼자 있지 말고 우리와 함께 놀자, 쭈.
6: 건강하게 잘 지내.
8: 같이 모험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 손지.
0: 그동안의 추억들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할게. 평생 잊지 못할게.

그렇게 미스틱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고 우린 다시 하트로즈의 일상으로 돌아왔어.

0: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친구가 우리 곁으로 돌아왔지. 친구들, 티니핑들과 함께할 새로운 모험도 기다려줘. 그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얼굴엔
3: 순한 길길
1: 진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식구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화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줄무랑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0: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박스.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0: 우리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2: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꿈하기 있다는 것. 뭐든지 뮤직 박스. 자 오늘의 박스는 뭘까? 얘들아 박스맨을 불러줘.
13: 박스맨.
4: 우와, 뭐야? 얘들아, 오늘 박스는 엄청 크다, 그지?
12: 우와, 야, 이게 뭐야? 우와, 야, 오,
4: 야, 앞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볼까, 얘들아? 도로로롱 하프?
13: 응? 그게 뭐야?
4: 얘들아, 궁금할 땐 어떻게 해야 되지?
13: 흔들어봐야 돼요.
4: 알았어, 한번 흔들어볼게. 잠깐만. 오우야.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너무 선율이 아름답다. 그럼 도로롱 하프 어떻게 생겼을까? 아저씨가 박스를 한번 오픈해볼게.
13: 네, 저 것도 있겠죠.
4: 네. 자, 한번 가보자. 지우 것도 있나 한번 보자. 자.
13: 와. 여기 있을까요? 있을까요?
4: 엄청. 자, 한번 공개해볼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완전 귀엽다. 이거 지울까? 자, 그리고 자, 이건 정혜리 거, 우리 아저씨 건 박스. 자, 아저씨도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하프 선수, 아, 하프 선수, 하프 연주자분들이 이렇게 잡고 뜯었던 것 같아.
13: 아, 그 그렇지. 안에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4: 정혜리부터 한번 뜯어봐. 그렇지, 그렇지.
14: 나는 도로롱 하프나라에서 온 하프요정이에요. 뮤직박스에 하프를 소개하러 왔답니다.
4: 와, 하프요정이요? 저희 이거 어떻게 연주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 하프요정님의 연주를 들을 수 있을까요?
14: 그럼요.
4: 자, 얘들아 듣고 싶지?
13: 네.
4: 박수! 너무 좋아요.

0: 이거 그쪽 감 그쪽 들으면서 하는 소리가 많이 똑같아.
1: 그지 완전 음악에서 그 막 음악에서 듣던 그 소리지. 어땠어 정해봐 우리 요정님 연주.
0: 뭔가 어 좀
1: 너 거의 반했는데 지금 완전. 푹 빠졌구나. 어머 나도 아저씨도
0: 아니 전 안 빠졌어요.
1: 아저씨 빠졌거든.
0: 전 안 빠졌어요. 아니
1: 너무 너무 우아하고 너무 좋았어. 아 역시 요정님 연주를 들으니까 아저씨 마음이 힐링되는 것 같아. 요정님 그러면 우리 지유랑 정엽이도 따라할 수 있을까요?
2: 그럼요. 한번 해볼까요? 앞에 있는 합보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1: 그래요. 한번 따라해봐요 선생님.
2: 왼손으로 손바닥을 펴서
1: 예.
2: 엄지손가락으로 한 음씩 하고 막아볼게요.
1: 아,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막는 거래. 막고.
2: 네.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고, 막고. 잘한다. 잘한다. 오! 아유, 잘했네. 선생님, 우리 애들이 그래도 좀, 이게 어려운 건데, 그래도 잘 따라하죠?
2: 네,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는 네. 검지로, 도로로.
1: 이걸 할 수 있지. 이거 재밌다. 우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앵콜.
2: 도로롱.
1: 와, 이거 드라마에서 보면 누군가한테 반했을 때

0: 오, 너무 예뻐.
1: 와, 하프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얘들아.
0: 진짜 몇 개 더 알려주세요.
2: 이번에는 검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교차 방법으로 트리를 배워볼 건데요.
0: 검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교차.
2: 네,
0: 알려주세요.
2: 해볼게요.
0: 자, 잘 봐.
2: 검지를 넣고 하나씩.
0: 그걸 하라고요? 유정님이 애들을 야골시키네요. 애들이 그게 될까요? 일단 해보자, 얘들아.
3: 지유 되는 것
0: 지유 되네?
2: 같아요. 네.
0: 아, 천재다, 천재. 야, 잘한다, 너네 잘한다. 그러면 우리 요정님의 연주를 들으면서 우리가 백조처럼 춤을 한번 춰보는 거 어때?
4: 네.
0: 아저씨랑 셋이서 같이 춤 한번 춰보자.
4: 네.
0: 요정님, 저희 백조처럼 춤출 테니까 멋진 연주 좀 부탁할게요.
4: 좋아요.
0: 감사합니다. 이리 나와봐. 나와서 우리 요정님의 멋진 연주를 들으면서 우리 춤을 한번 춰보자. 자, 준비됐죠? 자, 음악 주세요.

뮤직박스 스페셜. 안녕 친구들, 오늘은 악기 특집. 아주 특별한 악기를 소개하러 왔다. 첫 번째 박스는? 어? 이 소리는 그래. 이 박스야, 이 박스, 금 박스. 어? 친구들, 어떤 악기인지 알겠어? 한번 열어볼까? 짜란! 바로 리코더야. 멋진 음악 한번 더 부탁해.

얘도 리코더 박스처럼 길쭉하게 생겼네. 잠깐만 열어볼까. 아! 알록달록 무지개 색깔의 막대기처럼 생겼던 그 악기. 짜란! 붐 웨커!

0: 왔다. 세 번째 악기는 박스맨이 소개시켜준대요. 박스맨, 악기는 어디 있어요? 아이, 발냄새, 박스맨. 악기 좋아, 악기. 악기 주세요. 어? 한 번만 더. 손, 손, 발, 발. 아, 손, 손, 발, 발. 친구들, 우리 손과 발로 멋진 리듬을 만들었던 거 기억나?
1: 뭐든지 뮤직,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뭐든지 뮤직 박스.

0: 뭐든지 뮤직 빡 스페셜 2탄 어떤 악기일까요? 처음 보는 악기가 있었어? 시시한 악기인 줄 알았는데 너무 멋져서 깜짝 놀란 악기도 있었네. 앞으로 뮤직박스에서 소개될 재밌는 악기들 기대해줘. 뭐든지 뮤직박스 스페셜 오늘은 이만 끝!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9: 이젠 우리 아이들도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노를 저어요 시냇물 따라 랄랄랄라.

0: 레미!
1: 어? 안녕, 썰.
0: 혼자 어디 가는 거야?
1: 배를 따라.

0: 안녕, 레미솔.
1: 우리 같이 놀자.
0: 그래. 노래 쳐요.

0: 좋아요.
1: 이거야. 돛을 빼고 나뭇잎을 꽂으면.
2: 와, 정말 대단해.
3: 다시 출발하자.

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펜수가 지키겠습니다! 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9: 슈퍼히어로 콩! 누나! 누나 누나 누나!
10: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9: 이거 봐라, 나 콩 잘 먹는다. 꿀맛, 아니 콩맛 좋다.
10: 콩을 싫어하던 편식대장 호떡이가 콩을 먹다니. 어떻게 된 거야? 너 콩 안 먹었잖아.
9: 듣지 마, 듣지 마. 아, 콩들아, 듣지 마. 내가 콩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콩에는 말이야. 콩콩콩콩콩콩 단백질 있어요. 콩콩콩콩콩콩 지방도 있어요. 콩 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 괴물을 막 물리치는데.
10: 나쁜 콜레스테롤 괴물에.
11: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10: 콩딱지가 또 깜빡인다.
9: 가봤다. 누나, 나 다시 가봐야 돼. 콩 파워를 확인하러 출동.
10: 갑자기 콩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12: 고기 고기 안 주물러? 고기! 이 고기왕 말이 안 들려?
13: 아이 뭐, 이제 왕도 아니지 않나? 고기에만 단백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호떡이가 고기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14: 고기 지방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나와서 혈장이 큰일 날 뻔했다면서?
12: 야, 뭐야? 벌써 소문이 거기까지 난 거야. 이러다가 고기왕 자리를 뺏기는 거면 어떡하지? 고기.
9: 또 위산탕에 왔네.
14: 콩 왔어? 이제 슈퍼 히어로 콩이라고 불러야 하나?
9: 슈퍼 히어로 콩?
15: 뭐야?
10: 콩! 왜 이제 왔도?
9: 너 왜 그래?
10: 아우, 야! 네가 그 고사리 같은 주먹으로 나쁜 콜레스테롤 괴물을 뺏지 했다면 또?
9: 그게 나도 몰랐는데 콩에 지방이 있더라고.
12: 지방은 나도 있어. 우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16: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 아니죠. 콩 속에 들어있는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핏줄을 막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는 그런 지방입니다. 아시겠습니? 콩! 오!
12: 잘난 척 하기는. 아무리 그래봤자 이 고기왕 자리는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고기.
17: 비상. 칼슘 부족.
18: 뭐라고요?
19: 혹시 멸치 안 들어왔나요? 우유 보신 분. 멸치야. 우유야.
14: 아유, 위님. 멸치도 우유도 안 들어왔어요.
19: 이거 큰일 났네. 멸치나 우유가 있어야 칼슘이 채워지는데 이걸 어쩐다.
10: 칼슘이라면 뼈를 키우고 튼튼하게 만드는 영양소 아닌가?
9: 그런가?
19: 맞아. 근데 우리 몸속에 칼슘이 부족하면
17: 이상! 이상!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있다.
9: 칼슘이 부족한 내 뼈에서 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야? 칼슘이 부족한데 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냐고.
19: 그건 우리도
13: 잘 모르지.
12: 나도 잘 모르지만 내가 이 칼슘 사건을 해결한다면 다시 이 고기왕을 추앙하겠지. 그럼 내가 고기에 가서 고기고기하면 고기서 고기고기하겠지.
15: 혈장 혈장 혈장 혈장. 고기왕 뭐 하고 있어?
12: 혈장님, 저 데리러 오셨죠? 그럼 바로 소화 준비하겠습니다. 위님 소화시켜 주세요.
19: 고기왕 고기 가게?
12: 고기.
19: 지난번엔 귀찮아 하더니만 좋아. 자 그럼 소화를.
15: 고기왕 피키야. 콩들아 가자.
12: 저 아니고요.
15: 그래 너 아니고. 방송 못 들었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있다잖아. 급해.
12: 그럼 제가 경찰서에 신고할까요?
18: 아니 신고는 됐습니다. 우리가 출동할 거니까요. 나도 위님 소화를 부탁해요.
9: 저도 소화를 부탁합니다. 콩콩.
19: 좋아 위산 나가신다. 쏴.
15: 누구야. 콩들아 가자. 헬짝 헬짝 헬짝 헬짝
9: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12: 고기 고기 고기.
13: 칼슘!
15: 칼슘!
13: 왜 내가 뼈에서 빠져나온 거지? 칼슘!
15: 칼슘!
13: 나도 뼈에서 빠져나왔어! 어떻게 된 거지?
20: 칼슘! 너희들 왜 뼈에서 빠져나간 거야?
13: 우리가 나온 게 아니라
20: 내가 내보냈어. 몸에서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서 칼슘을 내보내야 하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서 핏줄로 가. 어서.
13: 뼈니
15: 헬짝 헬짝 헬짝.
9: 안 돼요.
18: 지금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 뼈에 구멍이 콩콩 뚫릴 거예요.
9: 뼈에 구멍이 콩콩 뚫리면 뼈는 약해지겠죠?
20: 약해지겠지? 부러질지도 몰라.
9: 그럼 키는요?
20: 안 크겠지. 아니, 못 클 거야.
9: 안 돼! 제가 앞으로는 칼슘이 들어있는 멸치도 많이 먹고 또 칼슘 주려는 게 뭐가 있지? 우유도 많이 먹을 테니까 칼슘 가지 마세요.
13: 우리도 뼈에 있고 싶다고.
21: 잠깐.
9: 왜요?
21: 우리가 안 나간다 해도 뼈에서 나왔는데 다시 어떻게 뼈로 들어가지?
13: 그러게. 붙었다. 안 떨어져.
18: 바로 그겁니다. 콩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믿고 다 같이 해볼까요? 콩!
9: 콩콩!

0: 우와! 40대 붙었어!
1: 콩들아,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칼슘도 지키고 튼튼한 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2: 슈퍼히어로 콩! 고마워!
3: 하하하! 잘 말씀하여!
4: 우와!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비결이 뭐야?
3: 아! 콩에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소플라본이 있거든요! 콩! 오! 이소플라본! 이름은 좀 어렵지만 멋진데!
5: 나는 고기왕이다! 고기고기 칼슘들! 당장 원래 있던 뼈로 돌아가라!
6: 우리 벌써 돌아왔는데?
5: 갔어!
4: 벌써 콩들이 해결했어!
5: 벌써요? 고생을 못 참고?
3: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4: 고기왕, 너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5: 그럼 어디로?
4: 고기 있잖아.
5: 아, 고기! 고기 어디?
7: 어서 오십시오. 대장마을입니다.
1: 이제 똥이 되는 건가?
2: 야호! 황금 바나나 똥이 될 거야!
8: 그건 좀 힘들겠는데요?
9: 아니, 왜요?
10: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 바나나 똥이 되려면 첫째, 물이 많아야 합니다.
1: 물? 너 있어?
2: 나 있어!
1: 나도 조금 있어. 문제 없어!
10: 둘째, 바나나 똥 모양으로 길쭉하게 잘 뭉쳐지려면 섬유질이 있어야 합니다.
1: 섬유질? 너 있어?
2: 나 없어.
9: 나도 없어.
6: 문제 있어.
8: 두 음식은 황금 바나나 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6: 고기!
5: 포기하려고?
2: 고기와?
5: 황금 바나나 똥 내가 만들어주지.
1: 정말이요? 우와, 역시 고기왕님이셔.
2: 어서 우리를 황금 바나나 똥으로 만들어주세요.
5: 자, 나를 믿고 따라해. 뭉쳐! 다시 뭉쳐!
6: 뭉쳐!
1: 안 뭉쳐지잖아요.
8: 몇 번을 말해요. 섬유질이 없어서 그런 거라니까.
10: 고기왕, 섬유질 있습니까?
5: 섬유질이요? 그게 뭐죠? 그거 없는데?
3: 황금 바나나 똥!
5: 오잉?
3: 우리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1: 콩, 할 수 있어?
2: 콩, 왜 또 왔어? 혹시 나 황금 바나나 똥 만들어주려고 일부러 온 거야?
3: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황금 바나나 똥 해야 봅시다.

0: 멈췄어! 멈췄어!
1: 황금 바나나 똥
0: 완성!
2: 와, 진짜 황금 바나나 똥으로 만들어졌네.
0: 콩을 먹으면 뼈에서 빠져나가는 칼슘도 받고 황금 바나나 똥도 되고. 너 정말 멋진 아이구나.
3: 호떡이 몸의 건강을 지키는 슈퍼 히어로지.
1: 슈퍼 히어로 콩. 대단하지? 그래도 안 먹을 거야?
0: 응, 싫은 말 콩. 아니, 나 먹는다니까.
4: 고기도.
0: 알았어. 뭐든지 골고루 먹겠습니다. 우와, 슈퍼 히어로 콩 최고 딱지다.
5: 천하무적 고척윤.
0: 고약해. 이게 무슨 냄새야. 고약해.
6: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0: 이 냄새의 범인은 바로 이 청국장이었어.
6: 어? 아, 뭐가 고약해?
5: 하, 난 크수하기만 하구만.
0: 근데 누나, 청국장에서는 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야? 청국장에서도 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냐고? 왜?
5: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7: 예끼, 고약하다니. 고약.
6: 호떡아, 뭐라고?
0: 응?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6: 안 했어? 그럼 누가 말한 거지?
8: 비상. 딱지.
6: 어? 청국장 딱지가 깜빡인다.
0: 청국장 딱지?
6: 잘됐다. 청국장에서 왜 냄새가 나는지 직접 알아보고 와야겠어.

0: 고척윤 할아버지! 빨리요!
1: 아, 옛날 이야기 기다리느라 이 애호박 애가 탑니다!
0: 그래, 그래. 자, 그럼.
2: 김치만 빼놓기에요?
0: 아이, 빼놓다니. 어서 오거라. 그럼, 다 모인 게냐?
1: 콩이 안 보여요? 얜 도대체 어딜 간 거야?
3: 여기는 청국장 찌개 속인가?
0: 야, 콩! 너 다 알면서 왜 이제 와? 고초균 할아버지 지금 옛날 이야기 시작하실 거란 말이야.
3: 내가 콩이라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고초 균이야?
0: 아이, 그래! 내가 고초균이다, 응? 널 청국장으로 만들어줬는데 벌써 날 잊은 게냐?
3: 충격! 고초균 할아버지가 청국장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왜 청국장에서 거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0: 고약하다니, 고약하다니!
4: 구수하지!
3: 라고 호떡이가 물어봤어요.
0: 그래? 좋다. 그럼 이 고초균 할아버지가 청국장이 왜 냄새가 나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지. 옛날 옛날부터 고초균이 살았는데!
4: 여기서요?
5: 쌀 맞아서 그런지 뜨겁소. 너도 나도 얼굴이 빨개졌소.
6: 우와, 이건 콩 아니오?
7: 콩이라면 단백질이 아주 많지 않소?
5: 맞소, 맞소. 우린 단백질이 아주 많소.
6: 콩콩! 오, 단단하오. 근데 이대로 몸에 들어가면 단백질 흡수가 잘 안 될 것이오.
7: 옳거니. 우리가 단백질을 잘라주겠소.

0: 실오라기가 생겼어. 공이 아주 잘 잘라졌소이다. 고맙소 고초균.
1: 그렇게 고초균이 삶은 공의 단백질을 작게 작게 작게 작게 작게 잘라서 몸의 흡수가 잘 되게 해주었지. 이 과정을
0: 정답 발효입니다.
1: 어? 딩동댕, 역시 김치가 맞췄구나.
2: 식은 죽 먹기죠.
3: 그러니까 고초균이 콩이 몸의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작게 작게 작게 잘라서 발효시킨 게 바로 청국장이라는 거죠.

0: 이상한 냄새 나지 않소?
1: 나오! 아니, 이게 어찌 된 것이오?
2: 이상한 냄새라니! 우리 고초균들이 콩을 자를 때 나는 냄새라오.
3: 그렇소이다. 이 냄새가 있어야.
4: 여기 삶은 콩이 있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3: 그럼 얼마든지 들어오시오.
4: 오, 이게 왜 냄새요? 잠깐만. 이게 무슨 냄새요?
5: 아우, 여기서 돈 못 살겠어.
2: 감히 어딜 들어와!
6: 청국장엔 아니대요!
0: 청국장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다른 세균들은 가까이 올 수 없었다고요?
2: 그렇대도! 그래도 청국장 냄새가 고약한 것이냐?
0: 아니요! 고마운 냄새였네요!
3: 부럽다! 너는 고초균 할아버지가 청국장으로 만들어줘서 몸에 흡수도 잘 되지.
7: 건강에도 좋잖아.
2: 그게 바로 나의 이 고초균의 청국장 발효 솜씨 덕분 아니겠느냐. 옛날부터 난 콩과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었지. 우린 천하무적이었어.
4: 청국장 냄새 맛있겠다.

0: 아이고, 콩! 어서 오시오. 반갑습니다.
1: 그냥 콩이 아니 아니요. 청국장이요.
0: 청국장? 아이고, 어쩐지 이 콩이 소화가 잘 되는 상태로 들어왔구려. 아, 근데 그쪽은 누구신지?

0: 고초균. 아, 알겠으니 이제 그만 풀어주시오.
1: 그럼 지금 당장 날 소화시켜주시오.
2: 내 꿈이 똥이 되는 것이라.
0: 헐, 아니 내가 위사를 부어 소화를 시키면 이 콩은 똥에 가까워지지만 이 고초균은 녹아서 사라질 것이오. 만
1: 난 끄떡 없어. 지금 당장 소화시켜주시오.
0: 좋소이다. 자, 그럼 위산 받으시오! 아!
1: 콩, 내 손을 잡으시오. 나와 함께 소장으로 갑시다.
0: 아이, 유산균은 내 위산에 녹는데, 아이, 고초균은 안 녹소이다. 아주 센 세균이오. 고초균, 짱!
3: 아니 이게 누구시오? 콩이랑 고초균이 아니오? 고초균 때문에 청국장이 몸에 좋은 것 아니오? 우리 몸에 숨은 영웅이라걸. 네, 아오.
4: 고초균, 나랑 같이 가서 핏줄 청소 좀 해주시오. 핏줄에 핏딱지가 생겨서 꽉 막힐 것 같소. 제발.
5: 혈장, 혈장, 혈장, 혈장. 핏딱지, 비키시오.
6: 못 가, 못 가, 못 가.
4: 피딱지 때문에 핏줄이 좁아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

0: 핏줄 청소
1: 깨!
2: 고척연 고맙습니다!
3: 살금살금 살금살금
2: 살금살금
3: 아무도 모르겠지
2: 아무도 모르겠지
3: 살금살금
2: 살금살금 너 누구야?
3: 암세포 깨꾸덕

0: 사장님, 사장님! 고척윤이 핏줄 청소는 물론이고 암세포까지 때려잡아 싸웁니다.
1: 암세포까지?
2: 그럼 이만.
1: 잠깐. 고척윤, 그 암세포 잡는 법 좀 가르쳐 주겠소?
2: 그러니까 암세포는 말이오.
1: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2: 그렇게. 이것도 받으시오. 가가가 고척윤 힘줘.
3: 충전됐소이다. 암세포들, 이 NK세포가 싹 다 잡아주겠소이다. 어디 있소이까?
2: 이제 NK세포도 암세포를 더 잘 찾을 겁니다.
1: 아이, 고맙소, 고척윤. 그럼 이제 대장마을로 가주시오. 유산균이 위험하오.
0: 얼른 가시오.
4: 네! 유산균이 왜요? 제가 멋진 똥이 되려면 유산균의 도움이 필요한데.
2: 걱정 마시오. 내가 대장마을로 가서 유산균도 돕고 콩을 똥으로 만들어주겠소.
4: 그럼 어서 가시오. 응? 당장 가시오.
0: 갑시다. 가시오. 출발!
5: 가시오. 둘 다 저리 가시오. 가란 말이오.
6: 아니, 아니 놔줄 것이오.
7: 살려주시오.
2: 그만하시오.
4: 그만하시오.
5: 고척윤, 왜 이제 왔소? 유해균이랑 나쁜 산소괴물이 날 괴롭혔단 말이오.
2: 뭐라? 감히?
6: 왜?
4: 그럼 똥은?
8: 변비 상태이오만.
4: 그럼 나도 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오. 고척윤, 어떻게 좀 해보시오.

0: 사라졌다.
1: 이 천하무적 고촉이니 부탁하오. 유산균, 콩이 멋진 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0: 걱정 마시오. 콩에는 섬유질이 많으니까 멋진 똥으로 만들어주겠소이다.
2: 고맙소.
3: 아이쇼.
1: 그럼 다 함께 천하무적 고척윤이 들어있는 청국장을 드십시다, 캐리어!
4: 나이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점심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저녁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2: 우리 모두
1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8: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인기예요.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예요.
1: 고마워요, 데니 선생님.

0: 잘 드세요.
1: 선생님 고마워요.

0: 머리가 아플 때는 이 약을 드세요.
1: 고맙습니다.
0: 그럼 다시 들어오세요.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그림책 뽕뽕뽕.
1: 쇠를 먹는 불가사리 그레이트 북스. 먼 옛날 깊은 산속에 스님이 살았어. 하루는 스님이 밥을 먹다가 방바닥에 밥풀을 흘렸네.
2: 심심한데 이걸로 뭘 만들어볼까?
1: 스님은 밥풀로 조몰락조몰락 자그마한 짐승 모양을 빚었어. 생긴 게 코뿔소 같기도 하고 두꺼비 같기도 한 게 참 요상했지. 스님은 이것의 이름을 불가사리라 짓고 주문을 외웠어.
3: 수리수리 마수리, 불가사리야 깨어나라.
1: 그러자 불가사리가 꼬물꼬물 움직이더니 밥상으로 꼬물꼬물 기어오르는 거야. 그러더니 숟가락을 똑똑 끊어먹고 젓가락까지 오독오독 씹어먹네.
3: 쇠부채를 먹다니 신기한 놈일세.
1: 불가사리는 그날부터 절에 있는 쇠부치를 야금야금 먹어댔어. 어느새 불가사리는 강아지만큼 커졌어.
4: 철강 철강, 배고프다 배고파.
1: 불가사리는 더 먹을 게 없자 절 밖으로 뛰쳐나갔어. 어찌나 빠른지 붙잡을 새도 없었지. 불가사리는 쇠냄새를 맡고 대장간으로 쑥 들어갔어. 그러고는 닥치는 대로 쇠부치를 입안에 쓸어넣었지.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불가사리는 배가 차지 않았어.
3: 찰캉 찰캉, 배고프다 배고파.
1: 불가사리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대장간이란 대장간은 모조리 쑥대밭으로 만들었어.
5: 으아! 쇠를 먹는 괴물이 나타났다!
1: 사람들은 불가사리만 나타나면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었지. 덩치가 집채만큼 커진 불가사리는 쿵쾅쿵쾅 달려가다 전쟁터에 이르렀어. 오랑캐들이 공격을 퍼붓고 있었지.
6: 킁킁, 쇠냄새가 난다.
1: 불가사리는 오랑캐의 칼과 창을 몽땅 삼켰어. 날아오는 대포알까지 적적 받아먹었지.
6: 꽈드득 꽈드득, 맛있다 맛있어.
1: 불가사리가 무기를 죄다 먹어치우자 오랑캐들은 허겁지겁 도망가기 바빴단다. 불가사리 덕분에 오랑캐가 물러나자 임금님은 큰 잔치를 열었어.
7: 나라를 구한 불가사리를 배불리 먹여라.
1: 궁궐 마당에 쇠부치가 산더미처럼 쌓였어. 불가사리는 그 많은 쇠부치를 한 입에 털어놓고는 다시 소리쳤단다.
6: 철공 철공, 배고프다 배고파.
1: 그러고는 쇠냄새를 따라 궁궐을 뛰쳐나갔지. 그때부터 불가사리는 큰 골칫거리가 되었어. 온 나라를 휘저으며 쇠란 쇠는 모조리 먹어대니 쇠부치가 남아나지 않았지.
4: 아이고, 호미도 낫도 없으니 농사를 어찌 짓나. 밥 지을 솥 하나 없으니 큰일이에요.
1: 온 백성이 불가사리를 원망했어. 임금님은 당장 불가사리를 잡아들이라고 했어. 수많은 병사가 달려들었지만 소용없었어. 활과 창을 날리면 퉁퉁 튕겨나왔고 쇠 그물을 던지면 뚝뚝 잘라먹었지.
6: 철컹 철컹, 배고프다 배고파.
1: 불가사리는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 임금님은 결국 온 나라에 방을 붙였어.
7: 불가사리를 없애면 큰 상을 내리겠다.
1: 마침 스님이 산에서 내려왔다가 방을 보게 되었어.
7: 아이고, 내가 만든 짐승이 무서운 괴물이 되었구나.
1: 스님은 당장 궁궐로 찾아갔지.
7: 불가사리는 쇠를 먹고 자랐으니 큰 불로 녹여 없애야 합니다.
1: 임금님은 스님 말대로 하기로 했어. 스님은 병사들에게 커다란 장작더미를 쌓게 했어. 그 위에 온갖 쇠부치를 가득 올려놓고 불이 잘 붙도록 기름을 좌르륵 부었단다.
6: 쇠냄새가 난다! 쇠냄새!
1: 드디어 불가사리가 쿵쿵 땅을 울리며 나타났어. 불가사리는 장작더미 위로 올라가더니 정신없이 쇠붙이를 먹기 시작했어.
7: 바로 지금이요!
1: 스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병사들은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어.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불가사리는 괴로운 듯 소리를 질렀어. 불가사리는 입을 쩍 벌리며 불길을 활활 뿜어냈어. 그러고는 힘이 빠진 듯 꿈틀대더니 온몸이 쇳물처럼 녹아 뚝뚝 흘러내렸지. 마침내 불가사리는 완전히 녹아 스르르 땅속으로 스며들었어.
5: 불가사리가 죽었다!
1: 사람들은 부둥켜안고 기뻐했지. 이렇게 해서 쇠를 먹는 괴물은 사라져버렸단다. 불가사리가 사라지자 나라는 다시 평온해졌어. 그 뒤로 불가사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불가사리는 영영 사라지고 만 걸까?
8: 떡먹기 내기 그레이트 북스. 두꺼비랑 토끼가 맛난 떡을 만들고 있어. 팥고물 깔고 쌀가루 깔고 팥고물 깔고 쌀가루 깔고 떡시루에 켜켜이 앉혔지. 후후 불때서 한참 찌니까 뭉게뭉게 김이 오르더니 구수한 냄새가 났어.
9: 이야, 정말 맛나겠다.
8: 뜨끈뜨끈한 떡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꺽꿀꺽 넘어갔어. 두꺼비랑 토끼가 떡을 입에 쏙 넣으려는데 글쎄, 등 뒤에서 어흥 소리가 나지 뭐야. 떡 냄새를 맡고 왔는지 커다란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어.
10: 얘들아, 너도 같이 먹자. 어흥!
8: 두꺼비랑 토끼는 호랑이가 얄미웠지만 번쩍이는 호랑이 발톱이 무서웠지.
9: 그래. 너도 같이 먹자꾸나.
8: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그런데 호랑이가 보니 떡이 얼마 안 되는 거야.
10: 저 떡을 혼자 다 먹을 방법이 없을까?
8: 욕심이 난 호랑이가 꾀를 냈어.
10: 우리 중 나이가 제일 많은 형님이 떡을 다 먹기로 하자.
8: 두꺼비랑 토끼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번쩍이는 호랑이 이빨이 무서웠지.
9: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8: 호랑이 말대로 하기로 했어. 호랑이가 먼저 냉큼 나섰어.
10: 나는 이 선이 생기던 날에 태어났다. 어때? 내가 나이가 제일 많지?
8: 그러자 토끼가 코를 찡긋찡긋하며 말을 받았어.
11: 그래? 이 선은 내가 흙을 날라 만든 건데. 그럼 내가 호랑이보다 형님 맞지?
8: 둘이 서로 나이 자랑을 하는데 두꺼비가 벼랑간 훌쩍훌쩍 우는 거야.
10: 아니, 두꺼봐. 갑자기 왜 우니?
8: 두꺼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
9: 아들 생각이 나서 그래. 내 아들도 토끼랑 같이 이 선을 만들다가 그만...

0: 발을 헛디뎌 벼랑에서 떨어져 죽었거든.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1: 능청스러운 두꺼비 말에 호랑이와 토끼는 할 말을 잃었어. 그리하여 두꺼비가 제일 나이 많은 형님이 되었으니 두꺼비 혼자 떡을 먹게 된 거야.
2: 아니야, 아니야. 내기를 다시 하자.
1: 마음이 급해진 호랑이가 손을 마구 저었어.
2: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던 동물이 떡을 먹기로 하자.
1: 토끼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어. 두꺼비도 마지못해 그러자 했지. 이번에도 호랑이가 먼저 나섰어.
2: 나는 저 높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왔다.
1: 토끼가 잽싸게 받아쳤어.
3: 나는 그 하늘 꼭대기에 있는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왔어.
1: 그러자 두꺼비가 말했어.
4: 나는 하늘 꼭대기에 있는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서 제일 높은 나무 꼭대기에 갔다 왔지.
1: 두꺼비는 에헴 헛기침을 하며 떡시루를 끌어안았어. 호랑이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
2: 야야, 그러지 말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
3: 그래, 그래. 내기는 세 번 해야지.
1: 토끼도 팔짝팔짝 난리였지. 내리 두 번을 이긴 두꺼비는 억울했지만 어쩌겠어.
4: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야.
2: 마지막 내기는 떡시루를 굴려서 먼저 잡는 동물이 이기는 걸로 하자.
1: 띵박질이라면 자신 있는 호랑이가 말했어.
3: 그래, 떡시루를 잡으면 몽땅 먹기다.
1: 날쌘 토끼도 신이 났지. 두꺼비는 울상을 지었어. 호랑이는 떡시루를 산 아래로 힘껏 굴렸어. 에구르르, 떡시루가 쏜살같이 굴러갔어. 바로 뒤에는 호랑이가 우당탕탕 벼락같이 뛰어갔지. 조금 뒤에는 토끼가 폴짝폴짝 불이 나게 달려갔어. 한참 뒤에는 두꺼비가 꾸물꾸물 느릿하게 기어갔지. 이번에는 아무래도 호랑이가 이기겠지. 호랑이가 앞발을 뻗어 떡시루를 콱 움켜잡았어.
2: 드디어 내가 떡을 몽땅 먹겠구나.
1: 호랑이는 비죽비죽 웃음이 나왔어. 그런데 이럴 수가. 떡시루가 텅 비어있지 뭐야. 호랑이는 멍. 금세 쫓아온 토끼도 멍. 그저 가쁜 숨만 쌕쌕 내쉬었지. 두꺼비는 느릿느릿 기어가다 눈이 휘둥그레졌어. 저 앞에 나무 밑동에 떡이 걸려있었거든. 두꺼비가 어기적어기적 가보니 진짜 떡 맞아. 글쎄, 떡은 쏙 빠져서 떨어지고 떡시루만 아래로 굴러간 거야. 그것도 모르고 호랑이와 토끼는 떡시루를 따라 계속 내달린 거지. 두꺼비는 쫄깃쫄깃한 떡을 오물오물 냠냠 맛있게도 먹었어.
4: 아유, 배불러서 더는 못 먹겠다.
1: 두꺼비는 먹다 남은 떡을 등에 지고 내려갔어.
4: 얘들아, 너희 주려고 떡 가져왔어. 어서 먹어.
1: 그런데 두꺼비 등에 붙은 떡은 엉망이었어.
2: 으익, 더러워.
3: 그렇게 지저분한 걸 어떻게 먹니?
1: 호랑이랑 토끼는 얼굴을 찌푸리며 쌩 가버렸어. 떡은 그대로 두꺼비 등에 들러붙어 버렸지. 그때부터 두꺼비 등이 울퉁불퉁한 거래.
5: 세 가지 유산, 그레이트 북스. 옛날에 늙으신 아버지와 삼형제가 살았어. 아버지는 세 가지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지. 키가 큰 첫째는 지팡이를, 기운 센 둘째는 괴짝을, 노래 잘하는 막내는 피리를 가졌단다.
6: 각자 재주껏 살다가 잘 살게 되면 다시 만나자.
5: 삼형제는 세 갈래 길에서 뿔뿔이 흩어졌어. 첫째는 타닥타닥 지팡이를 짚고 갔어. 그런데 하필 무덤가에서 해가 저물었네. 할 수 없이 무덤 옆에서 눈을 붙이려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바스락, 대그락, 바스락, 대그락. 첫째는 무서워서 머리카락이 쭈뼛섰어. 가만 보니 여우가 해골을 머리에 쓰고 휘리릭 할머니로 둔갑하는 거야. 날이 밝자 여우는 할머니 모습으로 산을 내려갔어. 그러더니 홀례가 열리는 잔치집으로 쏙 들어갔지.
7: 저 여우가 무슨 꿍꿍이일까?
5: 뒤따라온 첫째가 담장 안을 빠끔 넘어다 보았어. 할머니는 곱게 단장한 신부에게 다가가더니 사람들 몰래 옆구리를 콕 찔렀지. 그러자 말짱했던 신부가 풀썩 쓰러지네. 사람들은 찬물을 떠오랴 의원을 부르랴 난리가 났지.
2: 이런 못된 여우 같으니!
5: 첫째는 할머니에게 달려들어 들고 있던 지팡이로 후려쳤어.
2: 아니, 할머니한테 무슨 짓이야?
5: 손님들이 말렸지만 첫째는 멈추지 않았어.
2: 이놈은 할머니가 아니라 여우요!
5: 할머니는 다시 여우로 변해서 걸음아 날 살려라 산으로 달아났단다. 여우가 달아나자 신부도 정신을 차렸어.
2: 정말 고맙소. 덕분에 내 딸이 살았구려.
5: 신부의 아버지는 첫째에게 돈도 주고 금도 주고 귀한 비단도 주었지. 첫째는 고향으로 돌아와 궁궐 같은 기와집을 짓고 동생들을 기다렸어. 한편 둘째는 괴짝을 지고 이 산 저 산을 떠돌아다녔어. 하루는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데 웬 처녀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야.
8: 살려주세요! 도적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5: 둘째는 얼른 괴짝 속에 처녀를 숨겨주었지. 둘째는 괴짝에 기대어 잠자는 척했어. 곧 험상궂은 도적들이 몰려왔지.
2: 혹시 이쪽으로 지나가는 처녀 못 보았나?
5: 둘째는 천연덕스럽게 기지개를 켜며 말했어.
9: 누가 지나갔어? 자느라고 몰랐네.
5: 도적들은 그 말에 다시 우르르 몰려갔지. 둘째는 처녀를 괴짝에서 꺼내주었어.
10: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5: 처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
10: 저 도적들이 우리 가족을 다 죽여 저 혼자만 남았어요. 부디 저를 데려가 주시어요.
5: 둘째는 처녀의 손을 꼭 잡고 고향으로 돌아왔어. 첫째와 둘째는 함께 막내를 기다렸단다. 그 무렵 막내는 피리를 불며 원 없이 세상 구경을 하고 있었어. 비록 낡고 오래된 피리였지만 막내 입에만 닿으면 고운 가락이 흘러나왔지. 하루는 막내가 커다란 나무 밑에서 잠을 자려는데 멀리서 시커먼 그림자가 몰려오는 거야.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세상에! 무서운 호랑이들이 어흥어흥 울부짖고 날름날름 입맛을 다시며 오고 있네. 막내는 잽싸게 나무 위로 올라갔어.
11: 여기까지는 못 올라오겠지?
5: 그런데 호랑이들이 벼랑간 목마를 타는 거야. 맨 위에 호랑이가 앞발을 쭉 뻗기만 하면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 막내는 등골이 오싹하고 눈앞이 아득했지.
11: 에이, 이왕 죽을 목숨 피리다 실컷 불어보자.
5: 막내는 눈을 딱 감고 닐리리 닐리리 피리를 불었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호랑이들이 피리 소리에 흥이 나서 어깨를 들썩들썩, 궁둥이를 움찔움찔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야. 맨 위에 호랑이도 덩실덩실, 맨 밑에 호랑이도 덩실덩실. 호랑이들은 어깨를 흔들며 춤을 추었어. 그 바람에 높은 호랑이 탑이 와르르 무너져버렸지. 호랑이들은 철퍼덕 철퍼덕 떨어져 몽땅 죽고 말았어. 막내는 호랑이 가죽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어.
12: 형님, 저예요. 막내가 왔어요.
5: 먼저 와서 기다리던 형들은 두 팔을 활짝 벌려 막내를 맞아주었단다.

0: 만난 삼형제는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어. 아버지가 주신 세 가지 유산도 아들, 손자 대대로 물려주었다지 아마?
1: 망주석 재판 그레이트북스. 옛날 어느 고을에 비단 장수 이서방이 살았어.
2: 이 비단을 다 팔고 와야지.
1: 이서방은 좋은 비단을 잔뜩 꾸려서 이웃마을로 장사하러 갔단다. 이서방은 산길을 오르느라 땀을 뻘뻘 흘렸어.
2: 아이고, 다리 아파. 조금만 쉬었다 가자.
1: 마침 저쪽에 소나무 한 그루가 보이네. 소나무 옆에는 커다란 무덤과 돌을 깎아 만든 망주석이 있었지. 이서방은 짐을 내려놓고 소나무에 기대앉았어. 때마침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와 깜빡 잠이 들었단다. 뾰로롱 뾰로롱 뻐꾸 뻐꾸. 이서방은 새소리에 놀라 퍼뜩 잠에서 깼어. 그런데 어쩜 좋아? 비단 보따리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야.
2: 어? 내 비단이 어디 갔지?
1: 이서방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 무덤가를 샅샅이 살피고 망주석 주변도 몇 번이나 둘러보았지. 하지만 비단은 온데간데 없었어. 이서방은 허겁지겁 산에서 내려와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어.
2: 내 비단 못 봤어? 비단이 없어졌다오.
3: 아이고 저런, 우리 원님한테 한번 가보시오. 어려운 일도 척척 해결해주는 지혜로운 분이라오.
1: 이서방은 얼른 원님에게 달려갔어.
2: 원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마을 한 무덤가에서 비단을 잃어버렸습니다.
4: 참으로 딱하구나.
1: 원님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물었어.
4: 비단을 잃어버렸을 때 옆에 누가 있었느냐?
2: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덤 옆에 망주석만 덜렁 서 있었죠.
4: 여봐라, 당장 망주석을 잡아오너라.
1: 원님의 말에 모두 어리둥절했어.
4: 못들라느냐? 망주석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1: 원님이 거듭 소리치자 포졸들은 우물쭈물 망주석을 잡으러 나섰어. 포졸들이 망주석을 꽁꽁 묶어 끌고 왔어. 망주석 재판이 열린다는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와글와글 관아로 몰려들었어. 원님은 망주석에게 엄하게 따져 물었지.
4: 망주석 내 이놈, 너는 날렸다. 비단 보따리를 누가 가져갔느냐?
1: 몇 번을 물었지만 망주석은 대답이 없었어. 아무렴 망주석이 말을 할 리 없잖아.
4: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니 니놈이 훔친 게로구나. 여봐라, 이놈을 매우 쳐라!
1: 포졸들은 망주석을 엎어놓고 곤장을 치기 시작했지. 딱! 딱! 딱! 우직끈! 포졸들은 손이 아파 울먹울먹하고 곤장은 부러져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난리가 났어. 구경하던 사람들은 키득키득 웃어댔지. 바로 그때 원님이 짐짓 화난 듯이 말했어.
4: 누가 감히 재판을 비웃느냐? 방금 웃은 자들을 모두 감옥에 집어넣어라.
1: 구경하던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 싹싹 빌었어.
5: 아이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1: 그러자 원님이 이렇게 말하지 뭐야.
4: 비단을 한 필씩 바치면 이번만은 용서해 주마.
1: 사람들은 비단을 구하느라 우왕좌왕했어.
3: 도대체 비단을 어디서 구하지?
4: 옆마을 주막에 비단 장수가 왔대요. 그리로 갑시다.
1: 모두들 주막으로 몰려가 너도 나도 비단을 샀어.
6: 나는 이제 부자다.
1: 옆마을 비단 장수는 신이 나서 떠들었지. 사람들은 비단을 들고 돌아와 원님에게 바쳤어. 원님은 이서방에게 비단을 살펴보게 했어.
2: 이럴 수가, 이건 제 비단입니다요.
1: 그러자 원님은 사람들에게 물었어.
4: 이 비단을 어디서 샀느냐?
3: 옆마을 비단 장수에게 샀습지요.
1: 원님은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어.
4: 그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1: 포졸들은 주막에 있던 비단 장수를 잡아왔어. 원님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꾸짖었지.
4: 남의 비단을 훔치다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0: 연마을 비단장수가 바로 도둑이었던 거야. 비단 도둑은 원님 앞에 엎드려 싹싹 빌었지.
1: 원님,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0: 비단을 되찾은 이서방은 넙죽 절을 올렸어. 원님은 사람들에게 비단 값을 돌려주었지.
2: 역시 우리 원님이 최고야!
0: 마을 사람들은 모두 원님의 지혜에 감탄했단다. 이서방은 기쁜 마음으로 다시 비단 보따리를 지고 길을 떠났어. 이 마을 저 마을로 비단을 팔러 다니며 지혜로운 원님 이야기를 들려주었단다.
3: 그림책 뽕뽕뽕.

0: 유상한 소리와 함께 펼쳐지는 알 수 없는 단체 행동.
1: 막 애들이 막 좀비처럼 막 매일을 막 이렇게 뒤덮으면서 막 쭈쭈를 빨고 있고.
2: 언니 이제 그만해.
0: 오직 한 마리에게만 집중되는 여섯 양의 단체 쭈쭈비. 발버둥 쳐봐도 소용없고.
3: 나한테만 왜 이러냐.
0: 벗어나려 해도 소용없다.
1: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막 따라가는 것 같아.
0: 메이 가면 가고.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메이가 오면 온다. 육냥이들에게 항상 둘러싸인 메이. 대체 녀석에겐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는 걸까요? 특별한 주인공이 사는 이댁.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집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집사님 품에 푹 안겨있는 회색냥이.
5: 샤워 중이에요.
0: 폭풍 그루밍을 선보이는 요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메이입니다. 메이 반가워. 메이에겐 같이 사는 냥이들이 더 있는데요. 아주 똑같이 생긴 이안이와 밤비, 그리고 또 다른 치즈냥 버디와 마리. 아, 슬슬 구분이 안 되는데요. 또 똑같이 생긴 다른 치즈냥 부이도 보이네요. 오, 드디어 다른 문양 발견. 아우, 발바닥이 꽃 모양이네. 이댁 유일한 고등어냥 깨비입니다. 다들 반가워. 와, 이렇게 보니까 바글바글하네요. 화면에 꽉 들어찰 정도 무려 7마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이들의 식사 시간. 그릇 7개에 적당량의 사료를 채워주면 주인공인 메이를 선두로 해서 우르르 나머지 양이들이 나옵니다. 얘들아, 밥 시간이다. 그리고는 곧장 얌전히 식사하는데요. 1묘 1그릇은 기본. 오, 너네 진짜 질서 잘 지킨다.
1: 다묘 가정이라 해서 좀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좀 걱정됐는데 다행히 막 싸우는 애도 없고 다 사이가 좋은 편이라서.
5: 귀여워.
0: 여태껏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일곱 냥이들. 한시도 떨어질 줄 모르고 이렇게나 화목한데. 대체 이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혼자 잠을 청하고 있는 메이. 그 곁으로 한 녀석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메이에게 살포시 기대는데요. 그런데 대체 이게 무슨 소리죠? 더 격해지는 이 소리. 설마? 이 소리를 듣고 다른 냥이들이 줄줄이 방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단체로 메이를 애워싼 녀석들. 아, 이게 무슨 일이죠?
1: 메이가 이제 엄마 고양이고 막 애들이 막 좀비처럼 막 메이를 막 이렇게 뒤덮으면서 막 쭈쭈를 빨고 있고.
0: 네? 녀석들이 메이의 젖을 빤다고요? 여섯 마리 모두가 메이의 새끼인 것도 놀라운데 18개월이나 된 냥이들이 아직까지도 쭈쭈비를 하다니. 18개월이면 사람 나이로 19, 20인데 이게 웬일이래요? 이젠 어미보다 덩치가 커진 녀석들이 단체로 몰려드니 아, 메이도 당해낼 길이 없는 듯한데요.
3: 제발 나 좀 살려달라오.
0: 결국 지친 기색이 역력한 메이가 자리를 피해보지만 아이고, 새끼들이 마치 줄줄이 사탕처럼 곧장 메이의 뒤를 따라가네요. 거실에 나와서도 새끼

0: 아이들에게 붙잡힌 메이.
1: 데미야.
2: 어머, 엄마보다 커가지고.
0: 깨비를 시작으로 다시 단체로 쭉쭉이를 시작하는 새끼들.
3: 아, 애처로운 저 발끝이 보이시나요?
0: 필사적으로 돌아누워 봐도 녀석들 포기를 모릅니다.
4: 혜미랑 놀자, 혜미랑. 혜미랑 놀아. 일로 와. 엄마한테 가지 말고 일로 오세요.
1: 엄마는 우리 거다옹.
0: 야무지게 낀 팔짱을 보니 엄마를 쉽게 놔주진 않을 듯합니다.
5: 메이도 어느 정도 포기를 했는지 이제는 막 내주고 있더라고요. 막 블러동 들어누워 있고. 그냥 자기들이 아직도 애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면 저 쟁탈전이 힘들었어서 좀 컸는데도 그냥 아, 애기 때 못 먹었으니까 지금 먹을까? 이런 게 아닐까?
0: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 18개월 동안 메이가 젖을 물리고 있다는 것.
1: 고마해라, 마이 무겄단 양.
5: 병원을 갔는데 이제 그 배를 진찰을 하시다 보니까 정밀검사 하셨는데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찍고 하시다 보니까 임신했다고. 너무 놀랐어요.
0: 유기묘인 메이를 임시 보호하던 중 알게 된 임신 사실.
6: 숨쉬어. 숨쉬어. 울어.
0: 집사의 도움으로 9시간 만에 어렵게 출산을 했답니다.
6: 아, 메이야 괜찮아. 아, 우리 애기 괜찮아.
5: 저도 입양을 보내곤 싶었는데 좀 마음이 많이 약해져갖고 정도 너무 많이 들고 계속 같이 지내고 싶고 이제 애기들이 엄마를 너무 따르다 보니까 이게 보내는 게 맞나 싶기도 해서 같이 지내게 됐어요.
0: 유난히 새끼 때부터 어미 메이를 따랐다는 새끼들.
7: 너 이한이구나?
6: 너네 정말 사이가 좋구나. 아주 보기 좋아.
0: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다 커서도 독립할 생각은커녕 젖도 떼지 못할 거라곤 그땐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는 집사. 메이도 안 힘드니? 내내 다 큰 새끼에게 젖을 물린 메이. 녀석 역시 피곤했는지 집사 옆에부터 낮잠을 청하려나 봅니다. 그래 메이, 집사 옆에서 푹 쉬어야지 너도. 아니 그런데 아우, 메이가 자리를 잡자마자 뿅 나타나는 이 녀석.
1: 엄마 혹시 지금 잘 거냐옹?
0: 그리고는 당연한 듯 옆에 기댑니다. 그렇게 한 마리가 오니 두 마리가 되고 세 마리가 되고 낮잠 잘 시간은 어떻게 알고 왔는지 새끼들이 계속 모이더니 아이고 여섯 남매 모두 메이 곁에 왔네요. 잘 때마저도 엄마 옆이라니 얘들아 너희 아낑이 아니야.
5: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엄마 곁에만 있고 싶어 해서 그렇게 좀 버릇이 든 게 아닐까. 메이가 딱 그 독립적으로 메이만의 온전한 그 휴식 시간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메이 사생활.
0: 메이의 사생활은 이미 없었던 거나 다름없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가오는 새끼들 사이에서 오가지도 못하는 메이. 집중 공략 당하는 건 기본. 메이가 가는 길엔 언제나 6남매가 뒤따릅니다. 아, 너네 정말 끈질기다.
5: 아가들 일로 와.
0: 그런데 집사 덕에 메이 이번엔 탈출. 아, 그럴 리가 없죠. 메이 혼자만의 시간 보나마나 실패. 문제는 한 마리가 오면 나머지 새끼들이 모두 쫓아온다는 것. 메이를 잠시도 가만두지 않은 녀석들. 그래도 틈이 보이면 메이도 슬쩍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어떻게든 줄행랑을 쳐보는데요.
1: 아, 엄마 같이 타자.
5: 엄마 혼자 캐틀 타게 냅둬.
0: 아이고, 마음 편히 놀지도 못합니다. 메이가 조금만 움직여도 자동으로 기차놀이 하듯 메이 꽁무니를 따라갑니다.
1: 찍찍 퍽퍽, 찍찍 퍽퍽.
5: 엄마가 자리를 뜬다. 그러면 그냥 뭐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막 따라가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조금 받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혼자 화가 나 있는 상태. 혼자 화가 나서 막 구석에서 표정이 안 좋을 때도 있고.
1: 휴식이 필요하다.
0: 온종일 새끼들에게 시달리느라 메이 엄마 이미 방전 상태.

0: 하지만 녀석들은 아직 에너지가 넘칩니다.
1: 엄마가 좋아. 근데 엄마 귀찮게 하지 말자.
0: 또다시 엄마에게 들이대는데요. 드디어 메이의 인내심도 한계가 왔나요? 결국 참다 참다. 아, 폭발해버립니다. 제발 날 좀 내버려 투라냥. 이렇게 해야만 새끼와 잠시 떨어져 있다는데.
1: 이 화가 났어? 아빠 내 자꾸 귀찮게서 화가 났어, 메이야?
0: 아이고, 메이 많이 화났죠요. 아우, 표정 푸세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청소부터 하는 집사. 일곱 냥이나 키우다 보니 털 날리는 건 예산일이고 화장실 청소할 땐 감자밭 농부라도 된 기분이라고.
2: 한 번씩 이렇게 분량이 나온다고요?
1: 거의 반나절에는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0: 아이고, 많이도 캐셨네요. 그런데 청소가 끝나고 갑자기 새끼들을 한 곳에 몰아놓기 시작하는 집사. 집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메이 때문인데요. 새끼들에게 시달린 메이를 위한 특급 서비스. 메이하고만 놀아주기 시간. 녀석의 스트레스를 확 풀어줄 생각인데요. 장난감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집사가 이끄는 대로 신나게 뛰어노는 메이.
1: 이야.
0: 와, 우리 메이 잘 노네. 너놀줄 아는 고양이구나.
1: 아닌데? 엄마! 엄마! 메이! 아주 용맹해!
0: 엄마이기 전에 냥이다옹. 그런데. 아니, 이 소리는? 오 마이 갓. 메이가 눈에 안 보이니 불안하기라도 한 걸까요?
3: 엄마, 거기서 뭐해?
0: 메이도 새끼들이 신경 쓰이기는 한가 봅니다. 녀석들 무조건 밀고 들어올 기세.
4: 아니야, 나. 안 돼.
0: 이 녀석들아, 나 아직 다 못 놀았다옹. 하지만 이런 엄마의 마음을 알리 없는 녀석들 결국 입장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폭풍 쭈쭈비를 당하고야 마는 메이. 메이도 이제는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보다 못한 집사가 거실에서 메이와 육남매를 놀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때다 싶어 다시 신나게 노는 메이. 그런데 새끼가 다가오자 갑자기 놀이를 멈추는데요. 메이야, 왜 더 놀지 않고 구석에 가 있는 거야? 반면 새끼들은 그저 신날 뿐. 얘들아, 엄마 놀이 시간까지 뺏으면 어떡하니? 니들 먼저 신나게 놀아라.
5: 놀 때도 이제 메이가 좀 양보하는 편이고 좀 그게 있어요. 메이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알겠지만 이제 엄마만의 시간을 좀 존중해주고 그걸 좀 알려나? 알수 있을까요, 걔네가?
0: 과연 메이는 자기만의 시간을 사수할 수 있을까요? 메이와 육남매를 위해 우리의 해결사 야옹신이 출동합니다.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고양이로 부탁해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0: 선생님, 메이와 아이들 잘 부탁드려요.
6: 메이 한번 얼굴 좀 볼까요? 메이가.
7: 여기
6: 안녕, 혈액이.
0: 야옹신, 나 도와주러 온 거냐오. 반갑다옹.
6: 근데 시체는 시체야 무지처럼 너무 똑같이 치즈여가지고
7: 맞아요.
6: 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
0: 이 댁의 가장 큰 문제는 새끼들의 쭈쭈비.
6: 메이의 피부 상태 어떤지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7: 네, 이렇게 들어요?
6: 네, 만세, 양쪽파.
0: 그래서 다 큰 새끼들의 과도한 쭈쭈비로 혹시 메이 배에 피부염이나 탈모가 있지 않은지 확인할 건데요.
6: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쭈쭈비 꿈꾸기보다는 많이 핥아주나 봐요. 피부가 완전 멀죠. 쭈쭈비라기보다는 되게 엄마를 알뜰살뜰 다 알로 그루밍 해주네요.
7: 네, 맞아요.
6: 그루밍을 해주는 느낌이 더 강하네요.
0: 젖을빵게 아니라 그루밍이랍니다.
6: 모이면 계속 핥아주죠.
7: 네.
6: 마치 단체 목욕탕처럼. 우리 찜질방 가자 분위기인데 지금. 그러니까 얘는 지금 네 마리한테 지금 때밀이 나가고 있는데.
3: 엄마 구석구석 다 밀어주겠다냥.
0: 그루밍은 그렇다 쳐도 쭈쭈비까지 하기엔 새끼들이 너무 컸는데요.
6: 쭈쭈비는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5: 엄마에 대한 애정이 커서도 좀 남아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6: 좋아서 하는 거.
5: 네.
6: 근데 이게 미묘하게 틀린 거거든요. 내가 이걸 함으로써 뭔가 감정이 조금 좋아진다. 라는 좀 다른 개념. 그러니까 안 좋았던 감정이 해소되면서 좋아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거죠.
0: 안 좋은 감정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새끼들은 메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쭈쭈비 같은 행동을 한 게 아니고 기분을 좋게 하려고 메이의 젖을 찾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6: 어떤 거와 똑같냐면은 사람들이 엄지손가락 이렇게 깨물거나 이렇게 쭈쭈 무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손가락 이렇게 무는 사람들. 이게 엄마 젖을 빨던 유아기적 행동의 조금 연장선에도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감정적인 약간 해소, 불안감의 해소.
0: 너희 항상 즐거워 보였는데 뭐가 불안했던 거니?
6: 보호자님한테도 해요?
5: 아, 저한테 꾹꾹이 하는데 한 명도 없어요.
6: 그죠?
5: 네.
6: 오직 메이한테만 네, 한다라는 네. 거죠. 엄마가 제공하는 이제 유아기적 행동이잖아요.
5: 네.
6: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엄마를 통해서, 엄마 고양이를 통해서 지금 심리적인 위로를 계속 받고 있다. 여전히.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태어난 후 한 번도 떨어진 적 없는 사이라 더 메이에게 붙어 있답니다.
6: 좀 내향적이고 조금 사람에 대한 사회화가 덜 된 느낌들. 사람뿐만이 아니라 소리.
5: 네.
6: 아니면 뭐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안감을 갖고 있는.
5: 맞아요, 맞아요.
0: 사실 6남매는 모두 겁쟁인데요. 낯선 소리나 움직임에도 몸을 숨기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틈만 나면 어미인 메이 뒤만 쫓던 녀석들. 18개월, 사람으로 치면 20살을 향해 가는 녀석들이 보일 만한 행동은 아니라고.
6: 이런 게 엄마에 대한 애착도 의존도가 되게 높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 고양이들은 소심하면서 약간은 아직은 좀 독립적이지 않은 형태의 좀 정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관심이 항상 필요하고 누군가 애착할 게 필요하고 의존할 게 필요하고 그게 이제 1번은 엄마 고양이, 2번은 보호자님. 그러니까 보호자님의 관심도 이들한테는 그런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죠.
0: 각자 독립해야 하는데 소심해서 아직까지 엄마 메이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
6: 노는 거는 메이가 좋아해요?
5: 다 좋아하는데 이제 메이도 좋아하는데 애들이랑 같이 놀면 되게 엄청 적극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0: 집사가 가장 속상한 건 노는 시간마저도 새끼들에게 내주고 소극적이어지는 메이의 모습이었는데요.
6: 자기 차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0: 올렐레? 이건 또 무슨 소리?
6: 이것도 협의치도 잘 된 거예요. 소외가 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걸 제가 이제 놀이터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놀이터에 그네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네가 하나 있는 거예요.
5: 네네.
6: 그네가 탈 사람은 한 사람밖에 못하니까 언제 내려오나 기다리고 있죠. 얘 차례 끝나면 이제 다른 애 와도 오겠죠. 근데 그것도 되게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화목한 거죠.
5: 네네네.
6: 그러면서 이런 고양이끼리의 사회화가 되게 잘 된 거고 그다음에 엄마하고도 관계가 되게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그런 공동체, 좀 합의된 공동체가 된 거죠.
0: 내가 애들 교육하는 잘 시켰다냥.
5: 근데 저랑 같이 침대에 누워있거나 아니면 저 이렇게 소파에 앉아있으면 여기 자기 메인 자리에 꼭 있을라요.
0: 메이가 새끼들에게조차 양보하지 않는 단 한 가지, 바로 포근한 집사의 옆자리입니다. 이 자리만큼은 지키려는 메이. 이유가 뭘까요?
6: 고양이들은 엄마에 대한 의존도 높은 거고
5: 네.
6: 정작 엄마 고양이는 메이는 보호자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애들은 몰리는 거예요. 근데 메이는 그걸 오해할 수도 있죠. 나는 보호자를 좋아하는데 네. 이 자리를 뺏길까 봐. 그러니까 안 비키는 겁니다.
0: 메이는 집사에게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구나. 내 유일한 휴식처다.
6: 메이가 또 착한 건 모성애도 많고 해서 이런 것들을 보통 떨쳐내는 고양이들도 있거든요.
5: 네.
6: 그만하라고. 근데 그거 다 받아주고 여전히 이제 관계들이 되게 좋은 거죠. 엄마 고양이, 새끼 고양이, 그 다음에 새끼 고양이들끼리, 형제 묘들끼리도 사이가 좋다 보니까 같이 다 뭐, 쭈쭈기도 하고, 꾹꾹이도 하고, 핥아주기도 하고. 여기가 되게

0: 막 아지트 같은 거죠.
1: 엄마 고양이 노릇은 톡톡히 해내는 메이. 아휴, 기특하다. 그래도 이제는 새끼들이 독립할 때.
0: 버리는 칫솔 있어요?
2: 네. 아,
0: 하나만 갖다 줘보시겠어요?
1: 선생님, 갑자기 칫솔은 왜 찾으시는 거죠? 칫솔이 집사님을 양이로 만들어준대요.
0: 보호자님도 그루밍과 같은 것들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칫솔은 이게 고양이 예, 그 혀의 느낌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렇게 까칠까칠한 네. 느낌이.
2: 네네네.
0: 그래서 이걸로 고양이들을 조금 그루밍을.
1: 먼저 냐옹신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2: 네.
0: 미간 쪽 이렇게.
1: 냥이들이 좋아하는 부위인 미간을 빗기만 하면 끝. 이제 집사님이 엄마 고양이 메이가 되어줄 시간. 조심스레 칫솔 그루밍을 해주는 집사. 간식도 먹고 그루밍도 받고 기분 좋아? 다음은 담요 집사가 꼭 알아야 할 놀이법.
0: 피란하 놀이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놀아주시다가 한 마리가 잡았다. 잡았으면 잡으면 얘한테 뭐 보상을 해주시고요.
2: 네.
0: 먹는 동안? 먹는 동안 다른 애하고 또 놀아주는 형태로. 얘도 이제 반응을 시작하네. 메이도.
1: 건식 간식을 주는 게 포인트랍니다.
0: 항상 놀이에는 보상이 주어져야 되고 또 보상이 씹을 수 있는 거면 더 좋다. 그래서 먹는 동안 다른 애한테 놀이를 또 제공해주면 되거든요.
1: 얘들아, 먹을 땐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단다. 그런데 이 모든 솔루션을 편안하게 진행하려면 외부 자극에 대한 용남매의 민감함을 줄여줘야 합니다.
0: 메이는 괜찮은데 다른 고양이들이 그러한 외부 자극에 대한 사회화 아니면은 둔감화 교육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안 됐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그 불안감을 계속 메이한테 의존하고 해소하고 둔감화 교육을 하면은 확실히 꾹꾹이나 쭈쭈비가 좀 감소될 수 있어요. 얘는 지금
1: 초인종 소리에 후다닥 숨을 곳을 찾는 녀석.
0: 이 소리랑 함께 와서 보상을 주세요. 보상도 안 먹어. 무서운 거.
2: 무서워서.
1: 아직 사회화가 덜 된 육남매.
0: 소리가 너무 크잖아요. 소리 볼륨 조절 돼요?
2: 안 해봐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0: 이거 볼륨 있거든요, 이제?
2: 네.
0: 보면? 그래서 제일 작은 소리부터 자극이 없을 때. 그때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소리를 키워가는 거야. 그러면서 먹는지 안 먹는지 반응 보는 거죠. 지금은 기본적인 소리에 지금 숨었잖아요?
2: 네.
0: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가 이 작은 소리에 반응이 어떤지, 작은 소리에 먹는지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좀 괜찮죠?
2: 조금 괜찮아지. 아까보다는?
0: 아까보다는 좀 괜찮죠.
2: 네.
0: 이 정도 좋은 거예요. 이 정도부터 단계적으로 소리를 올려가면서 간식 보상을 통해서 둔감화 교육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외부 자극 소리에 익숙해지고
0: 먹는
1: 집사와 친해지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답니다. 나도 이제 편히 쉴 수 있는 거냐? 솔루션 며칠 뒤.
3: 야, 칫솔 타임.
4: 집사가 엄마 같다오.
1: 이제 엄마 안 따라다니고 혼자 놀기도 잘하네.
2: 엄마가 좋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 행위를 함으로써 만족감 얻으니까 그걸 통해서 메이가 희생양이 된 거고 메이가 진짜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너무 이제 애기들이 엄마한테만 의존하지 않고 좀 독립적으로 클 수 있도록 더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얘들아, 이제 집사님이 많이 도와줄 거니까 엄마 그만 따라다닐 수 있지? 메이야, 드디어 너에게도 너만의 시간이 생길 거란다. 그동안 못했던 놀이, 휴식, 마음껏 누리렴. 집사님, 메이와 육남매 잘 부탁드려요.

0: 어렵겠지만 가게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0: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0: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우리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2: We haven't always been. When I was growing up, America had a much more cooperative. This is incredibly implausible.
1: 로버트 퍼트넘은 분열된 사회 속에서 통합의 해법을 모색하는 정치 사회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그의 기억 속 참 좋았던 시절. 그리고 지금은 뭐가 달라진 걸까요? 무너져가는 세상에 갈 길 잃은 이들을 위해 그가 나섰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2: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3: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4: Happy New Year.
5: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6: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

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우리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1: We haven't always been. When I was growing up, America had a much more cooperative. This is incredibly implausible.
0: 로버트 퍼트넘은 분열된 사회 속에서 통합의 해법을 모색하는 정치 사회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그의 기억 속 참 좋았던 시절. 그리고 지금은 뭐가 달라진 걸까요? 무너져가는 세상에 갈 길 잃은 이들을 위해 그가 나섰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김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번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대학을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2: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일단 요즘 러닝 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달리는데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달릴까?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달리기의 매력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달리기를 하러 나가는가?

0: 이번에는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42.195가 말이 쉬워서 42.195지 진짜 먼 거리잖아요. 진짜 장거리잖아요. 풀코스에 나아가는 그 한 단계 한 단계에서 좀 제가 궁금했던 그 이유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함께 달려보면서 그 이유를 조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1: 그럼 밖에서 왜 뛰어? 민규님은 왜 달리세요 그러면?
2: 현장님 왜 뛰세요? 정신이 안 들어.

0: 안녕하세요. 달리기 1일차 하고 있는 김나모 PD입니다. 사실 마라톤을 제가 3년 전에 10km를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마라톤과 담을 쌓고 살아가지고 제가 풀코스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6개월, 1년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연습이랑 실제 대회까지 거의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지금. 과연 내가 그 중간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1: 쉽지 않은 도전을 앞두고 마라톤 베테랑을 찾아갔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김나모 PD입니다.
2: 김영아입니다.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째 달리기를 하고 있는 김영아입니다.
1: 마라톤 풀코스 완주 100회 이상. 풀코스 개인 최고 기록 2시간 53분 20초. 오늘의 베테랑은 23년 차 김영아 마라토너입니다.
0: 근데 제가 이번에 마라톤을 준비를 해보려고 해가지고 이제 감독님한테 훈련을 좀 받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2: 정말 환영하는데 네. 큰 각오를 갖고 오셨기를 바래요.
0: 얼마나 큰 각오를 가져야 되나요?
2: 사람들이 10km, 네. 두 배는 하프, 네, 네. 하프의 두 배는 풀코스라고 하는데
0: 그쵸? 사실 길이로만 보면
2: 거리로는 네. 그러나 10km보다 한 5배 힘든 게 하프고 네. 하프보다 또 5배 힘든 게 풀코스예요.
1: 마라톤에는 다양한 코스가 있는데요. 제가 도전할 풀코스는 42.195km를 달려야 합니다. 차로 이동해도 40분은 걸리는 거리죠.
0: 저 이제 마라톤이 풀코스가 두 달 남았는데
2: 두 달.
0: 네, 할 수 있을까요?
2: 확실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달이라면 저는 풀코스의 기준이 아주 최소한 5번 이상의 거리주 훈련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거리주 훈련이라 하면 30km 이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 30km요?
2: 네. 그거를 5번은 훈련을 하셔야 풀코스를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0: 30km를 네. 뛸 수 있나요, 사람이?
2: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50대, 60대, 70대 분들도 풀코스 도전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선생님들이 달릴 수 있는 건 성실함이거든요. 젊은 친구처럼 빠른 게 아니라.
0: 그래도 성실함 하나는 누구에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 보여주시면 돼요. 보여주시면 돼요.
1: 먼저 달리는 자세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2: 저는 피디님께서 오늘 어떤 자세로 달릴지가 가장 궁금해요. 그래서 우선 이 잠바를 벗어주세요. 네. 벗고 조금 이렇게 달려오면
0: 큰일 났네요. 시험 보는 것 같아요.

0: 기억.
1: 왜 왼팔을 붙이고 오른팔을 이렇게 뛸까?
2: 왼팔이 높게 고정된 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1: 이렇게 뛰고 계세요.
0: 이렇게요?
1: 이렇게 뛰고 계시니 느낌적으로 왼팔을 조금 내리고 오른팔을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반대로 해야 우리들이 볼 때는 맞게. 항상 거울을 보면 달릴 수 없으니 달리면서 항상 내가 어떻게 달리고 있을까? 손바닥을 한 번씩 마주치고 달려요. 손바닥을 마주친다는 건 일직선이 돼야 되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이렇게 뛰다가 손바닥 내가 왼팔이 올라가 있구나. 좀 더 내려야겠다. 그리고 항상 기본이 가슴 들고 가슴은 여기에요. 가슴 네. 들고 네. 어깨는 내리고. 오케이. 지금 코어가 무릎을 잡아주는 거예요.
2: 양팔의 높이를 맞추고 어깨를 내렸습니다. 달리기 훈련에 앞서 부상을 방지하는 스트레칭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1: 운동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밑에서 위로 스트레칭을 하고 달리고 나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우리 생각을 할게요.
2: 달리기 전에는 몸 아래쪽부터, 달리고 나서는 몸 위쪽부터 스트레칭합니다.
1: 달리기 할 때 보통 어디를 주로 이렇게 스트레칭 하거나 몸을 푼다고 생각을 하세요?
0: 보통은 이제 무릎하고 네, 발목.
1: 맞아요. 발목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안쪽으로. 항상 발목을 바깥으로 돌렸으면 네. 그 다음에는 안쪽으로 돌려야 돼요. 하방으로.
0: 전 항상 바깥쪽으로만 돌렸던 것 같은데.
1: 왜냐하면 이렇게만 삐지도 않고 달리는 단차가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안쪽에 있을 수도 있고. 자, 안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볍게 털어주시고요. 자, 무릎도 짧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안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왼쪽으로.
2: 여기서 셋, 끝이 둘, 아닙니다.
1: 넷, 넷, 다섯, 여섯. 무릎 바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릎 안쪽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느 각도로 다칠 수도 있잖아요.
0: 사방으로 다쳐도.
1: 맞아요. 사방. 내면의 사방으로.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자, 차이를 봅시다. 네. 저는 뒤꿈치가 닿았어요.
0: 네.
1: 안 닿잖아요.
0: 닿았는데 지금?
1: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스트레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몸이 굳어 있는 거. 이거 저 20대 맞죠?
0: 20대예요.
1: 저 50대예요. 앉으세요.
0: 이게 쪼네.
1: 여보세요? 앉으세요. 자, 이렇게 앉은 이유는 네. 무릎을 조금 더, 각도를 조금 더 넓게 해서 달리는 자세는 이 자세까지는 안 나오지만 네, 네. 달리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큰 각도의 스트레칭을 해놓는 거죠.
2: 몸을 충분히 풀었습니다.
1: 둘, 셋.
2: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베테랑과 함께 공원의 1km 코스를 달려봅니다.
1: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세 각 잡고 팔 안쪽이 내 몸을 향하게.
0: 몸을 향하게.
1: 하나, 둘. 아니 근데 피디님이 핏 자세를 금방 고치셨어요.
0: 아, 그래요?
1: 왼쪽이 위에 달리고 얘가 이렇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완전 똑같아지거나 얘가 조금 더 올라간 느낌? 정말.
0: 좋은 선생님 덕분에.
2: 속도를 맞출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요. 베테랑은 생각보다 훨씬 천천히 달렸습니다.
1: 하나, 둘.
0: 좀 달리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1: 맞아요.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달리는 게 건강에 좋고 오래 달릴 수 있고 근육을 키울 수 있고
2: 무엇보다 주변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 차 천천히 달리면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 오늘 기록이야. 지금 4분 40초 페이스야. 5분 페이스야. 이거에 연연하지 않으면 주변에 가을이 보이고 날씨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은행이 보세요.
0: 노란 게 너무 예뻐요.
1: 이런 가을을 천천히 달리면 보여요.
0: 제가 너무 빨리 달리는 거에 어떻게 보면 집착을 했었구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드는 것 같아요.
1: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 내 친구들이 빠르니까.
0: 맞아요. 다 기록 내려고 하니까.
1: 나도 빨리 달려야 하나? 네,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천천히도 행복할 수 있고 천천히 더 건강할 수 있고.
3: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달릴 수 있어요?
1: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가야 오래 빨리 뛰면서 마무리할 수 있다. 대부분의 훈련은 처음에 천천히 가면서 빌드업돼서 마지막에 조금 더 빠르게 마무리하는 훈련. 그게 가장 이상적인 훈련이에요. 그게 마라톤 달리기라는 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천천히.
4: 학교에 왔고요. 러닝에서 바로
2: 첫 번째 훈련 이후 혼자 천천히 달리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4: 꼭 풀코스 완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0: 그러게요. 키가 더 큰 것 같은데요?
1: 그래요?
0: 살이 빠져야 되는데 왜 키가 크죠?
1: 자세가 좀 발라져가지고 그러는데 자세 좀 올곧게 되니까.
0: 매일매일 뛰셨나요, 일주일에?
1: 한 5일 정도?
0: 어, 좋아요.
1: 5일.
0: 어, 진짜 좋아요.
1: 5일,
0: 맞아요. 5일. 달리기는 그런 것 같아요.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정말.
1: 오늘은 함께 달릴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남산까지 왔거든요.
0: 맞아요. 같이 달린다는 게 꼭 아, 나 부담스러워가 아니라 와! 이런 느낌이구나. 아, 같이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을 꼭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2: 오늘 남산에는 시각장애인 러너와 가이드 러너가 모였습니다. 가이드 러너란 시각장애인과 가이드 끈을 잡고 함께 달리는 동반주자를 말하는데요. 오늘 가이드 러너 교육의 진행자는 김영아 베테랑입니다.
0: 18년, 19년 되어가는 것 같아요. 춘천 마라톤 우승할 때 그 과정, 서브3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반환점을 돌아오는데 시각장애인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이드 러너와 끈을 잡고 달리는 걸 우연히 봤어요. 저는 항상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거든요. 어, 왜 내가 잘 달리지? 왜 잘 달릴까? 이 다리를 어떻게 쓸까? 이곳에 쓰이면 정말 최상이겠구나. 주말에는 시각장애인 선생님들의 훈련 감독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3: 꼭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4: 네. 네.
2: 시각장애에 대한 간단한 이론 교육이 끝나면 가이드 러너 실전 교육이 시작되는데요. 둘씩 짝을 지어 한 명은 안대를 쓰고 한 명은 가이드를 합니다.
0: 시각장애 선생님과 우리 안전하게 하기 위한 이 끈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손에 잡는 걸 조금 추천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거리가 짧을 때, 거리가 길 때, 안전할 때 되도록 이 팔목 정도에 껴서 끈을 좀 조절을 해서 거리를 조절하면 좋고요. 우리는 시각장애인 선생님들보다 어깨가 이렇게 나란히 있잖아요. 반어깨 뒤쪽에서 뛰는 게 기본이에요. 절대 우리는 끄는 거 아니에요. 어느 길이다 우리 대회 나가면 유턴 하잖아요. 자, 유턴하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왼쪽으로 유턴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유턴하겠습니다. 방향을 꼭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 누구를 추월할 때는 꼭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받치면서 같이 이동하는. 자, 우리 이제 안대 채워볼까요? 네. 이제 느낌이 완전 달라요. 회장님이 맨 앞에서 달리실 거거든요. 300m에서 500m 가다가 멈출 거예요. 그럼 우리 다 모여서 다시.
2: 제가 먼저 가이드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5: 8팀이잖아요. 이번에 안대를 쓰시는 가장 큰 목적은 내가 다음번에는 안대를 벗었을 때, 체인지했을 때,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설명을 해야겠구나. 이런 시간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6: 네. 네.
5: 예.
0: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대를 쓴 사람이 생각보다 더 두려워하는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0: 이거 자 달린 자 혼자 뛰시는 거 아니야 혼자 뛰 그죠 혼자 의지하지 않고 뛰게
6: 네 쭉 직진
1: 왼쪽으로 11시 방향
6: 어 알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오. 내리막길이니까 다리 조심하시고
6: 네
2: 함께 달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이제 점점 이제. 호흡이 맞아갔습니다
1: 오 네 정지
0: 같은 시각장애인 선생님과 달리지 않으니 지금까지 가이드해줬던 분과는 또 다른 가이드로 또 다른 시각장애인 분들을 만난 거예요.
2: 이번에는 제가 안대를 쓰고 오늘 처음 만난 사람과 달려야 합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윤광원입니다. 광원. 네. 반갑습니다. 네. 남산 남호.
6: 네. 네. 네.
2: 잘 달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걱정도 잠시.
7: 한 왼쪽으로. 네. 이제 지금 이제 오르막이 좀 시작되실 거고.
3: 네. 네.
7: 아케키는 한 4m 앞에 있어서 여유롭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3: 네. 네.
7: 이제 내리막 시작되고요.
3: 네.
7: 앞에 팀과는 7m 거리 있어서 네. 여유롭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3: 어.
7: 네. 지금 평지로 쭉 직진 코스 한 50m 있습니다.
3: 50m요?
7: 네. 직진 코스 50m. 나뭇잎 같은 것들 좀 밟히실 것 같은데.
3: 아니, 신뢰감이 엄청난데?
7: 아, 네. 3초 후에 멈추시면 됩니다. 한 2, 1, 1, 2, 네. 됐습니다.
3: 어, 궁금해.
7: 아, 네, 반갑습니다. 나무님, 저는 윤광원입니다.
3: 어, 안녕하세요.
7: 네, 반갑습니다.
4: 네. 천천히, 지금 천천히 달리세요.
2: 사람들과 함께 달리며 달리기에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 쭉 직진하겠습니다. 네.
0: 함께 달리는 장점이 있어요. 함께 달리면 힘들어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렇게 무언가가 있잖아요. 즐겁게 대화하며 달릴 수 있고 시간이라는 추억을 주잖아요. 그게 제가 만난 마라톤 세상이었어요.
2: 이번에는 베테랑과 오랜 기간 함께 달렸다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0: 이민규 선생님, 여기는 홍은영 선생님.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0: 그 PD님께서 지금 마라톤을 도전하고 있어요. 이 선생님들은 풀코스를 이미 여러 번 매우 좋은 기록으로 달리신 선생님들이에요.
1: 완주를 다 하신 거예요, 두 분 다?
10: 서브프로 해주세요.
0: 서브프로는 4시간 안에 풀코스를 달리는 조금 더 놀랄 우리 홍은영 선생님은
8: 저는 3시간 38분.
1: 3시간 38분.
0: 네.
1: 진짜.
10: 다 같은 서브프로예요.
11: 안녕하세요. 저는 마라톤 9년차 풀코스를 7번 달린 마라토너 홍은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2: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마라톤 이제 그 저도 똑같이 9년 차인데 풀코스는 6번 완주한 이민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21살 때부터 시력이 떨어졌었어요. 이제 병명은 이제 시신경 위축인데 좀 약간 뿌옇게 보이면서 수많은 별들이 제 눈앞에 이제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얼굴 인식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사람이 있다 없다 정도는 구분이 가능한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11: 우선 시각장애인 중에서 불빛 정도만 보이는 시각장애인이고요. 이런 시각장애인들을 전맹이라고 하거든요. 선천적 시각장애인이어서 이제 그 태어날 때부터 예, 잘 안 보였어요.
2: 풀코스 완주 경험이 많은 두 사람 역시 저의 마라톤 선배인데요. 저는 민규님과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1: 아 근데 민규님이랑 잘 맞을 것 같아요.
0: 어떤 게?
1: 키도 비슷하고. 근데 또 같이 달리면은 민규님이랑 저랑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또 이제 호흡을 맞춰서 같이 달리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0: 아니 그 은근한 매력이 있어요.
8: 수다맨.
1: 저도 말이 많은데 둘이 만나면은
0: 큰일 났어요.
1: 60분 내내 계속 말만 할 것 같은데.
8: 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남편.
10: 원래 저기 달리기는 그쵸 다리가 하는 거고.
1: 아 그쵸.
10: 이분 저기 쉴 새 없이
1: 말할 수 있죠. 아 그쵸.
10: 시각장애인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이드 믿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1: 네. 네.
10: 굳이 뭐 이렇게 저기 묵상하면서 뛸 필요는 없잖아요.
1: 아 그렇죠. 벌써 약간 매력에 빠질 것 같은데.
8: 화이팅!
1: 화이팅!
8: 네, 화이팅!
1: 화이팅!
10: 네.
2: 가이드 러너를 하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 비교적 장애물이 적은 코스를 찾았습니다.
12: 보통 이제 저 같은 줄 이제 저기 가이드 러너 분들한테 들을 때 저는 이제 가이드 러너 분 제 왼쪽에 있는 거를 선호를 하거든요.
1: 아 이게 선호 위치가 다 달라요?
12: 아 예. 그래서
1: 아~
12: 시각장애인분들마다 이 본인이 원하는 그 방향이 있잖아요. 가이드러너분들이 시각장애인분보다 5분 이상은 빨라야 돼요. 상황 얘기도 해야 되고 저기 주로 사람들 피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시그널도 줘야 되고
1: 맞아요.
12: 예, 물 수급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동일한 그 PB를 가지고 계시면 어렵죠.
1: 한번 같이 뛰어보실까요?
12: 네.
1: 네. 가보시죠. 출발! 네.
12: 출발! 제 키우면 저기 약간의 오돌 오돌 오돌 두돌?
1: 뭐 아 약간 오돌 두돌하긴 해요.
12: 네.
5: 매뉴얼 같은 느낌도 좀 받았던 기억도 좀 있고.
1: 맞아요. 네. 매뉴얼도 가끔 있어요. 네. 앞에 매뉴얼 있습니다.
5: 네?
1: 매뉴얼 끝이 없죠.
5: 이런 식은 사실 되게 사소한 거지만 그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매너를 뭐 말씀 안 해주셨으면
1: 네.
5: 삐끗했을 때 대처가 안 되는 거죠.
1: 아...
5: 아니다.
1: 앞에 매너 약간 있습니다.
5: 매너
1: 턱이요? 오! 우와!
5: 네?
1: 어떻게 이렇게 합성하게 매너를 딱 올라갔다 내려오시지?
5: 아, 그거는 이제 매너를 신발할 때 딱 올린 거예요, 이렇게.
1: 아, 이래서 네. 호흡이 중요하구나.
5: 아, 그럼요.
1: 저희 앞에 사람분들 조금 오셔가지고
5: 네
1: 이제 오른쪽으로 갈게요.
5: 오른쪽으로?
1: 네 좋습니다.
2: 점점 호흡이 맞아가며 자연스럽게 대화도 이어졌습니다.
5: 여기서 훈련을 하면
1: 네.
5: 보통 뭐 인터벌 하는 게 아니고
1: 그쵸.
5: 장거리 훈련을 하는 거니까
1: 네.
5: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뛰는 게 중요한 거다 보니까
1: 그쵸.
5: 예. 대화를 많이 해요.
1: 아.
5: 그러니까 이제 그 일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냥 시합장인과 비장이 만나서
1: 일상
5: 서로 일상 얘기 소통하는 거. 얼마 전에
1: 네.
5: CT런을 한 적이 있었어요.
1: CT런이요?
5: 예.
1: 오.
5: 보통 밤에 뛰잖아요.
1: 맞아요.
5: 그걸 처음 봤거든요.
1: 네.
5: 그 시간에 사람들은 일상 광화문이랑 오른쪽 을지로 쪽에 이렇게 뛰면서 아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시간에 이 시간에 뛰면
1: 그 소리가 네. 공간의 명창 막 들릴 것 같아요. 상상을 하는 거네요.
5: 네.
1: 내가 상상하는 게 다 어떻게 보면은 내 눈앞에 펼쳐져 있을 수도 있는 거죠.
5: 나중에 내가 이거 분명 본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보이는 게 아닌데도
1: 네.
5: 옆에서 어떻게 설명에 따라서 진짜 본 것처럼 들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봤어? 아니 뭐 본 건 아닌데 얘기해줬지. 근데 어쨌든 그 장소는 내가 있었던 거니까.
2: 더 오래, 더 멀리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민규님과 계속 함께 달렸습니다.
5: 믿고
1: 네,
5: 항상 가고 있죠.
1: 네, 네. 사실 제일 재밌게 뛰었던 순간 중 하나가 친구들하고 뛸 때부터 오히려 민규님하고 뛸 때 저는 훨씬 더 재밌었거든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내용들에 대한 대화도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합을 맞추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저는 처음엔 되게 불편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엄청 노력하지 않아도 합이 저절로 맞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2: 민규님과 함께 달린 시간이 길어지며 10km 마라톤 대회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10km 마라톤 대회 당일입니다. 오늘

0: 시간과 제가 달릴 거리는 10km. 해안도로를 따라 왕복으로 달리는 비교적 단순한 직선 코스입니다.
1: 민규님 오랜만입니다.
2: 안녕하세요.
1: 저희 합도 같이 열심히 맞춰봤잖아요.
3: 아, 그렇죠. 오늘 기대가 많이 돼요.
4: 두 분이 이게 처음 아니신가요, 대회는?
1: 맞아요.
4: 그렇죠. 아무래도 훈련할 때랑 대회할 때랑은 좀 가이드 하실 때 좀 체감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 초반에 아무래도 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병목을 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다니시고 주변을 좀 잘 살피셔야 돼요.
1: 부딪히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4: 그럼요.
3: 사람 조심하고 출발할 때 조심하고 반환할 때 조심하고 열심히 얘기하면서 뛰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4: 그리고 다치지 않고.
1: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네. 저희 그럼 이제 준비한 동안 한번 가보실까요?
4: 네, 가시죠. 네.
1: 민규님도 같이 가시죠. 네.
0: 눈비가 섞여 내리는 굳은 날씨. 스트레칭으로 몸부터 풀어줍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0: 자, 바닥 확인. 자, 이제 내려가는 턱 있습니다. 조심, 조심.
1: 턱이요?
0: 네, 내려가는 턱. 조심, 내려갑니다. 하나, 됐습니다.
1: 아, 방금 건 좋았어요.
0: 어, 방금 거 좋았나요?
1: 예, 왜냐면은. 네. 저기, 얘기 안 해주셨으면 저건 그냥 떨어지는 거.
0: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네. 저희 턱 있습니다. 3, 2, 1.
1: 아, 방금 거 베스트.
0: 베스트. 저희 전방에 턱 두 개 있습니다.
1: 전방에 턱 두 개.
0: 네, 약간 간격 있어요. 예. 자, 턱 준비. 네, 3, 2, 1. 턱.
1: 아, 베스트. 아, 아까 더 좋아, 진짜. 이거. 네.
0: 아, 아니, 발전하는 게 느껴지시죠?
1: 아, 그쵸. 아, 마, 네. 그런 것 같아요.
0: 페이스는 어떠세요?
1: 페이스는 편안한 것 같아요.
0: 편안해요?
1: 네.
0: 이제 3kg.
1: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이드라마 교육을 진행을 할 때.
0: 네.
1: 주변에 환경.
0: 환경.
1: 네. 그 풍경에 대한 설명을.
0: 네.
1: 좀 많이 설명을 해주십사 해요.
0: 어, 저희 물론. 지금 옆에 네. 바다가 보여요.
1: 아.
0: 옆에 되게 흐린 날이어가지고 안 예쁠까 걱정했는데 흐린 날이라 또 나름 운치 있는. 저희 왼쪽으로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1: 네, 한번 이동.
0: 좋습니다. 오, 산타 지나고 산타 산타.
1: 산타요?
0: 네. 호호호.
2: 즐겁게 달리다 보니 어느덧 반환점까지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진눈깨비가 엄청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안경을 쓰고 달렸잖아요, 그때. 안경 앞에 물기랑 습기랑 다 차가지고 사실 제 시야도 잘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도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청각에 의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제 주변에서 소리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들려온 소리가 좀 저한테 기억에 되게 남는 것 같아요.
1: 화이팅!
0: 화이팅!
1: 화이팅!
0: 울면서
1: 화이팅!
0: 화이팅!
1: 화이팅! 화이팅!
0: 그런데 화이팅!
1: 화이팅!
0: 화이팅!
3: 멋있다!
1: 멋있다! 그 마음속에 저는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0: 화이팅을 할 수 있다.
1: 그렇죠. 여러분들
0: 얼마 안 하고 화이팅!
1: 화이팅!
0: 화이팅!
1: 화이팅! 얼마나 좋아요. 응원해주고 응원받고.
0: 근데 그게 서로한테 해주는 응원인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저도 예전에 마라톤을 안 할 때 마라톤? 그거 왜 하지?
0: 네. 민규님은 왜 달리세요, 그러면?
1: 동시에 이제 자 출발합니다. 3일 할 때 이제 모든 사람이 같이 뛰어나갈 때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주변에서 박수 쳐주고 지나간 사람 이름 불러주고 그리고 뭐 그냥 화이팅 소리 질러주고 달리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냥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면서 서로 이제 그 있잖아요. 소통하는 거. 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뛰는 거.
0: 네.
1: 그거 참 되게 매력 있는 것 같거든요. 누군가의 경쟁하는 거라기보다는 평등하잖아요, 평등.
0: 네, 저희 책상에 선생님 잠깐만 지나갈게요.
1: 아, 감사합니다.
0: 첫 대회 지금 선방하고 있지 않나요?
1: 아, 맞아요.
0: 네. 저 이제 2.5km 나왔습니다.
1: 아, 다 왔네.
2: 어느덧 결승선이 보입니다.
1: 첫 10km를 완주했을 때도
0: 네.
1: 아,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아, 그냥 아, 내가 태어나서 10km를 뛰었다?
0: 저희 10km 들어갈 때 네. 세리머니 한번 할까요?
1: 그 가이드 보는데 동반자분하고
0: 네.
1: 손 잡고
0: 손 잡고
1: 그 다음 이제
0: 팔 벌리고
1: 네.
0: 화이팅!
1: 화이팅!
0: 화이팅! 화이팅!
1: 화이팅!
0: 세리머니 준비!
1: 세리머니 준비!
0: 진짜
1: 하면 소리 난다!
0: 소리 난다!
1: 이 느낌 너무 좋아! 이
0: 완주! 느낌.
2: 10km의 끝에서 민규님이 달리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오늘 같은 출발선에 선 사람들은 왜 달렸을까요?
4: 사람들 만나는 거 소통하고 같이 운동하고 하는 거 내가 밝은 모습으로 바뀌는 내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했던 것 같아요.
5: 친구들이 보면은 한마디로 미쳤다고 그래요. 에, 마라톤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
3: 아, 그분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5: 내 건강을 위해서도 너무 좋았고.
6: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합니다.
7: 제가 이거 났을 때, 이게 약간 초등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만족감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거에 약간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2: 그리고 이제 정말 마라톤 풀코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위해 베테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8: 감독님이랑 뛰고 있습니다. 되게 독하게 보세요, 감독님.
9: 목표는 4시간 반에서 5시간이잖아요.
8: 그렇죠.
9: 그러면 매우 적어도 4시간까지는 뛰어보기. 에너지를도 한 2, 3개 정도
8: 먹었고.
9: 식사는 우리 탄수화물로 왜 카보로드 한다고 하잖아요. 대회 전에 한 4시간 정도 전에 식사를 하는 걸 추천하는데.
2: 풀코스 완주를 목표로 4시간까지 달려보는 훈련도 했습니다.
8: 아까 그 기대등등 하던 모습 다 사라졌고.
10: 재밌게 지금 뛰고 있습니다.
11: 진짜 너무 힘들고
10: 말 안 나, 말도 안 나.
12: 이게 돈 나갈 것 같아.
10: 딱 하프까지가 내 마지막 거니까.
2: 저 풀코스 완주할 수 있겠죠?

0: 풀코스 도전은 김영하 베테랑이 함께 해주기로 했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준비 많이 했어요?
1: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너무 긴장도 많이 되고 그리고 이게 날씨도 오늘 엄청 춥더라고요.
2: 지금은 영하 3도.
1: 근데 말이 영하
2: 복장 최고예요, 복장.
1: 그쵸? 따뜻하게 입고 왔어요. 맞아. 위에 조끼랑.
2: 이 가슴이 따뜻해야 여기만 따뜻하면 우리 몸은 가거든요. 딱 최고.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온 그 시간이 값지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이 이 값진 것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빛나게 달려봅시다.
1: 좋습니다. 진짜 행복하게 후회 없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0: 날씨에 굳어있는 몸을 먼저 풀어줬습니다. 이제 진짜 출발합니다.
1: 진짜 춥네요.
2: 저 어쩌면 피자가 하늘로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자가 내가 날아가면 잡아주세요.
1: 아, 그럼요.

0: 오늘 제가 달릴 마라톤 풀코스는 남강댐을 지나 진양호를 따라 달리는 코스입니다.
1: 천천히. 정말 마라톤을 처음에 5km까지 속도가 이날의 성공을 좌우해요. 내 컨디션이, 내 다리가, 오늘 허리가, 발목이, 무릎이 어떤지 점검하는 기간이에요. 5km까지.
2: 네.
1: 허리랑 리듬을 가질 수 있어요.

0: 베테랑의 조언대로 5km까지는 천천히 달렸습니다.
1: 젊고 또 체격도 좋고 키도 크고 그러면 어이씨 내가 뭐 막 이런 패기가 있어요. 달리면서 제가 인내심이 필요하다 했거든요. 그 인내심은 처음에는 막 달려나가고 싶은데 자제하는 인내심. 그것을 올곧이 다 지켜주셨어요. 어때요? 출발할 때보다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2: 좀 나은 것 같아요.
1: 이제 5km부터는 급사할 거예요.
2: 네.
1: 자, 5km 급사할게요. 자, 이대로 그냥 가세요. 찌그려서 옆으로 이렇게.
2: 옆으로.
1: 옆으로.
2: 잘하고 있나요, 그래도?
1: 완전 잘하고 있어요.
2: 아, 진짜요?
1: 피도 안 차고, 호흡도 일정하고.
2: 아직은 무릎이나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0: 훈련의 성과일까요? 10km까지는 무난하게 달렸습니다.
1: 5km 지나요. 편하게.
2: 편하게.
1: 이렇게.
2: 20km 반환점인가 사람들 진짜 많네요.
1: 네. 이제 한 분씩까지.
0: 하프 코스의 반환점인 약 10km 지점. 함께 달리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 확실히 하프 지나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더 추워진 것 같기도 하고.
1: 사람들의 온기가 좀 빠졌죠?
2: 네. 더워서 장갑 벗었는데 다시 껴야 되겠어.
1: 바람이 차죠?
2: 엄청 차요.
0: 다시 시작된 추위. 게다가 전 구간에서 고도가 가장 높은 바늘고개가 나타납니다.
1: 자, 이게 마지막 한 계속 오르막이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3도가 아니라 5도.
2: 돌스토프를 반환하는 분이 계세요?
1: 아니에요. 저거는 이제 뛰시다가 힘들어서 먼저 반환하는 이제 그날의 계획 수정.
2: 풀 반환까지는 꼭 봐야 되겠어요 오늘.
1: 아, 오케이.
2: 어떻게 생겼는지

0: 지난주에 제가 해봤잖아요.
1: 네.
0: 익숙한 느낌이 점점 들고 있어요.
1: 점점 그때 묵직하게 울락말락 울락말락.
0: 이게 처음 이렇게 뛰었으면 당황해가지고 그럼요. 멈췄을 것 같아요.

0: 같은데.
1: 맞아요.
2: 오래 달리는 연습을 꾸준히 해온 덕분에 생각보다 빨리 반환점에 도착했습니다.
1: 이제 21km잖아요.
0: 네.
1: 이제 반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소감. 반환점 소감.
0: 그래도 오긴 왔네요.
1: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0: 진짜.
1: 오케이.

0: 그런데 반환점을 지나자 몸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아.
2: 감각이 조금씩 느껴지죠?
1: 네.
2: 천천히 이쪽으로 급수대랑 몰리지 않게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이거 물이죠? 오케이, 감사해요. 오케이, 천천히. 멈추면 안 돼요.
1: 하나,
2: 오케이, 오케이, 바나나. 오케이. 자, 이제 곧 30km가 돌아오니 지금부터는 정말 있네요. 지금까지 능력으로 뛰었다면 파워 대줘 주시고 30km 선에 드릴게.
3: 진짜 딱 20km 넘어가고 30km 온 순간에 되게 멈추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다리가 안 움직여져가지고 그만할까? 끝까지 이거 해야 되는 걸까? 한 2, 300m마다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멈추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2: 그대로 멈추면 안 돼요. 인내, 천천히, 천천히. 자,
1: 오르막. 다
2: 왔어요. 다 왔어요. 자, 버티기. 천천히 버티기. 제자리 뛰기부터. 천천히 버티기.
0: 완주를 5km 남긴 지점에서는 근육 경련까지 찾아왔습니다.
3: 김영하 감독님이 안 계셨잖아요? 30km 지점부터 전 계속 아마 걸으면서 왔을 거예요. 안 걸을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응원을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2: 30km 넘어가고 있어요. 기분은?
0: 남은 거리는 이제 1km입니다.
2: 나 좋아요. 둘. 나 좋아요. 고개 들지 않기. 오케이. 진짜 정말 잘하시는데요.

0: 옆에 같이 뛰는 사람들이 있었고, 옆에 같이 뛰는 김영하 감독님이 계셨고, 저도 진짜 힘들고, 저도 진짜 다리가 안 움직여지는데, 저랑 비슷한 페이스에 있는 다른 앞에 있는 분이 그냥 꿋꿋이 뛰는 거예요. 빠르지 않아요. 그냥 꿋꿋이 계속 뛰는 그 모습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고, 그냥 같이 가고 싶다, 같이 완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같이 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달리기가.
1: 저는 삶이 되게 외롭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그랬고,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달리면서 그 평온함을 갖게 됐거든요. 누구에게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걸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를 만나는 달리기가 참 좋아요.
2: 자기 만족이죠. 자기 극복이고 자기 만족이고.
3: 보고 있는
2: 피곤하고 나서 이렇게 희열감이 오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4: 새로운 수업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진수 안티인더레이 자티인더레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단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버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0: 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냐.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바쁜 일상의 끝.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건 따뜻한 집밥 한 끼입니다.
1: 더 정성스럽게 더 맛있게 좋은 재료로.
2: 반찬 중에 육류 한 가지, 야채류 한 가지 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해요.
3: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식단을 하실 때가 많다. 식단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0: 잘못된 밥상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3: 이거 지금 안 바꾸면 10년 내에 그런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 충격받은 부분도 있고.
4: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0: 귀하신 몸을 위해 나선 각 분야 전문가들.
5: 맛이 조금은 잘 어울려져서 이렇게 제가.
0: 그리고 찾아온 놀라운 변화.
6: 균형 잡는 게 힘들어요.
7: 반원 손끝이 터치
8: 정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 누가 먹어도 좋은 건강식이다.
1: 약간 식습관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 이제부터는요.
0: 당신의 밥상은 안녕하신가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는 전 인류의 관심사입니다. 장수 지역의 식단이 주목받고

0: 먹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중해식 밥상입니다.
1: 해산물, 특히 생선과 지역에 나는 여러 가지 식품을 활용한 식단인데요. 지방은 동물성 지방이 아니라 올리브 오일을 먹음으로써 불포화 지방산을 풍부하게 섭취하고 또 채소를 충분하게 섭취하면서도 붉은색의 육류는 섭취를 제한하는 그런 건강한 식단입니다.
0: 아시아 대표 장수 지역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현지에서 나는 해산물을 주로 밥상에 올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밥상은 어떨까요? 34년 차 주부 김미경님과 딸 나윤님입니다.
2: 엄마 배고파.
3: 지금 몇 시야? 아니 요거 지금 끓이는 시간이 15분은 끓여야 되고 끓여도.
0: 미경님은 가족이 좋아하는 한식 위주로 밥상을 꾸린다는데요.
3: 돼지고기 김치찌개 그리고 계란찜, 호박하고 당근 들어간 호박 계란찜, 멸치 새우볶음, 파프리카 버섯볶음, 그리고 콩밥. 맛있는 콩밥.
4: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이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면서 더 정성스럽게 더 맛있게 재료를 준비하죠. 좋은 재료로.

0: 찌개와 계란찜 그리고 밑반찬들이 밥상에 올랐습니다.
1: 맛있어.
2: 고기 완전 실한데?
3: 매콤.
2: 완전 맛있는데?
0: 미경님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서 모든 음식을 직접 조리한답니다.
4: 만 여기다가 알아서 마무리.
3: 다른 것 진짜 조미료.
0: 아, 김치찌개는 역시 국물을 착 먹어줘야죠. 아, 맛있겠다.
4: 최대한 짜지 않게. 부담되지 않게 먹으면서 조금 먹고 나면은 입이 좀 바깥 음식 먹으면 짠데 집밥이라도 최대한 조금 조미료 안 들어가고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2: 밖에서는 국물 요리를 사 먹지도 않고 뭐 먹게 된다고 해도 국물이 너무 짜고 그래서 잘 안 먹는데 어머니 찌개는 그렇게 안 짜서 다 먹는 것 같아요.
0: 미경님네 밥상은 일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박한 집밥입니다. 그 중에서도 김치찌개는 호불호가 없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인데요. 그럼 김치찌개는 얼마나 건강한 음식일까요? 국물의 염도를 측정해봤습니다. 1.1%가 나왔네요.
5: 1.1부터 고염이래요.
4: 긴장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김치찌개를 끓여먹지 말아야 된다겠네.
2: 충격이 되는데? 머리는 엄청 싱겁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충격이에요.
5: 아까 식사하신 분 어땠어요? 좀 평소보다 짰어요?
4: 아니요? 짜지 않았어요.
2: 하나도 안 짰는데?
4: 오늘은 조미료를 진짜 안 넣었거든요. 김치, 고기, 두부 뭐 넣었지? 그리고 맛술 딱 그런 거밖에 안 넣었거든요. 지금요?
2: 싫어요?
4: 아 진짜
0: 국물 요리의 권장 염도인 0.8%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두 분이 후식을 드시려나 본데요. 미경님은 식사 후에 믹스커피를 꼭 마신다고 합니다.
4: 최소 세 잔? 식후는 꼭 한 잔씩 마시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직장 다닐 때는 막 여섯 잔도 마셨어요. 요게 믹스커피의 달달한 맛이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0: 케이크만 드시는 게 아니었네요. 두 분이 드시기에는 양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1: 맛있고
2: 맛있다.
3: 두 분이 평소에 이렇게 안 드셔도 도란도란 간식 많이 드세요?
2: 네, 저녁 먹고
1: 되게 TV 보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회사에 있었던 얘기도 하고.
2: 와,
0: 직장에 다니는 나윤님은 오후 3시가 되면 간식을 먹는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도 후식을 챙겨 먹는다네요. 먹은 음식들을 SNS에 올리는 게 취미라고 하네요. 나윤님은 먹는 거에 아주 진심인 것 같아요. 혼자서 케이크 한 판을 다 먹을 때도 있다는군요. 야, 진짜 쉼 없이 드시네요.
1: 이제 우리 또 그만 먹고
2: 이거 먹을 건데?
1: 어?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될까?
2: 같이 먹자고?
1: 어.
0: 네? 여기다가 아이스크림을 또 드시는 겁니까?
2: 대박. 맛있어. 역시 아이스크림을 먹어줘야지. 먹을 때는 약간 그걸 잊는 것 같아요. 먹을 때는 그냥 행복하고 너무 맛있으니까.
0: 저녁 식사를 물리자마자 푸짐한 후식까지. 미영님 네 밥상 이대로 괜찮을까요?
4: 고개만 살짝 살짝 카메라를 한번 볼게요. 눈에 힘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힘 빼야 돼요. 봐봐요. 지금 이렇게 하고
0: 두 번째 밥상의 주인공 금도윤님입니다.
4: 생각을 하면 이게 표정으로 살짝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표정이 나와요.
0: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요. 결혼 성숙이라서 눈꽃 뜰 새가 없답니다. 사진 촬영부터 편집까지 혼자 모든 걸 하느니 더 바쁘다네요.
4: 제가 촬영이 없으면 계속 작업하거든요. 8시간에서 한 14시간 정도 하겠네요. 거의 여기 있어요. 밖에도 잘 안 나가거든요. 나가면 힘이 좀 들어서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0: 도윤님은 주로 이 작업실 안에서 일상을 보냅니다. 여기서 숙식을 해결하는데 주로 간편식이나 배달 음식을 먹는답니다.
4: 오, 짬뽕. 치킨.
0: 배달앱 두 군데에서 VIP 고객이라네요.
4: 촬영을 마치고 딱 들어오면 무조건 치킨을 먹고, 치킨 먹고 주위에 있는 걸 다 먹어요. 한 또 한 3시쯤 되면 또 배가 고파요. 그러면 중간에 또 뭘 시켜 먹어요. 그래서 제가 식비로만, 이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식비로만 약 한 200에서 300을 쓴 것 같아요.
5: 혹시 옆자리에 있는 게
4: 네.
5: 이거는 뭔가요?
4: 아, 이건 이제 제가 또 너무 인스턴트 치킨 먹고 뭐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이거 하다 보면 내가 너무 정크푸드만 먹나 싶어서 반성의 느낌으로 이제 몸에 좋은 죽을 사서 죽을 먹습니다. 아이고. 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먹거든요.
0: 누가 온 것 같은데?
4: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 아, 배달 음식이네요.

0: 도윤님의 점심 밥상엔 오늘도 치킨이 올랐습니다.
1: 한 마리 주문하시면 네. 그 자리에서 다 드시나요?
2: 거의 뭐 다 먹죠. 거의. 한 1인 1당 아닙니까? 치킨을 먹으면 느끼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소스에 찍어 먹으면 덜 느끼해요.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죠.
0: 식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분.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까요? 또 다른 집밥을 만나러 왔습니다. 주부 이소연님이 점심을 준비 중인데요.

0: 오래 구워서 육즙이 좀 빠졌어.
1: 난 좋은데.
2: 너는 뻑살을 좋아하잖아. 육즙이 빠져서 좀 뻑뻑해졌어.
1: 난 맛있는데.
3: 원래 평소에 좋아하시는 고기는 뭐예요? 살 아니에요?
2: 목엽살. 목엽살. 그래서 삼겹살도 두막에 썰어가지고 양쪽 바싹 구워서 좀 레스팅 해놨다가 그냥 썰어서 쫙 나오는 육즙.
4: 소연님은 자타공인 고기 애호가입니다. 삼시세끼 밥상에 고기가 빠지는 법이 없다네요.
5: 다 좋아하지 않나요? 고기는 반찬 중에 육류 한 가지, 어류 한 가지, 그리고 야채류 한 가지 이렇게 이 정도 늘 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해요. 보통 그러니까 매 끼니마다 고기가 있기는 있죠. 뭐 국에 들어가 있든 뭐 찌개에 들어가 있든 또는 볶음으로 있든 항상 고기를 거의 안 빼먹는 것 같아요.
4: 고기 애호가의 냉장고 안은 어떻게 돼 있을까? 소연님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2: 대패 삼겹살. 요건 소고기.
4: 와, 고기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나옵니까? 와, 고기 종류가 다 있네요.
5: 소고기 먹다가 소고기가 없네. 그러면 돼지고기 남았어도 소고기 또 채워 넣고 돼지고기 먹다가 삼겹살 먹다가 목살은 있는데 삼겹살이 없다. 그러면 삼겹살 또 사다가 또 쟁여 넣고 몇 집에 이만큼씩 이렇게 나눠 드리고 남은 거.
4: 그런데 소연님은 지난해 이상 지질 혈증을 진단 받았다는데요.
5: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다. 그래서 제가 식이요법 하고 운동하고 해서 조절을 해보겠다.
4: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고 거의 매일 운동을 하고 있지만 개선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5: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4: 건강을 지키려면 밥상을 어떻게 차려야 할까요? 이제부터 그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밥상과 건강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귀하신 분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측정했고요. 체성분과 함께 혈압 수치도 쟀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6: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이 있으신가요?
7: 아니요, 없습니다.
6: 근데 병은 많아 보이세요. 지금 혈압이 많이 높고요.
7: 네네.
6: 157에 97인데 아마 이전에도 혈압 높다는 얘기를 좀 들으셨죠?
7: 네.
6: 그리고 지금 혈압은 복부비만 때문에 그런 거로 판단이 됩니다. 금대현님은 중성지방이 엄청 높아요.
7: 네.
6: 이게 보통 150 이하가 정상인데
7: 네.
6: 373. 그러니까 거의 뭐 혈관이 혈액이 아니라 기름이 떠다니고 있다.
7: 와.
4: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의 두 배가 넘네요. 중성지방은 왜 생긴 거죠?
6: 음식을 먹었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열량보다 많이 먹어서 남았어요. 그게 이제 체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건데요.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는 거는 평소에 과잉 열량 섭취일 때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4: 작업실에서 지내기 전에는 몸무게가 지금보다 20kg이나 덜 나갔답니다. 혈압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도윤님은 비만과 고혈압을 진단받았습니다.
6: 중성지방이 높으면 쉽게 말하면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자그마한 피덩이, 혈전 같은 게 생겨서 탁 막아버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심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협심증, 심근경색 되는 거고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중풍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만으로 딱 마흔 되셨잖아요.
7: 네.
6: 이거 지금 안 받고

0: 바꾸면 10년 내에 그런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 원인을 찾기 위해 강재현 교수가 도윤님의 일상을 들여다보는데요.
0: 빵과 스낵이네요. 단팥빵 하나만 해도 보통 300에서 50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이분이가 간식으로 드시네요. 그리고 배달 음식인데 보니까 이게 뭔가요? 치킨 아닌가요? 프라이드 치킨? 그걸 얼마나 드세요? 이거 다 드세요?
2: 다 먹죠.
0: 열량이 몇 천쯤 되겠는데요? 예. 그것도 여기 보니까 뭐 크림 비슷한 거에 찍어 드시는 것 같은데 열량도 높지만 나트륨 섭취가 많고요. 상당수의 배달 음식과 대부분의 가공 간편식들은 나트륨 함유량이 높아요. 저는 분명히 혈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분은 본인이 한 끼도 해먹지 않으시고 대부분 가공식품을 사 먹거나 배달음식을 시켜 먹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줄이고 되도록 이번 집밥 위주로 주시는 생활습관 교정, 밥상 교정이 중요하고 혈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1: 배달음식과 간편식으로 생활하는 도윤님을 위한 솔루션은 직접 밥상을 차려라. 미경님과 나윤님은 어떨까요?
0: 그래서 식단을 보니까 그래도 어머님이 정성스럽게 식단을 짜서 하고 계신데 잘 보면 짠 반찬 몇 개예요. 그죠? 김치, 뭐, 그 다음에 또 뭐 장아찌, 그리고 또 찌개. 이런 식으로 드시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1: 염도가 높은 식단이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0: 그 다음에 파티가 벌어지더라고요. 식사로 섭취하는 열량보다 이러한 아이스크림, 뭐 쿠키 아니면 케이크로 드시는 열량이 되게 많아요. 따님하고 따님이 열심히 드셨던 그 케이크 하나가 500칼로리 이상이에요. 한 조각이. 그럼 거의 한 끼 열량인데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엔 단백질이 거의 없거든요. 근육은 적고 체지방이 많은 비만이 된 겁니다. 이번에 혈액검사를 해본 결과도 정확히 일치해요.
1: 짭짤한 식사에 푸짐한 후식은 미경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질혈증과 당뇨 전 단계가 진단됐는데요. 나윤님도 엄마 미경님처럼 혈당이 높은 게 문제입니다.
0: 김미경님의 경우 혈당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정상 혈당은 아니고 당뇨도 아닌 당뇨 전 단계. 따님의 경우는 혈당이 정상은 정상이지만 1만 올라가도 전당뇨예요. 이 상태의 생활습관으로 어머님 나이가 되면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당뇨병의 가족력이 없더라도 실제로 생활습관이 안 좋을 경우 또는 식습관이 안 좋을 경우 당뇨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성인의 그 실명 원인 중에 1위가 당뇨병입니다. 또 콩팥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켜서 실제 투석이나 또는 신장 이식이 필요한 만성 콩팥병증의 가장 큰 원인도 바로 당뇨병입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전 단계도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을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질환입니다.
1: 미경님과 나윤님의 솔루션은 싱거운 밥상을 차려라.
0: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5g 이하의 소금을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김치찌개를 국물을 밥에 말거나 떠먹어서 200g을 먹었다고 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 소금 함량은,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 함량은 2g이 넘게 되죠. 한국인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찌개나 국을 국물채로 마시거나 떠먹지 않고 주로 건더기 위주로 드시거나 찌개의 일부를 즐기는 방법이 일단 가장 좋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음식들의 염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고염도로 측정됐습니다. 하루에 밥 숟가락으로 2분의 1의 소금을 먹는 게 적당하다는군요. 마지막으로 소연님의 결과인데요.
0: 콜레스테롤이 248,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153, 130 이하가 정상인데 이렇게 맨날 운동하고 날씬하신 여자분에게는 예상 못한 결과죠.
1: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소연님은 이상지질혈증으로 확인됐습니다.
0: 이상지질혈증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특별히 불편한 게 없으니까 적절한 조절이나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나중에 10년, 15년, 20년 후에 동맥경화성 질환이 크게 문제가 되고 나서야 아차 하는 그런 늦었다 하는 치료 시기가 되는 게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 소연님의 밥상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는데요.
0: 고기는 저는 오히려 건강을 위해 적절한 단백질은 드시라고 하는데 네. 아까 공교롭게도 대게 있는 고기는 다 마블링이 심하게 돼 있는
2: 네 그런 거를 좀
0: 그렇죠.
2: 예, 특수 부위 네. 살치살이 그러니까. 이런
0: 지금 정도 건강한 몸매시면 날씬한 몸매면 100 아래인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비만이나 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네. 전적으로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드셨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2: 아, 네.
1: 기름진 고기를 즐기는 소연님에겐 밥상에 기름기를 빼라. 진단 결과 귀하신 분들 모두 밥상 개선이 시급합니다.
0: 정상 혈당이다가 당뇨 전 단계로 가거나 또는 고혈압이 없이 정상 혈압이었는데 경계 고혈압으로 갔다. 그러면 바로 그때 이렇게 된 나의 문제가 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혹시 짜게 먹었는지 고열량 음식을 많이 먹게 됐다든지 그런 문제를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환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1: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서진이 임상영양사의 도움으로 나에게 맞는 식단 짜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키와 몸무게를 바탕으로 계산한 귀하신 분들의 하루 에너지 필요량입니다. 이 열량에 맞춰 먹는 게 중요한데요. 이를 바탕으로 측정한 한 끼 식사량입니다. 저녁 식사를 기준으로 섭취할 수 있는 곡류와 어육류, 채소량인데요. 우유와 과일은 1일 간식량입니다.
3: 만성질환 전 단계의 경우에는 한 가지 식품이나 뭐 한 가지 영양소를 좀 과도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전반적인 식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권장을 드렸습니다. 소금이라든지 기타 양념, 조미료를 줄이고 좀 가공을 덜한 상태에서 섭취를 하신다면 오히려 밥이랑 반찬이랑 어육유찬 포함해서 골고루 식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기로 치면은 탁구공만 한 40g 정도.
4: 그렇게 조금이요?
3: 생선 이게 50g 이 정도. 그쵸.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어머, 너무 놀라셨어. 두부로 치면 한 80g 정도?
5: 굴하고 바나나 먹는 건 괜찮나요?
3: 네, 괜찮습니다. 바나나에 칼륨 많아서 텐에 있는 나트륨 배출에도 좋아요. 네.
5: 한 묶음 먹는다.
2: 한 묶음?
1: 한 묶음을 드신다고요?
3: 그래서 지금 두 단이면 하루 전체 바나나 하나 드실 수 있어요.
5: 하루에 하나요?
1: 와.
3: 하나 드실 수 있어요.
6: 당근 저를 주스로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3: 식이섬유소가 일정 수준의 그 길이가 있고 끊어지지 않아야지 포만감을 높이고 체내에서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스로 갈아 드시진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6: 그럼 토마토도 마찬가지고요?
3: 네, 마찬가지고요.
1: 포화지방 흡수를 줄이기 위해선 기름기가 적은 육류를 쓰고 조리용 기름은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소금 대신 향신료를 다양하게 쓰면 싱거운 맛을 향미로 보충할 수 있다네요. 아우, 이거 좋은 꿀팁인데요. 유일하게 먹는 양을 늘려도 좋은 식품군은 바로 채소류입니다.
3: 많은 채소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데쳐서 채소 섭취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도해 보실 수도 있고요. 특히 생채소를 먹었을 때 식이섬유소로 인해서 소화가 불편하셨다면 나물을 드시면서 조금 더 편하게 채소 섭취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샐러드보다 10배, 100배 건강하고 좋은 음식이 우리 나물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나가봐도 이렇게 다양한 나물을 조리해서 먹는 나라는 저는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식이섬유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물의 특징상 그게 싹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다 큰 채소보다도 안에 더 많은 영양소, 더 많은 폴리페놀들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영양학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채소 중에서도 나물은 우리에게 친숙한 식재료인데요. 나물 종류만큼이나 영양분도 다양합니다. 나물에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나물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은 혈당 수치를 조절해주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준답니다. 흔한 줄 알았는데 나물이 아주 귀하신 나물이네요. 나물 음식 연구고와 함께 색다른 밥상을 차려보겠습니다.
4: 그래서 이제 물을 이제 끓거든요. 줄여요. 그러면은 잦아들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부터 넣을게요. 그래서 다 얘네가 잠겨질 수 있도록.
1: 나물은 주로 데쳐서 먹죠. 중불에서 익히면 나물이 더욱 아삭해진답니다.
4: 보통 삶으시는 거랑 어떻게 했는지 끝에 한번 줄기나 이파리나 이런 걸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면서 딱 물릴 정도.
1: 양념은 소금과 들기름 두 가지만 씁니다.
4: 기름을 묻히면 코팅이 돼요. 그래서 소금이 안 배거든요. 그래서 소금으로 어느 정도 또 한 다음에 기름을 해주셔야 좀 맛이 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잘 버무린 취나물을 현미밥에 올리면 나물밥. 통밀빵 위에 얹으면 나물빵이 됩니다. 모든 나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데요. 두부조림에 두릅을 넣으면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자, 나물로 차린 밥상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4: 밥은 드실만 하세요? 밥은 드시죠.
7: 아, 너무 맛있는데요.
4: 너무 맛있어요.
6: 들기름만 찍었는데 마치 간을 한 것 같은 느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 집 가족을 건강한 밥상으로 차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8: 기대할게요.
6: 네.
8: 일단 오늘 집에 가면 이제 고기 냉장고하고 빵 냉장고는 다 비울 생각이에요.
6: 정말 이번에 안 하면 만약에 관리를 안 하면은 몸이 정말 무슨 큰일 날 것 같아요.
9: 제가 사실 혼자 살다 보니까 책임져준 사람이 없고 요리를 제가 할 형편도 잘 되진 않아요. 저러면 안 되겠지만 한번 해봐야죠. 이렇게 살다가는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살면은 나중에 큰 병 걸린다 하셔가지고.
1: 식단 개선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샐러드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귀하신 분들에겐 한식으로 개선하라는 처방이 내려졌는데요.
0: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고 익숙한 식단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만든 식단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중해 식단이 건강하다고 유명하다고 해봤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중해 식단을 유지하는 건 식재료 구하는 것, 또 우리의 입맛, 여러 가지 그런 식문화상 지속이 쉽지 않잖아요.
1: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 귀하신 분들의 특징은 활동량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0: 건강한 생활습관 그리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생활습관에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식단 개선 또는 밥상 개선이지만 그 이외에도 운동이 부족한 분의 경우는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건 역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귀하신 분들의 활동량을 높이라는 처방이 떨어졌습니다. 최재성 물리치료사와 함께 운동을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10: 걷는 건데 좀 강하게, 과하게 걷는 거예요. 이봐 걷는 거 이렇게 걷죠? 우리는 이렇게 가슴을 당당히 앞으로 네, 어깨는 피시고요. 네, 손끝은 허벅지 안쪽에 그리고 반대 손은 엉치로 갈 겁니다.
1: 과하게 걷기 동작은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전신 운동입니다.
10: 뒤로, 앞에서 뒤로, 오금 밑으로 손끝이 터치,
1: 두 번째 운동은 어깨는 물론 하복부 그리고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10: 어깨 뒤쪽을 쫙 펴줄 수 있도록 복근이랑 버티는 엉덩이가 힘이 쓸 수 있도록

0: 그냥 숙였다가 밑에 보고 일어나면 돼요. 숙였다가 일어나고.
1: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는 스쿼트는 자세가 잘못되면 무릎에 손상을 줄 수 있어서 안전하게 의자를 사용합니다.
0: 일어났다가 너무 잘하네요.
2: 내 컨디션에 맞춰서 운동하는 거죠.
3: 근육, 혈관들이 뭐 근육 사이사이도 지나가니까요. 예, 그런 압박이 좀 풀리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또는 근육이 커져가지고 거기가 혈액이라든지 당의 저장 창고가 되는 것들. 결국에는 내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장기간 동안 내가 좋아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1: 몸 상태에 따라 운동 시간을 조절하면서 저강도의 운동을 하면 포기하지 않고 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아니면 그냥 평생 이 몸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장가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건강한 몸으로 건강하게 운동하고 건강하게 일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5: 이번 기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좀 점검하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쳐보려고요.
6: 건강한 몸으로 만들고 싶어요. 식단은 제가 딸이랑 같이 최대한 이제 그러니까 최대한 맞춰서 먹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는 밥상 개선법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운동법까지 두 가지 처방을 바탕으로 귀하신 분들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솔루션을 시작한 지 열흘째. 중간 점검을 위해 미경님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7: 왔습니다.
8: 네.
1: 싱거운 밥상을 차리라는 과제를 받았었죠. 미경님은 고춧가루와 깨, 그리고 식초 등 각종 양념을 활용하고요. 저울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서 과식하지 않도록 음식량을 조절합니다.
9: 그 영양사님이 저염 간장을 쓰고 저염 소금을 쓰고 식초하고 매운 고춧가루로 대체를 하면은 한식으로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반찬을 만들어 먹고 있어요.
1: 미경님표 제육볶음의 염도는 얼마일까요? 제육볶음 평균이 1.2%인데 오, 딱 절반 수치네요. 미경님은 육류나 두부를 매끼니 챙겨서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쓰고요. 채소는 생채나 초무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먹습니다. 포만감이 생긴다네요.
7: 이렇게 드시면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9: 제가 그 전에 식단하기 전에는 조금 잘 부었는데 손가락, 특히 손가락이 맨날 이렇게 잘 안 지워졌었는데 좀 저염으로 먹다 보니까 이렇게 잘 지워져서 너무 좋아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1: 솔루션 열흘 만에 미경님의 밥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0: 청출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한 저보다 더 잘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사실 우리가 달게 먹고 짜게 먹는 것은 음식의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짠맛과 단맛 대신에 다른 맛, 예를 들어 고춧가루, 후추, 식초를 적절히 사용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맛을 높여주고 풍미를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소금과 당이 아닌 다른 그런 맛을 내는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도윤님을 다시 만난 곳은 한 오피스텔인데요. 작업실 생활을 완전히 청산했답니다. 도윤님에게 내려졌던 처방은 손수 밥상을 차리는 것. 태어나서 처음으로 요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7: 요즘 식사 메뉴 정하실 때 무엇을 신경 쓰실까요?
11: 가공되지 않은 걸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그냥 자연의 음식에 뭐 데쳐서 먹건 삶아서 먹건 그런 거 위주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던 도윤님은 이제 장을 봐서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합니다. 해떠 있을 때 시작한 요리가 해가 지고 나서야 완성됐는데요.

0: 서툴지만 엄청난 정성이 들어간 도윤님표 집밥.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1: 너무 맛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 이거 못할 거 못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식단 먹을 거 먹으면서 건강해지다 보니까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계단이나 이런 거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무릎이 좀 안 좋았었는데 그것도 사실 크게 없고요. 치킨, 피자, 햄버거, 라면, 빵 먹을 때는 하루 종일 그냥 몸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근데 지금은 무겁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2: 배달 음식은 이제 안 드시나요?
1: 배달 음식 안 먹습니다. VIP 다 내려놨습니다.
0: 도윤님은 내 손으로 차린 집밥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됐답니다. 소윤님도 포화지방을 뺀 밥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밥상만 바꿀 뿐인데 과연 건강에 변화가 생길까요? 미경님은 당뇨 전 단계 진단과 함께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는 경고를 받았었죠.
3: 이거 뭐야 맛있는데?
0: 식후 1시간마다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 뭔지 확인한다네요. 이날 먹은 나물과 두부는 어떨까요?
3: 엄마 원래 막 80 올라가잖아.
4: 뭘 먹은 거야? 밥을 안 먹었나? 121이야. 식전에는 분명히 112였는데 9밖에 안 올랐어요. 오늘 저녁 식단이 최고의 당뇨 식단인가 봐요.
3: 역대급이야.
4: 아니 이 숫자가 지금 그전에는
3: 처음인데?
4: 막 185
3: 200까지도 올라간 적이 200이 넘은 적도 있어요.
4: 기본이 150, 막 160 이랬어요.
5: 똑같은 한 끼의 밥을 먹더라도 나물밥을 먹게 되면 채소 식이 섬유가 많아지고 그 안에 사실 밥은 반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거기다가 다른 반찬도 뭐 두부라든지 계란처럼 혈당을 거의 조금밖에 안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한 끼를 먹어도 그런 식단으로 먹게 되면 혈당은 조금밖에 안 올리는 거죠.
0: 밥상 개선과 꾸준한 운동을 실천한 20일간의 프로젝트. 귀하신 분들의 도전이 끝났습니다. 이들의 몸에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6: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6: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7: 네네.
6: 어떻게 식사 조절은 잘 하셨고요?
7: 잘했어요.
6: 두 분 어떠신지 김미경님부터 보겠습니다. 체중이 4.1kg나 빠졌는데요.
7: 네. 이야,
6: 대단하신데요. 체지방도 한 2, 3kg도 줄었어요.
7: 네.
6: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하신 거로 보입니다. 자, 오늘 거 볼까요? 혈당이 86, 정상입니다. 바로 정상이 되네요. 전당뇨는 완벽하게 탈출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잘하신 거예요?
7: 일단은 제가 좋아하던 그 믹스커피는 진짜 안 마시고
6: 예.
7: 그냥 커피도 최대한 안 마시고
6: 예.
7: 식단 관리는 최대한 야채를 좀 많이 먹고 단백질을 꼭 챙겨 먹었어요.
0: 미경님은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솔루션 전보다 현저히 떨어졌어요.
6: 임나연님 거 볼까요? 우선 혈당이 90으로 조금 높은 정상이었죠. 이번에 보시면 74가 됐습니다. 보통 70에서 99 사이를 정상으로 보거든요.
3: 대박.
6: 예, 정상의 아랫동네로 갔습니다.
0: 나윤님도 솔루션 전과 비교해 혈당이 25나 낮아졌는데요.
8: 단 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조금 과일로 그렇죠. 조금 이렇게 네, 채워주고 그다음에 식사를 이제 잘 챙기니까 이제 간식을 먹고 싶다는 욕구가
6: 그러죠.
8: 네.
0: 미경님과 나윤님 모두 당뇨병의 위기에서 멀어졌습니다.
7: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부터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제 몸을 위해서 열심히 관리를 하고 무엇보다 이제 당 관리도 이번에 좀 좋아져서 계속 관리를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0: 이상 지질혈증을 진단받았던 소윤님의 결과도 궁금한데요.
6: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게
5: 네. 콜레스테롤이 248로 네. 많이 높았고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네. 163이었던 게 문제였죠. 네. 콜레스테롤이 232로 줄었고 LDL도 154로 줄었는데 개선이 됐습니다.
0: 밥상을 바꾸자 콜레스테롤 수치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5: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이상지질혈증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은 열심히 했지만 반면에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운동으로 안 되던 이상지질혈증의 문제 해결이 밥상을 바꿈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7: 앞으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겠냐. 저는 기본적인 이 식단은 유지를 할 거예요.
0: 혈압과 중성지방 수치가 매우 높아 고민이 깊었던 도윤님.
5: 아직 약간 높지만 157에 97에서 146에 88이니까 한 10 정도씩 떨어졌거든요. 그다음에 그 체중이 보니까 진짜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6kg가 넘게 줄었네요.
9: 야,
5: 대단하십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게 중성지방이 너무 높았잖아요. 보통 150 이하가 정상인데 373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시겠습니까? 정상입니다. 133입니다. 반 토막이 아니라 거의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9: 고맙습니다. 피가 깨끗해진 거예요.
5: 걸쭉했던, 기름으로 걸쭉했던 피가 맑아진 거. 축하드립니다.
9: 고맙습니다.
0: 놀랍게도 중성지방 수치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5: 실제로 환자분들이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고 결과가 좋아졌을 때 가장 깜짝 놀라는 수치가 중성지방 수치예요. 밥상을 개선하면 가장 빠르게 가장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상지질혈증 항목이 중성지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0: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1: 저의 건강관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방법을 알았거든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5: 제가 의사로서 30년 동안 진료를 해보면서 점점 더 늘리는 것은 병원에 오기 전에 큰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밥상을 개선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점점 더 느끼게 되거든요. 건강한 식재료로 건강한 밥상을 꾸리되 최대한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밥상을 꾸리는 게 오래도록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3: 맛있어?
0: 밥상을 바꿨더니 몸이 바뀌었고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루 세 번 우리가 마주하는 밥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밥상엔 어떤 음식을 올리시겠습니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2: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0: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1: Happy New Year!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4: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0: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1: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1: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지난 5일 쓰러진 배우 강수연 씨가 결국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을 황망히 떠난 이들. 그들을 죽음의 길로 이끈 것은 바로 약해진 뇌혈관. 여러 원인에 의해 얇아진 혈관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 터지는 뇌동맥류는 뇌 속 시한폭탄이라 불립니다.
1: 이제 어떤 나쁜 상황이 생길까 봐 밖에를 못 나갔어요. 운전도 못하고.
2: 뇌동맥류가 있다 그러니까 운동도 가기 싫은 거예요.
3: 뇌의 시한폭탄이다. 그리고 이게 파열되면은 사망률이 30%고.
0: 그런데 급사의 원인인 뇌동맥류는 정말 시한폭탄일까요?
4: 10년 전에도 그 모양이었고 지금도 그 모양이라 그러니까
5: 그래도 위험하지 않으니까 6개월 있다 또 추적관찰로 해보자 하시니까.
6: 시한폭탄이 100년 후에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안전하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게 있고 어떤 분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 동맥류가 있습니다.
0: 뇌동맥류 치료는 두개골을 열어 클립으로 혈류를 차단하는 개두술과 다리 혈관을 통해 코일을 넣는 색전술을 떠올리지만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0: 어떨 때 치료가 필요하고 어떨 때 필요하지 않을까요? 피하고 싶은 두려운 병, 뇌동맥류. 뇌혈관 전문의 최석훈 교수와 함께 뇌 속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뇌동맥류에 대해 자세히 또 제대로 알아봅니다.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윤현엽 씨는 자신을 기적의 생존자라 말합니다.
1: 기적이라고만 하죠. 저 같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간 사람도 있고 몸에 어느 한쪽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다 그랬는데 뭐 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죠.
0: 대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 출혈 할 때 기억나세요?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1: 여기에서 그 낚싯줄 탁 터지는 소리 있잖아요. 아, 예. 그런 식으로 탁 터지는 소리가 나서
2: 나중에
1: 갑자기 어지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0: 갑작스런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낀 후 쓰러졌다는 그녀. 좌측 뇌 부위에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겁니다. 원인은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 때문이었습니다.
1: 갑자기 이게 낚싯줄이 탁 터지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소리가 여기서 탁 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막 어지럽더라고. 근데 이제 내 느낌으로 이건 내가 터졌나?
2: 터질 때 이거보다 더 대파열했으면 돌아가셨겠지. 근데 살짝 나고 그러니까 완전히 불사조 같은 상황이세요.
0: 뇌동맥류 파열은 30%의 환자가 즉사할 정도로 위험한 질환인데요. 그녀는 빠른 응급처치와 수술 덕분에 생존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뇌동맥류란 무엇일까요? 뇌동맥류는 뇌혈관벽이 약해져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말합니다. 혈류 흐름이 많은 교차 지점이나 동맥이 갈라지는 곳에 주로 생기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터져 시한폭탄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최근 뇌동맥류 환자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2: 조기 검진 시스템이 발달하고 뇌 영상도 저희들이 많이 촬영해보는 그런 시대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류 환자가 증가한다기보다는 그런 검진 시스템을 통해서 발견되는 동맥류, 조기에 발견되는 동맥류가 많아진다. 그래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0: 뇌동맥류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기 발견율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전체 인구의 약 3에서 5%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환자들이 느끼는 뇌동맥류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3: 이쪽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기력이 없어요.
4: 앉았다 일어나면 핑 이렇게 어지러워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하고 있다. 아 이건 안 되겠다.
5: 이번에는 두통이 그때하고 뭔지 모른 다른 두통 같이 조금 더 아파서 겁이 났기 때문에 또 검사를 또 한 거예요.
0: 그럼 환자들이 경험한 이 증상들은 모두 뇌동맥류 증상일까요?
2: 딜레마가 있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다 동맥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띵한 두통만 가지고 동맥류의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게 되겠죠.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뇌 안에서 유발되는 두통, 특히 혈관성 두통은 일단은 시점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혈관 벽에는 통증을 느끼는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갑자기 이렇게 팍 부풀어 오르거나 이럴 때는 일단은 통증을 유발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띵하다든지 아니면 시점이 분명한 두통이 있는 경우는 한번 혈관성 두통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오히려 왼쪽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해서 저한테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 안심합니다. 어떤 한 군데가 아파요 이런 거는 거의 두피통입니다.

0: 그래서 어떤 전조 증상을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정확하게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런데 뇌동맥류가 파열됐을 때 증상은 무엇일까요? 장차임 환자는 3년째 최석근 교수의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 오면 늘 긴장이 된다는데요.
0: 그 2019년도 사진이시거든요. 10월이시네요. 그때 출혈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어떤 증상이 오셨어요, 그때?
2: 갑자기 구토하면서
0: 그렇죠. 네, 뇌압이
2: 화장실에서
0: 네.
2: 일 보는데 갑자기 머리가 완전히 여중 정수리가 완전히 막 벌어질 것 같이 그러던데.
0: 그렇죠. 어떤 분들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내 머리를 참기름 짜는 기계에 밀어 넣는 것 같다. 아니면은
2: 아, 저기 증상이 저기가 틀린.
0: 또 어떤 분은 갑자기 외계인이 와가지고 뿅 하고 이렇게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든다. 여러 가지 많아요. 네네.
1: 환자는 개두술로 파열된 동맥류뿐 아니라 파열 위험성이 있던 작은 동맥류까지 한꺼번에 치료했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 또 다른 동맥류가 관찰돼 추적 검사 중입니다.
0: 뭔가 출혈을 했다는 거는 그 이후에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뇌에 있는 지주막들이 약간 염증성 반응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뼈가
1: 약해진
0: 이렇게 되면
1: 혈관벽
0: 이제 조금
1: 때문에 뇌동맥류가
0: 자극을
1: 재발되기도
0: 받을 것
1: 하는데요. 그래서 두려움이 큽니다.
0: 같아요. 머리.
3: 저도 걱정이 돼가지고,
0: 네네네.
3: 다행히 이제 안 좋아지진 않고 있다니까.
0: 커지는 거 빨리 발견하고 해결만 하면 다 문제가 없습니다.
3: 만약에 이제 그 마성이 일으키면 먼저 증상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 건가요?
0: 아니, 그거 생기면 안 되죠.
3: 혹시
0: 네.
3: 모르겠어요.
0: 혹시라도 그러면 오셔야 되고, 그런 거안 생길 겁니다.
1: 이젠 병을 알고 있으니 예방도 가능하지만
0: 갑자기
1: 생사를 넘나든
0: 출혈하는 거
1: 경험으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0: 네네네. 그러니까.
2: 두통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벌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는 저는 엄청 심하게 왔어요.
4: 정수리가 쪼개질 정도로 아프더래요.
2: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4: 전조 증상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아프다, 뭐, 아프다라는 얘기도 안 했고.
1: 그렇다면 생존한 환자들이 말하는 뇌동맥류 파열 증상은 무엇일까요?
5: 화장실을 갔다가 왔는데 쓰러졌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딱 안았는데 눈이 이렇게 돌아갔더래요.
6: 누웠어요. 누웠었는데 재차 일어나려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들이 와도 엄마 하고 끌어안고는 그러고는 몰라 가불었어 몰라.
7: 뻥뻥했죠.
8: 어디가요?
7: 여기 이쪽이에요. 이거 이제 하여간 이쪽 부분이 뻐근했으니까 제가 잡고 여기를 잡고
1: 파열이 일어나는 순간 환자들은 상상도 못할 극심한 통증과 혼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0: 우리가 동맥류가 있는데 여기 구멍이 뻥 나서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을 하는데 대폭발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대가 다 망가지죠. 막 화산재도 있고 그다음에 용암이 흘러나와서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데 대파열을 하는 경우는 보통 사람이 의식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바로 혼수 상태라든지 반혼수까지 가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 두통 있을 때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참기름 짜는 기계에 머리를 집어넣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뒷목이 뻣뻣해지고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한 극심한 두통이 발생하는가 하면 오심과 구토, 경련과 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의식 저하와 신체 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증상이 나타난 후엔 빠른 치료가 생사를 가름합니다. 유도희 씨는 두 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8월 지주막하 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5: 느낌이 안 좋으니까 그럼 빨리 119 불러. 그래갖고 119로 불렀어요. 그래갖고 왔는데 의료원

0: 처음에는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저는 의식을 잃었는데 대의료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긴급 그 처치를 하고 다음날 이제 제가 의식을 이제 찾은 거죠. 이런 일이 나한테도 있는구나, 올수 있구나. 근데 너무 놀랍죠.
1: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만에 깨어난 그녀는 치료 병원을 찾기 위해 시간을 지체했지만 다행히 후유증이 남지 않고 잘 치료됐습니다.
2: 아, 이분은 적어도 3개 내지 4개 동맥류가 있는 분인데 그 동맥류 중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 요 부분이 터진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코일 색전술을 시행한 환자죠. 그래서
1: 사열된 부위에 코일을 넣어 다행히 추가 출혈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치료 병원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했던 유도희 환자.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2: 환자마다 터지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는 동맥류가 터졌는데 현재 계속 출혈을 하면서 병원을 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한번 탁 터진 다음에 주위에 압력이 올라가면은 멎어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치료를 해서 많은 숫자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성적이 굉장히 좋아져 있는데 줄줄줄줄 피가 나는 경우는 제가 바로 옆에 있어도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1, 2분 만에 뇌압이 올라가서 사망하는 경우는 그건 예측하기도 저희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문헌에 발표된 것보다는 제가 파열된 동맥류 환자를 봤을 때 이렇게 초기에 빨리 수술을 들어가고 빨리 어떤 문제가 올수 있는 걸 파악해서 치료를 하면은 요즘은 완치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1: 출혈 부위가 안정된 후한달 만에 다시 수술장으로 향하는 유도희 환자. 파열 가능성이 남아있는 뇌동맥류 치료를 위해서입니다.
2: 중요한 거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동맥류가 이 코일 색전술한 거보다 또큰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약간 권투 장갑처럼 보이는 거 있죠? 예, 이 동맥류인데 이 동맥류는 지금 딱 여기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보면 중앙에 턱 박혀 있는 동맥류입니다. 그래서 원래
1: 동맥류가 뇌 중앙에 위치해 있어 수술 과정이 쉽지 않은데요. 어려운 위치에 있는 만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치료할 수 있는 개두술을 선택했습니다.
2: 이 동맥류는 제가 수술하면서 오늘 터질 수 있습니다. 터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술 중에 터지면 환자가 수술방에서 잘못될 수도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 출혈을 임시로 막을 수 있는 쪽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이는 방향으로 들어가고 제가 조금 혹시 수술 중에 일어나는 그 위험성을 제가 좀 감수하면서 들어가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1: 1%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뇌혈관 수술. 최석근 교수는 28년간 뇌혈관 수술을 집도한 베테랑 신경외과 의사지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술대 앞에 섭니다. 환자는 아직 치료하지 않은 여러 개의 뇌동맥류가 남아있는 상태로 그중 파열 위험성이 높은 동맥류를 먼저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술은 우측 두개골로 접근해 뇌를 덮고 있는 막을 절개해 들어갑니다. 이후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 공간을 조심스럽게 방리해 뇌동맥류에 접근하는데요. 클립을 이용해 혈류를 차단시키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신경과 혈관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뇌는 뇌동맥류까지 접근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출혈이 일어난 후라 미세혈관들까지 복잡하게 감싸고 있는데요. 서두르지 않고 섬세하게 방리하며 동맥류까지 접근합니다. 이제 클립을 결찰할 차례. 동맥류 크기에 따라 사이즈가 달라지는데요. 티타늄 소재의 클립은 자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성도 높습니다.
2: 클립 홀더 줘보세요.
1: 뇌동맥류의 목 부위를 안전하게 클립으로 결찰했습니다. 두 번째 클립 결찰도 성공. 그런데 최석훈 교수가 사진

0: 에선 보이지 않았던 숨은 뇌동맥류를 발견했습니다. 빨갛게 부푼 아주 작은 동맥류인데요. 클릭 결찰을 하기엔 너무 작아 지혈제로 혈관 주변을 보강해 파열을 예방합니다. 개두술이 아니었다면 발견이 어려웠을 텐데요. 이것이 수술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1: 오늘 수술 필드에서 동맥류의 아주 애기 동맥류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번 수술 통해서 얻은 수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나중에 동맥류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동맥류를 발견한 게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초기 동맥류죠. 네.
0: 일주일 후 수술을 마친 유두희 환자 상태는 어떨까요?
1: 손 한번 봐볼게요. 주먹 한번 잡으세요. 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네, 힘 괜찮고.
2: 네.
1: 빨간 거. 네.
0: 그녀는 수술 후 특별한 이상 증상 없이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1: 아, 그리고 냄새 맡는 거는 괜찮으세요?
2: 네, 괜찮아요. 네,
1: 괜찮으시죠. 네. 이 그 부분 수술하고는 냄새 맡는 게 장애가 많이 오는 부위입니다. 시신경하고 중요한 신경들이 많아가지고 네, 치료가 잘 된 것 같습니다.
2: 네. 그러면 제가 네. 뭐 일상생활은 다 해도 돼요?
1: 일상생활 하시려고 수술하신 겁니다. 뭐 하시는데 과격한 운동 이런 거 하세요?
2: 아니요, 아니. 아, 집에 있을 때는 네. 그 러닝머신을 한 시간 20분 했는데.
1: 아, 네, 괜찮, 좋습니다. 아주. 아. 네, 네. 그러니까 동맥류라는 병이 네. 실제로는 이게 극과 극을 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혈압성으로 이렇게 출혈을 하셔가지고 마비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병보다는 훨씬 큰 병입니다. 근데 또 그거에 비해서 잘 치료하면은 멀쩡하게 나올 수 있는 병이 이 동맥류 파열입니다.
0: 개두술은 두부를 절개하지만 또 재발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뇌동맥류 치료는 개두술만이 최선일까요? 평소 어지럼증이 있었다는 강찬숙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건강검진을 받고 뇌동맥류를 발견했습니다.
3: 뱅글뱅글 돌듯이 머리가 그렇게 아팠거든요. 아, 이번은 건강검진 때 한번 찍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하게 됐어요. 진단받은 거에 대해서 좀 무섭고 힘들었고요. 네,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좀 힘들었어요.
0: 환자의 뇌동맥류는 약 6.4mm의 커다란 크기인데요. 그녀는 머리뼈를 여는 개두술이 아닌 혈관 내 튜브를 통한 코일 색전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코일 색전술은 무엇일까요?
1: 이 부분이 대퇴동맥인데 여기를 통해서 대동맥 가서 경동맥을 통해서 뇌까지 이 경로를 이용해서 이 관이 들어갈 겁니다. 관이 들어간 다음에 거기를 이용해서 이 코일 색전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0: 먼저 대퇴동맥을 따라 가이딩관을 경동맥까지 도달하게 한 후 가는 와이어를 삽입하는데요. 이 와이어를 통해 도관이 동맥류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혈류가 뇌동맥류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동맥류 안을 백금 코일로 채워 넣으면 치료는 끝나는데요. 동맥류의 목이 넓은 경우 코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먼저 스텐트를 삽입한 후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1: 어떠한 그 기구라도 이 혈관벽에 손상을 주면은 파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맥류가 오히려 작으면은 저희들이 엄청 긴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혈관벽에 이런 튜브 자체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0: 두개골을 열지 않고 치료하는 코일 색전술. 90년대에 등장해 뇌동맥류 치료의 혁명이라 불렸는데요. 치료 추이를 살펴보면 코일 색전술 환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코일 색전술은 수술보다 더 안전한 걸까요?
1: 제가 코일 색전술을 할 때 암묵적인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두 개 동맥류라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근데 하나는 고무장갑 같은 성상의 동맥류일 수도 있고 하나는 아주 얇은 비닐막 같은 동맥류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은 모양의 동맥류도 서로 혈관벽이 다를 수 있는 거죠.

0: 동맥류 목에 약한 부분이 있는데 관이 들어가다가 거기는 약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조작을 하다가 터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 내에서 이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증상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혈소판이 달라붙게 돼 있거든요. 제가 어떤 시술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 안전이 담보가 될때 환자에게 권유를 드리게 되는 상황이죠.
1: 코일 색전술은 회복 시간이 짧고 수술 과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영상을 참고하며 혈관 내 시술을 해야 하는 만큼 최석근 교수는 촬영 영상을 꼼꼼히 살피며 수술 계획을 세웁니다. 강찬숙 환자의 코일 색전술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도관을 섬세하게 조작해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고 뇌동맥류까지 안전하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동맥류의 목 부위가 넓은 환자, 삽입한 코일이 빠지지 않도록 혈관 내 스텐트 삽입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성공적으로 시술이 끝났습니다. 이제 환자는 뇌동맥류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졌는데요. 그럼 코일 색전술과 개두술의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요?
0: 동맥류 옆에 중요한 혈관이 나가서 코일을 했을 때그 혈관을 막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동맥류 모양이 코일을 했을 때 코일이 빠져서 다른 뇌졸중을 시술에 의해서 유발한다든지 그거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혈관 회복적인 특징이 이 코일을 하느냐 수술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실제 머리를 연다고 해서 위험하다, 뭐 머리를 안 열다고 해서 안 위험하다 이걸로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1: 그러면 뇌동맥류가 있다면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0: 이게 어떤 증상 없이
1: 시력 저하와 어지럼증에 있어 검사를 받다
0: 네네.
1: 뇌동맥류를 발견했다는 이선영 씨.
0: 네. 좀큰 상태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2: 네.
1: 환자는 약 6.7mm 크기의 뇌동맥류가 관찰됐습니다.
0: 그러면은 이것만 보면은 이제 치료를 고려하느냐.
2: 네.
0: 저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진을 찍어본 건데요.
1: 뇌동맥류가
0: 현재는
1: 있지만
0: 보이고
1: 반드시 치료할 필요는 없다는데요. 그
0: 물론
1: 이유가 뭘까요?
0: 같은 MRI.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까만 막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뇌에 있는 뇌경막이라는 구조입니다. 경막. 경막은 이게 가죽처럼 단단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에 의해서 이 동맥류가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저는 치료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 아, 사이즈가 좀 큰데도요.
0: 네, 근데 만약에 치료를 한다면 많이 위험해서 치료한다기보다 사이즈가 좀 있기 때문에 치료를 결정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 자체는 약간 보수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됩니다.
1: 환자의 경우 단단한 경막이 뇌동맥류를 보호하고 있어 파열 위험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2: 뭔가 머리에 뭔가 하나를 갖고 다니는 느낌인 거예요. 이걸 안 순간부터는.
0: 머리에 저기 다이너마이트에
2: 그래서 혼자
0: 불
2: 어디
0: 붙은 것
2: 뭐
0: 같아요.
2: 밖에 운동을 나가거나 뭐 이런 것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위험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0: MRI를 찍어보니까
2: 네.
0: 이거보다는 좀더 안전한 상태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2: 아.
0: 내가 비이성적으로 뭐를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1: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뇌동맥류지만 또 모두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은 뭘까요?
0: 크기하고 위치입니다. 크기가 크지 않으면 잘안 터지거든요. 그렇지만 그 크기랑은 상관없이 또 어떤 곳은 같은 크기여도 잘 터지는 위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먼저 보고 두 번째는 위치를 봅니다. 그 뇌로 가는 동맥은 경동맥에서 시작돼서 뇌까지 이르거든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이 두개강, 그러니까 해골이죠. 해골의 저부를 이렇게 뚫고 지나갑니다. 그 해골 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동맥류가 주변에

0: 딱딱한 조직이 많이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동맥류가 있더라도 주변에 보호막이 많은 경우는 치료를 안할수 있는 겁니다. 그 환자분의 나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겠죠. 왜냐하면은 고령인 경우는 조금 터질 위험성이 더 있더라도 수술이나 시술에 따른 위험성, 그다음에 마취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치료를 좀안 하는 쪽으로 가는 편이고요. 젊은 연령층일수록 또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1: 주명옥 씨는 10년이 넘도록 뇌동맥류를 추적 관찰하며 관리 중입니다.
2: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좀 즐겁게 살자. 긍정적인 마인드를 자꾸 하려고 나한테 자꾸 뭐랄까 이렇게 최면을 건다 그럴까? 예. 자꾸 괜찮아 괜찮아 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자신한테.
1: 그녀에게 뇌동맥류가 생긴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0: 지금 보면은 전에 동맥류 말고도 일부 이제 혈관들이 동맥경화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볼때그 고지혈증 관리 잘 하셔야 돼요.
1: 미세혈관들에서 동맥경화가 진행된 환자. 평소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뇌동맥류의 발병 원인과 고지혈, 고혈압 등 대사성 질환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0: 그 뇌혈관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분화를 하거든요. 이게 나무가 자라듯이 가지를 뻗는데 그때 그 가지가 발생할 때 가지 부분에 혈관 약한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게 후천적인 인자에 의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라든지 혈관의 신축성을 떨어뜨리는 거, 그런 생활 패턴 있지 않습니까? 혈관의 인장 강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초기 압력에는 혈관 딱딱한 게 대응을 잘하는데 신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관이 동맥경화 있는 데랑 아닌 데랑 비교 차에 압력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터져버리는 거죠. 부풀어 오를 수 있고. 이게 인체는 참 신비로운 게 우리 몸에서 안 좋은 상황 때막 혈압이 올라가도 이 경동맥에 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혈압이 올라가도 이 관문에서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가지고 혈압을 낮추게 하려는 보호 기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방어 기제가 점점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뇌출혈을 유발하게 되죠. 두 번째는 혈관벽이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 혈관벽을 부풀게 할수 있는 그런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예, 온도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뜨거운 곳에 있다가 차가운 곳에 갑자기 나갔을 때, 그 다음에 과도한 어떤 흉압이 올라가서 무거운 걸 들었을 때나 아니면은 뭐 변비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죠. 변비도 우리가 어떤 그 근본적인 걸 배출하기 위해서 흉압을 많이 올리게 되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역치를 넘어서는 흉압을 주게 되고 이게 뇌압의 상승으로 이루어져서 동맥류가 부풀어 오릅니다.
1: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건 연령별 발생 빈도입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발병률이 상승하는 만큼 뇌동맥류는 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기보다 대중교통과 걷기를 실천하고 있다는 배장수 씨.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일에 파묻혀 살던 그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바로 뇌동맥류 진단 이후였습니다.
3: 만보 이상, 2만 보 이상도 걷기도 하고, 어제 봤을 때에 2년여 됐는데, 이게 평균 한 만천 몇보 걸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일평균.
1: 그가 뇌혈관 건강을 위해 10년째 실천하고 있는 약속은 바로 금연입니다.
3: 금연권 얼마나 씹었는지 모르고, 패치 얼마나 많이 붙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못했거든요. 못했고, 그래서 다시 또 두세갑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피다가 의사님한테 다른 것다 잊어먹고 한 가지 지키라 그러는데 그게 금연인데 그거 어떻게 안 지켜요?
1: 그렇다면 흡연은 뇌동맥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 담배는 우리가 이제 한강을 우리 혈관으로 보면 옆에 다 물이 넘쳐나지 않도록 이렇게 뚝방이 있지 않습니까? 담배는 그 뚝방을 갉아먹는 균열을 내는 게 담배입니다. 우리 인체는 그렇게 뚝방이 갉아먹었을 때 이거를 또 수리하는 인자를 분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인자 중에 하나가 혈전을 유발하죠. 혈소판들이 막 달라붙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혈관에 균열을 줘서 파열을 초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뇌혈관, 뭐 심장혈관을 비롯해서 뇌혈관에서는 이 담배는 완전히 적으로 봐야 됩니다. 무조건 끊으시는 게 맞습니다.
1: 최근 건강검진으로 MRI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뇌동맥류 진단을 위해선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동맥류 주변 혈관이나 조직의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영상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뇌 CT 검사는 뇌동맥류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정맥 혈관에 조영제를 투여해 실제 혈관의 모양과 뇌동맥류의 모양을 파악합니다. 검사 소요 시간이 짧고 빠르게 뇌출혈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MRI 검사는 자기장을 이용하는 검사로 방사선 노출 없이 초전도 자석과 고주파를 통해 뇌 조직과 형태의 이상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MRI로 뇌혈관을 합성해 영상화한 MRA는 혈관의 형태와 뇌혈관의 이상, 혈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혈관 이상과 치료가 확정된다면 혈관 조영술을 시행합니다.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하고 뇌혈관까지 진입시킵니다. 조영제를 주입한 후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혈관 형태를 확인하는 검사로 동맥류의 크기, 형태, 모양을 관찰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검사라 할수 있습니다.
0: 뭐 어떤 찜찜한 증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두통이라든지 예전에 느끼지 않았던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꼭 동맥류뿐만 아니라 다른 그 뇌졸중의 어떤 위험성 있는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MRI 촬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죠. 한 50대 내지는 50대 중반 이후 되면은 한번 그런 촬영을 해보는 거를 그런 의미에서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2: 병원 간호사가 근무 도중에 뇌출혈 증상으로 응급실에 갔지만
1: 얼마 전 안타까운 사고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병원 내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었는데요. 이번 일로 뇌혈관 외과 의사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고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0: 아, 올 것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파트 선생님을 키우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지금 신경외과 의사가 지금 나라에서 조절하거든요. 뭐 70명대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70명의 인력이 나와서 일본처럼 뇌 필수 의료를 전공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의 거의 한 50명 이상이 척추로 빠져나갑니다. 거기에서 뇌를 전공하는 사람은 20명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신경외과, 특히 뇌혈관외과 의사라는 것은 어떻게, 제 경우를 따져보면은 의과대학 6년, 그다음에 인턴 1년, 군대를 3년 갔다 왔습니다. 10년. 10년 이후에 레지던트 생활하면 14년이 걸려야 전문의가 됩니다. 전문의가 된 다음에 임상 강사를 2년 합니다. 16년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런 동맥류 수술을 할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 이후에 4년, 5년 지나야 됩니다. 한 20년 정도가 지나야 햇병아리 뇌혈관 수술하는 인력이 탄생합니다. 저희 때는 뇌혈관 수술, 뇌동맥류 수술하는 거, 그런 게 너무 멋져 보이고, 어렵고 그렇지만 하는 게 멋져 보이고, 그 열정, 그런 걸로 했던 세대인데 거의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수술을 하려고 할때 실제로 팀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적정한 뭐, 이제, 근본적인 거지만, 수가 책정이 안 되면 제가 팀을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밤에 수술을 하려고 해도 의료진이 없습니다. 저 혼자만 간호사랑 함께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0: 큰 병원은 그 수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슨 돈을 많이 받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것보다는 저랑 일하는 간호사들, 수술방에서 일하는 간호인력, 그다음에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인력, 그다음에 병동 간호인력, 간호보조인력, 기사분들 이런 데 많이 쉐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 수술을 하려고 해도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서포트가 되니까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암울합니다, 되게.
1: 뇌혈관 외과 전문의 양성이 절실한 지금, 최석근 교수는 오전 7시면 수술 영상 모니터링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터득한 수술 노하우를 제자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2: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동맥류고 지금 보면은 어때? 여기 하나의 위크 포인트가 보이지?
1: 빠른 시간 내에 실력 있는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이제 그에겐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 수술 전후 최 교수는 자신의 수술법을 그림으로 그려 기록해두는데요. 뇌혈관 구조는 사람마다 모양이 달라 일률적인 수술법을 적용할 수 없기에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과 열정으로 그는 난이도 높은 뇌혈관 수술 등을 성공시켰습니다. 진료실을 찾은 박옥희 씨는 최 교수의 논문 속 주인공입니다. 10년 전 위중한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왔었는데요.
2: 동맥류가 파열되면은 출혈이 살짝 될 수도 있고 많이 될 수도 있는데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런 정도까지 회복될 줄은 몰랐던 분이세요.
1: 지난 2011년 뇌동맥류 파열로 응급수술을 시행해야 했지만 일반적인 클릭 결찰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3: 동맥류가 있는데 옆에 있는데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방추형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혈관이 있으면 여기가 동맥류 있으면 앞뒤로 맞고 이 옆에 있는 혈관을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1: 박옥희 환자는 전뇌 대동맥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됐습니다.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방추형 모양으로 기존의 클립 결찰술을 시행할 경우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돼 뇌경색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혈관 우회 수술을 시행했는데요. 수술을 위해 환자의 두개골을 열고 뇌를 덮고 있는 막을 철제해 들어갑니다. 견인기를 이용해 좌뇌와 우뇌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뇌동맥류에 접근합니다. 먼저 우회로로 사용될 혈관을 확보하기 위해 전뇌동맥을 박리하는데요. 정상 전뇌동맥을 박리한 후 뇌동맥류가 있는 혈관의 옆부분을 서로 문합해 우회로를 만들어줍니다. 문합을 끝내고 뇌동맥류의 위아래를 결찰하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불가능에 도전한 수술이 성공하면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환자는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2: 이렇게 해보세요. 괜찮으시고, 괜찮으시고.
4: 아무렇지도 않아요.
2: 네네.
4: 괜찮아요.
2: 좋습니다.
4: 18시간 수술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험한 수술을 한 거죠. 가족들도 다 난리 나고 그랬었는데, 감사하게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깨어나서 감사한 거죠.
1: 뇌혈관 문합술은 흔한 수술이 아니지만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를 단한 명의 환자를 위해서라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최석근 교수는 자신의 사비로 미세 현미경과 인공혈관을 구입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뇌혈관 외과 의사에겐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2: 네,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텐션 안 주고 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 실을 저쪽 저 그치 스퀘어로 해서 잡고 쭉 천천히. 이런 친구들은 수술
0: 빨리빨리 넣습니다. 지금 진짜 빨리 넣습니다. 이게 저기 제대로 트레이닝을 바꿔서 해봐봐, 한번. 그거 할 때는.
5: 제 눈앞에서 이제 뇌출혈로 죽어가는 환자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겪으면서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워야지 이제 나중에 좀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고 환자 생명도 살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근무 시간에 있어서 좀 힘든 면이 있지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잘 받아들이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1mm 크기의 얇은 혈관과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을 다뤄야 하는 고난이도의 수술. 실력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죠. 최 교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0: 그래서 밤새워서 그 동물을 하고 싶어가지고 실험실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 공부 많이 하는 의대생들은 다 집에 가고 없습니다. 저만 의학관에서 딱 이렇게 나오고 그럴 때 답답하죠, 마음이. 왜냐? 내가 이거 연습한다 그래서 저한테 언제 기회가 오겠습니까? 기회 안 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동맥류 수술은 그냥 완전히 이렇게 저명하신 분들만 하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연습한다 그래서 혈관 문합술을 할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제가 혹시 압니까? 어디 가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이 필요한 환자가 왔을 때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갖는 생각은 뭐냐면 단 한 명의 환자라도 저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료라는 거는 내가 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는데 뭐 990 몇 명이 괜찮았어요가 아니라 그 단 한 명의 환자를 위해서 어려운 기술을 내가 연습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 암 투병 중인 그녀에게 뇌동맥류 진단은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6: 아, 그냥 눈앞이 노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 그리고 꽈리는 그 시한폭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진짜 왜 나한테 이렇게 큰 저기를 암도 한 번 주시고 또 이렇게 머리까지 하면서 진짜 그랬는데 아, 그냥 선생님 믿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겠다.
1: 뇌동맥류 크기가 커 개두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하게 또 건강히 돌아오길 바라며 환자는 수술장으로 향합니다.
7: 들어오세요. 네.
0: 동맥류는 약 그 넓은 쪽으로 봤을 때 한 5.5mm 정도 됩니다. 하지만은 이 동맥류가 문제가 있는 게 동맥류 목이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이거를 다 결찰을 하려고 하면은 혈류가 부전이 와서 마비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장치를 위해서 수술 중에 감시장치 하시는 전문가가 들어와 계십니다. 항상 이런 분들이 같이 수술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1: 환자의 운동과 감각신경에 이상이 발생하진 않는지 모니터를 하며 수술이 진행됩니다. 환자는 우측 중대뇌 동맥에서 동맥류가 발견됐는데요. 드릴로 구멍을 한 개 내어 두개골을 열고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 공간을 벌려 조심스럽게 뇌동맥류로 접근합니다. 동맥류의 목 부분이 넓어 클립 두 개로 결찰을 진행했는데요. 신경에도 이상 반응 없이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환자는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돌연사의 위험을 부르는 뇌동맥류.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0: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식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혈관 건강에 좋은 거는 야채, 그 다음에 동물성 지방을 배제한 그런 식생활 패턴, 좀 덜 짜게 드시고 좀 드라이하게 드시고, 그 다음에 뭐 식물성 단백질, 콩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걸 드시면서 운동하고 좋은 음식, 이게 뇌혈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 모르게 터져버리는 뇌동맥류. 우리가 공포의 시한폭탄이라 부르기 전 뇌동맥류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의 삶을 위해 지금 바뀌어야 하는 건 무엇인지 그 해법을 함께 모색할 때 뇌동맥류는 더 이상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환이 아닙니다.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0: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 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뚱뚱한 사람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던 시절, 한국인에겐 희귀질환에 속했던 병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참 빠르게 변했죠.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나날이 한국인의 표준 체중도 늘어만 갔습니다. 풍요인 시대와 함께 이른바 부자병으로 통했던 이 질환은 급속도로 늘어만 갔는데요. 지금은 무려 2천만 명이 위험에 노출된 질환. 어떤 병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50년 사이 국민 질환이 된 당뇨병입니다.
1: 원체 당뇨가 높아가지고 기계가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도 높아가지고 당장 입원하라고.
2: 당뇨약을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3: 34 정도 때 이제 발견을 해서
4: 국가 건강검진 하다가 당뇨인 것 같다 해서 이제
0: 중장년층을 넘어 20, 30대까지 당뇨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 문제는 당뇨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합병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병이라는 사실이죠. 고혈당이 오래될수록 전신의 혈관과 장기를 손상시켜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 오랜 세월 연구와 임상을 통해 당뇨병 환자

0: 과학자들의 곁을 지켜온 명의가 있습니다. 그에게 진료를 받는 사람들 중엔 수십 년째 건강을 지키고 있는 당뇨병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1: 합병증 한 번도 그 문제된 게 없어요. 시킨 대로 하니까 합병증 안 걸리더라고.
2: 아, 평생에 내가 마라톤 풀코스 한두 번 완주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했는데 100번이 넘었죠.
0: 당뇨병 치료의 권위자 이원영 교수.
3: 당뇨병 대란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문제는 앞으로 더 증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관리 등을 포함해서 총체적인 자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0: 이 교수가 전하는 최신 치료법과 예방법은 무엇일까?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당뇨병 대란 시대의 경고, 지금 시작합니다. 6년째 당뇨병을 치료 중인 배성건 씨. 처음 병원을 찾았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4: 80에서 거의 62kg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3, 4개월 만에 이게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검사했을 때 이제 혈당 수치가 580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제 쓰러지거나 그 정도 높은 수치라는 그때서 이제 저는 알게 되었고.
0: 심각한 고혈당으로 응급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당시 그의 나이 불과 34살이었습니다.
4: 또 직장은 이제 호텔리어로서 주간 야간을 또 왔다 갔다 하게 되었고 그렇게 지나면서 한 10여 년을 이제 몸을 저 모르게 혹사를 시켰던 것이 좀 요인이 되지 않았나. 더군다나 저는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과식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2, 3인분을 이제 평소 급하게 빨리 많이 먹는.
0: 치열하게 살다 보니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몰랐답니다.
5: 2016년도 당시에는 높아서 우리 입원도 잠깐 하셨던 것 같아요.
4: 네, 맞습니다.
5: 그때 주사도 하루에 4번 맞으면서 퇴원을 하셨고 제가 잠깐 수치를 보니까 네. 혈당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예, 그래서 당활색소 5.6%로 많이 좋아지셨고
0: 40대로 접어든 성건 씨는 다행히 당뇨 합병증 없이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은 정확히 어떤 병일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위와 장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변한 다음 혈액으로 흡수되는데요. 주요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세포에 사용되려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수용체와 결합해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혈액 속 포도당 농도, 즉 혈당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 않는다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열쇠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제기능을 못하자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고혈당 상태가 되는 거죠. 당뇨병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혈액 속 포도당이 소변으로 나온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변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혈당이 정상 이상으로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당뇨병을 진단하는 기준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식후 혈당이 200 이상일 때,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됩니다.
3: 정상인의 공복 혈당은 이제 100을 넘지 않습니다. 보통 70에서 100 사이가 되겠는데요. 126부터를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이제 포도당이라는 것은 세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연료인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일꾼입니다. 일꾼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면서 혈당 수치 자체가 높아지게 되고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까지 되고요. 이런 고혈당 상태가 지속이 되면 여러 가지 장기들의 그런 손상이 올 수 있겠습니다.
0: 그렇다면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무엇일까요?
2: 물을 먹는데 아무튼 토하도록 먹어도 갈증이 나더라고요.
4: 큰 생수통을 하루에 양으로 따지면 한 6, 7병을 마셨던 것 같아요.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는 물이 늘어나니까 소변이 자주 마를 수밖에 없고.
1: 제가 막 조갈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거예요. 거의 40분, 50분마다 한 번씩.
2: 굉장히 배고파했고 폭식했죠. 폭식도 하고.
3: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물을 많이 마시는 다음, 소변을 자주 보는 다뇨, 음식을 많이 먹는 다식, 흔히 3다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4: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물이 함께 배출되고 상대적인 탈수 상태에 빠지면서 물을 많이 먹게 되고, 또 세포 안으로 중요한 에너지원이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체내에서는 자꾸 허기감을 느끼고 혈당은 높은데도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요. 다음 다뇨, 다식, 이게 이제 전형적인 증상이고 더 심해지면 체중 감소가 발생을 합니다.
1: 포도즙, 원액을 회미리 주스병에 짠 걸 그걸 하루에 하나씩 마시더라고요. 몸이 이상해서 재보면 4kg 정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5: 한 달 안에 급속도로 한 10kg 빠지더라고요. 이게 내가 왜 이러지? 하고 할 정도로 막 먹는 막 쭉쭉쭉쭉 몸무게 빠지더라고요.
6: 원래 78kg까지 갔었는데 54kg까지 빠지더라고요. 그게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빠지는 줄 알았는데 저는 당뇨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3: 체중 감소는 당뇨병이 더 진행됐을 때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죠.
4: 당뇨병이 심할 경우 포도당을 에너지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근육과 지방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방 조직도 줄고 근 조직도 주는, 그래서 체중 감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 이런 환자분들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건강검진이 없었고, 이제 최근 당뇨병 진단되신 분들은 대부분 증상이 없으십니다.
3: 최근엔 증상 없이 건강검진을 통해 당뇨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심지어 10대, 20대와 같은 연령대에서도 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7: 나라에서 하는 그 건강검진 대상자여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네, 알게 됐어요. 제가 근래에 술을 좀 많이 마셨나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점점 수치가 올라가고 이제 대학병원까지 이렇게 계속 다니게 되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놀고 이럴 때 조금 아쉬운 면도 있긴 한데 오히려 좀 나이 들어서 합병증 생기기 전에 알게 돼서 나은 것 같다고도 생각을 해요. 네.
8: 예, 장지은님 앉으세요.
3: 지은 씨는 2년 전 24살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는데요. 늘 긍정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죠.
9: 이번에 아직은 혈당이 조금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은 잘 열심히 드셨습니까?
7: 네. 예.
9: 지금 우리 장지은님은 인슐린 분비능이 좀 약하세요. 그래서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또 체중도 많이 안 나가는데도 혈당이 좀 높으시거든요. 1형 당뇨병에도 속할 수가 있는 범주긴 한데 제가 경과를 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3: 당뇨병은 1형과 2형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국내에서 2% 미만을 차지하는 1형 당뇨병의 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가 바이러스 감염이나 자가 면역 반응으로 인해 파괴돼 인슐린을 아예 만들지 못하게 되면서 발병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병은 2형 당뇨병으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거나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 효과가 감소하면서 발생합니다. 두 유형 모두 전 연령대에서 생길 수 있죠.
4: 1형 당뇨병은 예전에 이제 소아 당뇨병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지금은 10대에서도 2형 당뇨병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1형 당뇨병이 뭐 성인 고령에서도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희가 현재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당뇨병은 다 2형 당뇨병인데요. 비만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고 유전적인 소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거기에 비만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3: 최근 당뇨병 학회의 보고는 충격적입니다. 연령대와 성별을 떠나 당뇨병 유병률이 크게 늘었는데요. 30세 이상 성인 16.7%에 달할 정도입니다. 1971년엔 1.5%에 불과해 희귀 질환이었던 당뇨병. 급증세가 심상치 않더니

0: 10배 이상 폭증한 것이죠.
1: 우리나라 1970년대만 해도 당뇨병 유병률이 1.5%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제 흔치 않은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00만 명이 앓고 있고 또 전당뇨병 환자분들도 1,500만 명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이 이제 비만, 그러니까 체중 증가가 될것 같은데요. 식습관이 소화되고 또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과식을 하게 되는 거, 그리고 활동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0: 당뇨병 전 단계를 포함하면 당뇨 인구 2천만 시대, 당뇨병 대란이 현실화된 셈입니다. 우리의 식탁이 빠르게 변한 만큼 우리의 몸도 빠르게 달라져 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비만과 당뇨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실과 바늘 같은 관계입니다. 당뇨병 환자 중 복부 비만을 동반한 경우가 63.3%에 달하는데요. 문제는 복부 비만이 당뇨를 유발할 뿐 아니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합병증 발생도 크게 높인다는 점입니다.
2: 남동생이 당뇨가 있고 어머니가 당뇨가 좀 있습니다.
3: 예전에 어머니가 또 당뇨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족력도 약간 있고 해서.
4: 바로 밑에 동생이 나보다 당뇨를 먼저 시작했어요.
0: 유전적인 요인이 큰 병으로 알려진 당뇨병. 그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유전적인 요인은 당뇨병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모두 유전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 모두 당뇨병일 경우 자녀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5, 60%. 부모 중한 사람이 당뇨병일 경우 2, 30%. 그러니까 부모 중한 사람이 당뇨병이어도 7, 80%는 유전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당뇨병은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식습관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비만은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죠.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떨어뜨리고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지 못하게 만들어 당뇨병 발생 확률을 높입니다. 노화 역시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인데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고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죠.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시력 상실, 콩팥병, 발괴사 등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납니다.
4: 30, 40대에는 소주 보통 한 5병에서 7병, 음식은 주로 고기 아니면 상대를 안 했으니까.
5: 30세끼 소주 먹었죠. 소주, 뭐, 족발, 뭐, 그런 거 막, 몸에 안 좋은 것만 다 먹었죠.
6: 탁 치는 대로 먹었어요. 고기를, 육식을 무척 좋아했었었죠. 그래가지고, 뭐, 3일만 고기를 안 먹어도 그냥 막 정신이 나갈 정도였었으니까, 냄새만 맡으면은, 고기 냄새 맡으면은, 그냥 막 참지를 못했으니까.
0: 지나친 음주, 또 음주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식도 당뇨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손꼽힙니다.
1: 매일의 음주량과 추후의 인슐린 분비능은 역비례해서요. 음주량이 많을수록 인슐린 분비능이 점점 떨어진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를 계속하게 되면 혈당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게 되겠고요. 아무래도 술을 드시다 보면 뭐 식사 양도 늘게 되고, 과식하게 되면 잉여 칼로리가 결국 지방, 복부 지방으로 남게 되죠. 그리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췌장이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하는 세포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지치게 될 수가 있고, 인슐린 분비 능력이 빠르게 소실될 수가 있겠습니다.
0: 당뇨병은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과식, 음주, 흡연 등이 중요한 위험인자로 꼽히는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입니다.
7: 밥 먹자.
0: 젊은 시절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곤 했다는
7: 자.
0: 진혜숙 씨.
7: 이리 와.
0: 당뇨를 앓은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습니다.
7: 그러니까는 98년 당시에 그때는 정말 83, 84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과식, 그것이 원인이었던 것 같고.
0: 살이 쪘다고 당뇨가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0: 40대 초반.
1: 그때는 당뇨약이 5알 정도였어요. 그래갖고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어머, 내가 이런 병에 걸렸어. 그 약을 갖고 와서 이제 빠짐없이 챙겨 먹었어요. 수치가 거의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병원을 안 다닌 거죠.
0: 당뇨를 이겨냈다고 믿고 치료를 중단했던 혜숙 씨. 하지만 방심한 사이 병은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1: 이제야말로 고칠 수 없겠구나. 평생 가야 되는구나. 나처럼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병이 걸리나. 참담했죠.
0: 뒤늦은 후회보단 살아갈 날을 떠올렸습니다. 합병증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써온 세월이었죠.
1: 이것이 혈당 측정기예요. 이걸 가지고 찔러서 피를 낸 다음에 방울을 채취해가지고 한 2초, 1초 정도 지나면 여기 숫자가 떠요. 요거는 인슐린이에요.
0: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합병증 없이 잘 지내왔지만 최근 문제가 생겼습니다. 허리를 다쳐 누워 지냈던 혜숙 씨. 진료를 앞두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어김없이 체중은 불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다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혈액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2: 검사 오늘 또 잘 하셨는데요. 오늘 혈당 결과가 조금 역시 좀 약간 높으세요. 주사는 어떻게 요새 하루에 몇 번 맞고 계세요?
1: 그때 교수님한테 다녀간 이후로 제 시간에 맞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더구나 제가 허리를 다쳐서 수술을 하니까 운동을 덜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2: 혈당이 우리 작년 7월에도 6.8로 좋으셨는데 9.1로 이번에는 조금 높아졌습니다.
0: 당화혈색소가 9%대로 상승했는데요. 1%로도 혈당이 30 정도 오른 수치로 혈당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2: 이제 요새 좀 혈당이 좀 이렇게 높았다가 낮았다가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 한번 달아보시면은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0: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자가 혈당 검사를 하게 되는데 측정 때마다 체혈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이런 점을 보완해 체열 없이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피부 아래에 삽입되는 센서, 포도당 농도를 보내는 송신기,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하 지방이 가장 많은 부위에 부착하는데 피부 아래 삽입한 센서를 통해 세포 바깥에 체액을 이루는 간질액에서 포도당 농도를 5분마다 측정해 혈당 변화의 폭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혈당 수치가 자동적으로 기록되거나 스마트폰을 태그하면 수치를 확인할 수 있죠.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면 체열하지 않고도 식전 혈당, 식후 혈당을 여러 번 측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4시간 동안 혈당이 목표 범위 내로 얼마나 유지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3: 살짝 따끔합니다. 따끔.
0: 혈당 조절에 적신호가 켜진 진혜숙 씨도 연속 혈당 보이지? 측정기를 부착해 보기로 했습니다.
3: 테이프로 있거든요. 센서 부위에 환자분 핸드폰 뒷면을 가져다 대면은 소리랑 진동이 날 거거든요. 진동 느끼셨죠? 네. 지금 확인해 보시면 이제 센서가 시작이 된 거예요. 밥 먹고 나니까 얼마네? 한 시간째는 얼마네? 그냥 수시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꼭 너무 자주
0: 연속 혈당 측정기는 교육을 받으면 사용법이 어렵진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찾은 진혜숙 씨의 집. 믹스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뒤늦게 공복 혈당을 재봅니다.
1: 228 나왔네요. 지금 평소보다 2배가 높아요. 원인이 뭔가 했더니 어저께 저녁에

0: 다시 넘어서 떡국을 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공부 혈당을 잰 적은 사실은 처음이에요. 수치를 보니까 오, 갑자기 깜짝 놀래지네요. 아까 한 모금 마시기 전에 222였고 지금 228.
1: 혈당 변화를 수시로 확인해 보는데요. 자가 혈당 측정기와 어떤 차이를 느낄까요?
0: 제가 찔러서 피를 내서 그 순간 내가 왜 이걸 맞아야 되지? 이런 비애감 그런 거를 안 느끼게 돼서 좋고요. 인스턴트 커피 한 모금을 마셨음에도 혈당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오르는 거 보니까 그런 음식들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게 너무나 눈으로 현실감 있게 보이는 거예요.
1: 곧바로 식단 관리에 돌입합니다. 혜숙씨는 식후 혈당도 무척 궁금합니다. 생선과 채소, 해조류 위주로 식사를 했을 때 혈당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2시간 뒤, 연속 혈당 측정기에 스마트폰을 태그해 봅니다.
0: 239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공복에 쟀을 때 228이었거든요. 그럼 불과 11이 수치가 더 올랐다는 얘긴데, 일반인들도 혈당이 식사를 하고는 100 정도 오르는데 그만큼 빠졌다는 얘기예요.
1: 그렇다면 운동을 했을 때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다친 허리가 회복돼 오랜만에 반려견들과 산책에 나섰는데요. 조심스레 기구를 이용한 운동도 도전해보는 진혜숙 씨. 30분 정도 가벼운 운동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데요. 과연 그 사이 혈당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0: 207. 이거는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는 중이라고 지금 신호를 보낸 거거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수 있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으네요.
1: 연속 혈당 측정기를 통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특히 혈당이 오르고 어떤 운동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큰지 자신만의 혈당 패턴을 분석해 볼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1형 당뇨병과 달리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겐 비용 부담이 걸림돌입니다. 혈당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당뇨병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제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먼저 먹는 약인 경구용 혈당 강화제는 성분에 따라 치료 기전이 조금씩 다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생성을 촉진시키거나 근육과 지방에서 인슐린의 작용을 돕는가 하면 포도당의 장내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또 소변으로 포도당 배출을 증가시켜 혈당 상승을 막기도 하죠. 그렇다면 인슐린 주사는 어떤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일까요? 먼저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이 결핍된 1형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인슐린을 투여해야 합니다. 흔히 당뇨병으로 통칭되는 2형 당뇨병 환자 중에서도 경구 혈당 강화제로 혈당 조절이 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인위적으로 인슐린을 투입하는 주사 치료를 시행하는데요. 개인의 상태에 따라 주사 횟수와 투여량이 달라집니다.
2: 당뇨병 환자분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진단 당시에 인슐린 분비능이 한50% 감소되어 있다. 그 정도에서 이제 보통 진단이 되고 연간 한2% 정도 떨어지는데, 그렇게 떨어지다가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면서 우물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우물물이 좀다 소진이 되어 계시다. 아무리 좋은 약으로 이 펌프질을 해도 우물이 지금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그런 조건이라면 인슐린을 매일 주사를 해서 채워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2형 당뇨병이 10년 이상 되면서 이제 인슐린 분비가 이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저희가 인슐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1: 인슐린을 발견하기 전 당뇨병은 발병하면 사망에 이르는 불치병이었습니다.

0: 1921년 벤팅과 베스트는 개의 췌장에서 인슐린 추출에 성공하면서 당뇨병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합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벤팅은 노벨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죠. 인슐린 주사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환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졌고 펜 형태가 등장해 투여법도 간편해졌습니다.
1: 인슐린 사실은 주사에 대한 환자분들의 좀 걱정이 많으십니다. 맨 처음에 공포감도 좀 살짝 있으시고 걱정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이 굉장히 짧고 가늘어서 찔러도 전혀 아프지 않거든요. 저도 한번 찔러봤는데 괜찮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뭐 소독하는 거 그리고 용량을 좀 확실하게 보고 주사하는 것 또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인슐린 쓰는 것 그런 것들 몇 가지만 유념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펜 형태의 인슐린 주사는 초보자도 스스로 맞기 쉬운 장점이 있는데요. 단 신경이나 혈관의 분포가 적은 피하지방에 주사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부와 팔 상부, 허벅지 등에 놓을 수 있는데 지속력과 흡수력이 가장 좋은 부위는 복부입니다. 혈관과 신경이 많은 배꼽을 피해 배 전체에 고루 주사합니다. 주사할 부위를 찾으면 피부를 약 5cm 두께가 되도록 살짝 집어올려 90도 각도로 주사하면 피하 조직에 투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른 체형이나 유아는 45도 각도로 주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주의 버튼을 끝까지 누르고 인슐린이 다 들어갈 충분한 시간을 준 뒤 주사바늘을 빼야 합니다. 당뇨병 대란 시대,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젊은 층도 늘고 있는데요. 직장일로 바쁘다 보니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2: 약을 먹다가 다시 또 이제 관리가 또 안 돼가지고 밤에 일하다 보면 갑자기 막 좀 출출하고 할 때 그때 이제 조금씩 먹었던 그런 간식이 있잖아요. 이런 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0: 갑작스런 고혈당으로 입원과 동시에 인슐린 주사 치료를 시작한 심영훈 씨. 퇴원 후에는 인슐린 펌프라는 새로운 치료법을 선택했죠. 자동 인슐린 주입기인 인슐린 펌프는 연속 혈당 측정기와 같이 사용하면 체내 인슐린 분비와 유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3: 우리 인슐린 펌프는 잘 사용해보셨어요?
4: 네.
0: 가장 진보된 인슐린 펌프의 효과를 보려면 복잡한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우리 이제 지난주 동안 착용하셨던 결과를 어플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환자분이 이제 기저 인슐린을 맞고 있는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전에 혈당 데이터를 어플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0: 연속 혈당 측정기로 혈당을 확인한 뒤 인슐린 주입량을 입력하면 펌프를 통해 인슐린이 자동 주입되는 일종의 인공 췌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솔직히 전에는 몰랐어요. 이 병원에 와서 알게 됐는데 몸에 부착을 시켜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는 방법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와 역시 의학이 많이 발전했구나. 편리하고 이제 치료받는 데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비용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게 조금 부담스럽죠.
3: 이날도 그랬는데
0: 인슐린 펌프는 식사량에 따라 인슐린 주입량이 산출되기 때문에 계산법 교육도 필수.
3: 이날은 근데 약간 그 회사에서 뭔가 특식이었던 것 같아요.
2: 아, 그 분식의 날 있어요.
3: 그래서 이거 다 드신 거예요, 혹시? 이렇게 퍼오셔서?
2: 네.
3: 순대, 라면, 밥, 떡볶이, 그 탄수화물 절대량도 좀 많기는 해요.
0: 혈당 조절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식사량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당뇨병 치료는 갈수록 발전하고 있지만 고가의 비용과 어려운 기기 조작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치료법이 발전한다 해도 생활습관 개선 없이는 혈당 조절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운동요법과 식사요법을 약물치료와 병행하는 것이 합병증 예방의 지름길이죠.
5: 아, 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1: 발톱 무좀도 좀 의심이 되는데 맥박은 좋으신데 예, 하여튼 요 상처가 중요합니다.
0: 피부과 한번 잠깐 이미 발에 합병증이 진행

0: 된 상태에서 당뇨병을 발견한 조기상 씨.
1: 동료들하고 이제 술을 먹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다리가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응급실에 있다가 이제 당합병증이라고 그래서 그날 다음날 수술했어요. 이 당뇨라는 거를 저는 인식을 못했어요. 그냥 일만 했지.
0: 건설 현장 일로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몸을 제대로 살필 새도 없었습니다.
1: 노가다 일을 하니까 이 나무에 이 가시가 박힌 거예요. 근데 그게 감각이 없던 거예요, 제가. 내가 당뇨가 그전부터 있었나 봐요. 이게 감각이 없어요. 같은 방에 입원하신 분은 뭐 다리 막 자르고 이걸 카트 시켜야 된대, 다리를. 그때부터 아, 이게 당뇨가 엄청 무섭구나. 야,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 관리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2: 뭐 담배는 한 10년 전에 잘 끊으셨지 않습니까?
1: 한 13년 됐어요.
2: 13년 되셨군요. 네. 혈관이 더 나빠지지 않게끔 제가 최근 지난번에 혈관 초음파하신 거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경동맥 혈관 초음파 이렇게 찌꺼기가 조금 있으십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찌꺼기예요. 이런 것들이 한 5군데 있으니까 담배 끊기를 진짜 잘했고.
0: 더 이상 합병증이 악화되지 않은 건 무엇보다 금연의 효과가 컸습니다.
2: 흡연 자체가 그런 우리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 발생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시킨다. 이렇게 대부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서도 혈당이 썩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심근경색증으로 오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금연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0: 담배 연기에 포함된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는 당뇨병 환자의 주된 사망 원인인 혈관 질환을 부르는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동맥경화반 형성을 촉진해 갑작스럽게 파열될 위험이 높아지는데 심장에 혈류를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심근경색으로 급사하거나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졸중이 발생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반면 당뇨병 환자들이 갑작스럽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급성 합병증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총 떨리고 식은땀 나고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심장이 훅훅 떨어지는 느낌이 날 때가 있어서 혈당 증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4: 저혈당이 왔을 때는 이렇게 몸살 날 것처럼 이 팔부터 떨려요.
1: 버스 안에서 쓰러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게 저혈당 온 거예요. 저혈당이 무섭죠.
0: 저혈당 증상은 어지럼증, 식은땀, 손발 떨림이 생기고 심하면 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혈당을 낮추는 치료 과정에서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 강화제를 과량 투약하거나 음식 섭취가 부족할 경우 혹은 과도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당이 70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를 저혈당이라고 하는데요. 혈액 속 포도당이 부족한 상태가 돼 포도당이 신체 기관에 전달되지 않게 되면 뇌가 저혈당증이라는 경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2: 혈당 수치가 53 미만이 되면 이제 심실부정맥 위험이 높아지고 또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혈당이 오게 되면은 빨리 당분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주스 한 4분의 3컵 또는 사탕 3, 4개 를 드시면은 한 15분 있다가 대부분 회복이 되시는데요. 한 15분 쉬었는데도 또 회복이 안 된다면 다시 드셔야 됩니다. 설탕 한 서너 숟가락도 괜찮고요. 하지만 이제 밥을 막 드시거나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런 거는 좀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빠르게 당을 올릴 수 있는 당제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당분 성분은 평상시에는 뭐 독이 될수 있지만 저혈당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0: 저혈당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세끼 규칙적인 식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오래돼 저혈당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 당뇨인 카드를 휴대함으로써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0: 환자 스스로 혈당을 관리하는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이 중요한 병인 만큼 이 교수는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통합진료가 가능한 시스템 마련에 힘써왔습니다.
1: 자, 느낌 나면 손 들어주세요. 내려주시고요.
0: 또 말초신경 손상이나 혈관 질환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요. 이 교수를 만나 건강을 되찾은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2: 건강 당뇨인 분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뭐 상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당뇨병이라고 뭐 낙담하시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겠고 얼마든지 관리를 하시면서 평생을 건강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이나 영국 총리 할리베리 같은 예, 할리우드 배우 금메달리스트 이 당뇨병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0: 20대에 당뇨를 진단받고 50살이 넘어서도 왕성하게 활동 중인 유명인에게 영감을 받아 고령 환자 중 건강 당뇨인을 선정하기도 했죠.
3: 한국 나이로 80이에요. 40년 전쯤에 당뇨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좀 적게 먹고 운동을 늘상 하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하고 나하고 종아리 굵기가 누가 굵은지 한번 재봤으면 좋겠네. 내가 더 굵을걸?
0: 마라톤 대회 출전을 앞두고 연습 중인 61살의 지구영 씨.
4: 제가 마라톤을 처음 시작한 게 2002년에 이제 훈련을 시작해서 당뇨병 진단받고 어떤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자극을 받아서 달리기를 시작했고 그 이후로 지금 한 20년 이상 달리기 한 세월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0: 그도 이른바 건강 당뇨인의 한 사람입니다. 당뇨병 진단 이후 체력을 키워 마라톤 풀코스를 100회 넘게 완주한 기록의 소유자죠. 처음 운동을 시작한 건 합병증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4: 40대 초반쯤 됐을 때인데 사실 조금 충격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소위엔 중풍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원인이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아, 이런 병이 이렇게 빨리 오는 게 참 아쉽기도 하고 좀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주치 선생님이 그때 얘기한 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 영양제 드신다 생각하고 약도 드시고 살면은 뭐 그냥 큰 지장 없다.
0: 절주와 금연도 시작했습니다.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한편 가족들의 응원도 큰 힘이 됐죠.
4: 당뇨 진단 받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2002년 1월 7일 날 정확하게 그날부터 끊기 시작해서 그 왜 기억을 하냐면 10년 동안 생일 파티 하듯이 온 가족이 케이크 사다 놓고 파티했습니다. 온 가족이 기념일로 생일 케이크 하듯이 10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더 다짐이 되더라고요. 올해 기념했는데 내년에 또 기념 못하면 안 되니까 또 하고 그래서 더 끊기가 더 쉬웠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0: 이른 아침 지구영 씨의 하루는 늘 똑같이 시작됩니다. 체중과 혈당, 혈압까지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채소와 잡곡으로 이루어진 밥상. 아침을 거르지 않고 소식하는 습관은 혈당 관리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4: 일부러 작은 걸로 선택한 거예요. 당뇨병은 말 그대로 먹는 거하고 전쟁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맘 놓고 먹으면 절대 안 되는 병이 당뇨병이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면 항상 혈당이 춤을 추거든요.
0: 서울의 오래된 골목길. 전자부품 납품업을 하는 지구영 씨의 일터가 있는 곳이죠. 전자주문이 밀려들기 전 잠시 여유를 가져보는데요. 당뇨병 첫 진단 때의 걱정과 달리 61살의 나이에도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4: 일할 때 당뇨 때문에 고생한 건 없습니다.

사실 자영업이 좋은 점은 정년이 없다는 거죠.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는데, 그래도 한 80대 초반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결승선에 다다르는 것처럼 건강 당뇨인의 비결 역시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1: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당뇨병도 마라톤이에요. 잠시 잘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거든요.
0: 그렇다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뇨병 고위험군으로 혈당 조절 이상에 해당하는 당뇨병 전단계 인구도 무려 1,500만 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당뇨병 치료의 권위자인 이원영 교수는 당뇨로 진행되는 기로에 선 이때가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오랜 임상과 연구를 통해 밝혀낸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 있다고 하죠.
2: 당뇨병 전단계 환자분들께서 이제 당뇨병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체중 감량이 되겠습니다. 5% 내지 10%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 당뇨병 예방 효과가 현저하게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0: 과체중이나 비만인 전당뇨 환자들은 5에서 10% 정도 체중을 감량하면 정상보다 높았던 혈당을 떨어뜨려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7년 전 전당뇨 판정을 받았던 65살의 박내현 씨.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로에서 체중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3: 전당뇨가 한 2005년부터 2022년 15년 이상 잘 유지가 되고 계세요.
0: 오랜 세월 길잡이가 되어준 이 교수의 진료와 스스로의 관리 덕분에 당뇨병 예방에 성공한 겁니다.
4: 지금도 운동을 일주일에 한 5번, 4~5번은 합니다. 다행히 피트니스가 집 앞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출근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패턴화되어 있어서 아주 조금 관리가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게 저도 조금 의아합니다.
0: 당뇨병 대란 시대. 하지만 미리 당뇨에 대해 알고 관리한다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2: 당뇨병의 고위험자들이 있습니다. 가족력, 또 과체중 또는 비만, 스트레스, 또 음주, 흡연, 30세 이상이면서 이런 위험인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당뇨병 있는지를 선별검사를 매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소식과 운동, 그리고 체중 감량이 되겠습니다. 당뇨병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0: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2: 일기장이요.
1: 방과 후에 한 일은?
2: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1: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2: 빨간 머리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오리를 길렀던 거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2: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이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때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2: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2: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2: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2: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0: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그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봄 기운이 스며든 작은 암자. 이곳엔 스님 곁을 지키는 엄청난 녀석이 산다는데요. 바로 견보살 보리입니다. 왕 크니까 왕 귀엽죠? 보기까지 모두 행복 삼총사.
1: 궁뎅이가 덩실덩실덩실덩실.
0: 자꾸만 웃음이 난다네요. 함께한 지 어느덧 12년. 어디든 함께 가는 환상의 짝꿍이라는데요.
1: 찜하고 한 3년 더 살다가야지 이제.
0: 눈빛만 봐도 통하는 보리와 스님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스님과 보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암자.
1: 보리야, 밭에 가자.
0: 한 걸음 한 걸음이 묵직하죠? 그래서 별명이 뚱트리버래요. 계단 앞에서 호흡을 가다듬는 보리.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갑니다. 조심해 보리야, 잘하고 있어.
1: 우리 똥강아지 맞죠? 그렇지. 천천히 가자. 보리 다리 아프니까 천천히 가자. 우와, 여기도 이것도 쌈싸먹으면 되겠다. 벌써 이렇게 났네. 우와, 이거 맹이 나물인데 이거? 저녁에 반찬을 먹어야 되는데.
0: 보리야, 너 나물 때문에 따라온 건 아니지?
1: 안 보이면 찾아와요. 냄새 맡는 것 같더라. 스님 어디 있나. 나의 쫄뱅 보리 보기.
0: 보기는 겁이 많대요. 취향 존중해줄게. 반면 보리는 거침없네요.
1: 보리니 그거 가서 다 밥재. 또 스님 농사진 것도 다 밟아.
2: 일반꾼이네.
0: 거침없는 보리 덕에 덩달아 스님 손이 바빠지는데요.
1: 건대, 쑥가, 갓, 겨울초. 양은 많지 않은데 이걸 겨우 내 먹었어요.
0: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눈을 뗄 수 없는 존재감. 개풀 뜯어먹느라 정신없네요. 어우, 그렇게 맛있어.
1: 우리 이리 와봐. 쑥 한번 봐. 안 먹어? 식어 뜯어먹고 그냥 안 먹는 거지?
0: 근데 보리가 바로 나가네요.
1: 더워서

0: 아는 거예요.
1: 아, 다른 볼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0: 이 똥 쌌나?
2: 딱 걸음이다.
0: 이제 가죠, 가죠. 또 어디 가시는데? 어디 가셔?
1: 스님의 부름에도 비닐하우스로 들어가는 보리. 채소 먹방이 덜 끝난 걸까요? 아, 애착 인형이었어?
0: 그래, 그걸 안 가져오는 네가 이상했지, 그래. 이제 가죠, 가죠. 나와, 가죠.
1: 보리는 입이 쉴 틈이 없네요. 가장 먼저 절에 도착해 스님을 기다리는 여유까지. 야, 센스 만점입니다.
0: 보리! 보리, 보리! 가자, 보리 가자.
1: 역시 스님의 듬직한 수호천사네요. 뭔가에 집중하는 보리. 그럼 그렇지, 요리가 한창입니다. 오늘 메뉴는 진달래 화전.
3: 딱 차려놓으면 본인이 벌써 알아요. 알고 옆에 와서 딱 대기하고 있어요.
4: 한 개만 달라게.
3: 홀, 홀.
1: 예뻐서 저도 먹고 싶네요.
0: 보리야, 화전 봐. 먹고 싶지? 눈을 떼지 못한다, 여기서. 입을 다무지도 못하고. 우리 보리 진짜 얌전하죠. 떡치질 안 해요. 줘야 먹지.
4: 그러니까 얼른 달라고요.
3: 홀, 홀, 홀.
0: 진달래 화전도 먹고 이러면 돼지 돼요, 돼지. 네 돼지 소리 제일 싫어하잖아. 돼지 하면 어르렁거려.
5: 누가 돼지라 그래요?
0: 템블 온 사람들이, 아유, 너 살 좀 빼야 되겠다. 돼지 같대구만.
3: 살이 너무 쪄서 보는 분들마다 수의사 선생님들 가끔 오시거든요. 그러면 오래 보시려면 이런 거 주면 안 된다고 지적사항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이제 안 주려고 하죠.
1: 속상해도 다 보리를 위한 거니까 조금만 참자. 보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스님. 그런데 보리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0: 이 경주에서 왔어요. 경주. 길을 가다가 보리같이 생긴 애가 너무 잘생겨서 새끼 한 마리 부탁합니다 했더니 한 마리 주셨어요. 그래갖고 경주서 스님들이 얘를 안고 왔어요. 처음에 올 때 야 머리만 했어요. 야 이만 했어, 이만 했어.
1: 걷는 걸 싫어해 스님이 업어 키웠다는 보리. 불교 용어로 깨달음이라는 뜻의 보리라는 이름도 직접 지어줬죠. 그렇게 문수함의 마스코트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부쩍 살이 찌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0: 7살 때 영성에 있거든요. 그 후로 살쪘는데 사료를 밥만 먹이라는데 그 애가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또 간식도 원인도 있고 사람들이 템플스테이 오면 사람들이 얘 간식을 챙겨와요. 따로 그걸 다 주고 가요. 네, 그래서 네, 살찐 거지.
1: 사실 보리를 보려고 템플스테이 오는 팬들이 많대요. 그때마다 간식 파티를 했으니 어휴, 그래서 살이 쪘구나. 얘들아 밥 먹자. 역시나 가장 신이 난 건 보리. 공양간 앞에 전용석도 있습니다. 보리 마음 이해해. 아휴, 오빠도 먹고 싶다. 보리야, 절밥 진짜 맛있는데. 아, 이 화전 봐.
6: 기다려, 짐 흘리지 말고 기다려.
1: 스님 오시기 전에 빨리빨리 훌훌. 어? 보리한테 간식을 주시는데요?
6: 스님 못 주게 때는 살짝 숨어서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살찐 원인이 됐어. 지금은 진짜 큰맘 먹고 안 줘요. 꼭 주고 싶으면 한 켜포. 많이 먹으면 다리가 아파.
1: 건강을 위해 살을 빼야 하는 보리가 너무 안쓰러우시대요.
6: 응? 지금 별로 지금 스님하고 항상 그 보리 막 배가 너무 부르더 양껏 한번 줘보고 싶다고. 살만 이렇게 앉으면 보기처럼 날씬하면 많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맞지 보리야.
1: 결국 황태포 하나로 허기를 달랜 보리. 사람이나 강아지나 다이어트는 참 힘드네요.
3: 얘들아 밥 먹자. 아이고 보리 오래 기다렸어요. 요거 전에는 그 시래기하고 닭 앞가슴살, 닭고기 앞가슴살 삶아서 일부러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는 부르고 칼로리는 적게 그렇게 한.

0: 동안 먹였는데 얘가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렇게 먹이지 말라고. 왜냐면 지금 위가 약해져가지고 나이가 많잖아요. 12살이니까.
1: 야, 그런데 저건 통조림 고기 아닌가요? 다이어트 식단치곤 푸짐한데요?
0: 이것만 먹여도 영양가는 충분한데 사실은 보기가 입이 짧아요. 반찬투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보기 때문에 그냥 사료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섞어서 주게 됐어요. 야, 우리 보가 밥 먹으러 가요. 이리 오세요.
1: 와, 진짜 고기부터 골라 먹네요.
0: 아유, 우리 보리는 너무 착해요. 기다리고 있어요. 천천히.
1: 반면 보리는 허겁지겁 개눈감추듯 먹습니다. 야,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네요. 야, 보리야, 너 벌써 다 먹었어?
0: 자, 우리 보기 얼만큼 먹었나 볼까요?
1: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 보리 배가 안 차서 화난 거였어? 보기 밥까지 싹싹. 아, 보리야, 너살 빼야 되는데. 야, 그냥 식기세척기네요.
2: 애초에 보리밥을 좀덜 주시는 편이에요?
0: 그죠. 보리를 일부러 조금 덜 주고 보기 거 먹을 거 생각해서 이제
2: 또
0: 덜 주게.
2: 보리한테 더 주네요.
0: 그죠.
1: 밥 남기면 안 된다게. 식사 후 외출 준비를 하시는 스님. 보리부터 무거운 몸으로 신중하게 올라탑니다. 마지막 뒷다리까지 힘내.
0: 아이고, 보기 타. 자, 보기. 으쌰.
2: 이 차는 보리 전용차예요?
0: 보리 전용차. 차 소리 시동 막히면 무조건 달려와요. 하루 일상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차를 타고 달리는 거 하고, 또 가서 산에 가서 또 산책하는 거 하고, 강에 가서 또 산책하는 거 하고. 차 타는 걸 좋아합니다.
1: 드라이브 하기 전에 반려견 전용 안전띠는 필수죠.
3: 으쌰, 으쌰, 으쌰, 안전벨트. 보리가 안전벨트도 나와.
0: 가자.
1: 어머, 보리는 사람용 안전벨트를 했네요. 암자를 벗어나 본격적으로 드라이브 시작. 근데 보가, 너 스미한테 너무 붙어 있는 거 아니니? 넓은 뒷자리 대신 앞발로 균형 잡기에 달인이 된건 스님 옆이 좋아서겠죠? 5분 남짓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0: 보자, 줄 한번 보자. 보가 줄.
4: 얘는 풀어줘야 되는데.
0: 보기 왔어! 보기 왔죠! 보기 왔죠! 아유, 신났다. 아유, 신났다. 아이고, 보기 신났다. 난리 났다.
1: 기영 스님은 몸이 무거운 보리를 위해 하루 10분 평지 산책만 하신대요.
4: 몸살하겠다. 우리 템플스 때 바보 숲길이에요. 여기 한 6,000명이 1년에 지나가요. 아이고, 등달아, 우리도 좋네. 신났다.
1: 야, 이건 뭐 개가 아니라 그냥 곰 같네요. 우와. 한참을 걷더니 스님을 기다립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4: 우리 보리가 제일 행복해하는 길이에요, 여기가. 앞에 서서 사람들 안내하고 뒤에 처진 사람 챙기면서 그래 다녔는데 지금은 좀 아쉽죠.
1: 보리는 약 8년 동안 템플스테이 안내견으로 활약했대요. 비록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포행길 산책을 가장 좋아하죠.
0: 아이고, 진달래 봐라. 봄꽃이 봐, 보리 마 몸에 다 폈어. 저봐, 아이고.
1: 그런데 갑자기 걸음을 멈추는 보리.
0: 보리야, 와. 빨리 와.
1: 점점 걸음이 느려지네요. 결국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0: 다리가 아프지? 수고했다, 오늘까지 올라오느라고. 맞지? 또, 아이고, 다리 아파. 아이고, 어떡해. 다리 아파. 예. 아이고, 또 손 줘.
2: 살 찌고 나서 관절이 안 좋아진 거죠?
0: 응,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얘 관절 안 좋아진 건 안내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매일 산에 갔잖아요.
1: 함께 한 지 어느덧 10

0: 2년 부쩍 기력이 약해진 보리를 볼 때면 스님 마음이 짠해집니다.
1: 스님하고 한 3년 더 살다가야지 이제. 아이고 그러죠. 요 아파 여기가.
0: 애틋한 마음을 꾹꾹 눌러담아 다리를 주물러주는 기영 스님. 그 마음을 보리도 알고 있겠죠?
1: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있다가 좀 오래 좀 더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0: 보리의 시간은 빨리 흐르고 평범했던 산책은 소중해졌습니다. 그날 밤
1: 우리 이제 자자. 올라가자. 밤이 깊었어.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굿나잇. 자자. 잘자. 잘자. 그래 잘자. 잘자. 네. 알지? 내일 보자.
0: 차가운 밤 공기를 피해 실내에서 자는 견 보살들. 오늘 밤 꿈에선 못다한 산책을 실컷 즐겼으면 좋겠네요.
1: 참맛 하면 신난다. 아.
0: 어김없이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오늘따라 보리와 보기가 더 신나 보이네요. 기분 탓인가? 아, 반가운 손님이 오셨네요. 보리 건강을 위해 설쌤이 왔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유, 이뻐라.
1: 옳지.
2: 보리 안녕.
3: 얘가 보리인가요?
1: 네, 보리입니다.
3: 아, 너가 보리구나.
1: 보리 인사했어.
4: 보리, 너 들은 것보다 너무 떴는데요? 내가 본 애들 중에 뭐 한 탑5 안에 될 것 같은데 그냥 몸무게로만 따져도.
2: 아 근데 너무 귀엽다. 인사. 이 친구는 누구예요?
1: 복입니다. 복이.
2: 아유 너무
1: 행복이.
2: 예쁘다.
1: 행복하게 보이죠?
4: 네 너무 행복해 보여요.
1: 아니고.
4: 아니 어떻게 몸무게가 이렇게 반대일 수 있지? 쟤는 100점이에요.
1: 예 부끄럽네요.
4: 네.
0: 오 100점 만점에 100점. 복아 축하해.
4: 살찐 것 빼고는 이 나이치고 건강해요. 뭐 다른 검사 결과 봐야겠지만 네, 네. 육안적으로 네. 제가 이빨도 이렇게 봤는데
1: 하나도 안 빠졌어요.
4: 이 나이치고 상당히 건강해요. 눈도 깨끗하고. 네. 제가 하나만 조금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너 살짝만 일어나주면 되는데 내가 널 들 수가 없을 것 같아.
2: 보리야.
1: 보리 일어나봐.
2: 보리 한번만 일어나.
1: 옳지.
4: 자, 그렇지.
1: 오래 못 서 있어요 얘가.
4: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좀 버티고 있는 건데 근육이 좋아요 근육이.
1: 사실은 8년 동안 매일 안내를 했으니. 얘가 템플스테이 오는 사람들 얘가 다 안내를 했었어요.
4: 아 진짜요?
1: 네.
4: 그 이 길 산책할 때
1: 네, 이 길을
4: 제가 만약에 템플스테이 왔으면 방금처럼 보리랑 걸을 수 있는
1: 네,
4: 거예요?
1: 네.
3: 아 근데 얘 보러 왔겠다 진짜 너.
0: 설쌤도 보리 매력에 스며들었네요.
3: 고관절도 좀 불편해 보여요. 지금 네. 다리 앉을 때 모습이나 이런 거
1: 이렇게
3: 보면
1: 이렇게 퍼지고 앉아 있어요.
3: 네 맞아요. 그게 고관절 좀 불편할 때. 저희 어르신들도 네. 이제 관절염 생기고 아프면
1: 터지고 앉아.
3: 약간 이렇게 옆으로 안 아픈 방향 잡아서 하시잖아요. 알았어.
1: 이 다리를 이렇게 터지고 앉아.
3: 그래서 이것도 조금
1: 아이고.
3: 고민 한번. 알았어. 나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걷는 거 한번 보자. 내가 조금 걱정되니까. 가보자.
0: 걷는 모습부터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3: 약간 오르막이잖아요.
1: 예.
3: 근데 그게 얘 근육을 키운 거예요.
1: 예.
3: 근데 지금 봤을 때 보리는 도시 살았으면 못 걸었어.
1: 그렇죠.
3: 네. 여기가 네. 그동안 계속해서 이 산책로를 걸었었어서
1: 네.
3: 우리도 어르신들 늙기 전에 근육 만들어 놓는 게 건강의 1순위라고 얘기하잖아요.
1: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3: 네.
0: 그렇다면 내리막길 산책은 보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3: 엉덩이가 지금 많이 흔들리죠.
1: 뭐 이래 덩실덩실 네.
3: 그리고 아마 어깨도 좀 불편할 거예요.
1: 아
3: 뒷다리가 불편하면 애들이 앞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거든요.
1: 그래서 내리막길을 힘들어해요.
3: 맞아요. 네. 앞다리도 좀 불편할 것 같아 보여요.
0: 설쌤과의 산책 점검을 마치고 암자로 돌아갈 시간.
3: 아 이 차군요.
1: 네 우리 보리차예요.
3: 보리차. 아.
1: 보리가 차 타는 걸 너무 좋아해서 드라이브도 좋아하고 해서
3: 그렇구나.
1: 어릴 때부터 차를 태워서 데리고 다녀 놓으니까
3: 네.
1: 이 차 시동만 걸면 뛰어와요.
3: 아.
1: 낮으니까.
3: 네네네. 그렇죠. 지금 다리가 안 좋을 때는
1: 예.
3: 높은 차보다는 낮은 차 타는 게 예. 낫죠.
1: 의외로 운전석으로 타요.
3: 한번 보자. 아이고 아이고 아 그렇구나. 좀 불편해하는구나.

0: 제가. 아, 탔어요? 탔어요? 진짜 사람 한 명 탄 거네.
1: 그렇죠.
0: 어? 야, 너는 이게 사람만 하니까 안전벨트가 된다.
2: 안전이 제일이라게.
1: 보가 이리와. 목줄
0: 그렇지, 하자. 보기는 이런 거 해야죠, 보기는.
1: 보가 이리와. 오케이. 이리와, 옳지.
0: 보기 아저씨 좀 타도 돼? 이짜.
2: 설생과 함께 사찰로 가는 길.
0: 차 타고 뭐 멀리는 안 가니까 네. 그렇게 하지만 여기가 제일 위험한 자리다, 너.
1: 네. 근데 꼭 거기서. 그 뒷다리에 더 힘이 생긴 거예요, 지금.
2: 두 녀석을 위해 서행이 몸에 뱄다는 스님. 덕분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3: 가자, 내리자.
1: 수돗물 틀어주면 얘는 잘 먹어요.
0: 아이고, 너 신선한 물 좋아하는구나.
1: 얘는
0: 야, 멋있다, 야.
1: 수돗물만 먹지 그러게 담아주면 잘 안 먹어요.
0: 개들이 물맛을 우리보다 더 예민하게 느껴요.
1: 아.
0: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물맛이 있습니다.
1: 아.
0: 지금 이 상태로 물량을 체크하기는 어려운데 아. 제가 그냥 대충 봤을 때는
1: 한 바가지.
0: 얘가 이제 물을 정말 많이 마신다라고 하면 뭐 5리터, 6리터씩 먹어야 돼요, 하루에. 그래.
1: 예.
0: 근데 그 정도는 안 먹을 것 같아요.
1: 그래, 안 먹어.
0: 호르몬성 질환 중에 쿠싱은 물을 되게 마시는 질환이 있는데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2: 어, 천만 다행이네요.
1: 손 줘봐. 옳지. 마사지. 오늘 산에 간다고 해요. 마사지.
0: 예, 봤더니 아까 제가 또 이제 뭐 일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 이렇게 슬슬 보거든요.
1: 예.
0: 여기도 이제 지금 피부가 이렇게 된 게.
1: 그건 오래됐어요.
0: 그쵸. 이게 원래 대형견들의 숙명. 이 딱딱한 공간에 누우면 살 배기는 거예요.
1: 그리고 이제 일어날 때 막 이리리 일어나니까 네. 더 심해지고.
0: 이 정도면 괜찮아요?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 진물이 나거나 할 수 있어요. 이게
1: 예.
0: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살이 덧지잖아요?
1: 예.
0: 그리고 많이 못 움직이면 여기가 이제 욕창 생기는 것처럼 막 진물 나고 그러면 털 민 다음에 사람들 많이 쓰는 것 중에 소돔 같은 것들 붙여주거나 아니면 여기다 설탕 아. 뿌리고
1: 설탕을 뿌려요?
0: 네. 슈가 테라피라고 피부에 이제 나중에 욕창 생기면 거기다가 설탕 뿌리고 붕대로 감아 이렇게 거즈하고 붕대로 감아주면 빨리 나아요.
2: 우리야 아프지 말자. 알았지?
1: 보리가 여기 가슴이 볼록 나왔어요, 이렇게.
0: 네.
1: 그래서 저는 이게 걱정이 있거든요. 이게 살인지 아니면 무슨 종양인지. 근데 내가 보지 아프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2: 설쌤, 우리 볼이 어떤가요?
1: 근데 전에도 살.
0: 이거는
1: 여기도
0: 종양
1: 살,
0: 아니고요.
1: 살.
0: 어, 살이에요.
1: 살. 네. 살이래 살. 다행이다 살이라서. 스님은 그것도 뭐가 생겼나요?
0: 아, 근데 진짜
1: 걱정했네.
0: 아, 이게 약간 뭐 진짜 호르몬 검사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아.
1: 그 중성화가 호르몬이 좀 불균형이 돼가지고 이리 살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0: 어, 네. 그러니까 우선은 중성화를 하면서 살이 찔 수 있는 환경도 제공이 될 수 있어요. 부작용 중에 체중 증가가 있어요, 중성화에.
1: 네네.
2: 이번엔 보리의 식사 습관을 점검할 차례.
0: 아, 근데 저 밥그릇 통 봐.
1: 왜냐면 머리가 커서 밥그릇 큰 거였어요.
0: 아, 그래요? 네. 아, 뭐죠? 밥그릇보다 더 중요한 건 양이죠?
1: 예.
0: 네. 한번 봐야겠어요.
1: 네. 네.
0: 아, 이 양이.
2: 보리가 먹는 사료의 양은 어떨까요?
0: 얘 몸무게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1: 많이 안 줘요.
0: 네.
4: 그런데 문제는 이걸 다 먹고 제가 안 먹으면 저걸 그냥 또 먹는다는 거예요.
0: 아, 적게 먹어도 살이 쪄요. 적게 먹어도. 야, 너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어?
1: 어, 유일하게.
0: 네가?
1: 유일하게.
4: 그게 아니고요. 어. 일가를 하고 가요.
0: 너 이 순둥이가 막, 우 하면서 막 가.
4: 네. 이 반찬 투정하는 이놈? 이러면서.
1: 그래서.
0: 야, 먹을 걸 남기면 혼나야지, 이러면서 가는 느낌.
1: 그거 한 2분간 노려보다가, 어가! 하고 가.
4: 아니, 오늘 또 남겼어? 이러면서 가요.
0: 야, 너 이 순둥이가 그렇게, 그런 소리를 낸다고? 아유, 근데 귀엽다, 너는 그냥.
1: 먹을 때만. 어.
2: 귀여운 뚱트리버를 위한 다이어트 솔루션 시작해볼까요?
0: 새 지방량 검사를 한번 해볼 거거든? 배둘레를 재야 되는데요. 이거 원래 갈비뼈 바로 뒤로 재야 되거든요? 갈비뼈가 안 만져지니까 이게.
1: 아이고 참 큰일 났다.
0: 111. 야 도망가지 마.
2: 날씬한 정강이뼈 길이도 잽니다.
0: 한 20 나오는 것 같아요.
2: 계산에 들어간 설쌤. 보리의 체지방률은 얼마나 나올까요? 긴장되는 순간
0: 56.24가 나왔습니다. 체지방률이.
2: 다시 말해

0: 보리 몸의 56% 이상이 지방이란 뜻이래요. 반려견의 체지방 지수 위험도 도표에 따르면 보리는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초고도비만에 해당되는데요. 며칠 전 건강검진을 위해 찾은 병원에서 쟀던 몸무게가 무려 65.8kg. 와, 나보다 더 나가네.
1: 2년 전보다 0.5kg 쪘어요.
0: 내친 김에 엑스레이까지 찍기로 했는데요. 선생님, 보리 관절은 어때요?
2: 정상적으로 보이는 오른쪽 이쪽은 까만 유격이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아픈 왼쪽 부분은 다 있으면서 염증 소견이 보이고 있는 게 관절염으로 진단이 됩니다.
1: 그렇네.
0: 심상치 않은 보리의 건강, 호르몬 이상을 걱정했던 설쌤은 체열을 진행했습니다.
3: 이렇게 지방이 쌓인 게 일반적이진 않아서.
0: 설쌤, 보리 괜찮은 거죠? 이상 없겠죠? 피검사 결과 보리의 병명은 경계선 갑상생 저하증으로 진단됐습니다.
4: 강아지들이 중년 이상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호르몬성 질환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근데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적게 먹어도 에너지로 안 가고 다 살로 가요. 그래서 많이 먹는 것 같지 않은데 살이 찐다라고 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호르몬을 추가해주는 약물을 먹게 되면 사실 살이 정상적으로 잘 빠집니다.
0: 보리야, 비만의 원인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첫 번째 솔루션은 식단 조절.
4: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
5: 맞아요, 불쌍한 표정.
4: 우리의 간식 서랍이 너무 쉽게 열리다 보니까 강아지들의 다이어트 성공률이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좀 다이어트 전용 사료 같은 거를 먹이는 게 확실히 도움이 돼요. 지금 하루에 먹어야 되는 칼로리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0: 보리를 위해 두뇌 풀 가동하는 설쌤. 보리의 기초 대사량은 1600kcal.
4: 하루에 1600칼로리를 킬로칼로리를 먹어야 돼요. 하루에 1600, 그러니까 한 번에 800kcal거든요. 250g씩 하시죠. 이 사료는 어떤 사료냐면 뻥튀기 같은 사료라고 보시면 돼요.
5: 예.
4: 그러니까 부피는 많아 보이지만 칼로리가 높지 않아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배는 부른데 사실 칼로리는 그렇게 높지 않은.
0: 250g이면 얼마나 될까 했더니 제법 많네요.
4: 네, 포만감이 꽤 있겠죠?
5: 네네. 네. 그거는 안 서운하겠어요.
4: 그렇죠. 네. 안 미안하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강아지들이 그냥 일반 사료로 다이어트 했을 때 훨씬 더 힘든 거예요.
5: 사료 지키기 위해서.
4: 이거 맛있어?
5: 주눅이 들어갖고. 뭐가 이리 와.
4: 잘 먹네. 야, 거기... 이거 삼키지 말라고 해놓은 알맹인데 너는 애가 커가지고
5: 그냥 꿀떡 생겨요.
4: 꿀떡 삼기네. 고기도 하나 줄게. 고기 하나 먹어봐. 근데
5: 네.
4: 내가 준 거야. 고기가 먹은 거 아니야. 근데 애들이 이거 좋아하네요.
5: 다행이네요. 아니, 냄새가 아주 맛있어. 네. 이거 냄새가 고소해요.
4: 200.
5: 나도 한 개 먹고 싶네.
0: 응? 갑자기 설쌤이 톡질을 하네요?
6: 이 일명 회장님 에스컬레이터.
5: 에스컬레이터. 아,
4: 보리 회장님의 레드카페.
0: 두 번째 솔루션은 보리 발판 만들기.
4: 이거는 근데 방해인데요. 이건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방해하시는 건데요.
5: 아이고, 빨리 잘 만들어 보이소 이랬는데.
0: 톱질에 이어 나사까지 박는 설쌤. 세상 꼼꼼하게 만든 결과 뚝딱 보리차 전용 발판이 완성됐습니다. 안정성 검사도 완료.
4: 좋아, 좋아, 좋아.
0: 과연 보리 얼치, 할머니의 얼치. 반응은?
5: 옳지, 옳지.
4: 그렇지.
5: 아유, 타라.
0: 야, 편안해 보이는 게 대성공이네요.
4: 지금 이 상태에서 한 5kg만 빠져도 얘 컨디션이 달라질 거거든요.
5: 네, 맞아요.
4: 관절도 덜 아프고. 그래서
5: 목표가 60kg.
4: 네, 우선은 우리 첫 번째 목표 60kg입니다.
5: 60kg.
4: 네, 네, 첫 번째 목표 60kg를 해서 거기서 잘 되면 뭐 55까지 정도만 빼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더 행복할 수 있게. 15살까지 사는 걸 목표로.
5: 목표.
4: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4: 네. 우리 문수함에 오시는 분들은 간식 말고 장난감을 부탁드립니다. 네, 뭐 노즈워크 장난감이나 장난감으로 아이들을 보러 오실 때 꼭 선물을. 그리고 아니면 간식 가져오시면 제가 우리 스님한테 말씀드려서 유기견 보호소 같은 데다가
5: 알겠습니다.
4: 같이 기부하는 걸로. 네.
5: 아, 기부.
4: 네.
0: 긴 손으로 와도 된다게. 와, 완연한 봄이네요. 가시는 길이 꽃길이어야 할 텐데. 사실은요, 반려견이 사냥개가 됐다는 제보를 받고 가는 중이래요. 이거 실화예요? 지리산 자락 깊숙한 곳에 위치한 마을에 가장 끝집에 살고 있다는 주인공. 쌤, 근데 진짜 조심하세요. 긴장된 마음으로 찾아가 보는데요.
4: 뭐야 이게? 이거 뼈인데?
0: 네? 뼈가 있다고요?
4: 이거 뼈인데? 확실히?
0: 아니, 마당에 왜 뼈가 있죠? 아니, 그러고 보니 잔디밭 곳곳에 널브러진 뼈 조각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정체가 뭘까요?
4: 여기에 대퇴골 있다. 대퇴골. 토끼 정도 크기?
0: 과연 뼈 조각의 진실은 무엇일지 얼른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4: 너네구나.
7: 오, 4월 여인이.
4: 아니.
7: 어머.
4: 어머.
7: 어머, 아닌 것 같아.
4: 듣던 거랑 다른데? 뭐야, 이거?
7: 어머, 아이, 좋아.
4: 저 원래 처음 만나는 애들 자기가 먼저 만져달라고 하기 전에 안 만지거든요. 아. 근데 지금 이 친구가?
7: 사월이.
4: 사월이.
7: 네네. 네.
0: 뽀얀 털을 자랑하는 애교쟁이 사월이와 부정교합이 매력적인 개성 만점 오일이. 나 인상 쓴 거 아니다게.
4: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 사냥을 해서
7: 네,
4: 걱정을 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뭐 물론 사냥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절대로 무조건 공격적이고 이러지 않거든요.
7: 네.
4: 그래도 혹시 아이들이 좀 뭔가 좀 저한테 경계를 한다거나 이러진 않을까라고 하고 왔는데 네, 오히려 제 예상과 정반대네요. 사람들한테 좀 어때요?
7: 사람과의 사회성은 되게 좋은 편이에요.
4: 아,
7: 네, 특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는 것도 아이들한테 사월이 같은 경우는 배부터 보여주거든요.
4: 네네.
7: 네. 그렇기 때문에 놔둘 수 있는데 사람과는 그렇게 괜찮은 친구들이 다른 동물들은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0: 이 뼈 조각들의 정체가 설마 귀여운 토끼 아니죠?
4: 네, 제가 아까 오다가 이거 봤거든요.
2: 네.
7: 네.
4: 네. 이렇게 뼈들이 이렇게 있는 거.
7: 뭐 쥐.
4: 쥐.
7: 두더지.
4: 두더지.
7: 사월이 오일이는 또 그렇다고 뭐 먹을 게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어서.
4: 네.
7: 그거를 사냥해놓고 뭐 먹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4: 맞아요.
7: 네.
4: 아, 이게 지금 의심되는 게 하나 있어.
2: 아. 전리품처럼 이렇게.
4: 맞아요.
7: 네, 저희가 멀리 그 사체를 갖다 놓으면은 또 가져와서 그 자리에 놔둬놓고 아무도 못 만지게 지키고 그러더라고요.
4: 네,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있어.
2: 저희 친구들이 사냥 같이 한 걸 찍어둔 게 있거든요.
4: 네.
2: 그래서 그걸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 아, 네. 한번 네. 제가 보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7: 네.
4: 네.
0: 4월이 5월이의 사냥은 작은 두더지로 시작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겁도 없이 독사를 공격하더니 급기야 고라니까지 잡았다는데요.
8: 이 모습은
7: 고라니를 잡았어요.
8: 얼굴에 피로.
4: 아이고, 근데 이제, 네.
7: 저 때는 손님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네. 먼저 발견하고 저희한테 놀래.
4: 예, 다친 줄 아셨겠네.
7: 진짜 다친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4: 네.
8: 멧돼지 같은 친구한테 당한 줄 알았는데.
4: 근데 표정을 보면 전혀 네. 그렇지 않죠.
8: 두더지 잡아서 이제.
4: 네. 이거 어떡하지?
7: 이거 족제비.
0: 사냥이 점점 더 대범해질수록 보호자 부부의 고민도 깊어졌답니다. 사냥 영상을 본 설쌤의 마음도 무겁긴 마찬가지. 얘들아,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먼저 사냥의 주 무대가 되는 뒷산부터 점검해보기로 했는데요. 자기 영역에서 신이 난 4월 5일이 자매. 얘들아, 같이 가야지.
4: 이거 제 꿈인데. 내 강아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이게 제 꿈이거든요.
3: 그러니까
4: GPS 달아놓고 나는 얘가 안 보이는데 우선 안전한 어딘가에는 있다.
8: 있다.
4: 예. 네.
0: 여기저기 자유롭게 누비는 사월이와 그 뒤를 바짝 쫓는 단짝 오일이. 쫑긋한 귀에서 즐거움이 느껴지네요.
9: 잘 놀아주니까 저희는 좋죠. 좋죠.
4: 뭐 맛있는 거 먹고 잘하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보다도 예를

0: 애들한테는 이게 최고죠. 올라오면 뭘 하고 놀아요?
1: 땅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0: 두더지.
1: 파요. 두더지인지 아니면
0: 네, 뭐.
1: 뭐 애벌레 소리가 나면 파기도 파고
0: 네.
1: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개들이 파고 있으면 막대기 들어와가지고 아이들 같이 막
0: 같이
1: 파기도 하고
0: 파보고,
1: 네
0: 네.
1: 나무 밑둥도 파기도 하면서
0: 뭐,
1: 네
0: 발톱 깎을 일 하나도 없고.
1: 저희는 깎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0: 그쵸.
1: 네.
2: 바로 그때 저 멀리 보이는 녀석들 설마 뭘또 발견한 거니?
1: 보통 저렇게 하면 쥐나 두더지 같은 친구들 잡아올 때 있더라고요.
3: 사월아 오이라 한 바퀴 뛰어 가서 화장실도 가고
2: 매일 아침 온산을 뛰어다니는 자유로운 영혼들에게 뒷산은 화장실이자 약수터 그리고 놀이터라네요. 애들은 어떻게 키우게 되셨나요?
1: 처남이 진주 쪽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 공장 건너편 논에서 유기되어 있던 친구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 아이들 엄마는 그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한 들깨로, 그러니까 어떤 소탕 작전을 벌여도 잡히지 않는 까만 색깔 영리한 들깨가 한 마리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누나밖에 키워줄 사람이 없다고 암컷 두 마리를 이제 저희 집에 제가 여행 갔을 때 저도 없을 때 네, 데리고 왔더라고요.
2: 처음 만났을 땐 2개월 된 강아지였습니다. 아, 귀여워.
4: 여기리 줄이 꼬이겠네.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2: 꼬순내 풀풀 나던 녀석들을 풀어놓고 키운 데는 다 그만한 사정이 있다는데요.
1: 이제 멧돼지가 새끼들을 데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걸 저희는 봤거든요. 멧돼지를 완전히 퇴치를 못하더라도 저희 공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은 이제 강아지들이 좀 돌아다니면서 자신들만의 그런 뭐 마킹이라든지 그런 냄새를 좀 묻혀두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좀 약간 낮 동안에는 이제 풀어두는 것도 좀 있기는 합니다.
2: 하지만 어느 날부터 시작된 사냥이 점점 더 대범해지면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쌤, 방법이 있을까요?
0: 사냥이나 이런 본능이 이제 올라오기 전에
3: 네.
0: 그 전에 내 가족과 내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동물들 중에 특히 나보다 크기가 좀 작은 동물이
3: 네.
0: 빠르게
3: 빠르게.
0: 움직이면 스위치 온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3: 그냥 보는
0: 본능의
3: 거였어.
0: 스위치가 빵 하고 켜져 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 문제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입장이에요.
3: 그쵸, 사람 입장이지.
0: 네.
3: 네.
0: 이상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 행동은 쟤네들한테 정상인데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는 행동이고요.
3: 네.
0: 이상 행동은
3: 쟤네들한테도.
0: 쟤네들한테도 평균적인 개들도 이런 행동을, 그러니까 개라는 동물도 원래 이런
3: 네.
0: 행동을 안 한다면 이상 행동인데 이거는 문제.
3: 사람 입장에서 보는
0: 네.
3: 문제는.
0: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조화롭게 얘네보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조화롭게 살수 있게 해줄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2: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1: 기억하네. 오래되고 기억하네.
3: 저희 4월이 5일이를 구조하기도 했고 4월이 5일이를 저희한테 오기 전에 임시로 먼저 키워주셨던 4월이 5일이 원래 먼저 아빠? 지금은 삼촌이지만
2: 작고 소중한 친구들도 함께 왔네요. 솜사탕 같은 이 친구는 몽실이. 호기심 많은 요 녀석은 춘심이래요. 아우, 꼬순내. 야, 진짜 귀엽다. 그런데 춘심이를 보자 경계하는 오일이. 사월이도 털이 바짝 섰습니다.
5: 어허.
2: 마당을 감도는 팽팽한 긴장감.
5: 어허.
3: 어머, 우리가 딴 데시 돈 돌리겠다는 거야.
2: 4월 5일이가 왜 이러는 걸까요?
1: 저희 4월이 5일이가 협동해서 약간 사냥하는 듯한 한 명이 주위를 끌고 있으면 이제 다른 친구가 뒤로 돌아가서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제스처를 많이 취하더라고요.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오신 손님들한테도 조금 안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사고가 생기면 안 되니까.
2: 사냥 본능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볼까요?
1: 여기는 저희 4월이 5일이가 밤에 잠을 자는 공간이거든요. 네,
0: 네네네.
1: 안에서
0: 잘 해놓으셨네요.
1: 다용도실 안에서 이제
0: 네.
1: 잘수 있게 되어 있고 저희가 외출할 때는 이제 강아지들을

0: 강아지들을 여기다 넣어두고 문을 닫고 외출하고 네. 있고요.
1: 잘하십니다. 지금 네. 관리도 너무 잘하고 계세요.
2: 지금 우선은 이 공간만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넓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안 나갈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네. 네. 우리가 안 볼 때, 네, 없을 때 사냥 본능이 나타나는 걸 관리하기 위한 공간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펜스를 세운다라고 한다면 펜스를 우리 키 정도의 네. 위를 꺾어야 돼요. 아, 안쪽으로. 아.
0: 안쪽으로.
2: 네, 그래서 내가 위를 봤을 때 뭐가 막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바위 탔던 저런 친구들은 무조건
0: 타고 올라갈 수 있겠다.
2: 타고 올라가서 네. 넘어갑니다.
3: 견사를 중심으로 넓게 울타리를 치기로 결정. 문제는 야생에서 놀던 사오리와 오이리가 울타리 안에서 지내는 동안 사냥을 대체할 놀이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1: 안전하게 씹을 수 있는 장난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징은 안이 비어 있어서 우리가 뭘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을 좀 재밌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오늘 가장 기본을 만들어 볼 건데
3: 장난감 안에 운동화끈을 넣어 고정시킨 다음 반려견이 좋아하는 습식 간식을 채우면 끝! 참 쉽죠?
1: 움직여야지 원래 더 사냥적인 면이 있는데 지금까지 움직이는 장난감들은 자극시키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천천히 움직인다거나 너무 기계적으로 되어 있다거나 얘네가 딱 봐도 이거는 내 사냥감이 아니다. 네. 아까 보니까 식욕도 좋고 먹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줘보면서 어느 정도 욕구를 좀 충족시킬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빨아먹게 한번 해볼게요. 아이들도 항상 그러잖아요. 놀이도 배워야 된다.
4: 네, 맞아요.
3: 오,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금세 흥미를 잃어버리네요. 아직 어색하다게 훌훌!
0: 여보세요? 오, 나와보셨어.
1: 이런 걸 봐야 돼요.
0: 나오는 걸.
1: 네.
3: 오일이도 영 어색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죠? 보호자 부부의 또 다른 고민은 4월 오일이의 사회성 부족. 특히 소형견에게 경기가 심했는데요.
1: 지금 교육이 좀 될 상황인지 네. 그냥 여기엔 다른 강아지 안 오는 게 좋겠어요. 네. 이거일지 한번 좀 지켜볼게요.
0: 알겠습니다.
1: 네. 우선은 그냥 안고 한 저 빨간 벽돌 쪽까지 한번 와보실게요.
3: 근데 별 반응이 없네요.
1: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만약에 이게 정말 사냥 본능 같은 거면 지금 이 반응이 안 나오고 더 흥분하는 게 나올 거거든요. 지금 안고 있을 땐 큰 반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내려놨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더 영역 방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한번 살짝 내려볼까요? 아유, 이뻐라. 어이?
3: 과연 어떨까요?
1: 그쵸.
3: 어우, 깜짝이야.
1: 영역 방어예요. 지금 다른 강아지를 보고 사냥 본능은 아니에요. 네, 이렇게 짖으면 사실 사냥감은 다 도망가요. 스토킹이 없잖아요. 이게 없어요. 내 영역에 다른 라이벌 개가 들어온 거예요. 아무리 작지만. 그래서 스트레스 시그널도 많이 보이고요. 놀이, 사냥을 지금 놀이로 하고 있잖아요. 사냥 놀이 볼 때 애들 스트레스 시그널 잘 안 나와요.
4: 그거는 즐거운 거니까.
1: 네. 근데 지금은 혀를 낼름거리고 딴 데를 보고 이제 뭐 이제 탈탈 턴다거나 네. 전이 행동을 한다거나 스트레스 시그널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한번 살짝 해볼 건데 네. 우리 식욕이 조금 더 좋은 친구부터 할 거예요. 이거 둘이 같이 하면 네. 한 아이가 흥분하면 다 같이 흥분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다견 가구에선 교육을 따로 들어가야 돼요.
4: 아, 네.
1: 네, 한번 제가 줄을 한번 살짝 잡고
3: 4월이부터 교육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1: 우리 오일이는 살짝 안 보이는 대로 가 있어볼까요?
0: 오일이 절로 네. 가.
3: 혼자 남은 4월이 춘심이 쪽을 보는가 싶더니 몸을 돌립니다.
1: 옳지.
3: 이어지는 간식 보상.
1: 지금 왜 제가 칭찬을 했냐면
0: 네.
1: 무조건 흥분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돌아와요. 이런 행동도 전이 행동인데 이런 행동을 칭찬해야 돼요.
0: 돌아오네.
1: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너 이거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좋은 행동을 하면 우린 그걸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0: 네. 강화시켜줘야 되는구나.
1: 옳지.
0: 너무 잘했어.
1: 춘심이를 사월이가 받다가 빠져들어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빠져나와요.
0: 네네네.
1: 우리가 이걸 이제 인게이지, 디스인게이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계속 빠져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자기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만 있으면 흥분도가 낮아지고 우리가 막 화내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0: 네.

0: 크로스에서 한번 지나가 보고 할 거예요. 어이.
1: 모두가 긴장되는 순간.
0: 옳지.
2: 아, 잘하네.
1: 어우, 심지어 피하는데요?
0: 옳지.
2: 옳지.
0: 오히려 옳지. 긴장해.
2: 아.
0: 네. 자기가 피하는 모습도 보여요.
2: 네.
0: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모습이냐면 둘이 따로 해서 그래요.
2: 아.
0: 같이 했으면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2: 옳지.
0: 기다려.
1: 다음 단계는 춘심이와 간식 나눠 먹기. 이 훈련의 포인트는 뭔가요?
2: 춘심, 넌 진짜 조그맣게 먹자.
0: 다른 아이가 먹는 것도 보고,
2: 아...
0: 다른 아이가 먹는 게 뺏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내 차례다.
2: 아...
0: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좀 긍정적인 겁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얘 지금 냄새 맡은 거예요.
2: 아...
0: 너무 가깝게 난다고.
1: 이번엔 오일이 차례.
0: 네.
1: 역시나 가볍게 성공했습니다.
0: 옳지.
1: 사회화 솔루션의 마지막 단계는 자매 합동 훈련. 얘들아, 잘할 수 있지?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3: 춤춘 가자.
0: 옳지. 옳지.
4: 너무 잘했어.
0: 너무 잘했어요. 첫 번째 반응보다도 훨씬 좋고
4: 네.
0: 스트레스 시그널 거의 안 나타나고 있고
4: 네.
0: 몸의 이완도도 털 쓰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4: 네.
0: 다른 강아지가 있어도 너무 좋아요.
1: 훈련을 잘해낸 4월이 오일이에게 꼭 하고픈 말이 있답니다.
5: 너희들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을까?
6: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면서 좋은 친구로 가족처럼 오래오래 안 아프고 살아서 안 아프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
1: 걱정 말게.
7: 헐!
1: 약속했다.
7: 헐!
1: 며칠 후 전해진 반가운 소식. 4월 5일이를 위해 보호자 부부가 직접 울타리를 설치했대요. 간식 장난감에도 적응 완료. 이젠 귀요미 자매로 불러주실게.

0: 너무 덥다 진짜.
1: 미끄러워 이거.
2: 아, 허리도 아프고 진짜.
3: 와, 자, 야, 생각보다 무겁다.
4: 까딱해.
5: 바깥 해야지.
6: 我们的工作需要在九点之前完成，九点的时候我会上来检查大家的工作，如果说工作完成不是特别理想的话，我们公司就没办法如何结算，希望大家多多努力。
7: 이게 그럼 6천 원인가 보다. 32안짜리.
8: 알바비가 좀 비싸잖아, 이런 거.
2: 그 내가 밖에 나갈게. 괜찮아. 내가 밖에 나가 줄게. 그러면 되지.
1: 아무래도 이거는 오늘 못 하잖아.
0: 저.
1: 아니, 저 형은 겁이 하나도 없네, 진짜로.
5: 추 나간다.
1: 아니, 조심해.
5: 추 조심해요.
2: 저총이부터 저총까지
5: 있다. 엄청 멀어.
2: 그러면 이게 다리가 이거 엄청 미끄러워. 이 진짜 미끄러워.
8: 제가 직접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따라오거든요. 아무래도 제일 위험한 데로 가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한 거죠.
1: 놀러 어디야?
5: 무서워. 밑에. 打工费是都一样的是吧？就是菜篮子。
2: 이게 사실은 이게 앞으로 가면 미끄럽거든. 이게 앞으로 가면 이게 미끄러. 이거 봐봐.
5: 하지마.
2: 이게 너무 미끄러워서.
5: 하지마.
2: 뒤로 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뒤로 가야 돼. 그러면.

0: 이거 진짜 위험해, 이거. 어, 엄청 미끄러워. 그렇지, 그 도장 바꿔서 이게. 이게 내가, 이게 물이 이렇게 뿌려주니까 이거 좀 빨리빨리 하면 되겠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게 알바비가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다 비슷해요, 가격이?
1: 똑같대?
0: 아, 그래? 내가 제일 위험한데.
2: 와, 저기 선배님들 창문에 매달려 있어, 다.
0: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진짜 대단하다.
1: 대단한 진짜. 거야.
0: 야, 그거 물 줘, 물, 물. 여기.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뒤에 가지, 뒤에 가지. 어, 좋아.
1: 둘이 무슨 꽁트를 찍고 있는 거야, 저 둘은?
0: 아, 좋아, 좋아. 딱, 딱. 여기, 여기 한번 올래?
1: 어, 씨씨. 씨씨. 아, 또. 선배님이 또 세수건 갖다 주셨어. 아니, 코치님이 잘생기셨더라고.
0: 아, 그 친구? 아, 어.
1: 그냥.
0: 어, 일어나서 몇 분도 안 되네.
1: 에? 아, 나 저 코치님이 찾을 줄 알았는데. 깨끗해지죠? 아, 씨씨. 닦어. 선생님, 걸레를 왜 자꾸 주시는지 선생님 나 좋아하시나? 미치겠네? 왜 자꾸 걸레를 갖다 주시지? 마치 누가 시킨 것처럼 걸레를 자꾸 갖다 주셔. 선생님 나 좋아하나 봐.
0: 야, 이거 하트가 지금. 너무 덥다 진짜. 미끄러워 이거.
1: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먹을 거야. 어우 어우 어우 이거 밑에 보면 안 돼. 밑에 보면 안 돼. 위에 봐야 돼. 위에 이렇게 시선을 약간 이렇게 좀 멀리 보면서 해야 되게.
2: 옆을 안 보면 돼.
0: 이게 붙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어 좀 무섭네. 오, 우와. 여기. 대박이다.
1: 우와! 강 두 개가 만나는 게 어디라는 거야?
2: 무슨 강 만나?
0: 여기랑 이렇게. 그래서 색깔이 다르잖아. 이쪽이 좀 녹색, 저쪽이 좀 약간 브라운색. 어,
1: 그러네.
0: 이게 강이 맞아서 그런 거.
2: 마치 사진 한번 찍을까, 여기서, 우리?
1: 오케이.
2: 아, 이 바깥 벌려고 이렇게까지 한 적 있어요?
1: 나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해본 건 나도 처음인 것 같아.
2: 나 알바 13개 했거든? 이게 제일 힘들어.
0: 이게 힘들다고?
2: 정신적으로요.
1: 그래. 아, 맞아.
0: 그럼 밖에 나가면 1등이잖아.
2: 그건 힘든 게 아니고 그거는.
0: 그러니까.
2: 기절하죠.
1: 기절해.
2: 병원 가야 돼.
0: 나 좋은 기업에 하는 거야, 지금.
2: 아, 선생님, 병원에. 내가 죄송해. 고민하세요. 미안해.
0: 이거 빼자.
2: 내가 잘못했어.
0: 너도 이렇게 좀 경험해야 좀 괜찮은 거 같아.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떨어져, 이게.
2: 하지 마요. 왜 이래. 하지 마.
0: 이게.
2: 하지 마. 왜 이러세요, 형님? 목숨이 두 개예요, 형님은?
0: 아니야, 두 개 아니라.

0: 아니 구멍 나 있어.
1: 오빠 괜찮아? 안 무서워요?
2: 근데 여기 떨어져 봤자 안 죽어. 안 죽어.
1: 그래도
2: 괜찮아. 한 시간이 있어. 와. 아이고. 싸긴 싸다. 이 정도는 한 시간에 한 3천원? 아니야, 3만원? 정도 줘야 되는 것 같은데. 10m, 10m.
1: 10m!
3: 10m 짜요.
1: 짜요.
2: 오, 더.

0: 아, 거의 좋아다 미안.
1: 어, 뭐 있다. 뭐 묻었다. 난간. 어떻게?
2: 왜? 아니죠.
3: 아, 좋대. 아~
0: 我们接下来的话会去到我们的就是下面一层观景台。
4: 아, 좋아. 아,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네.
1: 이거 하나 먹으면 딱 좋겠다. 우리 끝나.
2: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먹으면 딱이지. 와,
1: 목이 너무 마른데?
2: 나도 미치겠어, 준비 나.
1: 물도 안 주나, 설마?
2: 물도 포함이지. 식비, 모든 식비가 이제 우리가 물도? 벌어서. 어.
1: 물도?
2: 어.
1: 저희 물도 안 줘요, 저희? 물도 다 먹어야 돼요?
5: 물도 벌어서. 먹는 거라서 사드셔야 돼요.
6: 저희는 물 한 모금 나눠 드리려고 해요.
1: 아. 아, 이거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떡해. 목 마른데 지금 양지강도 마시고 싶은데?
2: 양지강 마시면 큰일 나.
5: 어제 아끼셨어야 돼요.
7: 이거는 너 할 수 있나?
8: 내 생각에 이거에 아... 밑에 보이거든. 이거는 닦아야 되는 것 같아, 느낌이. 아...

0: 진짜 나 거짓말 아니고 원래 올라가지도 않거든 이런 거. 응. 근데 하고 와서
1: 할 수 있어?
0: 별로 안 무섭게 느껴져요.
2: 밑에만 안 보면 괜찮아.
0: 아니 나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위에 하고 와서.
3: 我们从那里面那个最上面那个顶端那个位置，然后一直拖下来，然后
2: 안쪽에서 바깥.
3: 就是这个玻璃的差距，然后还有围栏了栏杆的玻璃，然后进行擦拭。
2: 와, 장난 아니다. 우와. 준빈아, 넌 이게 무서워? 아까 게 더 무서워?
0: 이건 아예 안 무서웠나?
2: 진짜? 난 오히려 이게 더 무서운데.
3: 나하고 다 마무리하고, 나하고 이제 엄마 下面的 이제.
2: 잠깐, 잠깐,
0: 잠깐. 이거 오케이? 이렇게? 이거 하.
3: 제가 下面的 저거 边角.
0: 예, 구석구석 하겠습니다. 하.
2: 준빈아, 혼나고 있니?
0: 아니, 선생님, 구석구석 해야죠.
3: 네, 그 차 말았죠.
0: 아, 오케이.
2: 운동할 때도 선배님들 그 위계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 그러듯이 여기도 그게 다 있는 건가 봐. 되게 디테일하고 꼼꼼한 선배님한테 걸렸어.
3: 네, 쉬우시고.
0: 이제 혼날 때 됐다, 혼날 때.
1: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여기로 닦았어요. 여기로 닦았는데 여기는 이게 안 돼요. 아니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이거 다 했어. 이것도 했고.
2: 왜 또 싸우는 거야? 왜 싸우는 거야?
1: 거기는 여기 여기 여기 이 친구. 나는 여기까지 했어. 이거는 밖에잖아. 거기까지 다 했고, 여기까지 왔어요.
2: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한 명은 중국말로 싸우고, 한 명은 한국말로 싸워. 돈 벌러 와서 왜 싸워? 아, 너무 웃기네.
3: 에이, 네. 에이, 네, 네, 네. 저스, 내가 저스, 나가 봐라. 你之前是做什么的?
2: 저 가수라고 좀 전해주세요.
3: 가수,可以唱首歌吗?
1: 왜? 왜야? 네가 노래 부른 거 알아?
2: 아니 내가 가수라고 그랬더니 아~ 노래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0: 너 가수 아니야? 그 전민매 한번 전민매.

0: 你的中国话说得很好哎，啊，谢谢，
1: 好，我们赶紧那个开始都练吧，好，谢谢，哎，对对对，就是这样的，谢谢，哎，哦，조금 그래 물이라 있으면 좋죠. 근데 물도 사야 되잖아 우리 돈으로.
2: 물도 사 먹어야 돼 오빠. 그럼 우리 열심히 그래? 해갖고 물도 사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나 한 잔만 먹고 싶다.
0: 에이,对对对,就是这样的.谢谢.
2: 오픈 전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0: 안 무서워. 똑똑한 것 같아요.
1: 오, 철됐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0: 형, 언제 무서움을 느껴봤어요? 무섭다는 거?
1: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2: 제가 아는 선배님들은.
0: 무서움을 언제 최근에 느껴봤어요?
1: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0: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1: 유리는 여기는 진짜 깨끗해졌어. 이거를 만져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많이 만지잖아.
3: 그렇지.
1: 이런 거는 진짜 좋아.
3: 깨끗하다, 깨끗해.
1: 깨끗해졌어.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차이 안 난다. 그렇게 크게 차이, 진짜.
0: 그러니까 이 유리가 티가 안 나니까 매일 닦아야 되는 것 같아.
1: 매일 닦아야 되고 이게.
3: 네, 어쨌든 우리가 해외 와서 처음으로 지금 밥값을 벌려고 일을 한 거잖아요. 중국이 확실히 스케일이 크긴 크다. 난 이렇게 높은 데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 야,
1: 맞아, 맞아.
3: 이제 아껴 먹어야 돼. 우리 아껴 먹고 진짜.
0: 여행비는 따로 있으니까 연비를 좀 더 쓰고. 밥은 좀 아껴 먹어야겠다.
1: 그래도 진짜 많이 고생했다 오늘.
3: 고생했어요.
1: 고생했다, 고생했다. 많이 좋아졌어.
0: 저는 물도 안 줄 줄 몰랐어요.
4: 接下来我就为你们今天的劳动付出。
0: QR 넣어주는구나.
1: 그렇지, 그렇지. 나는 현금에서 받는 줄 알았어.
3: 나도. 들어왔다. 와,
0: 시식. 3시간. 와, 이거 밥값하기 힘드네.
3: 밥값하기 힘들어. 남의 돈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들고.
0: 밥값을 해야지. 이름 잘 지었네.

0: 여기서 이게 다 벗어야 되는데. 에? 아니, 다 벗는 거 아니고. 바지. 양말이야, 양말.
1: 발이 왜 이렇게 하얘요?
2: 발만 하얘네.
1: 발이.
3: 그러네.
1: 발이 왜 이렇게 하얘?
0: 안 타서 그래.
2: 발만 바르는지랑 안... 똑같아.
1: 발은 그러네. 발은 나랑 똑같은데.
4: 이게 원래 그 이게
0: 사실 이게 올라와서.
4: 온도 굉장히 강.
0: 여기 와서 여기 오는
4: 거. 이거 탄량, 탄량, 냉却到 냉却到 刚才我们看的那个温度，然后再拌取。 반추了之后收，就是再把它，铲到这个堆子上面去。
0: 이거 끌고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예쁘게 산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
2: 우와, 저 엄청 뜨겁겠다.
0: 우와, 이거 봐봐.
1: 엄청 커. 조심해. 뜨거워, 딱 봐도 뜨거워, 딱 봐도 뜨거워.
0: 아, 기다려주세요.

0: 뜨고.
1: 조심해야 된다.

0: 좋아, 좋아.
1: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게 이렇게 할 때 이게 들세나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받아.
0: 아, 여기다가.
1: 여기에다가 해서 이렇게 여기서.
0: 이렇게. 아.
2: 이렇게 하면
0: 지렛대, 지렛대.
1: 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 받아. 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허리 안 아파.

0: 장난 아니다. 이거 저를 이렇게 해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아, 뜨거워!

0: 힘드네요. 처음에 밥 먹인 이유가 있네. 이게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 점점 이제 많은 근육을 쓰게 되니까 다음날이 기대되는. 그리고 누적됐어요. 그래도 난 몸을 안 쓰니까. 성원이 형은 몸 맨날 쓰던 사람이니까 알이 안 되긴. 난 알이 다 배겼어. 알배기고 그다음 마라 계속 때려가지고 장압 배 아프고. 저 화장실 세 번 갔어요 오늘만. 조만간 쓰러지지 않을까. 말아봐. 일하고 말하고 일하고 말아먹고.
1: 꼼짝도 말아 아니어야 할 텐데.
0: 아, 나 간식 할 것 같아 이제.
1: 간식 한다고 점심 말하면?
0: 배고픈데 벌써? 큰일 났네.

0: 자, 우리가 다음에 뭐 하지?
1: 让它正好，它招聘里面还有点热，但是外面已经吹冷了，再吹的话它会干。还有多少？몇분
0: 정도?
1: 根据它的温度，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啊，温度
0: 시간 깜짝 놀랐지.
2: 발에 화상 입은 것 같아.
0: 나도 그 정도. 나는 이런 가운데.
2: 맞아.
0: 가운데가 안 떨어져서.
2: 가운데 뜨거워 끼니까 미치겠더라.
3: 끼일 때가 완전 뜨거워.
0: 너무 너무 뜨거워.
2: 와 이거 진짜 이게 딱 그 발가락 사이 낀 순간 그죠?
0: 장난 아니야. 이거는
2: 난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0: 이게 제일 힘든 거야. 두 사람들이 다 하니까 와 희한하대.
2: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도 안 뜨겁게 아까 막 하시더라고.
0: 그러니까
3: 나 그런 거 같아.
0: 익숙해지신 건가 봐.
4: 오이 가만
5: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어우
4: 가자. 저도 유수입니다. 나도 유수야. 근데
0: 자
3: 하우하우
0: 이렇게 다 뿌려서.
2: 아 이제 누구 뿌리는구나.
3: 이것도 전신운동이네. 즐겁고 행복하면 결국 결과물이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뭔가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우리를 알려준 선배님들이 참 감사해. 그래서 그분들이 좀 밝게 그래도 기분 좋게 일하면 좋으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산이 된다, 산이. 그 펼쳐져 있던 게 하오.
2: 와, 저 형이 못 알아보겠어요. 아, 왜 이렇게 동화가 잘 돼 있지?
4: 辛苦了。
6: 好了, 真牛到,
0: 이렇게 와서 여기서 나와.
6: 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
0: 아, 이렇게 식으로 줘. 와, 술이 나온다, 이제.
3: 가오.
0: 은지야, 마셔봐봐. 아!
3: 선배님! 선배님!
7: 쓰이자.
3: 아유, 잘하네.
7: 어? 갈라 그냥 나자 싸우고 민이야 가 조심해 강이 자 조심해 진짜 주위 카이스라도
0: 가 어때?
3: 아
2: 좋았어
3: 맛있어 오 어 근데 근데 어 그 아 식도로 내려가 뜨거워
0: 아 그 근데 술 세 그러면
3: 양주 술 처음 먹었을 때 느낌
0: 아 그럼 술 세긴 세구나 어. 이거는 그러면 몇 도 몇 도 정도 이거는 그러면 몇 도 몇 도 정도 와 진짜 세다.
7: 마지막에 봐서지.
3: 80몇 도.
7: 예.
2: 진짜 세다. 와.
3: 오빠 80몇 도야.
0: 어 세다. 그냥 알코올이야 그냥.
2: 세다 그치요?
0: 아
2: 세다. 원래 80도짜리 마셔요 형님?
0: 근데 80도는 근데 나는 98도까지 먹어가지고.
3: 아유 안돼.
0: 아 근데 와. 80도 세긴 세네.
3: 갓 나온 거더라.
0: 조금만 마셨더니
2: 취한다 취해 아,
3: 성훈이 오빠는 여기서 한 10년 한 사람 같더라니까 얼깜짝이야 아 오빠 누워 계셨구나
8: 지금 꿈을 누구 먹을 거냐고 물어보니까
3: 벌써 또 성훈이 오빠지? 치! 그럴 줄 알았다
8: 근데 뭐 하는 사람인 거 같냐고 물어보니까
3: 진짜 안 어울려. 오빠 회사 생활 해본 적 없죠?
0: 없지.

0: 컴퓨터 만질 줄 알아요?
1: 몰라. 아니 컴퓨터는 조금 있으면 필요 없다고 생각해.
0: 아 핸드폰이 어. 있으니까. 아, 아, 아.
1: 없어져. 무조건 필요 없지.
0: 필요 없어. 아니 다음에 우리 진짜 그냥 오빠를 위해서 아프리카 가자.
1: 왜?
0: 핸드폰 없어도 되는 거.
1: 아 그러니까. 태양만 보고 움직이면 돼.
0: 진짜 원시 시대 사람들이잖아. 사람들이 저보고 물개래요. 근데 왜 물?
1: 어 왜? 어,
0: 모르겠어요. 물개 같나 봐요. 그거 근데 뚱뚱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오빠?
1: 그렇지도 않지. 또 물개가 예쁘잖아. 귀엽잖아.
0: 좋은 말인 거죠?
1: 어 좋은 말이지.
0: 준빈아, 나 이게 제일 빡센 것 같아. 이거 전신 운동이야.
2: 화장실이 저거네.
1: 어?
2: 화장실이 이거네.
0: 그거야.
1: 어, 왜? 갔다 와.
2: 저거 잘 못 사서.
0: 아니, 너 이렇게 까다로운 애가 세계여행을 어떻게 다닌 거야? 어?
2: 진짜 급하면 싸요.
0: 그럼 아직 안 급한 거야. 절실하지 않은 거야.
2: 그러니까 좀 더 절실해져야 될 것 같아.
0: 이게 논일, 반일 하시는 분들이 왜 낮잠을 자는지 알겠네. 일찍 일어나고 이게 온몸을 다 쓰니까 잠이 오네.
3: 两酒是个情侣货啊这个是一个技术货啊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
2: 밥값을 해야 또 이게 할 수 있는. 오, 월급 받아야지 우리.
4: 친구라.
2: 우리 3시간 한 거 받아야지. 잘 좀 쳐주세요.
0: 두이부치, 두이부치.
5: 또 해야 돼, 또 뭐.
0: 사장님. 888위안? 888위안. 그럼 얼마예요?
2: 16만 원이죠.
0: 16만 원? 오!
5: 아니요. 저만 계좌만 넣어야.
4: 너무 많이 주시는데?
2: 아니야, 돈 넣어줘.
4: 우리 선지여 쌍구. 사지. 양조. 모두.
6: 우리가 아,
0: 힘든 일이라고 세다. 또 우리를 주신 거네.
4: 그래서 왜 수익이만?
5: 아유, 여러분들 좀 셰셰, 셰셰.
1: 여기 사장님이 것 같아.
2: 아이고, 네. 살람알레이쿰.
1: 살람알레이쿰. 여기 들어가면 되나?
2: 우와, 뭐야 이거. 저 밑으로 놓은 거 봐.
1: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 이 빛이
2: 대박이지. 우와. 뭐야 여기? 미쳤다.
4: 말로는 약간 차와의 주인산.
2: 우와.
4: 125. 네, 에헤낫 미스타갈 자이얼 파라나나 카트 미스타갈 자넨. 말하네야. 내가 한타와 20살.
2: 형님이 찾던 네? 옛날 게 여기 있네요.
4: 야나 비슷할 시대에 내가 사람이 길이라지. 아버지야, 하나 페이스북. 나는 한타 길로. 나는 하나 하나 하자 빌라이는 비슷한.
2: 오케이. 그럼 오늘 염색 하는 거예요?
4: 아울 하가 뜰텐.
1: 아 다리에서 아 이게 그거.
4: 사람이. يطلع ينزل يتلبس كده بعد كده يخش على السباغه هنا ينزل يتلبس كده
2: 먼저 물 짜고 그다음 염색을 물 차가워요?
1: 아니 그냥 괜찮아 그냥 물이야
4: 아 짠이야 좀 이렇게 따뜻하게 그러면 또 그게 하는 거
1: 너?
4: 그? 보스 아예 알았어 해 보스 اعمل كده وبعمل كده لا لا لا لا انت ماشي حلو بص بص اهي اهي اهي
1: واو اوه يبتا
4: كده امسك
2: كده
4: ايوه
2: اوكي صح ايوه كده
4: نو 뭐 이래 해.

0: انا عايز الف
1: ويمني
0: انا عامل كده بص
2: 되게 우리 선배님들 쉽게 하시는데 안 돼요. 이게 진짜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실뜨기도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성훈이 형이 못하는 건 난 절대 못한다 이런 마인드도 좀 있기도 하고.
0: Get up to step in. 달라라.
2: 이거 계속 끝까지 안 될 것 같은데.
1: 우리 다한테 간다. 나는 다한테 간다. 아 여기. 오케이.
3: 올로 바이 로스.
1: 아 이렇게. 이렇게.
0: 와, 네.
2: 밟은 거를 여기서 또 물을 빼나 보네.
1: 이게 여기서 물이 물기가 좀 있으니까 이게
2: 아, 이 원칙이 되게 어렵다. 이게 진짜 어렵다.
0: 알람 버지. 아이디 럭다. 무스히. 무스히야. 디케다. 무스히케다. 에헤. 무스케.
2: 저 끝날 때까지 못 할 것 같은데, 형님.
0: 에헤.
2: 진짜 되게 쉬워 보이는데 안 돼.
0: 자, 저거를 왔어.
3: 에르파스로.
2: 오케이.
1: 와, 이게 걸리면서 우리 다 빼빠지 있어 여기. 오. 그래서 이거 스톱하는 것 같아.
2: 아, 이거 키는 건 자동이고 끄는 건 수동이에요? 켜는 건 자동, 끄는 건 수동.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0: 마하마.
1: 마하마. 마하마. 주.
2: 준빈.
1: 준빈.
0: 샤라프도 마스.
1: 오케이, 오케이.
2: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형님?
0: 비싸라, 내리 50 사나. 50 사나. 이제 러파해. 말하면 안 할게. 아. 샬라 샬라 케다. 샬라 샬라.
3: 올로바이로스.
1: 손 줘서. 아무 힘이 장난. 오 세다.
0: 달아.
1: 오 이제 간다. 저쪽 간다. 저쪽 간다. 아, 이 색깔. 이 색깔이 나면 된대. 이 색깔이 나야 돼.
2: 우와.
1: 돌리라고, 이게.
0: 아이고, 아주 안 좋다. 아주 안 좋다.
1: 이게, 와, 이게 색깔.
2: 아니야.
0: 아우, 자야라, 진짜.
1: 또 색깔 달라. 그 거기서 또 만들어서 색깔 집어넣어서.
2: 아 색깔을 만들어야
0: 되는구나. 이 아이는 나는 이제
2: 야 어렵다.
1: 색깔 색깔 맞춰야 되니까.
2: 이거 거의 그거야. 그 실험실이네. 여기 R&D 센터네.
1: 이렇게 해야 색깔이 나오구나. 이거 또 나왔다. 그러니까.
2: 맞춰.
1: 와. 자 우리도 해라. 조금
0: 틀려. 네, 조금 더 해야 돼.
2: 진짜
1: 와, 디테일하게.
2: 똑같아. 만족하세요?
1: 한 번 더. 오?
2: 진짜 됐다. 이번에
1: 됐다. 이게 끝?
2: 응? 아이스. 오케이?
0: 아직 좋아할까?
1: 아, 이제 됐으니까. 됐으니까 이게 다 집어넣는다.
2: 집어넣어.
0: 알레.
2: 야, 재밌다. 와, 초등학생이랑 놀아온 것 같아. 와, 초등학교 때 물감 놀이하는 것 같아.
1: 와, 근데, 손이 크다. 와.
3: 일단,
1: 말레.
3: 말레.
1: 말래?
2: 근데 선생님 손은 선생님 손 왜 이렇게 초록색 됐어요? 그린맨. 그린맨.
3: 그래.
2: 그럼 우리도 녹색 오늘 하면 녹색 돼요?
3: 부셔졌다.
2: 그럼 이거는 얼마나요?
4: 이거 한 시간 해야 된다고?
2: 야, 허리. 아, 가자!

0: 혹시 거기 집어넣어서 물 빼야 된다고.
1: 저기.
2: 무함에 살라.
3: 아이와 말리.
2: 무함에 살라. 아빠 아빠 아이와. 아이와.
0: 내 거 이거 집어 넣으면 어떻게 변하나? 한번 해볼게.
2: 어 비슷해 가지고.
3: 와.
2: 와.
0: 야,

0: 죽어!
1: 또 한 번 돌리는 거네. 돌리는 거네.
0: 우와. 와, 진짜 뜨겁다, 여기. 진짜 뜨거워.
1: 야.
0: 진짜. 와, 이거 너무 뜨겁다. 아, 뜨거워. 으아, 뜨거워.
2: 내가 집어넣을게. 자, 잡았어.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하고, 뺏을게, 뺏게, 내가 뺏게.
3: 이거 아니?
0: 자, 이게 우리 둘이서 한번 해보자. 오케이. 너는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해봐.
3: 그렇지.
0: 아, 뜨거워! 어우, 진짜 뜨겁네, 어우.
3: 불지옥이에요, 지금. 근데 형이 옷 다 벗고 이러고 있으니까, 뭐, 저기.
0: 나 일본,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 같지?
3: 아니, 일본 야쿠자 영화 보는 것 같아. 아, 힘들다, 이거. 뜨거워서.
4: 갈릭 벨렌타비. 갈릭 벨렌타비.
0: 뭐라고?
4: 갈릭 벨렌타비.
5: 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시는 대로.
4: 갈릭 벨렌타비.
5: 잘 하고 계셔서.
0: 뭐라고?
3: 잘 하고 계다는 거 맞아요? 카메라 것처럼 하고.
4: 아이 와케.
3: 됐죠? 아이와.
4: 아이와.
3: 아이와.
0: 으짜. 마지막.
3: 아, 고마워. 마한마. 아이와.
4: 아이, 뭘 세상에.
0: 더 줘야 되는데, 이게 올려서.
3: 이거 몇 번 해요, 이거? 마지막이에요? 파이팅!
0: 한 번
4: 한 번씩 해보자. 한 번 살려.
0: 와, 대박이다.
3: 아이와?
0: 아, 뜨거워. 와, 빛이 진짜 죽이네, 진짜.
3: 야, 지금.

0: 형이 그리스 술의 신 이런 느낌.
1: 그리스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같지?
0: 헤라클레스.
2: 준민아, 저 위에 올라가자.
1: 아, 예.
3: 오, 오.
1: 모르겠네.
0: 진짜 가팔라요.
1: 아, 그래?
2: 와,
1: 그러네.
2: 조심.
0: 와, 예쁘다.
2: 예뻐?
0: 어, 그 무슨 부처님 오신 날 같은데?
1: 아, 이거 진짜 보인다. 올라오는 곳. 멀리.
2: 올려자, 올리자.
0: 오케이. I got it.
2: 파이팅 해봐. 파이팅.
0: 오케이, 준비야. 오케이, 알았어. 티셔츠 어디 있지?
2: 티셔츠.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야. 저기. 오.
0: 말랐어요?
2: 어, 완전.
0: 완전 말랐어요?
2: 근데. 조금. 그만. 살짝.
0: 아까 그 색깔 똑같다, 근데. 처음에 우리 맞춘
2: 색깔. 아, 그, 뭐야. 그거랑 똑같네. 양말 색깔.
0: 어, 그래도 좀 변했다. 이집트 장인들이 확실히 다르네.
2: 어.
0: 고마워, 사라지. 메이야.
4: 메이야, 메이야.
2: 메이야. 어, 사장님.
5: 어, 네. 또, 대뿐 나왔다.
2: 어, 아유, 감사합니다.
0: 우리 어땠어요?
2: 오늘 어땠습니까?
5: 시작하러 과일 조메이야, 메이야.
2: 요, 이거라면, 이거 나왔어.
0: 메이야래요,
2: 메이야.
5: 나, 나, 박들 없네.
2: 어. 이거를 계속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역사를.
5: 메이야, 메이야.
2: 메이야, 메이야.
5: 메이야, 메이야.
2: 아우, 예.
0: 슈크란, 슈크란.
2: 가자.

0: 와우. 아, 나이스. 오케이, 가자.
1: 아사랄라이콤.
2: 야, 사분.
0: 우리가 이거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3: 아, 이거
0: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1: 크루즈 따라가.
2: 야, 크루즈 따라가.
1: 크루즈를 따라가.
0: 여기서 이제 장사, 아, 여기 다 있구나, 이렇게. 아, 물건이 있는 거를 여기서 파는 거구나. 아, 야, 야.
4: 준빈.
5: 준빈.
4: What's your name?
5: 샴.
4: 샴.
5: See.
4: Nice to meet you.
5: Nice to meet you.
4: 장사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안에, 위에.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No guest, no guest.
5: Yes, come inside, guest.
4: No customer.
5: Yes. Hello, hello.
2: Hello. Hello.
5: Hello.
2: Hello.
5: Hello.
2: Hello.
5: Come on.
2: Everybody.
1: Hello.
2: Hola, ¿cómo estás?
1: Hola, ¿cómo estás?
2: Todos
1: se mueven.
2: Hasta la vista.
1: Hasta la vista.
2: Ah.
1: Ah.
2: Arif.
1: Arif.
2: Hola. Hello.
4: Bonjour.
5: Oye.
4: Konnichiwa.
2: Ni hao, ni hao.
4: 안녕하세요. 아, 목 쉬겠는데? 벌써부터 힘든데.
5: 아니, 알았어. 그래도 왁스는 끝내야 하니.
4: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Come come. Guess guess.
2: Hello.
4: 와.
2: Hey.
5: Everybody. 들라 아슬람 해리.
4: 아. 우리나라 사람 있으면 좋겠다. 그지.
5: For now.
2: Local. Everybody. I throw.

던지면 돈을 언제 어떻게 받는 거야? 이걸 던지고 돈을 어떻게 받는 거야, 그러면?

0: 우리 거.
1: 너랑 다음에 가면 저거 해봐야겠다. 물건을 팔아보려고 내가.
2: 쟤는
3: 쟤는
2: 쟤는
3: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0: 언제나.
1: 와, 어렵다.
0: 감사합니다, 시크먼 팬. 오케이.
2: 오케이.
0: 오케이.
1: 와, 이게 좀 쉽지가 않네.
3: Good dress.
4: 질라바, 질라바.
3: Very good dress. Hello, hello.
0: 달려봐라, 그럼 한 번.
3: 돌아주 줄까요? Good dress. Hey, hey, China, China, China, 你好. 我叫李恩智. 我叫李恩智.
5: 你好，我是中国人。你好，我是中国人。我是中国人。我是重庆人，重庆人。一二三四。你好，你好。你好。阿斯巴，不要安萨。
3: 아스바라만도! 아미고!
5: 올라 두발리아, 두발리아!
1: 와, 사는 사람도 힘들겠다,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3: 여기, 여기!
1: 나이스! 굿! 야!
0: 哇！哦，哇！还能增加呢，它的差。哦。哇！哦。Because the video, buy anything, okay? Galavaya.
3: That's my son. Nice.
0: Daniel. Friend, hey. Because the video, buy anything, okay? Galavaya.
5: Ah,
3: 안 팔리네 오늘.
0: No money.
3: No money.

0: No money. Difficult.
1: Yes. 어려워, no money. 또 새로운 제스처로 또 알아냈어.
0: Difficult.
1: I see money.
2: Brother, Sham, how many item sell a day?
3: $5.
2: One day?
3: Yeah.
2: No one buy.
3: Why?
2: Nobody buy.
3: Try buy. Life on kitchen. Average the same.
2: Ah, okay.
3: Inside. Yobatra.
2: How much?
3: $5.
2: This one, how much? $5?
3: Yeah.
2: Ask for $5. I think expensive.
3: $4.
4: $4. $4.
2: Korean movie, yeah.
4: Please, 주세요. Por favor. $3. Brother, $3. $2.
3: Is that me? I'm the
4: one. Just one buy, please.
2: Oh, he will buy.
3: Give me back.
2: Yeah. What?
3: Show me.
2: Wow.
3: Nice.
4: 두 달러, please, 두 달러. 남는 거 없어요, 2달러. 핸드메이드. I'm student.
1: 안해.
4: 빨았어.
2: Okay.
4: Thank you. I love Egypt. Thank you.
3: That's a problem. It's down here, not a problem.
2: Finally, we got one. 야, 이거 하나 팔기 힘들다.
1: Stress. Stew.
5: Bravo.
1: Thank you.
5: Bravo.
1: 감사합니다.
5: 세 명.
4: 은지야, 팔았어?
1: 우리 하나!
4: 하나 팔았어. 나도 한. 얼마 왔어?
1: 몰라, 몇 달러인지 몰라.
3: Show me this one. Show me.
1: Oh!
3: And this one. Excuse me, for my friend, now is good.
2: 거의 빌었어, 사달라고. 제발 사달라고.
6: 가자, 팔아야 돼, 우리도.
7: 1달러?
6: No.
7: 와, 쉽지가 않다, 이거 진짜.
8: 코리아, no China. Yeah. 야, 하자, 안토니, 오토니, 카트나, 타니.
7: 야, 나한테 팔면 어떡해.
8: Here, no money.
7: 야, no money. I'm right now. 아니, 나 손님이 아니라니까.
8: 빨리 스파니아.
1: 프리리.
8: 코리아, 빨리 스파니아.
1: 코리아?
8: No, Spanish.
1: Korea.
8: China. China.
1: Japan. Japan. 여기 일본 사람 있어. 여기 일본 분 계세요.
7: 일본 사람 있다고? 일본 친구 있어? Go. Bro.
1: 고니치와.
3: Yeah. Yeah.
1: 추. 야노시오 husband.
7: 고니치와. 일본からですか? どこから来られたんですか? それで、こういうのいりませんか? いりませんか?

0: そっかそっか、エジプトに住んでるんですね。良い旅を。
1: バイバイ。
0: バイバイ。
1: やばい、ホアンナ。
0: 와엄청덥네
2: 아미고세뇨올라올라
3: 올라고메스타스아뭐아파이제막스포트라나온다 We just sell just one, it's okay?
4: Not a problem.
3: Why no problem?
4: Why not a problem?
3: Big problem, big problem.
4: No big problem.
3: I want to sell more.
4: I don't have inside for the people, no, I have money.
2: Yeah! 우와, 겁나 무겁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0: 바보!
1: 아, 피 샤드야, 나도 알고 싶어, 이거.
0: 오에이! 오에이!
2: 아, 고생하셨습니다. 우!
5: 근데 날씨가 사실 엄청 덥더라고요.
2: 어, 와. 덥더라고요.
3: 손님이 없어.
2: 손님이 없어.
3: 아, 진짜 빌어서 팔았어요. 모은 게. 저는 하나 팔았어요.
2: 나도 하나 팔았어.
3: 3,000원 벌었어요.
2: 3,000원? 나는 확인을 못했어. 근데 우리 저기 티처가 말하기를 20불 들어있다는데요?
3: 오. 20파운드겠지.
2: 20파운드인가?
3: 20불?
5: 20불이라면 우리 3만?
2: 20불이 들어있어.
5: 와, 진짜?
2: 응. 팀 느낌으로 주신 건가 봐?
3: 한 건 없는데, 크게 받았구나.
2: 그냥 장기자랑하면 용돈 주는, 엄마, 아빠들이 용돈 주는 느낌이야.
3: 이것도 50불 처음 줘가지고, 빌어가지고, 좀만 더 달라고 그래서 다 줬는데.
2: 그럼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일해갖고, 사장님이 그래도 또 임금을 주시나요?
6: 네. 어. 아, 저희가 사장님 반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2: 아, 오늘의 일을. 네. 사장님.
7: 아, I give it the money. Ah, for today,
2: 네.
7: It's very good the money.
2: Thank you, thank you. Okay.
3: Thank you very much.
2: Thank you, 슈크란.
7: Get one.
2: 아하. 오.
5: 오. 한 명씩.
2: 오, 한 명씩.
5: 오, 나는 좀 내 거 많은데.
3: 아니, 성훈 형 판 게 없는데?
7: That's for you.
2: 아, 오빠는
3: 노 전감. 너 제일 많이 적어서 좀 많이 받았네.
2: 좋다, 좋다. Okay, thank you, 슈크란. 아, 제일 많이 받았다.
3: 슈크란.
2: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뉴스와 야행,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 대기.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석고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

0: 나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나는 공룡이야.
1: 안녕, 나는 정음이야.
2: 안녕, 나는 홍민이야.
3: 우리 좀 봐.
4: 나는 공이야. 공은 대굴대굴 굴러가. 나는 공이야.
5: 나는 공룡이야. 공룡은 씩씩해. 나는 공룡이야.
3: 뭐든지 문장이다.
2: 는 공룡이야.
1: 정음아, 우리 진짜 공룡이 될 수 있겠다.
6: 신난다, 신난다.
1: 내가 먼저 말해볼게.
5: 나는 공룡이야.
2: 정음이는 공룡이야.
7: 아, 훈민아, 나 잡아봐라.
2: 잡았다.
7: 나는 공룡이야.
6: 재밌다, 재밌다.
2: 뭐든지 문장 최고.
6: 최고.
2: 이번엔 나도 공룡이 되고 싶어.
1: 그러면 훈민이도 뭐든지 문장에 말해봐.
2: 응. 나는 어떤 공룡이 될까?
4: 브라키오사우루스?
6: 트리케라톱스? 오.
2: 아니면 티라노사우루스처럼?
1: 해볼게.
2: 응. 난
7: 뿅.
1: 안돼. 오, 찾았다. 나 훈민아, 빨리 말해봐.
2: 응. 나는 공룡이야.

0: 악어가 한글 는을 먹어서 뭐든지 문장이 고장났나 봐.
1: 어떡해.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0: 그래.
2: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공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4: 야
3: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는! 는이 필요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문! 문!
3: 는의 문을 찾자!
5: 여기야! 는을 찾으러 떠나자!
4: 한글을 찾아서
5: 아이야가
4: 간다!

0: 바람이 너무 세군. 응? 나무가 부러지겠어. 헛! 아니 이건? 찾았어. 나무의 밑. 나무가 한글. 하차.
1: 니은이 을을 만나 늦.

0: 받침 니엔을 찾으러 왔어. 문화잖아. 멈춰라. 시공간. 찾았어. 문화의 받침 니은. 하.
1: 돌아와.
2: 받침 니은.

0: 받침 니은.
1: 느.
0: 받침 니은.
1: 는.
2: 합체. 저장 완료.
3: 는.
2: 훈민정음의 손으로.
4: 는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정우마, 어디 있니?
1: 나는 훈민이가 아니야. 나는 공룡이야.
2: 나는 정음이가 아니야. 나는 공룡이야.
3: 훈민이와 정음이는 어디?

0: 있을까? 오잉? 오, 소는 가요. 소는 가요. 소는 가요. 하하하, 소는 가요. 손. 손는 커요? 손는 커요? 손은 커요? 손은 커요? 자, 그럼 오늘의 문장 다시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는 공룡이야. 친구들 따라해봐요. 나는 공룡이야. 끝.
1: 다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나를 공룡이야. 나는 공룡이야.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를 공룡이야. 나는 공룡이야.
0: 나는 공룡이야. 나는 무엇이 될까? 나는 공룡이야. 어? 한글 는이 어디로 갔지? 나무의 니은이 을을 만나 느가 문어의 받침 니은을 만나 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는이 나왔어요. 나는 공룡이야. 나는 공룡이야. 나는 공룡이야.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2: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0: 드디어 할아버지 생신!
1: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리자!
0: 여기에 선물을 담자!
2: 우와.
0: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좋아해! 할아버지는
3: 고양이를 좋아해!
0: 할아버지는 자동차를 좋아해!
4: 그리고 또 뭘 좋아하시더라?
0: 할아버지는 책을 좋아해!
3: 할아버지는 달을 좋아해!
0: 맞아.
3: 할아버지는 밥을 좋아해!
0: 어? 뭐든지 문장이야!
3: 오늘은 더 긴 문장이네? 할아버지는
0: 을 좋아해.
3: 을?
0: 을? 맞다! 기린! 할아버지는 기린을 좋아해.
1: 우와, 정말 기린이 왔네.
0: 그런데 기린은 너무 크다. 이 상자에 쏙 들어가는 걸로 생각해보자.
3: 그래.
1: 생각났다.
3: 응?
0: 할아버지는 콩을 좋아해.
1: 콩이 생겼어.
3: 우와.
1: 여기엔 또 뭘 담지?

0: 할아버지는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웃으시잖아.
1: 맞아. 응. 별.
2: 같이 말해보자.
0: 응. 할아버지는 별을
3: 냠.
0: 어? 안 돼. 깨잇. 별이다, 별. 그런데 좀 이상하다.
1: 한 글자가 없네.
0: 뭐가 없지?
1: 친구들, 알려줘.
0: 악어가 한글 을을 먹어버렸나 봐. 할아버지께 별을 드리고 싶은데.
1: 맞아.
2: 훈민아, 응?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0: 응.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아 이
5: 야
4: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4: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을이 필요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한글의 문! 을의 문을 찾자. 여기야! 을을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4: 아이야가 간다!

0: 오늘은 부엌에서 찾아보자. 연근이 많이 있군. 이응을 찾아야 되는데 이응은 어디에 있지?
1: 뭘 찾으세요?
0: 이응을 찾고 있어요.
1: 이응? 아하,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짠!
0: 오, 고마워요. 찾았어. 연근의 이응. 나라 한글. 하차. 이응이 을을 만나 을.

0: 어. 줄다리기를 하는군. 어느 팀이 이길까? 오, 회색 팀이 이겼군.
1: 이겼다.
0: 아니, 저건? 찾았어.
2: 다시 해.
1: 그래?
0: 어, 안 돼.
3: 멈춰라, 15분!
0: 줄에 받침 리을.

0: 받침 리을. 받침 리을.
1: 을.
0: 받침 리을.
1: 을.
2: 합체. 저장 완료. 을. 국민 자금의 손으로.
3: 을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을 한글 카드를 넣으면.

0: 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1: 별이다, 별.
2: 별.

0: 이제 할아버지께 드리러 가자.
1: 응. 할아버지!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이 상자는 훈민이와 정음이가 준 선물이에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 짠! 콩이에요, 콩! 할아버지는 콩을 좋아해. 맛있어.
3: 받침이응. 받침이응, 가기사.
2: 할아버지는 코를 좋아해? 할아버지는 코를 좋아해. 할아버지는 코를 좋아해. 할아버지는 코를 좋아해. 할아버지는 코를 좋아해. 자, 이번에는 어떤 게 들어있을까? 슈랑! 오! 별!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자, 친구들,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친구들, 따라해봐요.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끝!
3: 바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할아버지는 별이 좋아해.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할아버지는 별이 좋아해.
2: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할아버지는 무엇을 좋아하실까?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요. 어? 한글 을이 어디로 갔지? 연근의 이응이 을을 만나 으. 으가 줄의 받침 리을을 만나 을.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을이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즈.
2: 얼리면 더 맛있어. 키가 크고 싶다면
3: 키 성장 고민이 되면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0: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천장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사람 소리. 할아버지께서 기분이 좋으신가 봐. 우리도 기분 좋으니까 휘파람을 불어오자.
1: 우린 잘 안 돼.
2: 훈민이, 정음이도 잘하는 거 많지.
1: 우리가 잘하는 거?
0: 인사. 나는 인사를 잘해. 안녕하세요. 나는 노래를 잘해.
3: 노래?
0: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기차 위로 올라갑니다.
3: 잘한다, 잘한다.
0: 나는 달리기도 잘해. 자, 준비, 시작!

0: 나는 딱지치기도 잘해. 어? 뭐지? 딱지? 잠깐. 과연? 우와! 우와! 나 정말 잘해. 우리 잘하는 거 맞네.
1: 훈민, 정민은 줄넘기도 잘하지.
2: 맞아, 줄넘기.
0: 자, 시작. 우리는 줄넘기도 잘해요.
3: 훈민아, 응? 우리 엇 걸었다 풀어뛰기 해볼래?
0: 그건 너무 어려운데. 그건 언니 오빠들이 하는 거잖아.
4: 해보자, 해보자.
0: 그래.
3: 좋아. 자, 시작.
4: 하나, 둘, 셋. 아, 왔다.
3: 다시.
4: 하나, 둘, 자, 셋. 넷. 잘 안 되네. 나도 엇 걸었다 풀었다.

0: 얘기 하고 싶다.
1: 나도.
2: 어? 뭐든지 문장이야.
0: 나는 또 잘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까?
2: 나는 휘파람 불기도 잘해요. 나온다. 나는 휘파람 불기도 잘해요.
0: 정음아, 우리 줄넘기도 말해보자.
3: 나는 줄넘기
2: 안 돼.
4: 왜?
2: 뭐가 없어졌지?
0: 친구들 알려줘.
2: 악어가 한글 돌을 먹고 도망갔네.
0: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3: 한글 용사 아이야.
5: 나는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구매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야
7: 호민정은 안녕?
0: 안녕.
8: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도가 필요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8: 한글의 문!

0: 도의 문을 찾자.
1: 여기야. 도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2: 아이야가
3: 간다.

0: 여기가 어디지? 으스사인데? 난 한글 용사 디귿을 찾아야 해.
1: 누구냐?
0: 도깨비잖아. 아니 저건 한글방망이? 아 잠깐만요. 한글 디귿을 잘 만드는 도깨비가 있다던데 혹시?
1: 바로 나올시오. 잘 보시오. 지금 나와라. 뚝딱!
0: 찾았어. 도깨비의 디귿. 수사라 한글.
2: 디귿이 오를 만나 도. 도.
0: 도.
3: 도.
4: 저장 완료. 도. 국민정음의 손으로.
5: 도한드카드가 생겼네. 빨리 뭐든지 접한 게 넣어보자. 자, 갑니다.

0: 나는 줄넘기도 잘해요.
1: 이제 할 수 있어.

0: 할아버지는 휘파람을 잘 불지요. 할아버지는 또 무엇을 잘할까요? 할아버지는 무엇을 만들까요? 할아버지는 모자도 잘 만들어요. 더. 할아버지는 한글도 잘 만들어요. 더. 할아버지는 또 무엇을 잘하더라?
1: 꿀꺽. 슝.
0: 오잉. 한글 도가 어디로 갔을까? 아가. 다시 만들어야겠네. 이얍. 도. 할아버지는 한글도 잘 만들어요. 자, 이제 오늘의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는 줄넘기도 잘해요. 친구들 따라해봐요. 나는 줄넘기도 잘해요. 끝.
1: 바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나는 줄넘기도 잘해요. 나는 줄넘기가 잘해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는 줄넘기도 잘해요. 나는 줄넘기가 잘해요.
0: 나는 줄넘기도 잘해요. 나는 인사를 잘해요. 나는 노래를 잘해요. 우리는 줄넘기도 잘해요. 어? 한글 도가 어디로 갔지? 도깨비의 디귿이 오를 만나 도.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도가 나왔어요. 나는 줄넘기도 잘해요. 나는 줄넘기도 잘해요. 나는 줄넘기도 잘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나는 나무보다 크다.
2: 옷이 작아졌네.
3: 우리가 작년보다 더 많이 컸나 봐.
2: 아, 우와.
4: 훈민아, 응? 우리가 얼마만큼 컸는지 재보자.
3: 그래.
4: 자.
3: 손은 정음이보다 내가 더 커.
4: 우와. 눈은 훈민이보다 내가 커.
3: 콧구멍은 정음이보다 내가 커.
4: 입은 훈민이보다 내가 커.
2: 아.
3: 우리 진짜 많이 컸다.
4: 우리 또 해보자.
3: 그래. 응. 아.
4: 나는 화분보다 크다.
3: 나는 의자보다 크다.
4: 나는 텐트보다 크다.
3: 내가 더 많이 크면 좋겠어.
4: 응.
3: 뭐든지 문장이야. 나는 보다
4: 크다. 후민아, 우리 뭐보다 더 크다고 말할까?
3: 아,
4: 눈사람!
5: 오, 눈사람!
3: 자, 나는 눈사람보다 크다!
4: 내가 정말 눈사람보다 크다!
2: 멋있다!
4: 나도 해볼래! 나는 눈사람보다 크다!
2: 우와!
4: 나도 눈사람보다 크다!
3: 우리는 눈사람보다 크다!
4: 나무! 우리 나무보다 더 크다고 말하자!
3: 나무? 좋아. 하나, 둘, 셋! 나는 나무!
1: 아...
4: 안 돼!
1: 네?
4: 뭐가 없어졌지?
3: 친구들, 알려줘!
4: 악어가 한 글 보다를 먹어버렸네.
2: 나무보다 더 크고 싶은데.
4: 한 글 보다를 찾아야 해.
3: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4: 응.
3: 한글 용사,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어? 이?
7: 야
6: 훈민정음 안녕?
3: 안녕.
8: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3: 보다. 보다가 필요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8: 한글의 문!
7: 보다의 문을 찾자.
6: 여기야! 보다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8: 아이야가
6: 간다! 간다.

비읍을 찾아야 해. 비읍은 어디 있지? 응? 눈보라가 치는군. 눈보라도 견뎌야 해. 나는 한글 용사. 비읍을 찾아야 해. 눈보라를 날려버리자. 자! 후. 이런, 바지가 얼어버렸군. 아니, 그런데 이건? 찾았어. 바지에 비읍.

PUB 오를 만나 보. 보.

0: 디귿을 찾아야 해. 디귿 보이지 않아. 누군가 도와주면 좋겠어.
1: 위에서 보니 디귿이 보여.
0: 대매 디귿 도와줘서 고마워.

0: 지그시 알을 만나 터. 터. 보. 파.
1: 보다.
2: 파채. 저장 완료. 보. 다. 훈민정음의 손으로.
3: 뭐든지 자판기에 보다 한글 카드를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맛있는 사과! 맛있는 수박! 수박은 사과보다 크다!
1: 할아버지, 보다 드릴까요?
0: 응?
1: 에잇, 여기요!
0: 오, 한글 보다가 생겼네. 악어야, 고마워. 보다! 수박은 사과보다 크다! 자, 이제 오늘의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는 나무보다 크다. 친구들 따라해봐요. 나는 나무보다 크다. 끝.
1: 다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나는 나무보다 크다. 나는 나무에게 크다.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는 나무보다 크다. 나는 나무에게 크다.
0: 나는 나무보다 크다. 나는 눈사람보다 커요. 나는 나무보다 크고 싶어요. 어? 한글 보다가 어디로 갔지? 바지의 비읍이 오를 만나 보. 댐의 디귿이 아를 만나 다.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보다가 나왔어요. 나는 나무 보다 크다. 나는 나무 보다 크다. 나는 나무보다 크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워크.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데이비팅.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원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0: 스쿨버스 왔네.
1: 학교 가자.
2: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2: 안녕.
0: 재밌게 복구해요.
3: 와, 놀이터다.
0: 빙글빙글 쌩쌩. 전면 버스 별지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4: 내일 떠놀자.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보물찾기 대소동.
9: 아차차! 준비됐지? 짜잔!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10: 번개학교 아이들을 우리의 함정으로 모셔줄
11: 가짜 보물지도! 빠밤!
9: 어? 누가 온다?
10: 어? 온다, 온다.
9: 잠깐! 말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10: 여기다가
9: 가자
10: 가자.
9: 저기요.
12: 야, 네가 너무 좋아. 알아야 어? 우리 우정 절대 변치 말자.
13: 그럼 우린 둘도 없는 단짝 친구인 거
12: 알아. 좋았어. 어? 어? 근데 이게 뭐지?
13: 어?
12: 응? 뭐야?
13: 보물지도라고 적혀있는 거 알아?
12: 보물지도? 응. 우와 멋지다.
13: 뭐가 들어있을까?
12: 어, 혹시 예쁜 옷이 뿅뿅 나오는 마법 지팡이?
13: 어, 아니면 로봇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마법 반지?
12: 우와 너무 재밌다.
13: 기대된다. 빨리 가고 싶어. 얼른 가자.
12: 얼른. 잠깐.
13: 어?
12: 그냥 가면 안 되지.
13: 그럼?
12: 특공대를 만들어서 가야지.
13: 특공대?
12: 응.
13: 너무 좋은 거
12: 알아. 좋았어. 자, 그렇다면 돌아라 공주와
13: 아라의 보물찾기 특공대 출동!

0: 여긴가? 어, 이쪽인가? 근데 어? 조금 무섭지 않아?
1: 괜찮아, 내가 있잖아.
2: 어? 저기 있다, 보물상자.
0: 봐.
3: 우와, 보물상자다.
0: 잠깐만, 어? 이게 여기 뭐라고 써있는데? 자, 보물상자를 먼저 여는 단 한 명만이 소원을 이룰 수 있다?
3: 그렇다면
0: 내가 먼저 열어.
1: 내가 먼저 열게.
0: 아니, 내가 먼저 열어야지.
1: 아니야, 옮기? 아, 무슨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열게.
0: 왜 이러지? 알아, 내가 먼저 열자고.
1: 어? 열었어? 알았어. 안 열리지.
0: 알아, 너 나 밀었어. 너 정말 나빠. 돌아, 돌아, 돌아라. 야. 아, 내가 열어야지.
1: 돌아라고 옮겨.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0: 이러지, 너 돌아, 계속 돌아라.
4: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정을 버린 번개학교 아이들아, 너희들의 나쁜 모함을 모아 보물상자가 엄청난 괴물을 만들었다.
0: 어떡해.
4: 어둠의 괴물이여, 출동하라.
0: 어, 뭐?

0: 있는지도 모르고.
1: 아, 친구랑 싸우고 말았어.
2: 아들의 괴물 공격!
3: 공격!

0: 나를 놔줘. 샷.
1: 알아. 나 괜찮아요. 괜찮아.
0: 어둠의 괴물들, 내가 상대해 주지.
1: 고객님, 어서.
0: 이대로는 끝이 없겠어. 친구들의 응원의 힘을.
2: 친구들, 모두 함께 더 큰 소리로 번개비를 외쳐주세요.
0: 친구들, 고마워요. 어둠의 괴물들에게 밝은 빛의 힘을
1: 알겠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
0: 어? 일어나. 어디?
1: 번개맨, 안녕히 계세요. 도망가자!
2: 도망가자, 안녕!
3: 아, 정말 다행이야.
4: 다행입니다.
3: 미안해. 아이, 뭘. 내가 더 미안해. 아차, 아차차의 함정인지도 모르고.
5: 근데, 결국, 보물은 없었던 거네.
0: 너희들 설마, 보물이 없어서 아쉬워?
3: 아니에요. 보물보다 더 소중한 걸 찾았거든요.
5: 맞아요. 보물보다 더 소중한 친구인 거.
3: 아!
0: 좋아, 좋아. 아주 중요한 걸 배웠군. 그럼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파워 체조 해볼까?
3: 아, 네!
0: 좋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 체조 함께 해요! 자, 준비! 파워!

0: 친구들 안녕! 우리 모두 함께하는
1: 발송! 발송! 퀴즈!
0: 와우! 자, 오늘도 문제를 풀어볼까요?
2: 좋아요! 아차! 아차차가 흘린 보물상자 딱지를 두 장 주었어요.
0: 그래서요?
2: 그런데 똑같아 보이면서도 뭔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문제! 두 장의 딱지 그림 중 다른 부분은 무엇일까요?
0: 와우!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아! 찾았다! 찾았다! 다른 부분을 찾은 친구는 큰 소리로 번개맨을 외쳐주세요!
2: 번개맨!
3: 자, 친구들 문제 잘 봤나요?
0: 네!
3: 두 가지 상자가 있었는데 다른 점이 하나 있었죠? 자, 과연 어떤 점이 달랐는지 알고 있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자, 어떤 친구 알고 있나요?
4: 저요!
3: 자, 여기 친구 우리 친구 정답 알고 있나요?
5: 불가사리.
3: 불가사리? 불가사리에 뭐가 달랐죠?
5: 색깔이요.
3: 불가사리의 색깔이 달랐다. 정답입니다. 우리 친구 아주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0: 우와, 축하해요.
3: 잘했어요.
0: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요?
2: 자, 제가 보물상자 딱지 두 장을 모두 땅에 던졌더니 펑 하면서 똑같은 제비가 두 마리 나타났어요.
0: 그래서요?
2: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제비들도 뭔가 다르더라고요. 어허! 여기서 문제! 두 장의 제비 그림 중 다른 부분은 무엇일까요?
0: 똑같은 것 같다니까요. 아! 찾았다. 자, 다른 부분을 찾은 친구는 힘차게 번개맨을 외쳐주세요!
2: 번개맨!
3: 자, 보기 두 가지 봤죠, 친구들? 제비의 어떤 모양이 달랐을지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4: 저요!
3: 자, 어느 친구 알고 있죠? 자, 우리 친구 정답은요?
5: 제비꼬리.
3: 제비꼬리? 제비꼬리가 달랐어요? 제비꼬리가 달랐다. 정답입니다. 맞아요. 제비꼬리의 개수가 달랐죠? 우리 친구에게도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우와! 우리 친구들 모두 잘했어요. 그럼 번개맨 이만 안녕!
2: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퀴즈로 다시 돌아온다!
0: 지금까지 함께한 알쏭달쏭 퀴즈!
6: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7: 승부와 놀부.
3: 오늘은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형은 욕심쟁이 놀부요.
8: 아, 누가 내 얘기를 이렇게 하나. 귀가 어려워 죽겠네.
3: 동생은 마음씨 착한 흥부랍니다.
9: 형님, 좋았습니다.
3: 자,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지켜볼까요?
9: 형님.
8: 아니, 네가 또 여기 웬 일이냐?
9: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 쌀이 좀 떨어져서요.
8: 어? 쌀이 떨어졌어?
9: 예.
8: 주소. 떨어졌으면 주소.
9: 아니, 죽는 것도 좋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또 남겨주신.
8: 아, 안 들린다, 안 들려.
9: 아, 형님, 그러니까 제.
8: 그러니까
9: 제
8: 안 들려, 안 들려.
2: 누구야? 누가 또 우리 신령을 괴롭혀? 아이고, 누구야? 너야? 누구야? 누가 내 남편 괴롭혀? 너야? 아니, 왜 자꾸 와서 남의 남편을 괴롭혀요, 괴롭히게. 이 사람이 괴롭힐 데가 어딨다고. 마음고생해가지고 얼굴이 살 쏙 빠진 것 봐. 어머, 쏙 빠진 것.
9: 무슨 말이야?
2: 뱃살이 쏙 들어갔어. 뱃살. 좀 집어 넣어봐요.
8: 누구야?
2: 아, 저기. 뱃살도 쏙 빠지고. 사람을 이렇게.

0: 피나 정말. 아유, 살 좀 빼자. 아유, 가요, 가.
1: 예, 알겠습니다. 그만 가보겠습니다. 예.
2: 아, 어서 가.
0: 빨리 가요.
2: 너 때문에 빨리 가. 너 때문에 맞은 거예요?
0: 살이 그냥 다 빠져.

0: 얘들아, 아빠 왔다. 아니야. 그래, 우리 1, 2, 3, 4, 5, 6, 7, 7남매. 엄마 말 잘 듣고 있었어요?
1: 네.
0: 그래요.
2: 아빠.
3: 주세요, 밥.
0: 아유.
4: 당신이 왔어요?
0: 아유, 그래요.
4: 형님은 뭘 하세요?
0: 아유, 그게 뭐 똑같지.
4: 아유, 집에 먹을 게 없는데 큰일이네.
0: 그러니까. 아유,
4: 참. 아유, 어쩜 좋지.
5: 나중에 제비.
0: 아이고,
4: 제비네.
0: 제비네. 아이고, 제비야.
5: 제비. 이번에 공주 제비.
0: 야! 우와, 우와. 제비야, 괜찮니?
5: 아니요. 다리가 아파요.
4: 아이고, 아이고. 다리가 부러졌나 봐요. 아, 참. 여기 이걸로 한번 묶어줍시다.
0: 아, 그래요. 아니다, 제비야. 괜찮다, 괜찮다, 제비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제비야. 자, 그래, 괜찮아. 자, 잠깐만 기다려보렴. 자, 자, 잠깐만 다리 좀 뜰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다. 자, 다리 묶고. 자, 자. 마지막으로, 자, 제비 아픔, 날아가 버려라. 괜찮니?
4: 한번 일어나봐.
0: 그래, 그래. 그래.
4: 어때?
0: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5: 괜찮아졌어요. 감사합니다.
4: 정말 다행이에요.
0: 다행입니다.
4: 아유, 하마터면 정말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6: 저게 뭐야?
5: 저를 구해주셨으니 이 씨앗을 드릴게요.
0: 아,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건 박씨 아니냐?
5: 그 씨앗을 심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안녕.
0: 제비야, 잘 가려. 아이고.
4: 우리 이 박씨 한번 심어봐.
0: 좋아요. 자, 우리가 자, 얘들아, 우리 박씨를 심으러 한번 가보자.
5: 네.
0: 좋아.
4: 가자, 가자. 박씨 심으러 가자. 앞에 갈바거기 넘어질라.
0: 아이고.
7: 흥부는 제비에게 받은 씨앗을 잘 심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커다란 박이 열렸어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마침 저기 갖고 오네요.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4: 아유, 조심해요.
0: 그래요. 아주 박이 그냥 장스럽게 익었구만.
4: 그러게요. 우리 이 박 갈라가지고 죽 만들어 먹어요.
0: 너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박을 한번 쪼개볼까요?
4: 좋아요.
0: 좋아요.
4: 얘들아, 좀 도와줘.
0: 얘들아. 그래. 아유, 우리
4: 엄마 왔잖아.
0: 그래, 갔자, 우리요. 자.

0: 아이고 얘들아.
1: 우리예요, 뽀뽀.
0: 아이고 우리 이제 부자다.
2: 제비의 다리를 고쳐준 흥부는 박 속에서 나온

0: 보물로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과연 욕심쟁이 형 놀부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저기 놀부가 오네요.
1: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아이 사촌이 땅을 산다. 아니야, 이제. 아, 내 동생 흥부가 부자가 돼서 내 배가 너무 아파.
2: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에헤이, 여보.
3: 배 아파.
2: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채비를 확 잡은 거 아니에요.
4: 절 좀 놔주세요.
3: 네가 그 흥부한테 씨앗을 주었다는 그 채비구나.
4: 네, 그렇긴 한데.
2: 그러면 우리한테도 씨앗 줄 거지.
4: 아, 그건 제 다친 다리를 고쳐주셔서 드린 건데요.
3: 그럼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냥 다리를 확 흔들러?
4: 아, 잠깐! 드린 씨앗이 있어요.
2: 아, 그렇지.
4: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 네, 너 도망가면 가만 안 두는 거야.
2: 아, 저는 또
3: 자, 씨앗까지로 나가버려라.
2: 빨리 갔다 와봐라. 웬일이야, 웬일이야.
3: 부자야, 부자.
2: 부자가 되는구나.
4: 이 씨앗을 심으면 재밌는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2: 어머나!
3: 아이, 고마워, 고마워.
2: 부자가 되면 재밌지!
3: 야, 이거 빛깔 한번 영롱하다.
2: 아우, 여보, 빨리 심어야죠.
3: 이거 씨앗이 생겼어. 심으러 가세.
2: 아유, 이제 우리 더 홀쭉해지겠네. 어쩜 좋아.
3: 가자.
2: 빨리 가요. 가자. 빨리. 심어, 심어. 빨리 심어.
0: 저런, 저런. 역시 놀부는 욕심쟁이답게 제비한테 억지로 씨앗을 얻어냈군요. 그리고 얼마 후 놀부도 커다란 박을 얻었어요.
2: 어머, 어머, 여보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3: 박이 생,
2: 박이다, 박이다. 세상에, 아 이럴 때가 아니지. 톱 가지고 올게요. 톱.
3: 아이, 톱 무슨 톱이야?
2: 왜?
3: 돈 들게.
2: 응?
3: 이건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내 주먹에다가.
2: 어머, 박력 있어.
3: 좋아, 좋아.
2: 어머, 어머.
3: 간다.
2: 간다. 야!
3: 공물이로구나.
2: 여보.
3: 야, 야, 군.
2: 아, 톱 재밌다. 여보,
3: 아유, 여보,
2: 살려, 어떻게 살려?
0: 으이그 흥부의 박 속에서는 보물이 나왔는데 놀부의 박 속에서는 곰과 도깨비가 나왔네요. 이게 다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거예요.
3: 앞으로는 욕심 안 부릴게요.
2: 네, 방금엔 한 번만 도와주세요.
0: 좋아요. 그렇다면 곰과 도깨비는 원래 있던 것으로 돌아가라. 번개 파워!
2: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3: 갔다 갔다!
2: 번개맨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저희.
2: 저도 착하게 살게요. 착하게 삽시다.
3: 그래, 홀쭉해집시다.
0: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우리 친구들도 흥부처럼 마음씨 착하게 남을 도우며 살고 놀부처럼 욕심 부리지 않기로 번개맨과 약속!
2: 약속!
0: 좋아요. 자, 아름다운 도시 익산에서 함께한 모여라 딩동댕.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중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1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새콤.

뮤직 박스. 뮤직 박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1: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대 놀이, 내가 놀이 재밌어요!
2: 시원해!
1: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4: 아침에 학기 식사 데일리 케어!
5: 점심에
4: 학기 식사 데일리 케어!
5: 저녁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줄무랜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있다는 곳, 뭐든지 뮤직 박스! 오늘의 박스 한번 불러볼까? 박스맨!
11: 응?
10: 오늘 박스가 되게 작네.
11: 그럼 좀 작아.
10: 감사합니다. 얘들아. 오늘은 박스가 엄청 가벼운데? 휘파람 강아지?
11: 강아지는, 우와, 귀여운 강아지, 그따 귀여운 강아지.
10: 귀여운 강아지 좋아해?
12: 네. 강아지가 있는 건 아니야.
10: 강아지 좋아해? 강아지가 이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얘들아, 열어보도록 할게.
11: 네.
10: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주 손잡아 하면 안 열어.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5: 안에 뭐 안에 뭐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안에 뭐가 들어 있을?
11: 나도 볼 거야. 응? 아 나도 볼 거야.
10: 어?
11: 예.
10: 야.
11: 뭐야?
10: 박스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11: 응?
10: 잠깐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11: 어 그러게.
10: 어? 잠깐만. 빅박스지 그지 주희야. 저거 봐. 아무것도 없지.
11: 네.
10: 어? 어? 박스맨.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에요? 박스맨. 이거 빅박스인데. 어? 야, 이거 어디에서 나온 소리야? 어? 어? 어? 얘들아. 우와! 우와, 멋있다! 우와!
12: 안녕!
10: 와, 안녕하세요!
12: 자, 나는 휘파람 아저씨, 그리고 얘네들은 휘파람 강아지예요.
10: 와! 아저씨가 입으로 휘파람을 불면서 나오는 소리였어.
12: 오늘 박스에서 들린 소리는 바로 요 입으로 부는
11: 휘파람.
12: 휘파람 소리였답니다.
10: 와, 얘들아, 휘파람 신기하지?
11: 네.
10: 아저씨 엄청 잘하신다. 나도 한번 해볼까? 아, 잘 안 돼요, 아저씨.
12: 잘 안 돼도 괜찮아요.
10: 안 돼요.
11: 나도 안 돼.
12: 휘파람 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지니까요.
10: 아, 맞습니다. 자, 그럼 아저씨.
12: 네.
10: 조금만 더 휘파람 좀 보여주세요.
12: 아, 조금만 더 들려드릴까요?
10: 예.
12: 자, 그럼 아저씨가 휘파람 짧게 좀 더 불어볼게요.
11: 네.
12: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들어봐요.
10: 박수!

0: 와! 저기 봐. 너도 휘파람 한번 불어 봐 봐. 그거는 꽃기요, 꽃고. 지우도 한번 불어 봐 봐. 어? 어? 지우 한번 불어 봐 봐. 지우 예, 지. 생지, 생지. 정엽이는 닭소리. 아저씨는?
1: 바람 소리. 바람이잖아. 아,
0: 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2: 그래서 괜찮아요. 오늘은 듣는 걸로 만족을 하도록 해요. 네. 자, 지우랑 저...

0: 이제 휘파람 강아지 한번 만져볼까요?
1: 그래, 맞아. 강아지다. 나 강아지 진짜 좋아하는데.
0: 데프콘 아저씨도 하나 갖다 줘봐.
1: 자, 데프콘 아저씨 강아지.
0: 데프콘 아저씨.
1: 어머, 날 너무 닮았다.
0: 자, 우리 지우.
2: 어머.
0: 향연이.
2: 나는 점프람스 강아지 두 마리.
0: 우리 휘파람 강아지들은 휘파람 소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자, 우리 강아지랑 휘파람 소리 들으면서 한번 산책해볼까요?
1: 아, 자, 그러면 네. 아저씨를 따라서 아저씨 휘파람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한번 산책시켜보자.
2: 네.
1: 자, 가보자.
0: 자, 제가 풀어드릴게요.

0: 이번엔 반대로.
1: 아, 반대로, 반대로. 이번엔 반대로. 자, 정유비가 앞장서. 가자. 랄라라. 랄랄랄랄라.
2: 점프에서 가기. 점프에서 가기. 점프에서 가기. 먼저 가지 마.
1: 와, 너무 재밌다.
0: 와, 너무 잘했어요.
1: 얘들아, 엄청 신나지? 와, 너무 재밌다.
0: 자, 이번에는 휘파람 소리를 잘 듣고 우리 휘파람 강아지들을 점프 시킬 건데.
1: 아, 점프.
0: 그냥 점프하면 얘네가 재미가 없고 제자리에서 아저씨 휘파람 소리가 올라갈 때마다 같이 점프 시켜주는 거예요.
1: 자, 얘들아, 그럼 아저씨 휘파람 소리 한번 잘 듣고 우리 점프 한번 시켜보자.
0: 잘 들어봐요.

0: 아저씨!
1: 네!
0: 애들이 이렇게 자르는데 이 강아지 주시면 안 돼요?
1: 아, 좋아요. 그러면 이 강아지들은 아저씨가 선물로 줄게요.
0: 이야, 아, 신난다!
1: 자, 그리고 아저씨는 이제 거리로 산책을 나갈 겁니다. 선물은 여러분이 가지시고 아저씨는 이제

0: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빵!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이리 와요. 얘들아, 오늘 박스는 뭘까?
1: 궁금해요.
0: 궁금하지? 궁금할 땐 네. 누구를 불러야 되지?
2: 박스맨!
0: 박스맨! 어디 있어요?
1: 박스맨!
0: 어, 박스맨이다!
3: 안녕하세요. 내 몸이 악기예요?
0: 어?
4: 내 몸이.
5: 내 몸이 악기예요?
0: 내 몸이 악기예요? 몸이 악기라고?
1: 뭐?
0: 어? 그럼 몸으로 연주하는 건가?
1: 몸으로 어떻게 연주를 해?
0: 얘들아, 궁금할 땐 어떻게 해야 되지?
2: 흔들어봐요.
0: 오케이. 뮤직 박스.
2: 뮤직 박스.
0: 박스. 어? 어? 무슨 우와. 기분 좋은 소리가 들렸다. 그지? 딸락딱딱딱딱딱딱 이런 소리 났지? 그지? 한번 꺼내볼까?
2: 네.
0: 알았어. 한번 꺼내볼게. 자, 한번 꺼내보자. 자, 어? 이 박스 안에, 어? 이게 뭐지? 손하고 발이 들어가 있는 카드네. 이거는?
2: 손, 발.
0: 이거는?
2: 발, 손.
0: 잠깐만, 그러면 손으로 연주하라는 건가?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러면 카드가 두 장이니까 한 장씩 나눠 가질까?
1: 네.
0: 자, 그러면 우리 지윤은 어떤 카드?
6: 저는 이거.
0: 손손 발발 카드, 정혜빈은?
7: 손발.
0: 발손 카드.
7: 발손인데.
0: 그러면 재밌을 것 같으니까 우리 다 같이 손으로 한번 연주해볼까?
2: 네!
0: 그러면 아저씨도 같이 해야 되니까 아 이걸 좀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1: 저요.
0: 누가 들어주면 좋을까? 우리 같이 해야 되니까 박스맨 한번 불러볼까?
1: 네.
0: 박스맨!
2: 박스맨!
0: 아 고마워요 박스맨. 우리 손과 발로 춤을 한번 춰볼 테니까 우리 손과 발로 연주하게 이 카드 좀 들고 있어줄 수 있어요? 잠깐만 싫은데 같은데 좀 들어주세요 박스맨. 자 이건 손발발 이거는 발손 카드예요. 자 그럼 얘들아 자 박스맨 보면서 박스맨이 들고 있는 카드를 보면서 우리 한번 연주 한번 해보자 알았지?
1: 네.
0: 자 그러면 우리 지우 카드가 뭐였죠?
6: 손발발.
0: 손발발이죠? 그러면 지우 카드 먼저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자, 정유비도 준비됐지?
1: 네.
0: 자, 손발발.
6: 손발발.
0: 오, 잘한다.
6: 손발발.
0: 손발발. 손발발. 자, 그럼 이번엔 정유비께 뭐였지?
1: 발손발손.
0: 발손발손. 준비됐어요?
6: 발손발손.
0: 준비 시작.
2: 발손.
0: 아, 좋아. 어, 잠깐만. 박스맨, 어디 가요? 박스맨, 어디 가요?
2: 어디 가요, 박스맨?
0: 빨리, 박스맨 돌아오라고 손발발 가자. 손발발. 어, 바로 왔네요? 어, 박스가 또 있어요? 얘들아, 박스가 또 있어. 내 몸이 악기예요, 파트 2야? 어머, 박스가 또 있네. 한번 열어볼까?
1: 네.
0: 그래. 이번에 너희들이 한번 열어봐봐.
2: 예.
0: 자, 잠깐만. 아! 이번에는, 얘들아, 잠깐만.
1: 어, 이번에는 잠깐만. 카드도 있다.
0: 얘들아,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 카드네? 어! 발하고 손 스티커가 있다.
1: 네.
0: 그지?
1: 네.
0: 그러면은, 손발 모양 스티커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스티커로, 우리만의 카드를 한번 만들어보는 거 어때?
2: 네.
6: 네, 좋아요.
0: 좋아. 좋아. 그러면, 우리 박스맨이, 잠깐 들고 있어 주실래요? 자, 정혜비 것도. 그러면 우리 정혜비, 제일 처음에 뭐 먼저 붙이고 싶어?
1: 저는, 발.
0: 발? 발 먼저 붙일래?
1: 네.
0: 그럼 가사 한번 붙여봐.
1: 손.
0: 지우는?
1: 손.
0: 오케이, 그럼 지우 카드에도 가사 붙여봐요. 자, 우리 정혜비, 지우 리듬을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네들만의 리듬을 우리가 만드는 거야.
1: 손발.
7: 야, 난 이렇게 했어. 손발. 아니. 발손손발.
0: 어? 창의적인데? 와.
7: 나는 손발.
0: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카드로 한번 우리만의 리듬을 우리만의 음악을 한번 연주를 해보자 알았지?
2: 네.
0: 자 그럼 박스맨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자 보자. 자 정혜비 카드부터 우리가 음악을 한번 연주해보자. 정혜비 카드가 뭐였지?
7: 발, 손, 손, 발.
0: 그래. 준비됐지, 얘들아? 그러면 음악 주세요. 준비. 1, 2, 3, 4.

0: 근데 지울 거는 손발손발이야. 손발손발 준비됐어?
1: 네.
0: 자, 그럼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자. 준비됐어? 자, 손발손발, 손발손발, 손발손발, 손발손발, 손발손발, 손발손발. 아주 잘했어. 그럼 이번에는 아저씨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2: 뭐든지 뮤직,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뭐든지 뮤직 박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데일리 킹,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

0: 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친구들, 이제 낮잠 잘 시간이에요.
1: 선생님,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0: 더 신나게 놀기 위해서 지금 낮잠을 자야 해요.
1: 네.

0: 솔, 아직도 잠이 안 오니?
1: 눈을 감으면 깜깜해서 무서워요.
0: 걱정 마, 솔. 선생님이 코어 자게 도와줄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 베이비핑.